0: Exactly.
1: 아, I see. 그래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자, 정수경님, 정말 오랜만에 글 남겨요. 너무 바쁘거든요. 오늘 오프닝이 제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제 삶에 사랑의 시간 대비 논리, 이성, 효율의 시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어서 진정 살았노라 말할 수 있으려면 이번 주에는 이걸 바꿔보자 마음먹는 시간입니다. 하셨어요.
0: Ooh.
1: So they've been choosing to be more rational than to live and love. And they've just realized that. So maybe they want to spend more time just loving
0: Yep.
1: and enjoying life.
0: Smell the roses.
1: Just smell the roses, indeed. All right, let's listen to Love in Exile. This is Charlie Puth featuring Michael McDonald and Kenny Loggins.

0: Feels like Love in Exile. Charlie Puth, Love in Exile 들으셨습니다. That was Michael McDonald and Kenny Loggins as well. You're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Shane, what's the title?
1: Today's title is Whimsy, a New Trend, Maybe a Life Raft for Zillennials.
0: 새로운 트렌드인 Whimsy, MZ세대의 구명보트일지도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Zillennials가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MZ세대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Millennials하고 Z세대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게 영어에서는 흔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네요. Zillennials.
1: Yeah, it's probably the more equivalent to MZ, right?
0: 맞아요.
1: Yeah.
0: 그래서 Millennials.

0: cycle these days. You know, the economy's bad, there's wars, diseases, things like that. It could be very exhausting, right? And punishing to you.
1: Yes.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들이 punishing 했대요. 자신에게 벌을 준건 아니고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들리다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
0: You could say I have a punishing work schedule this week, right?
1: Ah,
0: It
1: yep.
0: means I'm going to be very busy.
1: Exactly. Something that makes you tired. It's very difficult.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 그런 게 punishing 하는 무언가입니다. So, despite the punishing news cycle and everything that was going on, she broke up with her best friend and everything. Liz Plank put on her whimsy pajamas, and that made her feel better.
0: So you imagine pajamas that are maybe unusual, they could be funny, but pleasant still nonetheless, right? And she described it as cream ruffled tank top and shorts, right? It's quirky.
1: 그래요. 이 whimsy라는 게 지금 옷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보통의 그냥 평범한 잠옷은 아닌 거예요. 이게 프릴도 달려 있고 좀 귀여운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게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간 엉뚱한 그런 모습도 있고 뭐 어린이 잠옷처럼 생기거나 아니면 공주풍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아니면 요즘에 그런 이제 카툰 캐릭터 프린트 있는 것들, 잠옷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whimsy pajamas가 될수 있어요.
0: Sure.
1: Anything that's kind of funny, as you said, cute, maybe a little bit childlike. All of these things combined is whimsy.
0: Yes.
1: 장난기가 좀 이렇게 또 느껴질 수도 있고, 귀여운 거, 그런 거다 포함입니다. 엉뚱한 것들. 자, 이어서 가볼게요.
0: Whimsy is having a moment, thanks to Gen Zers and some millennials who have recast the word to characterize a lifestyle that blends playfulness, spontaneity, and being present. Etsy, a marketplace known for whimsy-adjacent products like handmade and vintage items, said that searches for whimsical jewelry, whimsical decor, and whimsy-related items were each up by at least 50% from last year. We're seeing shoppers turn to whimsy as a form of everyday escapism, seeking out pieces that feel personal, playful, and a little unexpected to make everyday life more extraordinary, said Dana Isom Johnson, Etsy's trend expert.
1: 이렇게 whimsy라는 트렌드가 요즘 한창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Z세대와 일부 밀레니얼 세대가 이 단어를 재해석해서 유쾌함과 즉흥성,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는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 덕분입니다. 수공예품이나 빈티지 아이템 등 whimsy스러운 물건들이 거래되는 것으로 유명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엣시에 따르면, 최근 whimsy한 jewelry, whimsy한 인터넷 소품, whimsy 관련 상품 등에 대한 검색량이 작년에 비해서 각각 최소 50%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엣시의 트렌드 전문가인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whimsy 트렌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개성 있고 유쾌하고 약간은 예상치 못한 아이템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People are having a moment.
0: Yeah, when you're having a moment or something is having a moment, it's getting a lot of attention, it's popular, it's relevant culturally, you would say.
1: In this case, whimsy is having a moment. Whimsy라는 것이 요즘의 대세다, 트렌드다. Whimsy is having a moment.
0: Yeah, I like the 대세, right? It
1: 대세,
0: has
1: 마음에
0: that
1: 드세요?
0: sort of meaning,
1: 좋아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escapism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Here it says, whimsy can be a form of everyday escapism.
0: So we have the word escape in there, and in the noun form, escapism would be a way of sort of avoiding an unpleasant or boring life by thinking, reading about more exciting but impossible activities, right? Sort of like daydreaming.
1: Escapism이라는 것은요, 현실 도피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잠시나마 도피하기 위한

0: 무언가를 말하고 있네요.
1: Right. And then anytime we see ism, ism, it becomes 주의, right?
0: 그렇죠.
1: Like capitalism,
0: yes.
1: escapism.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본주의 아니면은
1: 현실
0: 도피
1: 주의
0: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 가볼까요?
1: And it's not just products. For example, sending postcards and doing activities one's 10-year-old self might have enjoyed are considered whimsy hobbies. There is a whimsy lexicon. Those who use it might say saunter, for example, instead of walk. At a glance, the style is a few steps away from being twee. But whimsy enthusiasts see it as a response to compounding anxieties over a series of stressors, including a challenging economy, multiple wars, and a volatile presidency. For some, embracing this brand of quirkiness amid the uncertainty offers a sense of control.
0: 이런 경험은 단순히 물질적인 제품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엽서를 보내거나 10살 때에 자신이 좋아했을 법한 활동을 하는 것 역시 whimsy 취미로 여겨지고요. whimsy 특유의 어휘도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산책한다는 뜻으로 walk를 쓰지 않고 대신에 saunter라는 동사를 쓴다는 건데요. 언뜻 보면은 이 whimsy 스타일은 트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걸로 느껴지는데 whimsy 애호가들은 이 트렌드를 어려운 경제 상황과 복수의 전쟁, 또 변덕스러운 대통령 집권기 등 일련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쌓여가는 불안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이러한 독특한 개성을 추구하는 행동이 어떤 이들에게는 일종의 통제감, 컨트롤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Even the lexicon can be whimsy.
1: Yeah, how you speak, right? Because lexicon is the sort of language that's used in a specific group. Or, you know, you can just say the English lexicon, meaning just the whole entire dictionary, the English language.
0: 그래요. 그래서 lexicon이라는 것은 단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휘조차도 일반적인 어휘 말고 조금은 독특한 단어들을 쓰는 것도 이 whimsy 트렌드 중에 하나래요.
1: Yep.
0: So I'm going for a walk. 대신에 I'm going to saunter.
1: And it sounds so much better with your accent.
0: Saunter? So. 이게 뭐 산책 가다라는 뜻인 거죠?
1: Yeah. S-A-U-N-T-E-R.
0: 네, 그래요. S-A-U-N, saun, 그 다음에 T-E-R, ta, saunter. 한 단어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한가로이 걷다라는 동사입니다.
1: Yeah.
0: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1: Yeah, you normally don't say it. So you could say I'm going for a stroll, going for a walk, I'm going for a saunter.
0: 이것도 일종의 좀 엉뚱한, 독특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트렌드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합니다. It's all about the quirkiness. And they also said it's similar to twee, which is sort of being cute, I guess, and sweet, but it's not the same.
1: Yeah, I don't normally use this word. I guess it's more like a British.
0: I think it is a British thing.
1: British word, yeah. Twee, T-W-E-E. Is it almost to the point of being immature?
0: It's silly.
1: Silly.
0: 좀 장난스러우면서 귀여운 거 이런 걸 twee라고 하는데 그 느낌도 있긴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1: Yeah.
0: 똑같지는 않습니다.
1: It's not commonly used in the American lexicon.
0: 그래요. All right, let's take a break.
1: Yes.
0: Quiz 주세요.
1: Okay, which of the following expressions is unrelated to the meaning of gaining popularity? Number one, trending. Number two, ghosting. Number three, going viral.
0: 네, 아시겠죠? 1, 2, 3번 중에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 이용하시면 됩니다. All right, well, let's take a break with Conan Gray, this is Heather.

0: Conan Gray, Heather 들으셨습니다. You're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on EBS FM.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요. 저희가 요즘 미국 젊은 MZ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는 이른바 whimsy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서는 이 whimsy 유행에 대한 한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볼게요.
1: In a few ways, whimsy appears to fit the current moment. Dr. Nasir Gami, a psychiatry professor at Harvard Medical School who has written about Generation X, pointed out that millennials and Gen Z face a more intense deluge of information than the mostly internet-free society of the 1980s. He believes that whimsy also presented an out from the more performative aspects of social media. These online experiences have been going on now long enough that Generation Z and millennials have figured out that this is happening, that a lot of these online interactions are inauthentic, Gami said. Now they have to figure out a new way of more authentically engaging with each other. They realize that one way of doing that is to get offline.
0: 어떤 면에서 보면은 whimsy 트렌드는 지금의 시대적 흐름과 잘 맞아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X세대에 대한 책을 쓴 바가 있는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 게미 박사는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1980년대처럼 인터넷이 거의 없던 사회보다 훨씬 더 거센 정보의 홍수에 직면해 있는 세대라고 지적하고 박사는 또한 whimsy 유행은 이들에게 소셜미디어의 과시적인 측면에서 벗어날 이유가 되어준다고 봅니다. 다음은 게미 박사의 말인데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온라인의 이런 면을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아, 진짜 이렇구나. 온라인 상호작용의 상당 부분이 진실되지 않구나 라는 점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서로 더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0: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온라인 연결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big discovery.
1: Yeah, they're realizing now.
0: Yes.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expression an out.
1: Yeah, an out is sort of a convenient way to get out of a situation you don't want to do, right? You're giving an excuse or a reason to not do something.
0: 어딘가로부터 빠져나갈 방법. An out. 그래서 out가 명사로 쓰였어요. 지금 이 whimsy 트렌드가 그런 완전히 그 소셜 미디어 뭐 온라인 세상 여기에 휩싸여 있었던 MZ 세대들로 하여금 좀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도피처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What about something that's inauthentic?
1: Yeah, it means that it's not authentic, meaning it's not sincere, it's not real, or it's not accurate.
0: Inauthentic라는 것은요, 진짜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Authentic는 이제 진짜인 거죠.
1: Yeah, in a way, you're being fake, right?
0: 온라인 교류, 뭐 온라인상으로 난 친구가 뭐만 명이야, 막 이런 게 얼마나 inauthentic한 건지 이제 깨닫는 것 같아요.
1: Or superficial in a
0: 그렇죠.
1: way,
0: Yeah.
1: right?
0: Everyone seems so happy on social media, and
1: But me,
0: so
1: for some reason.
0: yes, exactly. Everyone seems to have it all. They look like they're having a blast every single day of their lives. And then you look at yourself and go, "What about me?" And now they're realizing, "Oh, actually, all of this." Online interaction and what have you, it's inauthentic.
1: Inauthentic, yep.
0: So I want to be authentic. Maybe I'll go for something whimsy. Maybe I'll go offline and find something that's cute, quirky, childlike. It's whimsy. 자,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에서는 whimsy라는 이 말의 어원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 The focus on the desire to turn away from the trappings of adulthood is also conveyed by the very makeup of the word. Whimsy, a likely derivative of the 16th century noun whimwham, ends with what linguists say is often used as a diminutive suffix, which conveys a sense of childishness, excuse me, or affection. Laurel McKenzie, the director of undergraduate linguistic studies at New York University, said many languages have these suffixes to make words sound small or cute, like the E sound at the end of doggy. Like many ideas flirting with mainstream acceptance, the rise of whimsy has brought along some skeptics, including grammarians, who are irritated to see a noun pressed into service as an adjective in phrases like, she is more whimsy. Others are weary of the performative aspect of the trend.
0: 자, 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허울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강조하는 whimsy 트렌드의 성격은 이 단어의 구성 자체도 드러납니다. 16세기에 쓰인 명사 whimwham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whimsy는 언어학자들이 종종 지소전미사로 사용된다고 설명하는 전미사로 끝나는데 이런 전미사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 애정, 같은 것을 전달합니다. 뉴욕대학교 언어학 프로그램 책임자인 맥켄지에 따르면 많은 언어에서 단어를 작거나 귀엽게 들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전미사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doggy의 끝부분에 있는 이 소리와 같은 게 그런 것입니다. 주류 입성 가능성이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그렇듯이 이런 whimsy의 부상에도 일부 회의론자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She is more whimsy처럼 명사인 whimsy를 억지로 형용사처럼 쓰는 사례를 보고 불쾌해하는 문법 학자들인데요. 그외 다른 이들은 whimsy 트렌드의 과시적인 측면에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Right, the trappings of adulthood. That's what people are trying to turn away from.
1: Trappings are sort of these visible or superficial elements that come with something rather than the substance itself, the secondary sort of things.
0: The trappings of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무언가의 겉모습이 되겠죠.
1: Like a celebrity might lament the fact that, the paparazzi, the fame, and the attention these are all the trappings of fame, right?
0: 그렇죠. 유명해지면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지금 이 기사 속에서는 The focus on the desire to turn away from the trappings of

0: adulthood is conveyed in the makeup of the word.
1: Right.
0: 이렇게 어른이 되는 것에서 그런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단어 자체에서도 드러납니다. 단어가 원래 명사인데요. 형용사처럼 쓰고 있죠, 사람들이.
1: Yes. It's being misused in a
0: 원래 이제
1: way.
0: whimsy pajamas 안 되고 원래는 whimsical pajamas 해야 되고요. She is whimsy. 아, 원래 안 돼요. She is whimsical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 어떤 품사조차도 거부하고 바꾸는 겁니다.
1: Because it ends with a Y, right? It's very cute when you end it with a Y.
0: Exactly. 그래서 어떤 그 허울만의 장식, 겉모습 이런 게 trappings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to see a noun pressed into service as an adjective. 이 표현을 좀 볼까요? Break it down.
1: When you press something or someone into service, you're using that something or someone. It's not completely suitable because nothing or no more suitable is available.
0: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등을 그 이용하는 것, 동원하는 것을 press someone or something into service입니다.
1: Yeah. Think about the military. If you need soldiers, right? You can literally be pressed into service in that case.
0: So maybe you weren't fully trained, but because we just need more people, you
1: Yes.
0: can get everyone to join the military. 뭐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1: Exactly.
0: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pressing the noun whimsy into service as an adjective.
1: Yeah.
0: That's not how it's supposed to be,
1: Right.
0: but that's how it's being used.
1: Yeah. It could have been a mistake at first because when something
0: Maybe.
1: ends in a Y, it looks like an
0: Oh,
1: adjective,
0: it could have
1: right?
0: been. Yeah, exactly. 그래요. But that's just how language evolves and changes over time as well, isn't it?
1: It's a convenient error.
0: Maybe in the next 50 to 100 years, whimsy will become the adjective form.
1: And then
0: Who knows?
1: dictionaries will have
0: They have to
1: to,
0: change
1: yeah,
0: and adapt it.
1: revise their
0: Yes.
1: definitions.
0: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트렌드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 다 살펴봤고요. 주요 표현 복습해 보겠습니다. In the doldrums.
1: Yeah, for example, the economy remained in the doldrums despite government efforts to stimulate growth.
0: 네.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계속 침체에 있었습니다. To be in the doldrums. 우울한 상태, 침체된 상태에 있다. 자, 다음 표현은 punishing.
1: The summer heat and humidity in Korea can be absolutely punishing.
0: 아, 여름의 열기, 또 습기는요,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아, 한국의 그런 여름, 예, 그 기온과 습도가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something is punishing means it's very difficult.
1: 네.
0: 자, 다음으로 to have a moment.
1: Drinks and dessert items made with ube seem to be having a moment these
0: 아,
1: days.
0: 그래요?
1: In Korea.
0: ube가 뭐예요?
1: It's a yam, a purple flavor. There's all
0: 아,
1: these purple drinks. It's like a
0: huh.
1: yam or like a sweet potato. In
0: 오,
1: the Philippines, they eat it a lot.
0: 그렇군요. 요즘엔 우베가 들어간 드링크나 디저트가 유행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To be having a moment. 네, 아직 저는 요 유행을 따라가진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사서 마셔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an out
1: As
0: or
1: a
0: the
1: noun,
0: out.
1: right? My daughter's graduation gave me the perfect out from the company hike.
0: 우리 딸의 졸업식이 회사 이제 등산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빠져나갈 아주 확실한 구실을
1: Yes.
0: 마련해줬다. 자, 마지막으로 trappings.
1: The burned out office worker rejected the trappings of corporate life and moved to the countryside.
0: 네. 번아웃이 왔던 직장인은 어떤 이제 직장 생활의 그런 겉모습들 그런 모습들로부터 벗어나서 시골에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Alright, trappings. 그런 겉모습, 과시되는 요소,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Now on to the quiz.
1: Yeah, today's answer to the quiz was number two, ghosting. Ghosting means you completely cut off communication with someone without explaining, right?
0: 그렇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연락을 탁 끊어버리는 것을 ghosting. Ghost 유령인데요. Ghosting이라고 합니다.
1: 엄팔, right?
0: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것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정말 그냥 연락을 툭 끊어버리는 겁니다. 설명 없이. 그게 중요해요.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0: 그다음에는 trending하고 going viral. Those are similar. It means it's really gaining traction. It's popular. Yeah. But these are used mostly in the internet world.
1: Absolutely.
0: 그렇죠. 자, 당첨자는 권효정님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릴 거고요. 3533님, 곡물 라떼 파우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스팅 당하면 너무 슬퍼요. 라고 3533님이 보내주셨어요. 아, 당연히 슬프죠.
1: Yeah.
0: 네, 그렇습니다. 슬프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어리둥절하고 좀 화도 날수 있고, 그렇죠. 네. Let's listen to a song. This is Judy Collins, Both Sides Now.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Shane, what is it?
1: Today's idiom is fake it till you make it.
0: 오늘의 idiom은요, fake it till you make it입니다. 성공할 때까지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해라. 자, 다이얼로그를 통해 소개해 드릴 텐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결혼식 축가를 제가 부르게 되는 상황인데, 가수인 Shane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Let's have a listen. Idiom package. Fake it till you make it. Shane, you gotta help me, please.

0: If you're not careful about it,
1: 맞아요. 그 엘리자베스 홈즈가 그런 경우입니다.
0: 네.
1: 엘리자베스 홈즈는 예전에 실리콘밸리에서 Theranos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주사 맞고 피 뽑고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프릭 하나만으로 이게 딱한 번만 찌르면 모든 블러드 테스트, 모든 그런 피 검사를 다할수 있는 획기적인 기계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해버렸는데 알고 보니 이게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척만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안 좋은 경우예요. 이런 거는 fake it till you make it 하면 안 되죠.
0: In that case, they literally faked the test results, right, in
1: But they
0: their
1: didn't make it.
0: experiments.
1: Yeah,
0: And they did
1: exactly.
0: not make it,
1: Yeah,
0: no. But
1: exactly.
0: in this case, it's being more, being more brave. You know, there's another expression, put on a brave face, you could
1: Yeah,
0: say, right? Or just play the part, right? Pretend and play the part as if you belong.
1: Yep, exactly. 그래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 play the part, act as if you're something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번 idiom은 fake it till you make it 였습니다. 유튜브로 TJDDNJS85531님이요. 아침 출근길마다 조금씩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셨고요. We're very happy you could join us. 송X님은요, 유튜브로 월요일 아침 모스는 너무너무 소중해서 책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0: Yes.
1: That's very nice of you to say.
0: Thank you.
1: 네, 그래요. Well,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this morning, Shane.
0: It was my pleasure. Have a great day. Have a great week. Have a great month, everyone.
1: 네, 지금까지 셰인 선생님이었고요. 저는 최수진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New Order Regret 들려드릴게요. Hope you live today with no regrets. Enjoy the whimsy, if that's how you use it. And we'll see you in 22 hours.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당신의 비서가 되어드리겠다며 무엇이든 물어보라는 생성형 AI도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는 만들어 놓습니다. 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하세요. 이런 문구를 한 켠에 써넣는 방식으로 말이죠. AI와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한 경력과 부족한 정보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린 가끔 확신에 차서 답할 때가 많습니다. 난 절대 그렇지 않아. 그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요. 누구나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과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되어주는 건 틀림없지만 그 경험이 늘 정답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죠.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오해하고 또 실수하니까요. 단언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노력,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6월 1일 월요일 EBS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루도비코 헤오나우디의 익스피어런스 경험. 루도비코 헤오나우디의 피아노,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이 비르투오시 이탈리안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 때가 있죠. 경험이라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선입견이 되어 시야를 좁게 만들기도 합니다. 삶의 소중한 자산인 경험이 적어도 나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2016년 북극에 녹아내리는 빙하 위에서 북극을 위한 비가를 연주하며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곡가 루도비코 에우나우디의 곡이었습니다. 에우나우디는 반복되는 선율로 자연과 감정을 묘사하는데 아주 탁월한 작곡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매일 보는 똑같은 풍경도 매번 같은 감정을 불어일으키진 않잖아요.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다른 표정과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의 첫날, 오늘은 어떤 풍경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정클클에게도 나눠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홍민님, 와, 뭐죠? 초음악 엄청 강렬한데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루도비코 헤오나우디의 익스피어런스 경험이었습니다. 윤홍민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니 기쁜데요. 이은설님, 고민이 생겨서 잠을 못 잤는데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는 음악이에요. 역시 EBS 클래식 최고예요.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설님, 고민이 있으셨는데 도움이 좀 되었군요. 앞으로도 정클클 함께해 주십시오. 박주영님, 루도비코 헤오나우디의 경험, 현대음악인데 거슬리지 않네요. 현대음악, 미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는데 이 음악 좋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현대음악과 현대미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박주영님. 하지만 오늘 첫곡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박주영님, 나이가 들수록 결코 절대라는 말을 아낍니다라는 말도 보내주셨고요. 신수아님, 오해를 이해로, 실수를 한 수로 만들어 보는 오늘이 되기를 마음 모아 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와, 신수아님, 박주영님 보내주신 메시지 덕분에 오늘 저도 한수 배웁니다. 생각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메시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입니다. F장조 헨델 작품으로 295, 뻐꾸기와 나이팅게일 중 1악장 라르게토, 2악장 알레그로. 프랑체스코 세라의 오르간, 디에고 파솔리스가 지휘하는 이 바로키스트 연주로 듣겠습니다.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 F장조 헨델 작품으로 295, 뻐꾸기와 나이팅게일 중 1악장 라르게또, 2악장 알레그로. 프랑체스코 세라의 오르간, 디에고 파솔리스가 지휘하는 이 바로크스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7568님,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3년째 타고 있는데요. 수도권을 무려 7,560km나 횡단하였습니다. 우와. 서울과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등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출퇴근과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많이 이용하였고 지금은 정클클 음악 들으면서 운행 중입니다. 7568님 대단합니다.

누구둘레가 4만 킬로 정도인데 세상에 거의 뭐 8분의 1 이상을 자전거로 타셨네요. 정말 정말 대단하고 건강해지실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읽는데도 자극이 되고 흥분이 되네요. 그래도 항상 차 조심하시면서 타시고요. 정클클과 함께 해주시니 행복합니다. 박영래님, 1박 2일로 경주 역사 탐방 다녀왔어요. 오늘은 집콕하면서 정클클로 힐링 중입니다. 정클클이 최고예요. 절로 힐링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경주 잘 다녀오셨습니까? 박영래님. 1박 2일이라, 그래도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많이 보고 오셨죠? 역사 탐방 경주가 최고죠. 고맙습니다. 김지아님, 6월 첫날 논산훈련소 가는 길입니다. 클래식 좋아하는 아들이 엄마를 위해 베토벤 비창을 연주해 주었네요. 눈물이 툭 나올까 봐 말을 아끼고 있는데 그빈 공간을 정클클로 채우고 있습니다. 세원아, 건강하게 잘 다녀와. 엄마가 많이 사랑해. 보내주셨습니다. 아드님이 군대에 들어가는군요.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 다리 두팔 뻗고 잘수 있습니다. 아, 국군으로 입대하는 우리 세원님, 몸 건강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메시지 보내주신 어머니 김지아님, 걱정 마십시오. 잘 다녀올 겁니다. 응원할게요.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작곡가 이름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선율만큼은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헝가리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의 곡인데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폴디니, 춤추는 인형. 2번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앱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께 새싹우대가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실 때 처음이에요 라고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이탈리아 남부의 열정과 낭만을 담은 곡입니다. 디카프와 마주키의 오 솔레미오, 오 나의 태양,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니카포와 마주키 오솔레미오 오나의 태양 테너 주세페디 스테파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미국의 작곡가 스톳 조플린의 엔터테이너는 널리 사랑받는 피아노 곡이자 레그타임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힙니다. 레그타임은 재즈가 탄생하기 전에 미국을 뒤흔든 대중음악 장르 중 하나인데요. 경쾌하게 엇박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리듬이 특징입니다. 사실 레그타임은 저급한 유흥음악으로 취급되던 때가 있었는데요. 조플린은 이 레그타임을 우아한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곡은 발표 당시에도 큰 사랑을 받았지만 1970년대 영화 스팅의 OST로 쓰이면서 대중에게 더욱 친숙한 곡이 됐습니다. 감상해볼까요? 조플린의 엔터테이너, 이차크 펄먼의 바이올린, 앙드레 프레멘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권수현님의 사연이네요. 오전 일정이 유동적이라서 요즘 방송을 잘 못 들었는데요. 모두 잘 지내셨나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감사드려요. 우연히 알게 돼 무한 반복으로 들었던 곡인데 티모시 리다우트가 연주하는 엘가의 첼로 협주곡 작품으로 85를 함께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다시 만난 어린 예술가를 듣고 너무 반가웠어요. 방송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어? 내가 다 방송에서 만났던 어린 예술가들인데 와 반갑네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남편과 중학생 아들이 누가 보면 아는 사람인 줄 알겠네 라고 웃더군요. 피아니스트 정혜찬님, 플루티스트 윤서영님, 비올리스트 강현빈님, 언제나 응원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 특집 방송이 있었죠. 다시 만난 어린 예술가에서 청년 음악가로 성장한 정예찬, 윤서영, 강현빈 씨를 만났었는데요. 정말 반갑고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권수현님의 사연을 듣고 세 분도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아, 권수현님, 매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반갑게 찾아올 곳이 여기 청클클이라니. 하루하루 허투루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아, 오전 시간에 바쁘시더라도 정클클 한 번씩을 생각해 주시고요. 언제든 시간 되실 때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기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권수현님의 신청곡 들어보겠습니다.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으로 85종 1악장. 티모시 리다우트의 첼로, 마틴 브라빈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호 85종 1악장. 티모시 리다우트의 첼로, 마틴 브라븐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작곡가는 어린이를 위한 소품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이 곡이 대표적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폴디니 춤추는 인형, 2번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 소나타는 미국의 실내악 후원자인 엘리자베스 스크라고 콜리지를 기리기 위해 헌정된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목관악기를 위한 명곡을 여럿 남긴 플랑크의 대표작으로 오늘날에도 사랑받고 있는 플루트 소나타 중 하나입니다. 플랑크의 플루트 소나타 중 3악장 프레스토 조스코, 김유인의 플루트, 김도연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블랑크의 플루소나타 중 3악장 프레스토 조크소, 김윤의 플루트, 김도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8813님, 답은 1번 춤추는 인형입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아는 곡이기 때문에 2번은 확실히 아니라는 이유로 정답 쉽게 찾아냈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8813님, 유지원님, 1번이 구만유, 성함은 처음 알았슈. 얼라들을 위해 지은 곡이었어라 보내줬습니다. 구수한 또 사투리로 메시지 보내줬습니다. 자, 그렇죠. 정답은 1번. 폴딘이 춤추는 인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볼까요? 폴디니의 춤추는 인형입니다. 르노 카피숑의 바이올린, 제롬 니코로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폴디니의 춤추는 인형, 르노 카피숑의 바이올린, 제롬 니크로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지난주 예술의 전당에서는 조금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바이올린과 첼로, 클라리넷 같은 서양 악기와 피리, 대금, 아쟁, 해금 같은 전통 악기가 한 무대에서 어우러졌는데요. 동서양의 악기가 함께 강강술래를 연주하게 됐고, 전통 기악 모음곡인 영산회상을 서양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재탄생시키게 됐는데요. 서로 다른 색깔을 지닌 악기들이 충돌하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도 하면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보여준 무대였는데요. 국악과 클래식의 결합을 넘어서 한국적 오케스트라가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즐거운 상상을 하게 만드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6월의 불멸의 음악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기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이자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만나봅니다. 바흐의 음악 세계도 기대해 주시고요. 1부 끝곡 에네스쿠의 루마디아 랩소디 1번 A장조 작품으로 11 크리스티안 마첼라로가 지휘하는 쾰른 서부 독일 방송 교향단 연주로 듣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EBS 독서문화 캠페인 책이 좋아서 깊은 산속 전이마을 도서관 원자력 할아버지로 불리는 장인순 관장은 한국 표준형 원자로 개발, 핵연료 국산화 등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인공입니다. 그런 분이 왜 산골마을에

0: 도서관의 연걸까요?
1: 네, 어렸을 때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조그만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곳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0: 그가 쓴 책 여든의 서재의 수익금은 모두 도서관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초중고생 필독서 3,000권에 기증받은 책까지 2만여 권의 책이 모였죠. 도서관이 문을 연 건 2021년 5월 5일. 아주 특별한 어린이날 선물이었습니다.
1: 단 한 명의 아이만 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가 와서 변하면 다른 아이도 따라 변할 거다. 그 아이가 여기에서 큰 꿈을 키워서 나중에 사회에 큰 봉사하기를 바라요. 어느 때든지 필요한 책은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놓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시장초 쾌에보러 467종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아사이 손여름의 피아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로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박세현님 방금 들어왔는데 지금 나오는 곡 제목이 뭔가요?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곡 제목 들으셨을까요?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이었습니다.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아사이 손여름의 피아노였습니다. 이 곡은 모차르트의 창작력이 절정에 달했던 1785년에 완성되었는데요. 그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이 피아노 협주곡이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건 아내 콘스탄차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리며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던 시기의 작품이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정클클에서 선정한 6월의 불멸의 음악가 만나러 가볼까요?

6월에 만날 불멸의 음악가는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바로크 시대에 누구보다 많은 곡을 남긴 바흐는 서양 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악가 중 한 명인데요. 그를 위대한 작곡가라 부르고 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서양 음악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바흐의 음악을 들었을 때 반듯하면서도 장엄한 건축물에서 느끼는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균형미에 있어서 바흐만큼이나 뛰어난 음악가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흐를 음악의 건축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가 남긴 음악 중 치밀한 구조가 돋보이는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흐는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 무려 32개로 이루어진 곡을 썼습니다. 바로 골드베르크 변주곡인데요. 당시 바흐에게 이 작품을 의뢰한 사람은 바흐가 살던 작센주의 러시아 대사였던 카이저링크 백작이었습니다.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에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바흐에게 부탁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왜 카이저링크 변주곡이 아니라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된 걸까요? 골드베르크는 이 곡을 연주했던 하프시코드 연주자였습니다. 카이저링크의 전속 악사이자 바흐의 어린 제자였죠. 카이저링크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골드베르크에게 이 곡을 연주하겠다고 전해집니다. 라디오나 음원 재생 장치가 있을 리 만무했던 시절, 말 그대로 라이브 연주를 들으며 잠을 청했던 거죠. 카이저링크가 잠들 때까지 연주를 했을 골드베르크. 주인이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이면 꽤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먼 훗날 변주곡의 대명사가 된 바흐의 작품에 자신의 이름이 남기게 됐다는 걸 알았다면 무명의 연주였던 골드베르크에게도 분명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바흐가 직접 붙인 이름이 아니라 후대에 부르게 된 별칭입니다. 초판에는 2단 건반의 하프시코드를 위한 아리아와 여러 변주라는 조금 길고 직관적인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아리아가 놓여 있고 그 사이에 30개 변주곡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주제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마치 정교한 설계 속이 만들어진 건축물처럼 느껴집니다. 아쉽지만 32곡을 모두 들려드릴 순 없고요. 오늘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으로 988 중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아리아부터 제3변주곡까지 골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보시죠.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으로 988중 아리아부터 제3 변주까지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불멸의 음악가 유어렌 바흐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에 관련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일님, 영화 잉글리쉬 페이션트에서 이 곡을 페어가 되어버린 건물 안에서 연주한 이유였군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독의 정확한 의도를 뭐다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흐의 음악은 새로운 또 구조와 건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동일님, 예리하십니다. 자, 그럼 다시 바흐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1747년 바흐는 포츠담 상수시 궁전에서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2세 국왕을 알현할 기회가 생깁니다. 프리드리히 2세는 플루티스트이자 작곡가였고 예술 전반에 조예가 있는 후원자이기도 했는데요. 왕은 바흐에게 자신이 만든 까다로운 선율을 주제로 푸가를 만들어 연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흐가 그 자리에서 삼성 푸가를 즉흥으로 연주하자 왕은 그를 시험하듯 무려 육성 푸가를

연주해달라고 다시 부탁하는데요. 제 아무리 천재 바흐라도 즉석에서 육성 푸가를 완벽히 짜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흐는 왕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이 고른 다른 주제로 육성 푸가를 연주해 위기를 넘기죠. 모두가 그 경이로운 연주에 감탄했지만 바흐만큼은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바흐는 왕이 처음 제시한 주제로 결국 완벽한 육성 푸가를 만들어 프리드리히 2세에게 헌정했는데요. 그게 바로 바흐 말년의 위대한 걸작, 음악의 헌정입니다. 작곡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푸가라는 말이 낯설게 들려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라틴어로 도망, 추격을 뜻하는 푸가를 간단히 말하면 하나의 주제를 여러 성부가 차례로 이어받으며 발전시켜 나가는 작곡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성 푸가를 즉석에서 쓰고 연주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죠? 누군가는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육성 푸가를 만드는 건 눈을 가리고 여러 명과 동시에 체스를 둬 이기는 것과 비슷하다. 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이 점을 기억하고 들으신다면 음악의 헌정에 수록된 육성, 리체르카레도 평범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 참고로 리체르카레는 훗날 푸가로 발전한 초기 형식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바흐의 음악의 헌정, 바흐 작품으로 1079 중에서 육성, 리체르카레, 톤 쿠프만이 지시하는 암스테르담 바르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음악의 헌정, 바하작 번호 1079 중에서 육성, 리차르 카레, 턴 쿠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렌즈로 감상하셨습니다. 바흐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음악의 헌정에서 단한 곡만 듣고 넘어가기엔 좀 아쉬워 한 곡을 더 준비했습니다. 음악의 헌정은 두 개의 리차르 카레와 한 개의 트리오 소나타, 그리고 여러 카논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작품인데요. 그중 다음 들으실 트리오 소나타는 플루트와 바이올린, 그리고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곡입니다. 바소 콘티누오는 바로크 시대의 반주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음을 뜻하는데요. 보통 첼로와 챔발로가 이 역할을 맡아 연주했습니다. 첼로가 묵직하게 저음을 연주하면 피아노의 조상격인 건반악기 챔발로가 그 위에 화려한 화음을 채워넣었죠. 이 탄탄한 반주 위에 플루트와 바이올린이 대화하듯 선율을 주고받으며 치밀한 구조로 쌓아올린 완벽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트리오 소나타는 바우 후기 음악의 정수로 꼽히는데요. 확인해 볼까요? 바흐 음악의 헌정, 바흐 작품으로 1079 중에서 왕의 주제에 의한 트리오 소나타, 1악장 라르고와 2악장 알레그로를 이 가르델리오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음악의 헌정, 바하작품으로 1079 중 왕의 주제에 의한 트리오 소나타, 1악장 라르고와 2악장 알레그로를 이 가르델리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6월 불멸의 음악가, 오늘은 구조적으로 매우 정교한 음악을 남긴 음악의 건축가 바흐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바흐의 마지막 유작, 푸가의 기법은 그의 음악 세계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만년의 바흐는 이 작품에 평생 연구해온 대입법과 모든 노하우를 쏟아붓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은데요. 총 19곡으로 구성된 이 대작은 안타깝게도 바흐의 죽음과 함께 마지막 곡이 미완성인 채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미완성이라는 사실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푸가의 기법은 바흐의 음악뿐만 아니라 서양 음악사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치밀하고 정교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흥미로운 건 바흐가 이 곡을 쓰면서 어떤 악기로 연주하라고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피아노는 물론이고 오르간이나 현악 앙상블 등 다양한 편성으로 연주되며 같은 작품이라도 전혀 다른 매력을 들려줍니다. 바흐의 푸가의 기법, 바흐 작품으로 1080 중 콘트라푼트투스 10번 타티아나 니콜레바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먼저 예술의전당 콘서트를 설리는 함시닉과 심포니송의 마스터스 시리즈 베르디 리퀴엠 6월 16일 화요일 공연에 초대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6월 24일 수요일에 열리는 임선애와 이동규 러브 듀엣도 준비했는데요. 이번 주 수요 초대석에 출연하는 테너 존너와 소프라노 이혜원도 게스트 커플로 함께해 다채로운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있을 국립오페라단 정기공연 피터 그라임스, 벤자민 브리튼의 스릴러 오페라 대표자로 꼽히는 이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월 4일 토요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를 올려질 M&M 시리즈 군호의 정원미사도 준비했는데요. 지휘자 지중배의 치밀한 크리에이션과 KBS 교향단의 깊이 있는 해석으로 군호의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금화토홀 연세에서 열릴 앙상블레스 제10회 정규연주에 초대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혜란의 필두로 고전부터 낭만, 그리고 근대에 이르는 현악 앙상블의 정수를 선보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6월 불멸의 음악가, 오늘 마지막 곡은 바흐의 파사칼리아와 푸가 시단조입니다. 반복되는 저음 위에 음악이 차곡차곡 쌓이며 웅장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작품인데요. 음악의 건축가, 바흐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곡입니다. 바흐의 파사칼리아와 푸가 시단조, 바흐 작품으로 582, 이베타 압칼라의 오르간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서초구에는 조금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서초 프렌데디 스쿨. 프렌드에 데디를 더한 이름으로 친구 같은 아버지를 지향하는 초보 아빠들이 다니는 곳인데요. 매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로 수업이 열립니다. 갓난아기 아빠는 베이비 마사지 하는 걸 배우고 꼬마아이 아빠는 아이와 함께 과학 실험 놀이를 하거나 템플 스테이를 떠나는 시기죠. 수업 만족도는 당연히 최상. 새로 신청을 받을 때마다 금세 인원이 찬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부모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0: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옥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1: 만나보세요.
3: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4: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3: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4: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3: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끝없이 펼쳐진 길을 바라보면 매슈와 애니 처음 초록 지붕집으로 오던 길이 떠오른다. 매슈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매슈와 마릴라가 꿈꾸던 건장한 남자아이가 아닌 이 깡마른 빨강머리 소녀가 겪어야 할 슬픔을 상상하며, 하지만 아직 자신이 잘못 도착한 이방인임을 모르는 애는 끊임없이 천진무구하게 조잘된다. 처음으로 나의 집이 생겼다는 설렘을 가득 안은 채 이렇게 아름다운 길은 본 적이 없다며, 바로 그 사랑스러운 조잘거림 덕분에 매슈는 앤에게 첫눈에 반하고 만다. 정여울 작가의 책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빨간 머리엔 OST에서 더 트래지컬리 힙의 Ahead by a Century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이야기 장수에서 펴낸 산문집입니다. 정여울 작가의 책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이 빨강 머리엔 이야기인데요. 정여울 작가님이 이제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그 지점에 대해서 적어두고 계십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이 매슈의 잘 보이지 않는 사랑. 이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이잖아요. 그 매슈 아저씨. 그 매슈의 잘 보이지 않는 사랑. 이것을 읽어내는 것이 이 소설의 숨은 백미였다. 이 작품의 숨은 백미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읽어드린 부분 참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이 남매가 농장 일을 도울 수 있는 인력으로는 남자아이가 좋겠다라는 그런 약간 보수적인 생각으로 남자아이가 집에 오리라 생각하고 이제 매슈가 데리러 간 건데 거기서 기다리는 존재가 이제 빨강머리엔이었던 거죠. 깡마른 여자아이였습니다. 매슈는 그 여자아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여자아이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드디어 나도 내 집이 생겼네요. 이 길은 너무 예뻐요. 왜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예쁜 길에 하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죠. 매슈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신의 상황도 모르고 막 조잘거리는 그 앤의 어떤 성격, 그 사랑스러운 성격에 반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정여울 작가님이 여기에 써두신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마릴라가 여동생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매슈에게 우리에게 이 여자아이가 뭘 해줄 수가 있겠어. 우린 이 아이가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여동생에게 매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그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아이 입장에서 사랑을 우리가 또줄 수가 있다라는 지점을 건드립니다. 이 부분 읽으면서 이 책의 저자 정여울

서울 작가님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빨강머리는 너무 좋아하지만, 그리고 우리 북카페에도 카페이님이 보내주신 그림이 있잖아요. 빨강머리는 있기도 하지만, 여기 다시 읽을 때마다 진짜 이 매슈 아저씨의 이 사랑, 이 정말 그 진한, 이 진짜 뭐,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아주 그 진한 사골 국물. 네, 아무튼 그 음식에 비유하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6월 첫날, 이렇게 빨강머리엔 그 속에 들어있는 매쉬의 사랑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김아리님, 오늘 하루를 앤셜리 찻잔 세트 배송 시작, 메시지로 시작을 했는데, 앤셜리 찻잔 세트를 사셨군요. 근데 북카페도 앤셜리 이야기로 시작을 하니, 너무 신기하네요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쵸? 이 이름 끝에 에, 그 이가 꼭 들어가는 그 앤셜리. 네,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있는 캐릭터인데, 오늘은 매슈 이야기도 함께 전달을 해봤어요. 그리고 주말 잘 보내셨죠?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보니까 8745 쓰시는 카페인님, 우리 버스 기사님이시죠? 번쩍번쩍 하시면서 등장하셔서 오늘은 오후반 늦은 순번이라 북카페 끝나고 나서 출발하는 날이네요. 오전 산책하고 들어왔어요. 지난 토요일에 드디어 카페인을 승객으로 태웠습니다. 우리 버스 기사 카페인님 차에 승객 카페인님이 타신 거예요. 무려 대구에서 올라오신 카페인님이에요. 어플을 보고 제 버스를 기다렸다 타신 것 같아요. 그것도 두 번이나요. 몇 마디 못 나누고 같이 사진 한장못 찍어 아쉽지만 많이 반가웠습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또 서로를 알아보셨네요. 이 대구에서 출발해서 일부러 그 어플 보고 카페인님 버스를 타야지 챙겨 타신 카페인님과 그리고 또 몇 마디 못 나눴지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고 지금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우리 카페이님 너무 정겹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승현님, 반짝 주말에 동생 생일 축하해주고 카페인들도 몇몇 만나고 온 알찬 주말이었어요 하셨습니다. 지금 이두 분이 만나신 건 아니죠? 그런 건가요? 혹시 카페인님들끼리 이렇게 자주 만나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드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 만났어요 하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뭔가 카페인님들끼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서 교류하시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냥 북카페를 들었을 뿐인데, 그쵸? 한희정의 꿈꾼다. 좋아서 하는 밴드의 1초 만에 만나는 방법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그거 맞아요 하시면서 이게 북카페 오픈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마 내용을 미리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카페인님들이 이 기쁜 우연한 만남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신기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이 운전하시는 버스 저도 언젠가 정말 타고 싶은데 그런 날이 오겠죠? 안정숙님, 저는 방금 전에 김아리님 만났습니다. 아, 방금 전 사연 읽어드렸던 김아리님을 만나셨다고. 정숙님과 이 아리님은 또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지 이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나시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신기해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재미났던 이유 하나는 그 예전에, 우리 이것도 벌써 한몇년 전에 일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 후카페의 그 선물책이, 이제 그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받으실 분 성함까지는 잘 쓰지 않습니다. 카페인님 해서 드리는데.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그쓴 이름이 잘못 발송된 적이 있었던 거예요. A, B, C 세 분이 있으면 이게 C님께 A님한테 가고 A님께 B님한테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그 카페님들이 요걸 이제 만나셔가지고 그걸 바로 잡으면서 책을 교환하셨다는 그 얘기를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조현출님이 또그 단톡방을 엮어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톡방 분위기를 전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도 인연이다 하시면서 너무 그 과정을 즐기시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와, 이런 방송 청취자들이 또 계실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뭐 그런 혼동은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그런 거조차도 즐겨주시는 놀이처럼 받아들여주시는 카페이님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요. 오수미님, 여기서 가만히 있는 저한테 사진 전달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사연 주셨습니다. 이 대구에서 오신 그 승현님과 이게 버스킷을 만나신 그 카페인의 우연한 만남을 또 이렇게 사진으로 단톡방에 아마 올리신 모양입니다. 박주영님은 대전에서 전체 정모합시다 하시고요. 지금 요 분위기 궁금하시면 반디앱 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지금 이런 뭔가 이게 신나는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카페 오픈 톡방도 있으니까요.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카페인 분들도 많으시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만의 보폭. 나만의 보폭이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시기죠. 6월 1일이에요, 카페인님. 나만의 보폭으로 잘올한해 여기까지 흘러오셨죠? 네. 근데 마음이 이게 좀뭐 조바심이 나지 않나요? 약간 좀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조금 느릿한 걸음으로 할수 있는 일들 또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요즘 우리는 그야말로 요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꺼운 고전소설 한 권을 단 10분 만에 훑어주는 영상들이 넘쳐나고 드라마나 영화도 1.2배속, 1.5배속으로 빠르게 돌려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인지, 주인공이 결국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 핵심적인 줄거리만을 재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똑똑한 삶의 방식처럼 여겨집니다. 남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뿐하게 삼키며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나 혼자만 미련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덜컥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속도전을 하듯 다른 사람이 씹어 삼켜준 요약본만 편식하다 보면 문득 우리 마음 한구석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헛헛한 갈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결론만 재빨리 취하는 그 납작한 감상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나만의 호흡과 사유의 여백이 쏙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책장 구석에 꽂혀있던 아주 두꺼운 책, 이른바 벽돌책을 조용히 꺼내들게 됩니다.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처럼 무겁고 막막한 두께 앞에서는 애초에 속도를 내어 빨리 읽겠다는 조급한 욕심 자체를 저절로 내려놓게 되니까요. 우리가 벽돌책을 읽는 이유는 결코 그 안에 담긴 방대한 지식이나 결말을 빨리 얻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론을 향해 가는 그 느리고 지난한 과정 자체를 내 호흡으로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작가가 한땀 한땀 공들여 쌓아 올린 묘사를 따라가며 인물의 슬픔에 깊이 이입해 보기도 하고 내 마음을 정통으로 찌르는 묵직한 문장 앞에서는 한참 동안 책을 덮어둔 채 내 삶의 궤적

흙길을 두 발로 직접 걸으며 길가의 들꽃과 뺨을 스치는 바람의 온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겠죠. 남들이 친절하게 요약해 놓은 성공의 지름길만을 쫓아 헐떡이며 달려가는 삶은 결국 내 심장 박동에 맞지 않는 타인의 보폭을 억지로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비록 남들보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조금 늦어질지 몰라도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기듯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정직하게 밟아 나가는 나만의 묵직한 보폭. 속도를 포기한 대신 삶의 깊이와 여백을 온전히 소유하기로 결심한 그 느릿하고 단단한 걸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한편의 위대한 고전 문학으로 완성해가는 가장 아름다운 비결이 아닐까요? 남들의 화려한 요약본을 부러워하며 숨가쁘게 걷기보다는 오직 나만이 짚어낼 수 있는 내 삶의 두꺼운 페이지들을 음미하는 6월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김광민의 지구에서 온 편지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 이 속도의 시대의 벽돌책을 읽는 그 느릿한 호흡 전달을 해봤습니다. 타인에게 휩쓸리지 않는 나만의 보폭으로 책 읽기 하고 계실까요? 우리 카페인님들. 아, 빨리 이 책을 다 완독하겠다. 이런 부담감 내려놓으시고 지금 내가 이 책에 머물고 있다. 라고 하는 그 감각, 그걸 그 자체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읽는 속도도 다르고요. 우리 지금 수학능력 시험, 때 이제 그 시간이 막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문을 지금 독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나만의 보폭으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번 주 이렇게 나만의 보폭으로 얽힌 이야기 계속 전달을 해볼게요. 공이에요 쓰신 카페이님, 토요일에 EBS 다녀왔어요. 조금이나마 북카페 커피 향 맡고 와서 기분 좋았답니다. 하셨습니다. 와, EBS 이 지금 공개 방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카페이님들 많이 오셔서 지금 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북카페도 있는데 생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와, 이 제가 마음 놓고 갔어요. 네, 주워 가셨죠? 이용성님. 저는 카페인을 만난 적은 없지만 이미 만난 사람들을 카페인으로 끌어들이려고 늘 친구들에게 북카페 추천해요. 종종 제 지인이 쓴 책이 소개되는 경우에는 지금 바로 들으라고 알려주기도 해요. 이런 마음으로 주변에 전파하시는 카페인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용성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은님, 고님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셨고요. 임근서님도, 고은 작가님 첫 방송부터 들어선지 이제 목소리 미세한 변화까지 알아채게 되나 봐요. 목이 안 좋으실까요? 건강 유의하세요. 따뜻한 차 드시고요. 하셨는데요. 예, 지금은 멀쩡한데, 이게 뭔가 지금 콧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가 시작되려고 하나? 아니면 비염인가? 네, 잘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병원에 가서 네, 약을 먹을 계획이에요. 네, 그냥 멀쩡히 잘 주말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목소리가 미세하게 바뀌나 보다. 목이 전혀 아프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봐 주시는 카페인 분들의 그 귀에 놀라고 있습니다. 서명희님, 나이만큼 시간이 빠른 속도로 간다는데 전책 읽는 속도에서만큼은 반대로 천천히 느리게 가는 길로 바뀌었어요. 방대한 책 목록 앞에 속도를 포기하고 깊고 풍성한 독서를 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속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려두는 거죠. 저도 어제 제가 저도 지금 단행본 작업 중이고 그리고 또 북카페도 있으니까 매일 읽어야 되는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제 지인이 책을 내거나 하면 또 빨리 읽고 싶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속도를 생각하면서 읽는 책들이 이렇게 계속 있는데, 토요일까지 제가 이제 어쨌거나 제 손을 잠깐 떠나도 되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약간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요일에 어제는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던 거예요. 다른 책이 읽고 싶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읽고 싶은 책을 대부분 북카페에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덩달아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상관없이 이책 너무 궁금한데 했던 책을 그냥 훅 치고 들어온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느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느낌 그냥 이 책이 좋았다 이걸 떠나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책을 천천히 읽는 느낌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힐링을 좀 했습니다. 이런 느낌들 카페인 분들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현상의 A Book of Love 그리고 콜드플레이의 에버글로우까지 두곡 듣고 이제 소설 북클럽 시작할게요.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동민 작가님 2주 만에 이렇게 또 만납니다.
2: 와.
0: 네, 지금 그래서 더 반갑다고 카페인님들이 얘기해 네. 주시는데요. 네,
1: 이 반응을 네. 기대하고 아. 가끔 한 주씩.
0: 아, 그래요?
1: 자리를 비우면.
0: 우리 빈자리를 못 느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죠. 네,
1: 관심이 고픈 사람인가 봐요.
0: 네. 아니, 동민 작가님이 지금 6월 1일 넘어오면서
1: 아, 네.
0: 6월이 싫다.
1: 아, 또 그걸 밝히시면 어떡해요. 또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 많으신데.
0: 아, 죄송해요.
1: 아니요,
0: 아, 지금
1: 아니요.
0: 잠깐 일시적인 감정이었죠?
1: 아,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막 현충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네. 전쟁기념관도 가고 막 이런 활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2: 근데
1: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좀 무서웠나 봐요.
2: 아,
1: 그래서
2: 아,
1: 6월이면 뭔가. 막 그런 그림도 포스터도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2: 아, 네. 이해돼요.
1: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약간 너무 좀 무섭고
2: 맞다.
1: 그래서 6월이 되면 항상 약간 좀 전쟁의 전조 현상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지 6월이 되면 항상 약간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0: 아, 우리 일상을 네. 유지할 수 없는 어떤 긴장감 네. 이런 걸 크게 느끼신 거죠.
1: 그래서 뭔가 이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6월이 되면 6월 초가 딱 되면 약간 불안해져요.
0: 아, 불안하다.
2: 네,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네. 것들 지금 막 표어 같은 거 생각나는데 통일한복을 짓기
0: 네,
2: 방공 포스터 그리기
0: 아,
2: 이런 거 많이
0: 그런
2: 했잖아요.
0: 거
2: 그래서 더 그런가 봐요.
1: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기억을 해가지고.
0: 그러니까 이 네. 역사와 뭐 우리가 떨려야 될 수 없을까요?
1: 네.
0: 그래서 6월을 저는 6월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1년 12달 중에 제일 좋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냥.
1: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
0: 네.
1: 저의 이유로 6월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0: 네. 근데 아무튼 오늘 또 6월 1일이어서 이 책을 고르신 건 아니겠지만 어쩐지 또 같이 어우러져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을 또 골라오신 것 같아요. 우리 역사를 좀 네. 이렇게 쭉 지금 훑고 있는 거잖아요. 문학 작품으로 어떻게 보자면. 그렇죠. 소속 작가님.
2: 6월 1일에 걸맞는 소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아니 뭔가 네. 이 역사의 어떤 질곡 같은 거, 무게감 이런 거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2: 지금 뭐 저희가 이태준부터 시작해서
0: 네.
2: 계속해서 근대 소설들을 읽고 있는데 이 읽어나가는 와중에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026년에 한복판 에서
0: 네.
2: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소설을 근대 소설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면서 소설들을 읽어 나가게 되는 것 같고
0: 네.
2: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고 함께 살아내지 못했던 거의 100년 전의 삶을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서서히 환기함으로써 그 시절의 어떤 공기, 그 시절의 어떤 공포와 같은 것들을 현 시대에도 우리가
0: 네.
2: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도 분명히 적용되는 의미론적인 질문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0: 자, 오늘의 책을 먼저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책이 그래서 무엇인가요?
2: 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같이 읽어볼 책은 강경애 작가의 소설이고요. 제목은 소금입니다.
0: 소금.
2: 네.
0: 강경애 작가의 소금으로 이야기하고요. 오늘 카페인 분들 함께 하시면 우리 책 선물도 드립니다. 아, 오늘 소금으로 할게요.
2: 네.
0: 소금, 말머리. 소금 달고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오늘 소금 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촌이라는 제목의 그 단편 중단편 소설집 안에 수록된 작품이니까요. 강경애 작가의 지하촌이
2: 네.
0: 갈 예정입니다. 문학과 지성사 버전이고요.
2: 네.
0: 책 선물 받 받으실 주소 연락처도 함께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45요. 그리고 카페인님들 지금 이윤정님 카페인님들을 직접 만나면 내적 친밀감으로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우리 많이 주말

0: 사이에 만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소설 북클럽 시간에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앉아 계신다라고 보이지 않을 뿐. 네, 앉아 계신다. 상상을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약간 좀 코믹맨이 소리 나죠. 네.
1: 그런다고 다들
0: 다들 그렇게.
1: 엄청 반응이
0: 그러니까
1: 네,
0: 저도 잘은
1: 예리하게.
0: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7179 쓰시는 카페이님이 죄송합니다. 목소리의 변화를 조금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볼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1: 막 그런 좋은 거 쓰고 계신 거 아닐까요? 좋은 스피커나 요즘 그런 거 보면
0: 네.
1: AI 기능으로 막 클리어 보이스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0: 아,
1: 네, 더
0: 조정이
1: 이렇게 네,
0: 되는.
1: 맑고 선명하게 이렇게 들리게 하는 뭐 그런 거 쓰신 게 아닐까요? 네.
0: 그러니까 알아봐 주신 카페인분들이 좀 계신데 저 지금 약간 비염기가 좀 있는데,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청취자로 저도 좋아하던 그 프로그램도 이렇게 들어보면, 뭐 지금도 듣기도 하지만 들어보면 가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끝이 이제 음악으로 끝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었는데, 어떤 날은 음악 이렇게 하고 어떤 날은 음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음악 이러면 이분 저분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생각하고 청취자로서 음악 이러면 되게 되게 오늘 에너지 넘치시나 보다
1: 그러게요.
0: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두 가지 버전만 있는 걸로 봐서
1: 녹음을 해놓고.
0: 녹음한 두 가지 버전이 그냥 그때그때 다르게 나갔던 게 아닐까 랜덤으로.
1: 근데 그두 가지 버전을 녹음한 것도 신기하네요. 굳이
0: 아,
1: 낮은
0: 그러네요.
1: 버전, 높은 버전을 만든 게.
0: 그러네요. 끝에가 아무튼 이렇게 내려가는 버전과 올라가는 버전이
1: 약간
0: 있었는데,
1: 홀짝홀짝으로 할까요? 2부제로 해가지고.
0: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기분에 의한 거다, 아니면 컨디션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녹음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것은 이제
1: 아니면 그런 거 아닐까요?
0: 로고는.
1: 소금 같은 작품 할 때는
0: 네.
1: 내리고,
0: 아, 그
1: 밝은
0: 분위기에
1: 작품 같은 거
0: 따라서?
1: 할 때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약간 결을 맞춘.
0: 그런
1: 네.
0: 건가? 오.
2: 근데 뭐 말씀을 듣다 보면 뭐 그것이 생방이든 녹음이든 이 모든 걸다 떠나서 지금 방송하는 진행자의 어떤 목소리,
0: 네.
2: 컨디션 이런 모든 것들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애정
0: 그쵸.
2: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지네요.
0: 그렇죠. 저도
2: 네.
0: 그런 청취자거든요.
2: 그렇죠. 저처럼 둔감한 사람은 잘못 알아챌 수도 있는데.
0: 아, 그래요?
1: 네, 저도 사실 이거 잘못 알아채거든요.
0: 네. 아, 못
1: 네.
0: 알아채는.
1: 심지어 제 목소리도 지금 어떤지 잘 모르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2: 신경을 잘안 쓰는 거죠, 사실.
1: 아니, 신경은 쓰지만, 신경과 애정과 감성은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 들리는 게 있잖아요. 이게
0: 그러면 또
1: 주파수마다
0: 잘,
1: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맞죠,
1: 네.
0: 맞죠. 자, 지금,
1: 막.
0: 승숙 작가님은 어떻게든 수습하라고 하는데, 지금 동민 작가님이 자꾸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가시는, 네.
1: 그러니까요.
0: 잡히질
1: 6월만 되면
0: 않네요.
1: 이러네요.
0: 그래서, 아니, 지금 김기은님? 좋은 이어폰 아닙니다. 고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동민 작가님 샘나시나요?
1: 아, 네,
0: 크크크.
1: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게 알아채질 못하니까
0: 네.
1: 누가 머리 자르고 와도 잘못 알아채거든요.
0: 우리
1: 네.
0: 알아봐 줍시다. 아니, 오늘은 모자
1: 아,
0: 쓰셨네요.
1: 그러니까요. 순수 작가님도 머리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2: 네. 단정하게 한다고요?
1: 머리 자르고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이거 잘못 알아채가지고.
0: 아유,
1: 네.
0: 저기 상혁 씨님
1: 네.
0: 그 안경 바꾼 지몇달 만에 제가 어머, 안경 바꾸셨네요
1: 아,
0: 하시고
1: 기억나네요,
0: 있잖아요.
1: 그날.
0: 다 그런 게 있긴 한데요. 네, 우리
1: 그러니까요.
0: 카페인님들 너무너무 이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1: 네.
0: 자, 오늘의 책 지금 한번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애의 소금.
2: 네, 강경애 작가의 소금이고요. 보통 이제 지하촌이나 인간 문제와 같은 장편 소설로 강경애 작가의 이름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소금은 길이가 이제 중편에 가까운 분량이기도 하고, 간도로 이주한 이 식민지 조선인 여성의 아주 절박한 삶을 보여주고 있어서 읽기에 그다지 쉽진 않아요. 네, 강경애 작가의 모든 소설이 그렇지만 강경애 작가는 이제 1906년생이고 이 소금이라는 작품은 또 1934년 작품이거든요. 당시에 어떤 강경애 작가의 입장과 처지, 생활상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일단 강경애 작가만 하더라도 1931년에 장하일이라는 사회운동가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 출생이기도 하고 좀뭐 황해도 연변이나 어떤 평양 이렇게 오가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31년에 그 장하일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만주 간도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거든요.

당시에 이제 일제 치하의 어떤 감시, 통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조선 중앙 내부에서의 활동이 되게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당대의 어떤 만주 지역이나 간도 일대는 이 독립운동가, 이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아주 주요한 활동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간도로 이주하게 됐고, 일제 통치가 아주 직접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정치적 공간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막상 강경희 작가가 만주, 간도로 이주를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사람 사는 꼴이 아닌 거예요. 뭔가 조선 내부에서는 자기 땅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주 작게나마 자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자기 땅을 포기하고 이 북쪽으로 간 거잖아요. 만주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조선인 이주민들의 삶이 너무나 궁핍했고 그런데 그 안에서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아주 척박한 땅이라도 중국인들 지주들 밑에서 소작을 지어야 하는 이 농경 체제 하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지주는 지주대로 조선인들을 착취하려고 하고, 어쨌든 만주와 간도 일대에도 이 일본인 경찰들이 이제 군대가 또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뭐 양쪽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군과 만주군 세력의 그 협력하는 조선인 내부자들도 생겨나는 거죠. 내부 분열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소작농으로 이 지주의 온갖 착취와 핍박을 받아가면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농사 지은 값을 또 조선인 내부 분열자들,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조직한 치안단체에 또 상납해야 하는 어느 일정 부분 세금도 내고 착취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너무나 악랄한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강경희가 작가로서 또 생활인으로서 그러한 광경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경험하면서 써낸 소설이 이제 지하촌, 소금, 뭐 이런 마약, 이런 작품들이죠. 그래서, 너무 읽기에 힘들다라는 것은 소설이 가독성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어떤 절절함이 너무나 극사실주의의 세계로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 리얼리즘 소설이란 이런 것인가? 너무 이제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에도 이 봉염 어머니라는 여성이 주인공이거든요. 아들, 딸 낳고 남편과 간도 지역에서 이제 소작농으로 일하고 있는데 첫 줄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용정에서 팡농, 그러니까 이 집방자를 써가지고 이 집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중국어로. 그래서 팡둥이 왔다고, 그러니까 중국인 지주가 왔다고 기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 지주가 왔다는 기별이 오면 소작농들이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이제 뭐 언제까지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은 왜 늦어지냐면 하면서 뭐 사정하는 처지가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별이 와서 이제 남편이 벽에 걸린 두루마기 걸치고 이문 밖을 나섰다라는 게이 소설의 시작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봉염은 이제 딸이고 봉식이 아들인데 이 남매를 둔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안해하면서 남편이 문 밖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소설의 시작인데 그 와중에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팡둥이 와서 그 기별을 받고 가는 건지 아니면 혹은 자위단이나 보위단 사람들이 와서 꼬드겨서 내 남편을 꼬드겨서 사지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는 자위단, 보위단이라는 이 명칭이 등장하는데 이두 가지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위단은 이 만주 지역 내부의 어떤 조선인 마을에서 좀 군사적인 치안 조직을 조선인들이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만주 지역에서 일본 군대는 항일 세력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잖아요. 누가 독립군인가, 누가 항일 세력인가 다 찾아내서
이제 전멸하리라.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0: 일본 군대가 주둔해 있는데 조선인 내부에서 친일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항일 세력을 추출해내는 데 앞장선 게 자위단이라는 거예요.
1: 네.
0: 그 자위단이 있고 또 보위단은 당연히 이제 주민 통제, 뭐 치안, 안보 이런 목적으로 또 만들어진 경비 조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일파 조선인들이 앞장을 섰고 무엇보다 자위대보다 보위단이 더 나빴던 건이 같은 조선인들을 물자를 징발하고 세금을 거두면서 깡패 조직처럼 변질되었다는 것에 있었던
1: 네.
0: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이 지금 팡둥이 왔다고 해서 중국인 지주가 왔다고 해서 저렇게 서둘러서 집 밖을 나섰는데 아니야 이거 거짓 선동이 아닌가? 자위단이나 보위단에서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내 남편을 끌어간 건 아닌가? 이게 너무 지금 끝없이 불쌍하고 막 가여운 심정이 되어서 너무 초조해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까
1: 그 당시 그 간도에서의 삶이 어땠을지가 이 소설 따라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너무나 생생하게. 근데 지금 소설 도입부부터 우리를 정말 긴장 안으로 이렇게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달 한아름이 함께한 곡 나의 이름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소설 북클럽 최동민 작가,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책은 강경애 작가의 중편소설 소금입니다. 이 소금, 수록된 지하촌이라는 소설집 받고 싶으시면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책 받으실 주소 연락처 포함하셔서 지금 말머리 소금 달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소금 달고 사연 보내주고 계십니다. 3148 쓰시는 카페인님은 옛날 한국 소설이나 근현대 소설에서의 우리 선조들, 고증조 부모님들, 극사실주의 소설 책이라도 활자에서 느껴지는 감정이입이 되면 차마 다 읽기가 힘들어요. 네, 감정이입이 되면 다 읽기가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덩달아 독자도 힘든데 이걸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쓴 작가, 네. 그 작가는 어떤 마음으로 이걸 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 소설 읽으면서.
1: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간도로 이주했던 작가 자신의 어떤 삶의 이력이 문학 작품 속에 고스란히 투영돼서 네. 그것을 이제 서사화해 놓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대의 어떤 작가의 눈으로 목격된 어떤 가난의 실상 이런 것들을 문학 작품식으로 어떤 낭만화 관념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술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이 지하촌만 하더라도 사실은 소금은 아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어떻게 내면이 붕괴되고 외적으로도 가난과 빈곤이 봉염 어머니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표제작인 지하촌 같은 경우에도 장애를 입은 식민지 시기의 남성이 등장하잖아요. 네. 칠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근데 이제 칠성은 눈먼 처녀인 이 여성을 좋아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매매혼이죠. 정말 그 부잣집으로 팔려나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을 지킬 수 없고. 뭐 마지막에는 막 엄청난 폭우로 자연재해까지 맞아요. 이루어지면서 동생을 잃게 되잖아요. 이런 너무나 이 명명백백 백하게 사실로서 주어졌던 그 인물들의 큰 갈등과 위기의 상황들이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읽어나갈 때 이 사실주의 형태가 너무 힘겹긴 한데 그래서 정말 이 박원서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자신의 산문을 통해서 해방 이후에 강경애의 작품을 읽었을 때 느꼈던 이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 차례 기술을 해놓고 계시거든요. 네. 너무나 이제 놀라운 해방 이전에 식민지 여성들의 삶을 통해서 정신적인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진술인데

0: 그것이 너무 격렬했던 나머지 어떤 육체적인 충격감까지 더해져서 강경애 작가의 작품을 읽고 여러 차례 구토했다. 이런 말씀까지도 산문에서 쓰셨을 정도로 이 강경애의 소설이 갖는 너무나 격렬한 정서적 지점들이 있어요. 뭐 정말 읽다 보면 나의 내면마저 황폐해질 것 같은 이 모든 역사적 삶의 격동과 이 모든 파동을 몸으로 겪어내야 했고
1: 그쵸.
0: 작가로서 직시했어야 했던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1: 맞아요. 우리 오늘 일카에서도 그 나만의 보폭으로 책 읽는 속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런 강경애 작가의 지하촌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작품들 벽돌 책도 아니지만
0: 그쵸.
1: 이 소설을 요약본으로 접할 때는 진짜 아무런 울림을
0: 어떻게
1: 느끼지
0: 요약본으로
1: 못할 것
0: 접하죠?
1: 같아요.
0: 네.
1: 요즘에
0: 그러니까
1: 워낙 요약본으로 접할 수도 있잖아요.
0: 줄거리만.
1: 네,
0: 그쵸.
1: 줄거리만.
0: 결론까지 딱딱딱
1: 네.
0: 해가지고.
1: 안 되는 거라.
0: 네.
1: 맞아요. 지금 얘기한 이런 울림은 그 요약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당대의 황해도 사투리라든가 그 시대에 사용했던 언어들 지금은 우리가 각주를 달아서 읽을 수밖에 없는 아
1: 네.
0: 이게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근대 소설을 읽는 현대 독자로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시대와 역사와 호흡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 그쵸.
0: 줄거리 요약본만으로는 알아낼 수 없죠. 네.
1: 이은설님이 지금, 와, 항상 설명을 지금 너무 잘해주시는 염승숙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0: 네.
1: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완식님은, 소설 북클럽에서 소개된 디아스포라 소설 모두 읽었어요. 일제강점기 이후 세계로 흩어진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발견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2: 네. 3148님께서는 그냥 그저 순박하게 살았는데 우리나라 민족의 침입, 핍박, 억압의 세대는 대대로 이어진다. 지금의 나도 행태만 다르지 눈물 세워 산다. 이렇게 네.
0: 네,
2: 또
0: 시 같은데요?
2: 네.
0: 그렇죠.
2: 현재의
0: 사연이?
2: 삶까지 이어가지고 그렇죠.
1: 맞아요. 이 지금 소금, 이 상황 속으로 다시 좀 들어가
0: 네.
1: 볼게요. 지금 집주인이 왔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
0: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중국인 지주가 왔다고 해서 뛰쳐나갔는데, 이 봉염 어머니는 너무너무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바가지 몇짝 달고 고향에서 떠날 때는 마치 끝도 없는 망망한 바다를 향하여 죽음의 길을 떠나는 듯 뭐라고 형용하여 아픈 가슴을 설명할 수 없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고향에서 떠나와서 간도에 정착할 때 바가지 몇 짝을 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사실은 남편이 사망해서 돌아오거든요. 이 아들인 아들의 품에 안겨가지고
1: 네.
0: 남편이 시신이 돼서 돌아와요. 근데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해서 죽음에 이르렀는지 밝혀진 바 없이 도망치듯이 이제 그 간도에서 정착했던 소작농으로서의 위치도 다 버리고 또다시 도망치거든요. 이때 유추해 볼수 있는 건이 봉염 어머니의 남편이 자위단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당대의 어떤 조선인 소작농으로서 중국인 지주의 땅을 떼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면서도 이 조선인 내부에서 분열되어서 어떤 친일 행각에 가담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처형당한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자신의 아들도 실종되는 상황에 이르고 또 실종된 아들을 찾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딸 봉염과 함께
1: 네.
0: 둘이서 이 모녀가 아주 정말 너무나 힘겨운 가난과 배고픔에 휩싸여가지고 이리저리 이동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들이 또 공산당에 의해서 처형당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면서 아니 실제로 공산당이 아니었나? 아닌가? 공산당에 의해서 처형당했나? 이런 너무나 혼란한
1: 그쵸.
0: 판단 불능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봉염 어머니라고 하는 이 조선인 여성의 머릿속에는 누가 적인가가 너무 지금 힘겨운 거죠.
1: 그쵸.
0: 네. 남들은 공산당을 너무나 저주하고 증오하고 적대해야 하는
1: 네.
0: 이 목소리로만 떠도는데 이 공중에 떠도는 이 적대와 혐오

0: 아빠가 만약에 나의 아들이 공산당이었더라면, 어떻게 나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집단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 머리가 복잡한 와중에 봉염, 딸이 굶고 있으니까, 나부터도 너무 굶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 봉염 어머니가 굶주림이 죽음보다 더 힘겹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계속해서 배를 고르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참혹하고 추악하게 만드는가를 절절하게 토로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이어지면서 읽다 보면 너무 가슴 아프죠. 그네요.
1: 그렇죠. 지금 김영하님, 저도 특히 일제강점기 근현대문학 읽기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해준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힘들지만 또 그것이 내 삶의 지침서가 되기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0: 네, 맞아요.
2: 그리고 7739님께서는 100여 년 전에 작품을 만난다는 것은 의미 깊은 일이겠어요. 승승님이 추천하는 강경의 소설 꼭 만나보고 싶어졌어요.
1: 네, 진짜. 지금 100여 년 전에 작품이라고 했는데, 진짜 책을 열어보면, 오래전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0: 맞아요.
1: 여기서 지금 봉염 어머니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혼란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완료된 이책 안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0: 맞아.
1: 우리가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또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미나의 무엇이 되어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의 책은 강경애 작가의 중편 소설입니다. 소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3323 쓰시는 카페이님은 몇년 전에 달인을 거쳐 단둥 백두산 다녀왔는데 가도 가도 들판, 강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간도로 이주하셨던 그분들 농사 짓기 참 힘들었겠다 생각했죠.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념으로 나누어져 서로 할퀴다니 안타까워요 하셨습니다.
1: 맞아요. 이 소설
0: 와.
1: 소금만 읽어봐도 소작농으로서 이런 땅덩어리 빌려주면서 먹고 살라고 하고
0: 네.
1: 세금이며 물자 차출이 너무 심하니까 막 억울하다 원망하는 대목들도 많거든요.
0: 그쵸.
1: 그러면서 막, 아, 제발 하느님 원망스럽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팔자가 무슨 놈의 팔자고 하느님도 무심하지 막 이런 원망 섞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앞서서 봉여몽원이의 남편이 지주 만나러 나갔다가 시신으로 돌아왔다고
0: 네.
1: 했잖아요. 그때 봉여몽원이가 직감하는 장면이 그런 거였어요. 소금. 아, 소금만 좀 조선 땅에서 소금으로 만들어 먹던 것처럼 소금이 조금 값이 쌌으면 소금을 적절히 써서 간장도 뭐 아니면 된장도 된장찌개라도
0: 네.
1: 다 간을 맞춤 맞게 해서 없는 밥이고 없는 반찬이라도 좀 맛있게 먹었을 텐데 한평생 아내 된 도리로서 남편한테 밥을 해줄 때간 하나 맞추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하고 원망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이때 간도에서 소금은 조선에서 통용되는 소금이랑 너무 똑같은데도
0: 네.
1: 거의 뭐 수십 배 이상 되는 값어치로 팔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관염이라고 해가지고 관아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소금의 중량을 달아가지고 값을 매기는 그것을 통제를 했는데 소금의 이 유통을 통제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폭리가 심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소금 한대 사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이놈의 소금 메주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널어놓으면 뭐 하지? 소금이 있어야 된장을 만들고 다이 소금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먹일 텐데 이 소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남편의 시신 앞에서 절규하던 이 봉염 어머니의 내면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아들도 실종된 마당에 뭐 먹고 지낼 곳이 없으니까 잠잘 곳이 없으니까
0: 네.
1: 또 다시 이 중국인 지주 땅을 떼어줘서 농사짓게 했던 팡둥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식모로 부려만 달라 이런저런 일을 다 하고 그냥 잠만 잘수 있게 해달라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팡둥 집에 계속 이제 머물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팡둥 지주의 아내가 잠시 친정집에 다니러 갔을 때, 성적으로 착취당하죠. 지주에 의해서. 이게 너무 당연한 결과인가 싶으면서도 왜 어째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악몽 같은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마음이 착잡해지면서도. 그런데 결국에는 봉염 어머니가 딸아이 봉염 보기에도 부끄럽잖아요. 배가 불러오고 어떻게든 아이를 좀 자연적으로 잃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 정말 뭐 그런 거죠. 너무 뭐 배를 뭐 기둥에 가서 부딪힌다든가. 근데 이게 아이를 이제

0: 없애고 싶은 마음이지만 자기 몸도 해하는 장면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근데 결국에는 아이는 꿋꿋이 이 봉영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출산에 이르게 되는데
1: 네.
0: 출산 직전에 팡둥에게 사정하려고 해요. 사실은 아이가 들어섰다. 이 집에서 내딸 봉영과 함께 좀더 머물 수 있게 해달라. 근데 뭐 황둥이 어디에서 바깥에서 그날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네 아들 봉식이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죽었다더라. 내가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너희 모녀를 우리 집에 머물게 할순 없다. 내가 무슨 화를 입으려고 하면서 간밤에 내쫓아버린 거죠. 네,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정말 이 낯선 중국인 집문 두드려가지고 헛간에 재워달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요. 볏짚 이렇게 쌓여 있는 곳에. 그래서 딸은 잠들고 이 배고픈데 이제 진통이 오는 거죠. 아이를 낳을 것만 같은 진통에 휩싸이고 그 엄청난 이 통증 속에서 또 비가 옵니다. 또 비가 오는데 헛간에서 막 비가 막 새니까 딸은 봉염이 자고 있으니까 비가 안 새는 곳으로 봉염을 밀어서 이제 헛간 더미 아래쪽으로 밀어주고 자기는 그비 쏟아지는 비 새는 그 철벅한 헛간 더미 위에서 산통을 시작하는 거죠. 결국엔 애가 나와서 정말 이 애가 나오면 아무도 몰래 이 폭우가 쏟아지는 이 한밤중에 아무도 눈 뜨지 않는 새벽에 이 아이의 목을 졸라서라도 내가 이 아이의 흔적을 없애리라라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울고 있고 갓난 애를 바라보는 순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2: 그렇죠.
0: 어머니로서. 그래서 이제 부둥켜 안고 울고 봉염도 깨어나서 너무너무 놀라지만 엄마를 또비안 오는 헛간 더미 위로 또 옮겨주고 이런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봉염의 이 학교 다니던 시절 친구가 있었어요. 용애라고. 근데 그 용애 어머니를 또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던 용애 어머니를 만나서 불러오죠. 딸아이가 불러와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하면서 막 하니까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해서 또 옮겨가죠.
1: 지금 이게 남편과 아들과 뭐 이런 지금 너무나 혼란 속에서 그들의 빈자리,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지금 나에게 또 딸려 있는 또 다른
0: 네.
1: 자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지금.
0: 맞아요.
1: 여기서 너무너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진짜 뭐라도 부여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서
0: 그쵸.
1: 사실 할 말을 좀 잃게 만드는 그런
0: 맞아요.
1: 소설이었어요.
0: 맞아요. 봉희엄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 팔자.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내 운명.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러니까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근원을 개인의 운명, 개인의 팔자, 개인 탓으로만 돌리는 인식 구조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소설을 아주 큰틀 안에서 통시적으로 바라보면 결국 봉염 어머니가 감내해야 하는 이 몹쓸, 모질고도 몹쓴 고통은 단지 개인의 것인가? 개인의 탓만인가? 라는 생각을
1: 그쵸.
0: 하게 돼요. 결국에는 사회 구조적인 이 집단적인 이 원인이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조선인 내부에서 분열된 어떤 이 친일과 반일의 정서로 나뉘는 이 계급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남편이 어디 이 친일과 반일 중에 어디에 서 있었는지 나의 아들의 어떤 이념적 갈등이 공산당과 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어디에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1: 그쵸.
0: 이 계급 구조에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너무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이 개인적인 곤경과 어떤 공적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삶과 어떤 계급 문제에 대한 사유까지, 사유에까지 이를 수 있는 작품인 거죠.
1: 이 조금 앞부분에 그런 대화도 나오잖아요. 그 봉염이가 운동화 얘기를
0: 네, 맞아요.
1: 하는데, 그,
2: 엄청 혼내고.
1: 엄청 혼났잖아요. 나도 운동화
0: 운동화
1: 있으면,
0: 사줘.
1: 얘기 한번 했다가, 우린 돈 없어. 너 운동화 사줄 돈 있으면 그걸 봉식이 공부시킬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돈이 없어? 이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거지들에게 왜 태어났니?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0: 그렇죠.

0: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 질문으로 이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죠. 우리 지금 동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가난, 빈곤, 질병 이런 극한의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아무도 자신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고 결국에는 막 오늘날에도 주거 문제, 양육 부담, 노후 빈곤. 맞아요. 우리는 너무 이 모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가난의 이 역사로부터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1: 네. 유희경님이 조금 전 들었던 가야금 선율이 돋보이는 처연한 가수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귀 기울이게 됐어요. 찾아듣고 싶은데 노래 제목이 뭘까요? 라고 하셨는데 정민아입니다. 정민아의 무엇이 돼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걸 아까 띄워드렸고요. 아마 이 곡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나윤선의 사회찬미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강경애 작가의 소금입니다. 497이 쓰시는 카페이님, 사회찬미 이 버전 참으로 처연하네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마음이 울컥하여 보냅니다. 하셨는데요. 나윤선 버전 지금 띄워드렸죠? 그 척박한 삶을 살아온, 아니, 살아낸 과거의 우리네 엄마, 언니, 동생들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그 시기를 다 거쳐 지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들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네.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지금 음악 나가는 사이 영화 얘기도 하고 막 문학 작품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시절이 참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간접이잖아요. 어쨌거나
1: 그쵸.
0: 후대의 그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읽는데도 이렇게 아까 박완서 작가님 얘기도 하셨지만 몸으로도 그 증상이
1: 그쵸.
0: 나타날 정도로 충격이 된다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은 어땠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맞네요.
0: 또 볼까요?
2: 네, 1610님께서는 아직 읽어보지 못한 소설인데 남편의 아들까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녀의 시련이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작가 자신도 간도해서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삶의 순간들을 이렇게 날카롭고 의미 있게 문학으로 남겨주셨다는 게 존경스럽네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 땅에 묻히셨다고 들었는데 남겨진 소설로 강경애 작가와 연결되고 싶습니다.
1: 정말 젊은 나이에 36세에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이렇게 정말 끈질기게 작품은 살아남으니까요. 우리가 강경의 삶과 문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0: 맞아요.
1: 들어요.
0: 박진경님은 마음이 아파서 읽기가 무서울 정도로 슬퍼요. 마음이 울렁거려요라고 하셨는데요.
1: 맞아요. 초반에 봉염 어머니가 남편과 아들을 잃는 상황도 너무 가슴 아픈데,
0: 네.
1: 이제 이 정말 갓난애, 이 중국인 지주에게 성적으로 착취당해서 낳은 아기, 봉희까지 생겨났단 말이죠. 근데 어디 가서 돈을 벌 재주가 없으니까, 용의 어머니라고 그 봉염의 친구 엄마가
0: 네.
1: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데요. 그 일자리가 돈 많은 집에서 갓난애가 나왔는데 출산 이후에 저지돌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저더멈을 구하는데 혹시 와줄 수 있냐? 이렇게 일자리를 주선해 준 거예요.
0: 네.
1: 당장 너무 반가운 제안이지만 봉염 어머니에게는 봉희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젖을 먹여서 키워야 하는 똑같은 갓난애가 있는 건데 그 갓난애를 데리고 오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애달파도 일단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젖 먹이면서 유모로서 일하고 그 돈으로 이제 방 하나를 월세를 얻어요. 그래서 이제 봉염과 봉희를 놓고 일단 좀 지내봐라 라고
0: 네.
1: 하고서는 이제 봉염 어머니가 돈 벌러 떠나는데 이 과정에서 봉희도 갓난쟁이지만 봉염도 어리단
2: 그쵸.
1: 말이에요.
0: 그쵸.
1: 봉염이도. 근데 봉염이한테 애기 보고 애기를 보라고 하니까 너무 힘겨운 거죠. 밥 챙겨 먹는 거, 재우는 거, 뭐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다 어려운데 그 과정에서 한여름에 열병이 돌면서 이 봉염과 봉이 둘다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거든요. 봉염 어머니는 뭐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로
0: 무너지죠, 진짜.
1: 달려와서 이
0: 네.
1: 두 아이를 거두는데 너무 가슴 아픈 장면들이 있어요. 봉염이 막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방 천장에 이제 달라붙어

0: 붙어 있는 거미줄 같은 것들을 희미한 눈으로 바라보고, 거미줄이 슬었는데도 어머니가 안 오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봉염 어머니는 봉염과 봉이가 자는 동안에 그 부잣집을 나와서 맨발로 뛰어와서 아이들을 보고 가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봉염은 모르는 거죠. 그런 장면들도 가슴 아프고, 결국엔 두 딸마저 잃고 나서 혼자 살아만 남았는데, 봉염 어머니가 양잿물을 마시고라도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소금 밀수까지, 손을 대게 되죠. 한 번만 그강 건너 물 건너서 소금 한 보퉁이만 이고 지고 와서 비싸게 팔면 장사 미천이라도 되니까 한번 갔다 오자라고 누가 제안을 해서 진짜 목숨 걸고 강 건너서 소금 보퉁이를 이고 지고 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주막집에서 정말 다 건너 왔는데 주막집에서 그 형사한테 걸려요. 사염을 판매한다고. 관표를 내놓지 않으면 잡아가겠다. 뭐 이런 결말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정말 문제적인 장면은 그 소금 보퉁이를 이고서 머리에 이고 강물에 휩쓸려가는 공포심을 이겨내면서 강을 건너왔을 때 총소리가 들려요. 누구냐? 손들어. 근데 그게 이제 항일 무장 세력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소금 주머니를 뺏길 줄 알았는데 빼앗지 않고 그들이 그냥 보내줘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소금을 밀수해서라도 삶을 이어 나가야만 하는 이 가난이 도대체 어디에 온 것입니까? 막 너무 가슴 아프게 연설에 연설을 하면서 이 봉염 어머니 무리를 일행을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그 주막에 정말 이 관염표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봉염 어머니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 가난의 원인이 나한테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 식민 지배 하에 이 열악한 착취 구조에 있었던 거구나라는 이 봉염 어머니의 어떤 의식의 전환이 오는 시점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말 목숨 걸고 이고 온이 소금을 나한테서 빼앗는 자가 누구인가. 이 정확한 적대와 혐오의 대상을 판별하는 지점인데 이 소설에서 공산주의를 옹호한다. 공산주의가 옳다. 뭐 민주주의가 그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어떤 이 개인적인 고통의 원인을 사회 구조 속에서 판별하려고 하는 인간 내부의 의식의 전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그 각성의 시점을 보여준다는 것이
1: 그쵸.
0: 굉장히 유의미한 거거든요.
1: 독자로서 이 소설 따라 읽어가면, 뭐, 어떤 이념이 뭐 어떻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0: 맞아요.
1: 지금.
0: 맞아요. 이 표제작 지하촌도 보세요. 어디 지하에 있는 공간이란 뜻이 아니에요.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간의 처지를 은유하는 거죠, 사실.
1: 맞아요.
0: 그러니까 너무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는 소금은 정말 인간 생존의 최소 필요 조건이면서 어떤 식민지 수탈 구조까지 보여주는 상징으로 기능하는 거죠. 그래서 봉염 어머니로 하여금 어떤 저항과 각성의 계기까지 가능하게 하는 소재였던 것 같아요.
1: 자, 음악을 듣고 이제 출구 상점으로 가겠습니다. 1263 쓰시는 카페이님이 처음 들어보는 작품인데 지금 집중해서 들었다고 하시면서 염 작가님 잘 따라갑니다. 최동민 작가님, 그래도 6월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힘을 주실 거죠? 라고.
2: 아, 출근 상점에서요?
1: 네.
2: 아, 드려야죠, 드려야죠.
1: 뭐, 문을 닫는다거나 그러는 거 아니죠? 한 달간 쉰다거나.
2: 아, 6월이 힘드니까, 아니, 힘들 때일수록, 끼니를 챙겨야 되잖아요, 저희. 항상
1: 그쵸.
2: 문화적 끼니를 또 챙겨드려야 되니까.
1: 맞아요.
2: 네, 과연 그 끼니가 어떤 맛이 날지는, 네, 노래 듣고 와서. 네,
1: 좋습니다.
2: 같이 맛을 보는 것으로.
1: 기대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 수뇌부 비타민 PD님은 소설 후반부에 검열로 인해서 지워진 부분,
0: 맞아요.
1: 이것을 또 후대 문학과 학자들이 복원한 거, 그 노력에 또 인상 깊게 또 이렇게 좀
0: 맞아요.
1: 집중을 하셨던 것
0: 이
1: 같습니다.
0: 소설은 좀 지워진 부분이 많거든요.
2: 맞아요.
0: 네모 칸으로 삭제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검열의 흔적이고 후대의 연구자들이 복원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제 국문학자 동국대학교 교수님이신 한만수 선생님께서 그런 작업을 굉장히 끈질기게 하셨는데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식실의 협조까지 받아서 지워진 글자를 막 복원하기도 했거든요. 이 소설집 읽으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그쵸. 그한 글자 한 글자를 되살리기

0: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제 출구 상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1: 그러시군요.
0: 네. 네. 김지현님도요.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히 맞아요, 읽어야겠네요 맞아요. 하면서 네. 복원해서 소름 돋았다고.
1: 그러니까 이걸 저희 영화 같은 거 볼 때 요즘 OTT 볼 때 그 스페이스바라든지 화살표 없으면 못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방향키 없으면 난 못 본다라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이게 조금만 지루해도 15초 넘기면 해버리니까. 근데 책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 한 글자 복원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0: 그렇죠.
1: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너무 진짜 서글프겠다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0: 맞아요.
1: 또 한편으로 또 감독님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 영화를 이것 때문에 찍었는데 그게 제일 지루할 때도 있잖아요. 지루한 장면일 때도 있으니까 넘기실 때가 많으실 텐데 이런 작품 보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봐도 좋은 것 같아요. 넘기지 않아야 되는 연습. 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0: 그쵸?
1: 이 책은 이렇게 복원돼서 이렇게 힘들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찾은 책이야. 절대 넘겨선 안 되라고 하고 안 넘기고 보면 또 그 경험이 또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네. 넘기지 말고 한번 제대로 봐보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복원 부분도 항상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앞서 또 6월이 싫다고 말을 했는데 네. 네, 이 작품으로 조금 더 네, 6월이 무거워질 것 같은 느낌도 네.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예전 같으면 이걸 좀 환기시키고자 좀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쪽으로 좀 전환시켜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계속 한 해 한 해 살다 보니까 그런 노력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기면 조금 더 딥하게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네.
1: 그러니까 봄이면 조금 더 가벼워져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보통 그렇잖아요. 너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 조금 좀 잡아줘야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할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날아가고 이렇게 좀 무겁고 무게가 조금 더 가중될 때 그럴 때 조금 더 무게를 더 얹어보는 것도 나쁘지 네.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축구 상점에서도 네, 6월을 조금 더 무겁게 할 수 있는
0: 더 무겁게
1: 네, 이왕 무거워진 거 조금 더 무게에 도전해보는
0: 네. 네,
1: 요즘 헬스가 유행이 아니라고 하지만 네, 조금 더 무게추를 올려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음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네, 음반을 가져왔고 빌리 홀리데이의 LP 음반이고요.
0: 네,
1: 스트레인지 플루시라는 이상한 과일이라는 제목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그런 제목의 LP 음반을 가져와봤습니다.
0: 이 음반에도 뭔가 사연이 있나 보죠?
1: 굉장한 사연이 있고요. 네, 네 사연이 소금 못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또 빌리 홀리데이가 이렇게 노래했던 그 흑인들의 네. 이야기 그리고 그 당시 그리고 그 이전 세대의 흑인들이 받아야 했던 그런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또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0: 그쵸.
1: 또 아픔은 모양이 다르다 뿐이지 아픔의 강도라든지 그런 형태라든지 이런 건 또 비슷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받았던 그런 흑인들의 인종차별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던 노동 환경 그리고 네. 삶의 환경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함께 읽었던 소금의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빌리 홀리데이가 그것을 노래했다. 라고 한다면 이 음반은 어떻게 보면 소금의 주제곡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0: 네.
1: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0: 그쵸.
1: 네, 이 인상적인 걸 조금 더 인상적으로 만들어 드리자면 이 제목에 걸린 과일이 뭘까 그러면 이상한 과일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0: 네.
1: 저는 처음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흑인들이 원래 살던 고향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미국 땅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과일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1: 저희가 예전 시대에 바나나를 같은 거 봤을 때 네. 신기한 모습을 겪었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상한 과일은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입니다.
0: 나무에서
1: 네, 힌트를 일단 이 정도 들리자면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 많잖아요.
0: 네. 그쵸.
1: 그리고 이상하지 않잖아요.
0: 네.
1: 과일이 나무에서 열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꽃이 피면 당연히 열매를 맺으니까. 그런데 왜 이상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나무에 걸린 그 빌리 홀리데이가 과일이라고 표현했던 것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그 과일은 시체였습니다. 네.
0: 아.
1: 저희가 이 당시에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흑인들을

0: 법과 상관없이
1: 네.
0: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살해한 후에 그걸 뭐 감추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들이 나무에 사체를 매달아 놨다고 해요.
1: 네.
0: 그런 이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살아남은 흑인들이 보기에는 그 나무에 이상한 과일이 열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리 홀리데이가 그런 그 시대의 이야기 이런 것을 자신의 그런 목소리와 재즈 선율에 이렇게 담아서 만든 이 앨범이 바로 이 이상한 과일이라는 제목의 LP 앨범입니다.
1: 그 당시에 그게 죄인 줄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0: 그쵸. 그들은 뭐 당당했겠죠. 그 당시에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더 묶어놓고 더
1: 그렇죠.
0: 나무에 걸어놓고
1: 과시하듯이.
0: 그렇죠. 나의 전리품처럼 이렇게 했겠죠. 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봐서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통용됐던 그런
1: 네.
0: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봤던 소금 속에서도 그 아들이 이렇게 소문이긴 했지만 공산당에 참여를 하면서 처형을 당했다. 뭐 이런
1: 네.
0: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소식이 전혀 낯설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형당하고 누군가 죽고 죽이고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상을 가진 쪽에서는 그들을 제압하는 게 오히려
1: 네.
0: 더 용맹한 일이고 굉장히 승전보를 올리는 그런 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 소문이지만 감추지 않고 더 알리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걸 마주해야 됐던 봉식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 빌리 홀리데이가 살았던 그 시절의 흑인들의 가족들이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서글펐을까? 그걸 또 이걸 바꾸어낼 수 없는 환경은 또 얼마나 또 잔혹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봉요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뭐 자신의 그런 가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1: 네.
0: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흑인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게 잘못이야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1: 네.
0: 그래서 나무를 베거나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미국의 모습이나 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소금 속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 역사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겹쳐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시면 어떻게 보면 이 소금의 약간 메인 주제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돼서 일단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자, 지금 카페인님들이 막 울고 계실 것 같은
0: 아,
1: 느낌입니다.
0: 그쵸. 이 노래 들으시면 더울수 있어요. 근데 울고 싶을 때는 우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1: 그리고
0: 울고
1: 기억할 건
0: 있을 때.
1: 기억해야 된다.
0: 그쵸.
1: 그쵸.
0: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더 딥하게 이런 슬픈 감정, 이런
1: 네.
0: 슬픈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간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요약이나 이런 거 말고.
1: 그쵸.
0: 네. 저희가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지만 직접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자,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두분 발표할게요. 5233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사연
2: 네.
1: 주셨습니다.
2: 북카페 애청자입니다. 6월에 읽으면 좋은 작품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한 1인입니다. 카페인이 되어가서 좋으네요.
1: 네.
2: 좋으네요.
1: 좋네요. 그리고 9267 쓰시는 카페이님, 북카페 창립 청취자입니다. 윤고은의 북카페가 한 7년째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네.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7년인데 지금 처음으로.
0: 네네.
1: 와.
0: 커밍아웃을 이렇게.
1: 네.
0: 네.
1: 반갑습니다. 점심시간 때마다 이어폰 꽂고 누워서 힐링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하셨는데. 네. 네, 이렇게 두
2: 네.
1: 분께 선물 드릴게요. 아, 오늘 얘기하면서 진짜, 아, 인간으로서 산다는 게 어떤 거지라는 생각 또 많이 하게 됐어요.
2: 맞네요.
1: 진짜.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하루하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예전에 윤동주 특집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모았을 때가 있었는데
1: 네.
0: 그때 윤동주도 이 용정에 가서 이렇게 마을을 일구고 이렇게 살았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 당시에 여기 가고 싶어서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심지어 여기
1: 돌아가고 싶어서
0: 그쵸 남쪽 땅은 너무
1: 고향에.
0: 힘들고 일본 일제도 너무 많고
1: 네.
0: 하니까 저 만주에 가면 살게 너무 많대. 땅이 진짜 끝도 없이 보인대. 그중에서 그냥 깃발만 꽂으면 다내 땅이래. 라고 하고 기차표를 구하기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막상 간 사람들은 땅이 그 땅이 아니잖아요.
2: 너무 척박하죠.
0: 게다가 소금도 진짜 안 나는 그런 그렇죠. 땅이었으니까 그런 모습까지 역사적 사실까지 생각을 해보면 좀더 재밌는 재밌다고 말하긴 좀 그러겠네요. 조금 더 의미 있는 독서가 될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좋습니다. 8672 쓰시는 카페인님은 엄청난 소설이라고 하시면서 태백산맥 읽는데 마음이 힘들어서 3년을 걸쳐서 읽으셨대요. 이 책도 1년 걸릴 것 같네요. 그럼에도 천천히 마음 다스려가면서 읽어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네. 용기 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두 분 함께해서 좋았고 다음 주에 네. 어떤 책으로
2: 다음
1: 얘기할까요?
2: 주에는 나혜석 작가의 소설이고요. 제목은 경희입니다.
1: 나혜석 작가의 네. 경희.
2: 네. 이 소설은 근대 여성 작가선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이 작품으로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빌리 홀리데이의 스트레인지 프루트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the gallant South, the bulging eyes and the twisted mouth, scent of magnolia.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

요새 유럽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 음악을 즐기기 위해 어디로 갈까요? 스페인 마드리드로 간다네요. 이 마드리드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라틴 음악인들에게도 필수 관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마이애미 그리고 뉴욕시티가 누린 지위였죠. 이게 이제 마드리드 차지가 된 셈입니다. 이 변화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중남미에서 온 이민자 수의 증가죠. 수십 년에 걸쳐 유럽에 정착한 이 중남미 이민 세대는 이제 새로운 관객층을 형성했고 살사, 레게톤, 바차타 같은 이 라틴 대표 음악 장르를 마드리드의 주류 문화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마드리드는 이 라틴 문화 생태계가 완전하게 형성된 도시가 된 것이죠. 클럽도 있고 커뮤니티도 왕성하게 있고 이 거리 문화까지 아우르며 라틴 이민자들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훌륭한 네트워크가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여행 이승열입니다.

6월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출발했고요. 첫 곡은 포에토리코의 Bad Bunny의 Nueva Yola. 포에토리코 디아스포라 시계, 뉴욕 시티의 이름이라고 하죠. Nueva Yola. 음악 나가는 동안에 여러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 제 귀에는 윌리 콜론, 이 뮤지션 이름이 딱 하나, 예, 들렸습니다. 정보를 미리 찾아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970년대에, 뉴요리칸, 그러니까 볼토리코 출신의 뮤지션들이 뉴욕에 터를 잡고 이 살사를 확산시키던 그 전성기, 그 시점부터 출발하는 것 같은데, 그 볼토리코, 그리고 남미의 이 디아스포라들이 뉴욕의 색인 문화적 흔적, 이 역사를 조명하면서 프라이드를 느끼는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카리브로, 그리고 카리브에서 북미로, 남미로, 이제 다시 유럽 대륙으로, 그것도 마드리드로 돌아갔습니다. 음악이 이렇게 뺑뺑 도는 거라는 그 어렴풋한 그런 개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거점이 움직인다, 요거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인다도 맞지만 이제 수확할 계절이구나. 지난 20, 30년 동안 시간과 노력, 그 삶을 질풍노도의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뿌리가 확실히 내렸구나, 이제. 이런 거는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시간, 피와 땀이, 예, 들어가는, 그래서 수십 년 후에 그 결과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여 봅니다. 그럼 몇 대가, 수십 년이면 한 2대 정도인가? 아버지 때에서 뭐 1.5세대, 2세대, 3세대까지도,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뭐 미국의 그 20, 30년 동안의 반이민 정서를 생각해 보면은 미래 한 20, 30년 후에는 그런 정책과 정서로 미국의 문화 지형이 또 확실히 변하겠구나. 그런 폐해가 한 2040, 50년대쯤에는 가시적으로 보여지겠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Bad Bunny. 예, 파격적인 행보로, 구설은 아닌가? 아무튼, 예,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그 라틴 출신의 아티스트죠. 이 사람이 월드 투어를 감행하는 그런 일정들을 들면서 업계에서도 이 굵직굵직한 세계적인 스타들이 마드리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다, 이제. 그래서 투어 일정 중에서 10차례, 공연 횟수가 무려 10차례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배드버니 같은 그런 아티스트가 월드 투어는 뭐 한 도시당 한 1에서 2

2회 정도 잡는 게 보통이라는데요. 마드리드가 상당하네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기사나 좋은 면만 부각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만 이런 성공 뒤에 존재하는 모순도 지적돼야 한다. 라틴 문화는 대대적으로 소비되고 찬양받는데 사람들, 라틴계 이민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좋아하는 미국의 흑인 기타리스트이자 블루스 아티스트의 노랫말에서 떠오르네요. How can you love what I do but not love me? 내가 만드는 음악은 사랑하면서 어떻게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니? 라는 질문 떠오릅니다. JHK3243님께서 올해 그래미에서 앨범 오브 더 이어 수상하신 분이죠. 배드버니. 상도 많이 받았군요. 예. 어디선가 열기가 전해오는 느낌이다. 김현우님께서. 그렇죠. 예. 살사 샘플링. 그 아까 그 윌리 콜론이었는지 모르겠으나 70년대 그 살사의 대표곡 샘플링으로 출발해가지고 댐보, 바차타 뭐 이런 리듬으로, 아 바차타는 아니구나, 그 레게통, 예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구조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그 변화를. 콩콩님께서 음악으로 그리는 세계지도에서 배웠던 것들이 마드리드에 집결된 거군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고요. EBS 반디 앱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유튜브 EBS 공식 채널 이용하시고요. 반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 또 특별한 초대 손님 모십니다. 6월 3일이죠. 새우맹 1부 싱어송라이터 오지연 씨와 함께하는 새우맹 라운지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음악인 축제 영희 페스티벌 기획자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오지은 씨 나오셔서 페스티벌 관련 정보도 주시고 참여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 또 음악도 함께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FIFA 북중미 올해 월드컵이 좀 오늘 오전 뉴스 보니까 좀 시큰둥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 공식 음악들이 속속 나오고 있네요. 케이팝 스타죠. 태국의 리사, 브라질의 아니타,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아프로비트 아티스트 리마가 함께 부르는 Goals. 6월 12일 LA 스타디움 개막식에서 이 곡을 또 라이브 공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어지는 곡 올해 FIFA 월드컵 공식 주제가입니다. 콜롬비아의 샤키라,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이번에는 무르나보이가 함께 했네요. Die Die. 두 곡 듣고 오죠.

Dai, dai, ico, dale, ale, let's go. Italia o Ilbono, Spagno, Pranzo. 이런 노랫말이 들리죠? 어서 가자. 영어로는 come on. 이런 의미의 노랫말의 곡이었죠. 콜롬비아의 샤키라와 나이지리아의 브루나보이가 부른 올해 월드컵 공식 주제가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도 디스토피언적인 FIFA 월드컵 수홍인데 공식인지는 모르겠네요. 공식이겠죠? 태국의 리사 외에 두 사람이 함께 부른 Goals였습니다. 6월 첫째 날 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것이죠.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시디키에를 대표하는 스타 음악인 반열에서 무스타파 산달, 그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 튀르키예 팝 음악계에 처음 이름을 올렸을 때 무스타파 산달, 그는 가수가 아니라 작곡가였습니다. 당시 튀르키예 팝은 과도기에 있었다네요. 지중해 멜로디라 일컫는 서양식 선법보다 세분화된 음계, 중동권 선율 등의 음악 전통은 유로 댄스팝을 끌어들이며 새로운 사운드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었죠. 세젠 악수, 아자 페칸 등등 당대 튀르키예 스타 가수들의 곡을 쓰던 무스타파 산달은 편곡과 프로듀싱까지 관여하면서 이 시기 튀르키예 팝의 새로운 어법에 눈을 뜹니다. 그러다가 1994년 가수로 데뷔한 앨범이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단숨에 튀르키예 최고의 팝스타가 되죠. 그러기 무섭게 무스타파 산달은 영국 런던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칩거합니다. 두려워서였다네요. 급작스레 쏟아진 미디어와 팬들의 과도한 관심, 기획사의 압력 속에서 더는 음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답니다. 런던의 아파트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한 지 몇 달 후 무스타파 산달은 두 번째 앨범을 완성합니다.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까지 모두 모든 과정을 전담한 앨범 걸귀데 아이느는 튀르키예 팝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판매고를 기록했다네요. 이는 무스타파 산달에게는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성공이었습니다. 영국 현지의 댄스팝과 테크노 리듬으로 튀르키예의 음악 전통을 결합하는 실험이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튀르키예 스타 시스템에서 벗어나 싱어송라이터, 총괄 프로듀서로서 창작의 주도권을 되찾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무스타파 산달의 행보는 튀르키예 팝 역사에서 중요한 거점을 마련하죠. 중동과 서아시아, 유럽을 아우르는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문화적 특성이 20세기 후반 혼종 음악, 달리 말하면 하이브리드 팝으로 공식 현대화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날 무스타파 산달은 또 다른 튀르키예 출신의 스타 타르칸과 함께 1990년대 튀르키예 대중음악의

최초의 치리키의 예술가랍니다. 특히 유럽 음악 시장에선 그를 특별히 무스디라는 별명으로 애칭으로 부른다죠. 치리키의 팝을 세계화한 영웅이라는 속뜻이 있다네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튀르키예의 음악 전통을 글로벌 팝으로 현대화한 아티스트 무스타파 산달이었습니다. 첫 곡이 아라바 자동차라는 제목이네요. 2000년 초반에 유럽의 각종 차트에서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싱글이고, 이 곡을 계기로 그런 국제적 인지도를 쌓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두 번째 곡은 이시앙카라. 2000년 초반 역시 성적이 좀 더 좋았습니다. 이 한자릿수 포지션으로 각종 뭐 독일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차트에서도 성적이 좋았고요. 이 얼마 전에 트리키예의 타르칸을 소개했지만, 타르칸 같은 경우는 세젠 악수가 구축한 그런 스타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그 공정을 거친 그런 스타 메이킹, 글로벌 전략, 뭐 그런 고려를 통해서 두루두루 만들어진 완전체 스타였다면, 무스타파 산달의 노선은 내가 혼자 다 하는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 연주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작곡가로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변별력은 어디 있지?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누구의 퍼포먼스에 좀 더 뭐 진정성, 뭐 그런 약간 좀 식상한 표현이지만 그런 걸 느낄 것이냐 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흥미로운 거는 그 둘 다 튀르키예, 뿌리가 튀르키예니까 뭐 한국의 뽕이 있듯이 대중문화 전반에 뭐 학술적으로도 그런 뽕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그럴 때도 됐으니까요. 뭐 단조 오음계의 보컬, 뭐 꺾기, 이 전통가요 트로트에서 흔히 우리가 듣는 그런 거가 출발점이라면, 그리고 한국 문화 전반에 뭐 한, 흥 이런 걸 논하는 시기가 됐다면, 튀르키예에도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있습니다. 예, 그 이스탄불 특유의 우울, 애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휴진이라는 표현인데요. 뭐 선법 얘기도 본문에 나왔는데, 그런 뭐 이슬람의 막함, 그리고 보컬에서 느껴지는 그런 멜리스마, 그런 미분음 뭐 이런 데서도 뭐 찾아볼 수 있는 거지만, 그냥 듣는 입장에서 누가 더 마음을 울리나, 뭐 이런 게 참 미스테리예요. 그렇죠? 다 댄스업을 한 음악을 하는데 누구를 더 좋아하게 되는, 아무튼 그러니까 케이팝의 뿌리는 트로트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아무튼 튀르키예의 팝에 2000년 초반에 그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타르칸, 그리고 좀 더 예술적으로 인정을 받는 듯 싶은 무스타파 산달, 오늘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만나보시고요. 이번엔 프랑스의 엔조 엔조가 부르는 Juste de quelqu'un de bien, 누군가 좋은 사람, 역시 90년대 발표곡이네요. 둘 다 94년 발표곡. 프랑스의 리안 폴리가 부르는 Voler la nuit, 밤을 훔쳐 날다. 이 두 곡 듣고 세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우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지미 폰타나가 부르는 Il nostro concerto, 우리의 콘서트입니다.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움베르토 빈디가 1960년에 처음 발표한 곡, 같은 해 지미 폰타나가 리메이크했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딱 한 번 콘서트에 간 기억이 그 사람과 헤어진 후에도 오래도록 이 화자를 사로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콘서트에서 들었던 음악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제 사라진 사랑을 복기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단 한 번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준 그 콘서트가 내 기억에 새긴 선율을 따라서 난 다시 돌아가고 있어. 그렇게 가다 보면 당신에게 가 닿겠지. 당신이 어디 있든 당신이 듣고 있다면 곁에 있는 날 발견하게 될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전했던 내 시선을 또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에게 뻗던 나의 손도 보게 될 거야. 당신이 어디 있든 당신이 듣고 있다면 곁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의 일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당신에게 바쳐진 단 한 번의 콘서트에서.

이 미어스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세 여명이 전한 노래 이탈리아의 지미 폰타나의 1960년 발표곡 Il nostro concerto 우리의 콘서트 노랫말과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콘서트 주말에 콘서트 잘 다녀오셨죠? 우리 세음행 애청자 여러분들 공개 방송 많이 와주셨는데 후기가 몇개 눈에 띄어서 몇개좀 소개하겠습니다. 음악 행복이었다. 세계 최고 연락 캡숑 폼 미쳤던 연락 캡숑 이런 말 쓰시는군요. 예, 김땡땡님 감사합니다. 김아리님, 그날 마이크 잡고 또 저랑 대화도 하고 하셨는데 먼길또 와주신 모든 참여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미실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무대 영상들 음악이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감동 두 배였다. 오픈 스튜디오 원츄 오미세일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아, 그나저나 그 무대 영상 그거 그 뒤에 조작하는 그 스테이션을 제가 싹 보니까 아, 다음엔 이걸 해야겠구나. 진행은 이거 딴 사람 시키고 무대 영상 조작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요. 오픈 스튜디오는 예, 가능성을 저희가 한번 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주님께서도 꿈을 꾸는 듯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금주님 덕분에 저희도 무사히 즐겁게 잘 공개방송 마쳤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에선 또 공개방송의 헤드라이너 까치산의 한태인과 함께한 월드차트 이어집니다. 이탈리아의 오르넬라 바노니가 부르는 움베르토 빈디의 곡이죠. Il mio mondo.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 화성을 쌓고 직접 농사기술을 연구해 보급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합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 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초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는 겁니다.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곧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calda come i baci che ho perduto.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 여름이었습니다. 에스타테 이탈리아의 브루노 말티노의 1960년 곡이 원곡이죠. 오늘 들으신 버전은 1977년 주앙질벨트 아모로소 음반에 최초 수록된 후에 재즈 스탠더드가 된 주앙질벨트의 버전 들으셨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은 문자 4301으로 도착했는데요. 리틀 토니의 9월의 맛도 더운 여름의 시작 6월에 신나게 달려보고 싶어 신청하셨습니다. 이탈리아의 리틀 토니가 부르는 꼬로꼬레 마또 미친 심장 이 노래 듣고요. 오늘의 2부 순서 한테인의 월드차트 시작합니다.

0: 매주 월요일 세계 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이 감시간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 안내해 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 차트 시작합니다. 태인 씨, 이틀 만이에요? 아, 3일 만인가?
1: 이틀 만입니다.
0: 잘 주말 무사히 페스티벌 참여하고 오셨나요?
1: 네, 이번 주는 이제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까지 인사를 드립니다. 월드 차트 한태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저희 공개 방송 창사 특집 그 마지막 무대를 또 한껏 달궈 주시고 또 바로 다음 날 일요일 어제죠. 서울 모처에서 또 페스티벌 참여를 하셨는데
1: 네.
0: 뭐 보양식이라도 잘 드시면서 하시나요?
1: 아니요. 보양식은 못 챙겨 먹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의 네. 관심과 사랑으로 네, 보양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그렇구나. 정신적인 보양은 또 그렇게 해결되지만 그렇죠. 저희가 네. 그 챙겨드린 보양도시락은 잘 드셨나요?
1: 네. 너무 맛있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네. 보양도시락도 잘 먹었고 네. 이제 또 다음에 뭐 냉면 한 그릇 같이
0: 네, 냉면 하시죠.
1: 여름이니까요. 네, 이제
0: 그 어때요? 그 어떤 분들은 뭐 먹어야 내가 힘이 나서 무대에 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음식이 잘 안 넘어간다. 좀 긴장돼가지고 무대 오르기 전에
1: 아 그렇죠. 네. 저는 완전 후자인 것 같아요.
0: 좀
1: 잘 안 들어가요.
0: 안 들어가요.
1: 네, 공연을 앞두고서는 저는 뭐 항상 긴장하거든요. 네. 항상 긴장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먹으면 괜히 네. 아 물론 그럴 일은 굉장히 확률은 적겠지만 탈이 나면 어떡해요? 아 먹었는데 막 배가 아프다거나
0: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네. 혹시라도
1: 네. 그리고 뭔가 막 네. 급하게 먹고 긴장된 상태에서 먹으면 얹히면 어떡해요?
0: 얹히면 어때? 네,
1: 그래서 공연할 때 뭔가
0: 노래해야 돼
1: 문제가 있을까봐 네. 좀 안 먹게 되는 스타일.
0: 설마 공복으로 연주한다?
1: 공복까지는 아니고 네. 에너지바 정도?
0: 에너지바.
1: 네, 에너지바라든지 아니면은 준비해 주신 도시락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0: 살짝만
1: 단절 반에 반 뭐 이렇게 염분만.
0: 네,
1: 염분만 섭취한다. 젓갈 이런 거 들어 있잖아요.
0: 살짝 아주 약한 트름 살짝 나올 정도만.
1: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또 배불리 먹고 또 콜라까지 갖고 와악 먹으면 이제 노래하다가 꺽하고 네, 어떡해요.
0: 이런 그런 경우.
1: 감사합니다.
0: 왜 하는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저 딱 한 번.
1: 아, 그렇죠.
0: 방심하는 순간. 네,
1: 그렇죠. 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제 망상이기 때문에 이게 조심을 하는 거죠.
0: 네. 이건 뭐죠? 오이오사님께서
1: 네.
0: 공방 오셨었는데 정말 행복했고 좀 충만했다. 감사하다라고 네네. 쓰시면서 까치산에게 마지막 질문 안 했다고 제가
1: 질문을 어떻게 아시죠?
0: 예,
1: 관계자신가요?
0: 예. 공식 질문을 제가 안 드렸어요.
1: 아 모든 뮤지션들한테 예, 예, 다 예, 하셨군요. 예.
0: 그 디폴트 질문이 있었죠. 예, 까치산에게 새 음행은 땡땡땡이다. 이거 답이 궁금하시다고 오이오사님. 제가 그때 그 보양 도시락을 너무 먹은 것도 아닌데 아하. 배탈이 나가지고
1: 아, 예. 이런.
0: 예. 이거 답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준비를 하셨었어요 그때?
1: 멤버들이랑 같이 이제 했었는데 네. 이제 멤버들이 없으니까 약간
0: 그러면 그 멤버분들의 답을 공개해 주시죠 뭐.
1: 까치산에게 세 명이란 한 곡 더다.
0: 한 곡 더?
1: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이 말 네. 자체가 막 한 곡 더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0: 한 곡 더.
1: 그러니까 노래를 한 곡 더 하고 싶을 만큼 뭔가 이렇게
0: 그런 거구나.
1: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도 앵콜처럼 한 곡을 더 불러드렸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그거랑 엮어가지고 뭔가 분위기 좋아지잖아요.

0: 그러니까 네 곡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같이 생각해 세 명이란 뭐한곡 더입니다. 이러면서
1: 한국
0: 한곡더
1: 더입니다.
0: 딱 하는 약간
1: 아유.
0: 그런 그림. 그런 거 상상했었는데 여기서 하려니까 되게
1: 좀
0: 민망하네.
1: 쑥스럽죠?
0: 네, 거기서 해서, 아, 그 자리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1: 그러면
0: 느낌이에요.
1: 객석에서 아우 뭐 아쉽다 두곡더뭐 이렇게 또 요청을 했을 텐데.
0: 그러면 이제 까치찬에게 세 명은 두 곡 더다 이러면서 이제 한 곡만 하고
1: 청구서다 막
0: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멤버들이랑 같이 준비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저만 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1: 김정환님께서 까치산 공연은 이 나이에 함부로 보면 안 되겠어요. 목에 무리가 많이 가서 오늘 진통제 투혼으로 일하는 중이엄.
0: 아, 소리를 지르셨군요. 네,
1: 그러니까
0: 열심히 소리를 질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1: 소리 지르면은 더 좋죠?
0: 좋죠. 그럼요. 흥이 나죠.
1: 좋구나.
0: 노래를 부르고 이제 중간중간에 뭔가 뭐 우리 진호군이 멋진 솔로를 막 하고 이러면 이제 거기서 으악!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연주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이 납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런 거지.
1: 자, 공개방송 덕분에 멋지게 잘 치렀고요. 뭐 까시산뿐만 아니라 참여하신 그 다른 뮤지션들도 굉장히 감사드리는 마음이라는 거 혹시라도 듣고 계신다면 알아주시고요. 오늘 한테 있는 월드 차트 어느 나라 가볼까요?
0: 네, 오늘은요, 글로벌 차트도 한번 들르고요. 네, 그
1: 네네.
0: 다음에 이제 미국 차트도 갔다가 대만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첫 아티스트부터 만나볼까요?
0: 네, 오늘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곡은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글로벌의 무려 1위. 첫 번째
1: 우와.
0: 곡으로 가져온 1위 곡. 지금 세계 1위 곡이에요.
1: 이게 발매된 지 이틀 됐네.
0: 이틀 됐습니다. 발매하자마자 바로 다 끌어내리고 나와봐 이러면서 비켜
1: 우와.
0: 즉시 1위.
1: 1위.
0: 아직까지도 이렇게 파워가 있어요 이 뮤지션이.
1: 약간 삼전 하이닉스급의
0: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1: 누굽니까?
0: 미국의 아티스트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5월 29일 발매 싱글입니다. 그저께 발매됐어요. Hate That I Made You Love Me라는 곡을 들고 왔습니다. 네, 글로벌 차트 무려 1위에 안착하면서 이 변함없는 아티스트 파워, 아리아나 그란데의 엄청난 음원 파워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심지어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새로 발매될 정규 앨범에 약간 성공개스러운 이런 인트로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역시, 뭐, 정규 앨범 발매는 1년 만인가요? 2년 만인가요?
1: 자주 내나요? 이 사람은
0: 아,
1: 아리아나
0: 자주,
1: 그란데?
0: 그래도 뭐, 1, 2년에 한 번이면 뭐, 자주 내는 거죠.
1: 그러네요.
0: 예. 네. 그렇다 보니까요, 예. 네. 정규 앨범 앞서서, 피터이라는, 이제, 꽃잎이라는, 네. 이제 정규 앨범을 낸다고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렇게 발매를 한 곡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제 작곡 프로듀싱에는 뭐 아리아나 그란데 이름도 있지만 맥스 마틴 아직도 유효한 이 이름 맥스 마틴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에 놀라웠습니다.
1: 어때요 분위기는? 노래 뭐
0: 근데 약간 좀 그동안의 아리아나 그란데의 호흡과는 약간 달라요. 뭔가
1: 좀
0: 좀 캄해요. 굉장히 캄하고요. 뭔가 막그 라디오 친화적인 그 아리아나 그란데의 화려한 보컬 스킬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요. 뭔가 좀 음역대도 낮고요. 뭔가 뭐 화려한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뭔가 좀 속삭이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좀 감정을 누르는 듯한 이런 분위기들이 되게 돋보였어요.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좋았고요. 가창력 과시라든지 이런 건뭐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뭔가 그동안에 가져온, 그리고 맥스 마틴이 그동안 여실히 보여줘 왔던, 빌보드에서 보여줘 왔던 그런 호흡과도 조금은 어법이
1: 달라요.
0: 다른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사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음악 스타일도 그렇고, 아 뭔가 아리아나 그란데가 좀 느꼈던, 아 뭔가 좀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개인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음악에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반영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안 좋은 일들도 많았고 막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 되게 피곤했을 거란 말이에요.
1: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런 뭐그 뭐라 그러죠? 그 저작권 뭐 표절 이런 것만 아니면
0: 네, 그렇죠.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어쨌든 개인의 어떤
1: 개인사.
0: 예, 개인사에 대한 이런 막 이렇게 왈가왈부 이렇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피로도도 분명히 쌓여 있었을 거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1: 솔직한 그런 음악이네, 그러면.
0: 예, 그렇죠.
1: 그동안에 겪은 일 뭐.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연인 관계에 대한 뭐 후회와 거리감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러면 뭐 대중들이 자신에게 투사한 어떤 투사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피로감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가사들을 좀 내용을 보시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해도 재미있지 않을까.
1: 와,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0: 네.
1: 제목의 그 뉘앙스가 바로
0: 그쵸?
1: 꽂히는데?
0: 그렇죠. 그래서
1: 예.
0: 제목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 게? 이렇게 한게
1: 어.
0: 싫어. 이렇게,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이거 제목이 사실.
1: 아, 이게 약간 대중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는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그걸 그렇게 두 개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전 연인에 대한 뭐 그런
1: 그런
0: 이야기처럼,
1: 거이지만,
0: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놨지만, 이걸 어떻게 대중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호흡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재미가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좀 내성적이고 몽환적이고 이런 분위기들을 잘 녹여낸 아리아나 그란데의 새로운 싱글, 무려 글로벌 차트 1위에 안착해 있는 곡입니다.
1: 그러니까요. 나온 지 2, 3일밖에 안 됐습니다.
0: 네.
1: 아리아나 그란데의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듣고 오죠.

0: 미국의 아티스트 아리아나 그란데 그의 정규 발매 앞서서 선공개 싱글 현재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1위 곡 듣고 왔습니다.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오늘 한태인의 월드 차트 첫 번째 선곡이었고요. 이게 뭐죠? 열디님도 태인님도 연예인으로서 이 노래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Goodbye Blue Sky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연예인이요?
1: 어떠신가요? 연예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생경하긴 한데.
0: 연예인 그래서 생경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가늠하고 있었어. 그런 포지션에 내가 감정선이 가다한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요?
1: 저도 전혀 없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0: 아직 그런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연예인이라는 자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이런
0: 일단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연예인이 맞긴 맞구나 하는 자각이

0: 아리아나 그란데의 음악 들어봤고요. 이제 글로벌 차트에서는 여기까지인가요?
1: 네, 단 하나 1등 곡만
0: 1등곡.
1: 가져왔습니다. 알짜만.
0: 그란데에 대한 뭐 얘기나 뭐 이런 거더 해주시고 있으면 듣겠습니다.
1: 아니, 괜찮습니다.
0: 괜찮아요?
1: 너무 뭔가 가십으로 소비하는 것도
0: 가십.
1: 별로.
0: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1: 아니 뭐
0: 나는 너무
1: 많이 나와요. 검색해
0: 무지해가지고.
1: 보시면은.
0: 아, 그래요?
1: 그렇습니다.
0: 저는 리아나 뭐이 여기서 끝나가지고
1: 아, 그렇죠. 뭐 근데 비슷비슷한 나다그
0: 비슷비슷한 건가?
1: 시기에 계속 이슈가 되었던 꾸준한 그런 이야기였으니까요.
0: 한테 있는 월드 차트. 오늘은 글로벌 차트에 이어서 다음은 미국으로 갑니다.
1: 네, 미국 차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노래예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94위에 올라있는 곡입니다. 미국의 아티스트입니다. 노아 켄의 2026년 4월 24일 발매 앨범 The Great Divide의 수록곡입니다. Porchlight라는 곡이에요.
0: 포츠라이트.
1: 예, 제가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 번 들고 와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던 아티스트예요. 예, 노아 켄, 이 포크. 그 미국 특유의 어떤 소도시 특유의 인디 포크, 포크 팝 스타일을 잘 자신의 스타일로 벼려서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 소도시 감성을 담아 들려주고 있는 아주 멋진 아티스트고요. 이 곡은 좀, 뭐랄까, 시점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또한번 이제 너에게 굳이 또 들고 온 그런 곡입니다.
0: 그 방점이 소도시 출신이라는데 약간 찍혀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감성이에요. 이 노아 켄이라는 아티스트에게 되게 중요한 감성이고, 뭔가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여기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자기의 포크 앤썸으로서 좀 풀어내는 이런 서사가 되게 멋있다고 느꼈고, 저는 그게 좀 되게 와닿았거든요. 저는 소도시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뭔가 경험이죠. 대신 이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들에서 내가 대리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닿다 보니까, 저는 포크라든지 이런 장르들을 특히나 좋아하는 게 어쨌든 이야기라든지 본인의 서사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 게좀잘 드러나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좀 포크 장르를 좋아하나라는 생각도 좀 이거 들으면서 또한번 했네요, 저는.
0: 포치라이트. 이게
1: 네.
0: 그러니까 소도시, 그리고 특히나 그 미국으로 따지면 좀 농촌지.
1: 네.
0: 그런데 주택 양식의 특징이 이렇게
1: 네.
0: 포치가
1: 현관불 같은.
0: 커다랗게 있잖아요.
1: 그 불이 있잖아요. 불,
0: 그리고
1: 그 포치라이트를 켜놓는다는 느낌이, 네가 돌아올 때를 기다릴게. 뭐, 요런 느낌도 미국 문화권에서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예전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그 옐로 리본을 걸어놓을 때 뭐 이런
1: 그쵸.
0: 거
1: 완전.
0: 느낌.
1: 맞아요. 타이레일러 리본. 라운드 올드 오크 트리. 그래, 맞아요.
0: 하긴 멀리서 왔는데 이 포츠라이트 하나 정도도 켜 있지 않다면은 상당히 허걱하겠네요.
1: 맞아요. 어쨌든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성공한 아들 가족 구성원을 기다리는 이제 어머니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쁜 것 같아서 뭐 전화도 잘 못하겠고, 근데
0: 1년에 한번 보기도
1: 1년에 한
0: 어렵고.
1: 번 보기도 어렵고, 그때 뭐 전화를 하거나 뭐 가끔 전화 연결이 되거나 이러면은 뭐 그냥 뻔한 얘기만 이렇게 안부만 묻게 되고, 잘 하고 있지? 건강하지? 밥은 잘 먹지? 이러고, 이러고 그냥,
0: 후다닥 끊어버리는.
1: 그렇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뭔가 유명해진 아들을 걱정하고 집에 돌아오게 기다리면서 그 가끔 오는 전화에 뭐 짧은 얘기밖에 못하는 것에 뭐 상처도 받지만, 그러면서도 걱정하고 뭐 내내 기다리고 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시점에서 이 곡을 쓴
0: 모친의
1: 거예요.
0: 마음을 이제 포치라이트로
1: 맞아요.
0: 상징했구나.
1: 그거를 이제 자기의 시점에서 쓴게 아니라 어머니의 시점에서 쓴 거죠. 그게
0: 그렇군요.
1: 되게 재밌는, 저한테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 포치라이트를 켜놓는다는 게 언제든 기다리니까 우리는 언제든 돌아와서 쉬어가서 좋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0: 알겠습니다. 그런 또 따뜻한 스토리텔링이 있고 실제 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또 만들어진 음악, 노아 케이안의 포치라이트. 오늘 한태현의 두 번째 선곡으로 듣고 오죠.

0: 이비어셜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차트 까치산의 한태인 씨의 안내로 음악 듣고 있습니다. 그가 고른 두 번째 곡은 미국 스포티파이 데일리 94위 곡인데요. 노아 케이안의 포치라이트라는 곡이었습니다.
1: 이게 네. 가사 듣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에 애리네요. 이 포치라이트를 아침마다 끄는 게 그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건지에 대한 이 가사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네요. 포치라이트를 맨날 켜놓고 기다리는데 아침에 안 왔잖아요 오늘도. 네, 네. 그 아침에 그 끄잖아요 내가. 네, 그걸 네. 내가 불을 끈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지게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참 그 좀 애리네요 마음이.
0: 전기세가 걱정이 되는 그런 거.
1: 이제 안 애려졌어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0: 꿈에 와우. 꿈에서 확.
1: 예. 이제 마음이 좀 안 아픈 걸. 예. 바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
0: 해가 뜨면 전기는 꺼야죠.
1: 예. 그렇죠. 돈이 아깝잖아요.

0: 자, 이번 세 번째 곡이죠? 만나보겠습니다.
1: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입니다. 이번에도 한 번 더 미국 차트에서 가져왔어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113위에 올라있는 곡입니다. 미국의 밴드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99년 발매 앨범입니다. Californication이라는 앨범이었고요.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Scar Tissue라는 곡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이틀 전에 만났던 까치산의 베이시스트 최선영 군이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0: 아, 혹시 플리의
1: 아, 완전 팬이기도
0: 아이돌이에요?
1: 하고요. 이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이 스칼 티슈를 아마 처음으로 카피했을 거예요.
0: 아,
1: 그 친구가
0: 베이스 기타
1: 베이스 기타를 잡고,
0: 치면서
1: 처음으로
0: 그렇군요.
1: 베이스를 배우고 뭔가 그 밴드의 곡을 카피를 한 곡이 아마 요 곡이라서 좀 제가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이 혹시 까치산은 레드 칠리 페퍼스의 곡을 커버한 적은 없을 것
1: 커버한 적은
0: 같겠는데?
1: 없고요. 어쨌든데 그 플리의 어떤 그런 호흡들이 그 주법에 살아 있어요. 까치산의 노래에서도 아마
0: 선영 씨한 주법에.
1: 그런 펑크 펑크의 호흡을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만한 곡들이 꽤나 있을 거라서 어쨌든 뭐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어서 까치산도 어쨌든 영향력 안에 그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0: 그렇구나.
1: 이런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영향을 받았다, 플레이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 스칼 티슈라는 곡은 레드 칠리 페퍼스의 어떤 스탠다드 장르는 아니에요. 사실 좀 달라요. 발라드에 가깝거든요. 요거는 좀 캄 다운되어 있는 곡이고 막 때려 부시고 막 랩하고 막
0: 그러니까
1: 이런 느낌은 또 아니다.
0: 보통 한 150km 시속 150km로 달리는 게 주된 스피드인데
1: 맞아요.
0: 이렇게 좀 천천히
1: 요거는
0: 가는 곡들이 종종 나와요.
1: 그렇죠. 과속방지턱이 좀 있다, 요 곡에는. 그래서 뭔가 블루스적인 호흡이 좀 많이 살아있는 곡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솔로라든지 이런 데서도 슬라이드 주법이라든지 이런 좀 나른해지고 좀 풀리는 느낌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좀 미디엄 템포의 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로드송 같은 거죠, 보니까.
0: 로드송.
1: 그런 바이브가 상당히 강합니다. 존 프루시안테의 기타 주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방방 뛴다거나 펑펑 뛴다거나 막 쫄깃쫄깃한 느낌보다는 그냥 좀 나른해지는 듯한 느낌의 주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멜랑콜리한 블루스적인 그런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메탈 밴드라든지 뭐 이런 펑크 펑크 뭐 이런 거 하는 밴드들이 발라드
0: 그거
1: 하나나 미디엄 템포 하나 내면은 곡의 대표곡이 돼버리곤 한다.
0: 그렇지. 그걸로 뭐 태인 씨가 늘 하는 그 머니송이
1: 맞아요.
0: 되면 그게 좀 의지가 되는 거잖아요.
1: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노래도 물론 레드 칠리 페퍼스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곡은 당연히 아니에요. 캔 스탑이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지게 된 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주 효자곡이다라는
0: 혹시 그거
1: 것이죠.
0: 보셨어요? OTT에 요번에 그 칠리 페퍼스 약간 정기 영화 비슷한 게 나왔더라고요.
1: 그래요.
0: 초기 그 힐렐 슬로박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초기 멤버인데 그 친구에 관련돼 가지고 이 나머지 멤버들이 막 추모하는 의미에 그 어린 시절 그 초창기를 막 근데 그 정보를 몰랐던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1: 저는 보지는 못했고요. 그런 게 있는지는 몰랐고, 알겠습니다.
0: 선용 씨한테 혹시
1: 알려줘야겠네요.
0: 물어보세요.
1: 근데 또 그런 것도 귀신같이 알아서
0: 이미
1: 이미
0: 알고
1: 봤을
0: 다
1: 수도 있어요.
0: 봤을 거.
1: 굉장히 얼리어답터라서.
0: 그러니까요. 자, 오늘 한테인의 월드 차트 세 번째 곡 미국의 레드 칠리 페퍼스의 99년 음반에서 스카 티슈 듣고 오죠.

0: 미국의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1999년 캘리포니케이션 음반에서요. 스카 티슈 오늘 한테인의 월드 차트 세 번째 추천곡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1: 네.
0: 와, 아직도 200위권 안에 113위에 있다라는 게 나온 지 지금 27년째인데.
1: 이게 연금입니다, 연금
0: 그러니까요.
1: 진짜.
0: 사람들이 그만큼 뭐 세대를 넘어서 좋아하고
1: 그렇죠.
0: 있다 뭐 이런
1: 네,
0: 얘기겠죠.
1: 맞습니다.
0: 자, 이제 네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네 번째로는요, 이제 미국 차트를
0: 네.
1: 떠나서 대만 차트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타이완의 89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대만의 아티스트예요. 양챙린이라는 이제 레이니 양이에요. 네, 2009년 발매 앨범이고요. 우에라고 해서 이제 Rainy Love라는 앨범입니다. 동명의 수록곡이고요. We I라고 해서
0: 네.
1: 이제 우에라는 거죠. 그러니까
0: 한자
1: 비
0: 비우자
1: 우자에 사랑의
0: 사랑의
1: 자.
0: 자.
1: 네, 그래서 Rainy Love가 이게 뭔 말이야? 뭐야? Rainy Love가 뭐야? 비 오는 느낌의 사랑인가?
0: 비를 사랑한다는
1: 이런
0: 건가? 뭐.
1: 느낌인가? 그래서 저도 봤는데 뭔가 사랑이 비처럼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살살 이제 여우비처럼 보슬비처럼 이렇게
0: 네.
1: 살살살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사랑이 막 장대비처럼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사랑을 비처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0: 위에서 내려오는 거다 이거죠.
1: 그래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랑은. 이게 참 재밌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0: 우산을 쓰면
1: 그러니까
0: 미안합니다.
1: 철벽을 치는 거죠, 우산.
0: 뭘 써도 되지 않나 뭐 이런
1: 그렇죠. 아, 막고 싶으면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대만 차트에서는 제가 늘 가져오는 게 발라드 곡을 많이 가져와요.
0: 발라드.
1: 네, 발라드가 상당히 강세예요, 대만에서는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OST 감성의 이런 발라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만에서 상당히 강세고
0: 네.
1: 요 이제 양청린이 이제 불렀던 이 노래도 아 일단은 아이돌 출신이세요, 이
0: 아,
1: 양청린이라는 이제
0: 양청린이
1: 네.
0: 아이돌.
1: 4인조 아이돌 출신, 이제 걸그룹 출신이라고 하세요. 근데 거기서 그룹 해체 이후에 솔로 가수로서 이제 가창력을, 이제 본인의 가창력을 이런 식의 이제 맨도팝 쪽으로 풀어낸 거죠.
0: 그렇구나.
1: 그래서 굉장히 그룹 출신인데 그룹으로 활동할 때보다 훨씬 더 인지도를 쌓고 뭔가 멋지게 잘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늘 가져오는 맨도팝과 호흡

0: 호흡이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1: 네네네.
0: 기본적인 서사를 가지고
1: 예.
0: 있고 이런 가사나 이런 것들도 뭐 발라드에서 들을 수 있는 이렇게 풀어낸 호흡들이 있어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팝 발라드, 뭐 소프트록, 어덜트 컨템포러리
1: 예. 예. 예.
0: 이런
1: 저는
0: 장르의 음악이다.
1: 2009년이라고
0: 네,
1: 그러셨잖아요. 이
0: 맞아요.
1: 당시에 한국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던 그런 밴드 음악. 저는 러브홀릭이 막 생각이 나는 그런 분위기라서.
0: 맞아요.
1: 예.
0: 그게 왜 그러냐면
1: 예.
0: 어쨌든 그 00년대, 9000의
1: 네.
0: 어떤 제이 소프트 발라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1: 아, 예.
0: 일본에서 유행했던 이런 소프트 발라드나 소프트 록적인 호흡들이 아시아권에서 그 당시에
1: 좀
0: 같이 유행을
1: 퍼졌죠?
0: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음악도 그렇고 대만의 음악도 그렇고 뭔가 문화 친화적인 게 있어요. 아시아권 이세 국가가
1: 네네네네.
0: 한국과 일본과
1: 일본.
0: 대만은 어쨌든 음악적인 이런 호흡들을 어느 정도 공유하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좀 비슷한 결의 느낌을 받았다는 거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1: 맞아요.
0: 생각도 해봤습니다.
1: 연동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나저나 일본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보고 있나요? 예.
0: 해보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레이니 앵 2009년 발표곡 We Are 비의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0: 스포티파이 타이완 차트 데일리 차트 현재 89위에 올라 있는 레이니 양의 We I Rain Love 비의 사랑이었습니다.
1: 야, 잘하네요. 역시
0: 네.
1: 대만이 발라드는 참 잘해요. 맨투팝.
0: 감미롭네요. 네.
1: 예, 이거 참 잘합니다.
0: 한국에서도 통할 발라드 레이니의 양의 우애
1: 네.
0: 촉촉한 감성성 좋아요.
1: 그렇죠.
0: 라는 평도 있네요. 유영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도 한테인의 월드 차트 마지막 곡도 역시 대만 차트에서 고르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아티스트로 오랜만에 들고 온 아티스트예요.
0: 네네.
1: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골라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타이완의 184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대만의 아티스트입니다. 타오저라고 하는 도철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예요. 2005년 발매 앨범이고요. 타이핑 생쉬라고 하는 태평성세라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쩌우쉬 아이니라고 해서 그냥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곡입니다. 이제
0: 널 사랑해.
1: 네, 그냥 당신을 사랑해 라는 곡이고요. 타오저는 이제 대만 만두팝을 얘기할 때, 역사를 얘기할 때 좀, 새로운 포문을 연 아티스트다.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구권에 있는 R&B라든지 가스펠이라든지 이런 호흡들을 처음으로 이제 만두팝에 녹여낸 이런 아티스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레전더리, 막 이렇게 레전드로
0: 작곡이라든가 뭐
1: 가창이라든가,
0: 보컬이라든가
1: 맞아요, 어법 같은 것들을 잘 가져와가지고, 왜냐면 미국 생활을 했거든요.
0: 아, 미국에서 교육을
1: 네네.
0: 받았나 보네요.
1: 그래가지고 이제 방향을, 현대 만두팝의 방향을 좀 많이 바꿔놓은 아티스트라서 지금까지도 최고의 프로듀서형 아티스트로서 이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래서 지금 차트에 아직도 이제 도철의 음악들이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아티스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하고, 현지에서도 대만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아, 도철 모르는 사람이
0: 도철은
1: 없어요. 타오저라고 하면 다 안대요.
0: 꾸준히 사랑받는 존경받는
1: 네,
0: 아티스트군요.
1: 그냥 전 국민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다 아는 아티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정도로 사랑을 받는구나. 그래서 새삼 역시 듣는 귀는 뭐 대만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들으면
0: 그러니까.
1: 좋은 건뭐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 곡도 뭐 전형적인 미국식 R&B는 전혀 아니고요. 요 호흡을 가져와서 만두팝의 호흡으로 잘 녹여낸.
0: R&B는 약간 뒤에서 터지던데.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어쨌든 그 만두팝이 가지고 가야 할, 응당 가지고 가야 할 어떤 가사 내용적인 서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담아낸 아주 멋진 R&B, 도철만의 만두팝 R&B 스타일의 곡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골라와 보았습니다.
0: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덕분에 좋은 음악,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할게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0: 데이비드 타우, 도철, 대만 아티스트의 너를 사랑해.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에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툭, 자려고 누웠다가도 툭 떠오르는 일생각. 보고서는 어떻게 수정할지, 상사에게 메일은 왔을지 걱정하다 보면 식사하란 가족의 말도 들리지 않고 방 정리도 깜빡하게 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에 몰두해 일상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엔 재택근무 인구가 늘어서 더 그럴까요? 우선 일 생각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청소도 괜찮고 컬러링북 칠하기처럼 단순한 활동도 괜찮으니 몸을 움직여 신경을 분산해 보세요. 평소 해보지 않은 것,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걸 시도해 보면 일에 얽매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해소될 겁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하신다면 일은 여기서 한다, 이 시간에 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게 나를 위한 최선임을 잊지 마세요.
2: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3: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2: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3: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2: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3: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2: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3: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2: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K-POP 뉴스의 앵커 진진입니다. 오늘도 가장 뜨거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특파원 나와 계십니까?
1: 네, 여기는 극장 아닌데요. 저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왼손에는 팝콘, 오른손에는 응원봉을 들고 떼창을 하는 역사적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0: 아니, 영화관에서는 조용히 팝콘 먹으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리를 지르면 쫓겨나요, 재훈 특파원.
1: 내 빗땀 눈물. 네, 글로벌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부산 콘서트가 전세계 극장에서 실시간으로 상영되는 라이브 뷰잉을 예고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0: 와, 이제는 극장에서도 콘서트를 즐길 시대가 왔군요. 윤성 특파원, 이번에는 화면을 가득 채운 매력적인 멤버들 보느라 팬들 사이에서 눈이 바쁘다 라는 제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초대형 걸그룹 트리플S가 24인 완전체로 컴백하며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0: 와, 팬들의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 네, 그야말로 눈동자가 바빠지는 현장이었는데요. 안무 대형이 항공뷰 수준이다. 24명을 따라가다가 카메라 감독님이 길을 잃었다. 한번 입덕하면 24배가 행복하다 등등 트리플S의 다채로운 매력에 빠지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0: 네, 좋습니다. 재훈 특파원, 윤성 특파원, 오늘도 뜨거운 소식 감사합니다. Are you alive?

0: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나도란의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후후! 아이, 감사합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트리플S의 깨어 였고요. 사실 너무 또 핫했던 그런 곡이죠.
1: 맞습니다.
0: 그리고 저와 오프닝을 함께 해주신 분들입니다. 에이턴의 재윤, 윤성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웰컴!
2: 와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후성,
3: 에이턴! 안녕하세요, 에이턴입니다.
0: 와우.
3: 와, 반가워요.
0: 재훈님과 윤성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오늘 K-POP 뉴스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부산 콘서트 전 세계 생중계 소식과 24인의 멤버로 구성된 트리플S의 컴백 소식부터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0: 나왔는데요.
1: News has arrived about BTS's Busan concert scheduled for June. For global fans, a live viewing event will be held, allowing audiences to watch their concert via live broadcast at movie theaters. Meanwhile, Triple S has made their comeback as a full group of 24 members, unveiling two different versions and sending waves of excitement through K-pop fans worldwide.
0: 네, 방탄소년단의 라이브 뷰잉 소식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와, 이제는 실제로 가지 않아도 콘서트를 영화관에서 즐길 수 있는 라이브 뷰잉 소식인데요. 야, 약간 모르겠어요.
2: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2: 그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단체로 막 일어나가지고
0: 맞아요.
2: 진짜 콘서트처럼 즐기시더라고요. 네.
0: 약간 콘서트장 그 티켓팅하는 게 사실 굉장히 네.
2: 너무
0: 어렵다고들
2: 맞아요.
0: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영화관 을 가서 네.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2: 진짜.
0: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큰 콘서트 많이 놀러 가고 했지만 실제로 아티스트 분의 얼굴을 보는 건 사실 거의 의미가 없이
2: 아, 멀리
0: 너무 머니까
1: 아,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결국엔 콘서트장을 가도 사운드만 현장이지 이제 거의 다
2: 예,
0: 전광판을 본단
2: 네,
0: 말이죠.
2: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굳이 내가 멀리 가지 않아도
2: 네.
0: 이제 라이브 뷰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엄청
2: 큰 지방 분들은 너무 힘드시잖아요.
0: 그쵸?
2: 막 서울 올라오기 네. 너무 힘들고
0: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무려 24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트리플 S의 컴백 소식도 화제가 됐습니다. 야, 이게 24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3배예요, 에이턴의.
1: 와우, 와우.
2: 상상이 안 가네.
0: 아스트로의 4배고요. 야, 저는요. 리더는 못할 것 같습니다.
1: 리더가 명... 못해도 한 두세 명은 있어요.
0: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약간 그걸 나누잖아요. 예를 들어 뭐 여기는 뭐 막내즈 뭐
1: 맞아요,
0: 이렇게
1: 맞아요.
0: 뭐 리더즈로 해가지고 리더를 한 세네 명은 뽑아야
1: 맞아요.
0: 컨트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상상이 안 간다.
0: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들었던 소식인데 트리플 S는 세 팀으로 나눠서 행사를 뛴다고 해요.
2: 아...
0: 같은 곡이지만 이제 세 팀으로 해가지고. 전국을 투어를 도는
1: 분신술이군요.
0: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2: 아, 오,
1: 멋있다.
2: 네,
0: 그림자 분신술처럼.
2: 되게 신박한 방법이다.
0: 네. 아,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안무가 입장에선 물론 네, 힘들긴
2: 거의
0: 하겠지만
2: 메가크루
0: 그쵸. 약간 메가크루 미션 하듯이 네. 매일 진짜 와 멋있을 것 같습니다. 한 팀에서 그게 가능한 그룹은 사실 없을 텐데 말이죠. 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가지 못하는 팬분들에게 극장 동시 관람이라는 선물을 그리고 트리플S의 팬들에게는 완전체 컴백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콘서트에서 팬들에게 선물처럼 보여주고 싶은 무대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2: 저는 네. 제가 콘서트를 갔을 때 약간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그렇게 뛰어노는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희 콘서트는 그렇게 뛰어놀 수, 막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노래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냥 카메라 다 내려놔
0: 맞아요.
2: 하고 그냥 뛰어놀 수
0: 뛰어놀
2: 있는.
0: 수 있네. 네. 아, 그게 최고죠. 사실
2: 로망이에요.
0: 저희도 외친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곡을 이제 콘서트 때 엔딩으로 하면서 루프를 한 적어도 8번 이상 돼요.
2: 공 한 20분 넘지 않아요?
0: 그 곡만 저희는 한 30분, 40분을 합니다.
2: 와, 저 근데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네. 메모장에 적어놨어요. 다음 투어를 가면 해보고 싶은 거.
0: 그런 느낌의 곡들이 꼭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막 많이 하다 보면 이걸로 한번 뛰어놀아볼까?
2: EDM 장르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맞아요.
2: 요즘 드는 생각이에요.
0: 네. 약간 보통 콘서트 가면은 거의 마무리를 EDM이나 좀 재밌는 노래들로 마무리를 하시는데 저희는 약간 벅차오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루프를 돌리면 팬분들이 신나면서 벅차오르니까 막 진짜 엔딩곡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른 그룹의 커버곡 같은 건 좀 어떻게 다가오는 것 같으세요?
2: 그거 얘기해요. 우리 투어 이번에 투표 받았잖아요.
1: 아, 저희가 유럽 투어를 가는데
0: 네.
1: 어떤 커버를 보고 싶은지
0: 투표를
1: 받았어요.
0: 야~
1: 선택지를 이렇게 네 곡을 드려서 네. 투표를 받고 있는데
2: 지금 압도적으로 하나가
1: 있어요.
0: 어떤
1: 에이티즈 선배님들의
0: 네.
1: 바운 씨가
0: 아~

0: 노래
1: 압도적으로
0: 좋죠.
1: 1위를 하고 있는데 또 굉장히 힘들거든요.
0: 그쵸,
1: 엄범하는 거.
0: 그쵸, 그쵸.
1: 그래서 벌써 좀 겁이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2: 아, 근데 진짜
1: 벅차오르는
2: 좋아하실
1: 거냐?
2: 것 같아요.
1: 벅차올라요.
2: 노래가 너무
1: 벅차.
2: 신나가지고
0: 맞아요.
2: 팬들은 진짜 정말 마음껏 뛰어노실 수 있지 않을까.
0: 맞아요. 같이 또그 커버에서 주는 힘이 있어요.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그리고 타 아티스트 분들의 곡을 과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요.
1: 맞아요.
0: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기대, 기대해 주세요.
0: 밤에. 네. 유럽 투어 축하드리고요.
2: 감사합니다.
0: 자, 에이턴도 멤버가 8명인데, 완전체로 모였을 때좀 뭐하고 노시는 편이세요?
2: 저희는 보이스토크 합니다.
1: 예, 수다 떠는 걸 좋아해서
0: 아.
1: 저희끼리 또 배달 파티를 하거든요.
0: 아,
1: 또
0: 좋죠.
1: 멤버들 먹고 싶은 게다 달라서 그냥 각자 먹고 싶은 거다
0: 다
1: 시켜놓고
0: 하나씩 시켜놓고,
1: 이것저것 맛보면서 그냥
2: 얘기하고,
1: 페퍼도 불고
0: 맞아요.
1: 그럽니다.
2: 근황
0: 그러면
2: 토크하고.
0: 근황 토크하고 너 뭐하고 살았니? 너왜 연락이 안 되니? 왜너 단톡방에서 말이 없니?부터 시작해가지고.
1: 선배님들도
0: 아,
1: 그러시는군요.
0: 그럼요. 오늘 이제 저도 샵에서 사나를 오랜만에
1: 오.
0: 만났어요. 이제 사나가 활동 이제 IDK미로 컴백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월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또 라디오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형, 잘 살아? 이러더라고요. 야, 잘 살지. 너는 도대체 형 라디오는 안 나오고 다른 라디오는 나갈 수 있니?
1: 그러게요, 그러게요.
0: 예.
1: 순서라는 게 있는데.
0: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라. 우리 뭐 서로 라디오를 잘하자라고 하고 왔습니다.
2: 훈훈하다.
0: 네. 이게 사람이 두명 이상 모이면 의견 충돌이 난다. 뭐 이런 얘기가
2: 그렇죠.
0: 있습니다.
2: 다이너의 너무 힘든 점중 하나인 것 같아요.
0: 그쵸.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좀 표현을 하시는 편이신지 아니면 좀.
1: 데뷔 초에는 저희 다 말을 안 해요.
2: 좀.
1: 그냥 꿍에 있고 혼자 삭히고.
2: 뭔가
0: 힘들죠, 그러면.
2: 이게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예민하니까.
1: 차라리 내가
2: 아,
1: 참자.
2: 그때,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참으면 곪아요.
2: 맞아,
0: 맞아.
2: 참으면
1: 결국
2: 병이 되고.
1: 돌아와요,
0: 네,
1: 이게. 그래서
0: 결국엔.
1: 요즘에는 그냥 다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뭐좀 의견 충돌이 있으면은 민주주의로
0: 아, 그쵸.
1: 투표를
0: 다수결.
1: 하고, 네, 이렇습니다.
0: 맞아요. 저희도 옛날에는 얘기 잘안 했고, 특히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안 하고 나니까 이게 골이 깊어지는 걸 느끼고, 아, 뭔가 멤버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자꾸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골만 있으니까 계속. 애들은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인데,
2: 나만
0: 혼자서
2: 약간
0: 나만 약간, 여기서 또? 더 깊어지는 거예요.
2: 약간 긁히고
0: 네, 계속 긁히면서 점점 이 마음의 상처가 점점 깊어지는 느낌이 들고 나서는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
2: 진짜 대화가 중요한 것
0: 정말
2: 같아요.
0: 중요합니다. 그래서 쌓아둘 필요 없다. 어차피 뭐, 우리
2: 맞아요.
0: 배달 음식 하나씩 시켜가지고 거기서 회포 풀면
1: 맞아요, 맞아요. 또
0: 되거든요.
1: 단순해가지고
0: 맞아요.
1: 얘기하면 다
0: 금방 또
1: 풀려요. 맞아요,
0: 까먹습니다.
1: 맞아요.
0: 자, 이렇게 해서 저희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항공이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2: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Send your stories via text 51 for short, 101 for long to hashtag 1045 or through the Bandi app. We'd love to hear from you.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주니진이의 Something's Never Change 그리고 에이턴의 Heartache까지 이어집니다.

0: 자, 이번 코너는 K-pop 가사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재훈님, 윤성님, 준비되셨죠?
1: Yep.
0: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Do you want to understand the lyrics of a K-pop song? Then this section is for you.
0: 가사 배우고 가삼!
1: 가삼!

0: 독보적인 색깔을 보여주는 실력파 걸그룹 아이오아이가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미니 3집 아이오아이 루프로 컴백했습니다. 서바이벌 아이돌 열풍을 연 걸그룹인 아이오아이는 앨범 속의 추억, 성장, 재회의 느낌을 담아냈는데요.
1: The title track of this album, Suddenly, carries a message about the longing that hits you out of nowhere, even when you've been doing just fine. It's a song filled with a wistful, dreamy atmosphere that brings back memories wrapped in a soft and tender emotional warmth.
2: 무엇보다 아이오아이의 멤버 전소민 씨가 직접 작사에 참여해서 의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0: 야, 아이오아이가 이제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걸그룹의 전설처럼 이렇게 국민이 선택한 걸그룹 약간 이런 수식어들을 들고 나왔는데 약간 그래서인지 더 큰 사랑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갑자기 노래 들어보셨나요?
2: 너무 들어봤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0: 야, 뭔가 저희 데뷔 동기란 말이죠. 아이오아이가 저희가 2월에 데뷔하고 아이오아이가 아마 5월에 나왔을 거예요.
1: 대박이다.
0: 그래서 아, 10주년이라는 게 남일 같지 않고요.
2: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선배님.
0: 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친구들이 이제 연차 듣고 되게 많이 놀래요. 네. 그래서, 10년 되셨다고요? 그래서 네, 저희 10년 이제 11년 차죠 어떻게 보면.
1: 그쵸,
0: 10주년을 그쵸. 저희도 맞이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 뭔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데뷔했을 때 이제 같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좀 느낌이 이상한데. 재윤 씨와 윤성 씨가 생각하는 아이오아이는 좀 어떤 가수 느낌일까요?
1: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프로듀스 101 이 방영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 방송 할 당시에는 그 얘기밖에 없었어요.
0: 맞아요.
1: 학교에서
0: 누구 투표했어? 야, 너 누구 투표했어?
1: 어제 무대 봤어?
0: 맞아.
1: 그래서 야. 정말 그 선배님들이 10주년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아
0: 내가 10년이 지났구나
1: 나이를 먹게 됐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2: 맞아요. 너무 추억을 자극해 주시는 것 같아요. 딱 저도 한창 중학교 1학년 때 딱 한창 활동을 하셨었는데. 야. 오랜만에 컴백했다 하셔서 그때 노래를 이렇게 쭉 들어봤거든요. 네, 제 중학교 1학년을 추억회상하고 온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0: 맞아요. 이게 뭔가 노래가 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추억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아, 나 이 노래 옛날에 막 중학교 때 들었었는데 야, 이게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되는. 자, 그렇다면 아이오아이 노래 중에 좋아하는 곡 있으십니까?
2: 저는 그 프로듀스 101 파이널 송? 그 크러쉬라고 있는데 그 노래가 되게 약간 좀 전투적이고 벅차요. 그래서 저도 뭔가 되게 좀 벅차오르고 그런 노래여서 예, 되게 좋아합니다.
0: 벅차오르는 거 좋죠. 재현님은요? 네.
1: 저는 선배님들의 소나기 좋아합니다.
0: 아, 소나기. 네. 소나기가 우지가 작곡한 곡이잖아요.
1: 선물한 거.
0: 참 노래 잘 만들지 않습니까?
1: 기가 막히죠.
0: 세븐틴 노래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너무를 되게 좋아하는데
2: 너무
0: 약간
2: 좋죠.
0: 그 중독성 있는 게 옛날 티아라 선배님의 그 뽀삐뽀삐 맞아요. 같은 그런 것처럼
2: 그런 결이다.
0: 반복되는 그런 걸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너무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2: 저는 이거 중학교 때 네. 방송 댄스반이었는데 이걸 배웠어요. 거기서.
0: 진짜요? 그래서 그렇게 걸그룹 커버를 지금도
2: 그 영향이 좀 있나 봐요. 그때는 한창 그 여자 친구들이 많아서 저밖에 남자가 없었어요. 방송 댄스반에. 그래서

0: 번역해보는 시간, 갑의삼 시작합니다.
1: 어쩌면 잘된 일이야.
2: Maybe it's for the best.
1: 빨간 노을빛처럼
2: Like the light of a crimson sunset.
1: 예쁜 널 보내야 했던
2: Having to let you go, beautiful as you were.
1: 그때가
2: That time.
1: 머나먼 희미한 기억.
2: A distant, fading memory.
1: 이젠 내 맘속 널 지워야 하나?
2: Should I now erase you from my heart?
1: 이 한국어만
0: 가사가.
1: 있는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0: 그쵸. 이게 약간 복고 느낌도 살짝
2: 맞아요.
0: 있잖아요.
2: 레트로한
0: 그렇다,
2: 게 있어.
0: 레트로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가사도 약간 옛날 가사 느낌이에요.
1: 맞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빨간 노을빛처럼. 요즘 잘
1: 아,
0: 안 쓰잖아요.
2: 안 쓰죠.
0: 예. 이 가사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노을 하면 좀 생각이 나는 추억의 장소 이런 게 있으세요?
1: 저는 뚝섬한강 아세요?
0: 너 알죠.
1: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장소가 딱 뚝섬한강 근처였어요. 그래서 맨날 거기서 이렇게 노을을 보고 하다가 이제 알바를 하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전 뚝섬한강 좋습니다.
0: 약간 시간이 남았을 때그 보내는
1: 에에
0: 시간들이 옛날에는 진짜 많았던 것 같은데
2: 맞아요.
0: 요즘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2: 귀하죠.
0: 그냥
1: 맞아요.
0: 정말 멍 때리면서 내가 하늘을 봤던 적 언제일까?
1: 저도 요즘 그런 생각하는데.
0: 예. 그 감성적이게 돼요.
1: 맨날
0: 뭔가
1: 회사에만 있고 하니까
0: 맞아요.
1: 뭔가 그냥 시간 생각 안 하고 한강 가서 일했던 때가 언제지 하면서.
0: 맞아요. 그냥 옛날에 자전거 타고 그냥 생각 없이 돌아다녔던 때,
1: 맞아.
0: 이럴 때가 가끔 그립기도 합니다. 노을을 보면 좀 감성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편인지, 아니면, 아, 그냥 노을이구나. 이제 집에 갈 시간 다 됐네. 라고,
1: 너무 티다.
0: 예, 약간 그냥 해가 지는 현상이지, 뭐.
1: 맞죠.
0: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2: 저는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은 아닌데,
0: 네.
2: 그래도 노을이나 한강 보면은 조금 그래도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0: 약간 자연 쪽이나
2: 네,
0: 이쪽을
2: 맞아요.
0: 봤을 때.
2: 네.
0: 근데 윤성님은 눈물까지도 흘릴 것 같은데요?
1: 좀 그런 편입니다. 저는 그 눈물을 같이 강에 흘려 보내줘야지. 이제 고민들 다 흘러가라.
0: 그,
1: 막 이런.
0: 오늘 난 눈물을 흘리고 내
1: 에, 에.
0: 고민을
1: 같이
0: 흘려보내리.
1: 흘려 보내는 편.
2: 또 내일은 또 새롭게.
0: 그니까. 근데 어느 하나 좋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자기만의 방식인 거예요.
1: 맞아요.
0: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고. 자, 그러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 있으세요?
2: 저는 아침형은 아닌데
0: 네.
2: 그 일출 직전에 새파란 그 하늘을 엄청 좋아합니다.
0: 약간 해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2: 맞아요. 뭔가 좀
0: 쫙,
2: 살짝 밝혀져 있고
0: 밝혀져 있는
2: 차갑고 맞아.
0: 야, 윤성님은 언제 제일 좋았어요?
1: 저는 약간 점심 먹고 딱해 쨍쨍할 때,
0: 아.
1: 그때 이제 뭔가 햇빛 쨍쨍할 때 커피 한잔 들고 그냥 걸으면서 마시는 뭔가 그 시간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평화롭고
0: 달라요.
1: 마시는 라떼 한 잔이면 오늘 하루 다 괜찮을 것
0: 달라요. 남달라요.
2: 같고.
0: 역시 윤성님.
2: 선배님은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0: 저는 밤이 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약간 야행성이라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에요.
2: 노을이.
0: 오히려 노을이.
1: 우와.
0: 네.
1: 되게 새로운 접근인 것
0: 네.
1: 같아요.
0: 저는 가끔 해를 뜨는 걸 보고 자고 막 이래가지고 차라리 밤이 진짜 나의 시간이잖아.
1: 우와.
0: 네. 밤의 시간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때가 집중이 제일 잘 돼요, 저는.
2: 맞아, 그런
0: 집중은
2: 사람들
0: 확실히.
2: 있죠.
0: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작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가 가장 피크 시간. 근데 딱밥 먹고 잠깐의 30분 운동하고 이제 샤워하고 작업실 딱 들어갈
1: 와,
0: 때.
1: 이제 그러면 시작이시구나.
0: 예, 네, 이제 그때부터가
1: 오,
0: 이제 저의
1: 좋다.
0: 시작입니다.
1: 멋있다.
0: 자, 그리고 머나먼 희미한 기억이라는 가사도 있습니다. 이게 많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옛날 생각이 문득 날때 있습니다. 좀 어린 시절 기억이 좀 많이 나는 편인지 아니면 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편인지.
1: 전좀 추억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러리도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면서 회상하고, 막 옛날 노래 들으면서, 아, 이땐 이랬었지. 회상하고.
0: 윤성님이 막내인가요?
1: 아니요, 저는 좀딱 중간? 완전
0: 중간.
1: 중간이에요.
0: 진짜 막내 같아요.
1: 그래요?
0: 네.
2: 집에서는 막내예요.
0: 아, 집에서
2: 네,
0: 막내.
2: 그래서.
0: 우리 다 막내였죠?
1: 맞아요.
0: 맞아요.
2: 맞아요.
0: 근데 윤성님은 막내 같은 느낌이에요.
1: 그런가요?
0: 네.
1: 어때요?
2: 귀여워요.
3: 귀엽죠. 네.

0: 저런 동생이 저희 사나 같아요. 아, 막내
1: 아.
0: 같아요. 저희 막내가 약간 막 형, 나 요즘에 뭐에 꽂혔는데 막 이러면서 막 주절주절만 얘기해요. 그런 거 보면 무슨
1: 너무
0: 병아리가
1: 귀엽시다.
0: 짹짹짹거리는 것처럼 너무 귀엽습니다.
1: 그죠.
0: 재현님은요?
1: 저는 그 어렸을 때 뉴질랜드에 살았었는데
0: 네.
1: 그때 이제 학교 가면은 일단 신발부터 다 벗어요.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2: 학교 내에서요?
0: 학교 내에서?
1: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맨발로 잔디 뛰어다니면서 럭비하고 이러던 게
0: 감성
1: 제일
0: 있다.
2: 낭만했다.
1: 그리운 것 같아. 힘들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는 것
2: 가끔
1: 같아요.
2: 해봐요. 운동장 가서.
1: 한국에는
2: 맨발.
1: 잔디 찾기가 쉽지
0: 그쵸.
1: 않아서.
0: 쉽지 않죠.
2: 서울숲 가서 이렇게 막 양말
1: 그쵸.
2: 벗고.
1: 같이 가자.
2: 오케이.
0: 양말은 벗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 저는 싫을게요.
0: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가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1: Just as I lay down to sleep, suddenly
2: 너에 대한 생각에 잠겨
1: I get lost in thoughts of you.
2: 자정이 되면
1: In the midnight,
2: 별처럼 감정들이 쏟아져
1: emotions pour down like stars.
2: 오 갑자기
1: Oh, suddenly
2: 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1: I am aching with a longing for you.
2: 아침이 올 때까지
1: Till the morning,
2: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네 잊으려 누웠는데
1: and just like that, morning comes. I lay down trying to forget.
0: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별처럼 감정들이 쏟아져라는 표현이 진짜
2: 좋은 것 같아요.
0: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 이쁘다.
0: 친구들이랑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2: 네.
0: 풀빌라에서 그냥 불을 다 꺼놓고 이 발코니 같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하늘을 봤는데 진짜로 와,
2: 그별 엄청
0: 별이 진짜 많구나라는 걸
2: 맞아요.
0: 느꼈습니다.
2: 좋았겠다.
0: 저희끼리 막 별똥별 떨어지는 것도 보고
2: 와.
0: 야! 막 이러면서 보고 했던 그게 저는 이 가사에서 좀 근데 그게 진짜 되게 감격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2: 맞아요, 되게.
0: 이걸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근데 이 가사에서 저는 그 장면이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우시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0: 유성님?
2: 아니. 아니, 너무, 뭐랄까, 너무 아름다운, 네,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0: 두 분은 좀이 가사 중에 기억에 남는 가사가 좀 있나요?
2: 저도 선배님이랑 똑같이 그런 순간이 있었어서, 근데 그때가 딱 중학교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을 안본 지가
0: 너무
2: 저도 한
0: 오래됐죠.
2: 10년 가까이 된것
0: 그쵸,
2: 같아서
0: 그쵸.
2: 다시 보고 싶어요.
0: 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두 분은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자는 편인지 아니면, 난 잡생각이 너무 많고, 막, 휴대폰도 봐야 되고, 부산스러운 편인지.
2: 전 휴대폰을 보다가 자야지 하면 내려놓고 딱 자요. 그래서 막 잠에 못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평소엔.
0: 그냥 땡튜브 보다가 졸리면 이제
2: 한
0: 자야지 약간.
2: 30분 동안 폰좀 만지작 요즘 시대를 이렇게 막 보다가 이제 딱, 자야겠다 하고 자는 편입니다.
0: 요즘 뭐 다른
2: 요즘 뭐
0: 걸그룹의
2: 유행하나?
0: 릴스 많이 없나? 막 이러면서.
1: 카피 할거 없나?
0: 카피 할거 없나? 춤좀 추고 싶은데 내일 약간 이런 느낌. 재훈님은요?
1: 저는 좀그 온오프가 잘 돼서
0: 오.
1: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잘 때는 딱 생각이 꺼져요.
0: 와, 진짜 제일 부러워요.
1: 아, 선배님은 그게 안
0: 저는
1: 되세요?
0: 그냥 잡생각을 외우고
1: 꼬리를 무는
0: 진짜
2: 꼬꼬물이 누구나.
0: 진짜 생각 많아요. 저는
1: 아,
0: 자기
1: 예.
0: 전에. 자, 오, 갑자기라는 이 가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타이틀이기도 하고, 갑자기는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급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갑자기라는 단어가 나와서 갑자기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옛 친구가 떠올랐어. 연락을 하는 편? 아니면 뭐 SNS 정도 뒤적뒤적 하는 편?
2: 저는 할 만큼 친했으면 해요. 그 시절에
0: 갑자기
2: 생각나면
0: 생각나도.
2: 뭐 하고 지내 이러고 좀 하는 것 같아요.
0: 재훈 씨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1: 저는 애초에 연락처가 잘 없어요. 좀 옛날 친구들은 좀 정리를 그때그때 하는 편이라서 기억나면 좀뭐 SNS를 찾아보는 경우?
2: 뭐안 찾아볼 것 같아요, 근데.
1: 아니야, 가끔 찾아봐,
0: 가끔
1: 생각나면.
0: 찾아보는데 연락은 안할것
1: 맞아.
0: 같아.
1: 아, 이러고
0: 와, 그냥
1: 사는구나.
0: 그렇구나. 윤성님은 전화번호 안 지우는 편이죠?
2: 저는 제 초등학교 친구들까지도 있어요.
0: 그쵸.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1: 전 새해 되면
0: 아,
1: 그때마다
2: 이 형은 좀
1: 전화기.

0: 있어.
1: 이야,
0: 네, 좀 새해마다 그
1: 새해마다
0: 네.
1: 정리, 사람 정리,
2: 나를
1: 사람을 정리한다.
0: 나몇년뒤 지워져 있는 거 아니야? 나 막
1: 잘하세요 윤성님.
0: 그러니까 15년 뒤에 막 지워져 있는 거 아니야?
1: 멤버라고 뭐
0: 조심해야
1: 조심해야
0: 돼.
1: 돼요.
0: 무서운 사람이야 이거.
2: 뭐였어 뭐야?
1: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을 때는 떠나는 편이신지 아니면 아 계획되면 가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편이신지.
0: 저는 만약에 뭐 휴가가 갑자기 주어졌다 하면
1: 네.
0: 바로 그냥 항공편
1: 와.
0: 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여행은 네, 좀
1: 즉흥적으로.
0: 좋은 것 같아요.
1: 지훈 씨는
2: 저도 여권만 된다면 뭔가
1: 여권.
2: 삘 받았을 때 바로
1: 야.
2: 실행에 옮기는 편인 것 같아요.
1: 와, 저는 혼자서 만약에 혼자 여행이다 하면 해외는
2: 좀 무서울 것
1: 좀
2: 같긴 해요.
1: 한 번도 안 가봐서
0: 아, 진짜요?
1: 좀 두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오.
1: 아, 근데 물론 혼자 이제 예를 들어 스케줄 가면
0: 네.
1: 이제 매니저님 호텔에서 쉬세요. 저 혼자
0: 네.
1: 돌아다닐게요는 돼요.
2: 아, 그쵸, 그쵸.
1: 근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스케줄을 혼자 한다? 아, 너무 외롭고 일단.
0: 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ENFP시니까 약간.
1: 아, 왜 혼자서 가지? 아직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 생각 정리하는 거 집에서 하면 되지 않나?
2: 그쵸, 그쵸.
1: 집에서 혼자 생각 정리하고 여행은 즐겁게 약간 이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0: 맞아요.
1: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족 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혼자 여행이 사실 좀 익숙치 않아서
2: 어색하시고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이유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1: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 항공이들은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가사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셨나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앤 메시지로 청취 소감 남겨주시고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0: 네, 이번에는 가사의 더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한국어 함께 하겠습니다.
1: Global 항공이들, shall we learn today's Korean?
0: 앞서 번역한 IOI의 갑자기 가사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너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1: 그리움 means a deep, aching feeling of missing someone. It is similar to the English word longing.
0: 네, 오늘의 한국어 그리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럼 재훈님과 윤성님 두 분께서 항공이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리움을 넣어서 예시 문장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예를 들어 학교 운동장에 갔다가 문득 학창 시절이 그리워졌다.
1: I went to the school playground and suddenly felt a wave of nostalgia for my school days.
2: 오래된 노래가 그리움을 불러왔다.
1: An old song brought back a sense of longing.
0: 아, 그리움. 사실 그리운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어릴 때 자주 가던 그리운 장소, 나만의 장소 이런 게 있었나요?
1: 저는 뉴질랜드 내가 항상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0: 맨발의 청춘.
3: 맞죠, 맞죠. 네,
1: 그렇죠. 맨발의 청춘. 네. 참 그립습니다.
2: 다른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더 그리울 것 같아요. 쉽게 가지도 못하고.
1: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학교가 그렇게 좋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2: 학교.
1: 네. 저도.
0: 저는 여기 일산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어요.
2: 아, 진짜요?
0: 예. 네. 그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본가도 일산이고 이래서 가끔 본가를 왔다가 한번 가볼까?
1: 아,
0: 지금 보면 어떤 느낌일까?
1: 아,
0: 하고 한번 가보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2: 맞아요.
0: 제가 생각하는 그 모래 막 휘날리고 먼지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놀던 그 시절이 없고 잔디 깔려 있고 체육관 지어져 있고.
1: 아, 맞아요. 항상 졸업하고 나면 학교 좋아지는 거 뭔지 아시죠?
0: 네. 이상해요.
1: 맞아요.
0: 자꾸 찾게 됩니다.
2: 맞아요. 전 요즘 그 중학교 앞을 최근에 지나간 적이 있는데 네. 맨날 가던 야미야미라는 분식집이 있었어요. 이름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0: 귀엽죠.
2: 야미야미. 야미야미. 근데 맨날 이제 학교 끝나고 먹으러 갔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배달을 하는 거예요.
0: 와.
2: 그때는 그냥 가서만 먹어야 됐었는데
0: 그쵸.
2: 그래서 아 되게 시대가 변했구나 하면서 신기했어요.
0: 요즘에는 배달 안 되면 사실
2: 맞아요, 장사 안
0: 살아남기가 힘든 시절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IOI의 갑자기 가사 번역해 드릴게요.
2: 막혀 있는 도로 위.
1: On a traffic-clogged road.
2: 수많은 차 중 하나.
1: Just one among countless cars.
2: 내 마음 알아주던.
1: The one who understood my heart.
2: 너는 어디 있을까?
1: Where could you be?
2: 머나먼 희미한 기억.
1: A distant, fading memory.
2: 이젠 내 맘속 널 지워야 하나?
1: Should I now erase you from my heart?
0: 아, 이 가사들도 사실 그리움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2: 그리움.
0: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 알아주던 이 좀 꽂혔습니다. 왜냐면 약간 과거형이고
1: 아이고야. 아, 아이고.
0: 이제는 너 어디 갔니? 약간 이런 느낌인데
2: so sad.
0: 내 마음을 알아주던 이 가사 사실 뭐 우린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2: 맞죠.
0: 멤버와 만약에 헤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이상하고 마치 당연한 존재처럼 느껴졌지만
2: 없으면 상상이 안 가는
0: 그쵸.
2: 약간 일상이 되어버린
0: 너무 일상이 되어버린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과거형으로 풀린다라고 하면 느낌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멤버가 있다면 서로 한 명씩 아이 그냥 둘이 서로 뽑지 말고
2: 안 뽑을 거였어.
3: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나오시겠다.
2: 아 우리 원래 막 그렇게 말해야 알지 서로 먼저 알아주나?
1: 아니
2: 형은 누구예요?
1: 아니지 네. 저는 네. 저는 제 동갑인 민호인 것 같아요. 민호랑 아무래도 연습생을 가장 많이 오래 겹쳤었고 네. 또 동갑인지라 치고받고 싸우기도 많이 해서
0: 아.
1: 이제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치고 빠질 때도 알고 조금
0: 맞아요.
1: 혈압이 올라갔다 네. 그러면 이렇게 빠져줄 줄도 알고
0: 서로 이제 눈치도 살짝 씹고
1: 네, 네.
0: 근데 그런

0: 같아요. 이게 멤버들끼리 보면 가장 많이 부딪힌 사람끼리도 가장 많이 친해지기도 하고
1: 맞아요,
0: 서로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네, 아무래도 다 같은 멤버여도. 약간 윤성 씨 살짝 서운한.
1: 아, 아니요.
0: 아예 그냥 실제로 먼저 저는 형안 뽑을 거예요라고
1: 먼저 손절 쳤어요.
0: 먼저 먼저
1: 손절까지는 아니고.
0: 손절하셨잖아요.
1: 아, 근데 형한테 말하고 싶을 땐다 말해요. 맞아요. 형이 또그 티적인 답변을 되게
0: 아,
1: 잘해줘가지고,
0: 그거 중요하죠.
1: 저는 좀, 아, 이런 말 하면 F 공감을 얻고 싶을 때가 있고,
0: 야, 그쵸?
1: T적 공감을 얻고 싶을 때가
0: 네.
1: 있어서,
0: 아, 찾아가는구나.
1: 제가 좀
0: 근데 중요해요.
1: 찾아가요.
0: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서로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아, 나는 F적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야를 알고, 그 T는 나는 T적인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상처받을 일도
1: 맞아요.
0: 없고.
1: 아, 근데 요즘 되게 특이하게 느낀 게, 멤버들이 서로를 닮아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 F적 공감을 받고 싶어서 그 멤버한테 가는데, 갑자기 T적 대답이 돌아오면, 그때 너무 서운해요.
0: 그럴 수 있어요.
1: 그럼 형이한테 요즘 고민을 얘기하면,
0: F적인
1: 그래서
0: 느낌이에요.
1: 되게 요즘 멤버들이,
0: 혼란스럽구나.
1: 뭔가 되게 서로 많이
0: 닮,
1: 배려해주나?
0: 물들은 걸
1: 뭔가
0: 수도 있어.
1: 물들은 것 같아요.
0: 근데 좋아하면 닮는다고. 서로 이제 운명 공동체 느낌이잖아요, 멤버는 원래. 그렇다
1: 가족.
0: 보니까 좀 가족처럼 서로 이렇게 부대끼고 하면 이게 좀, 저도 원래는 완전 거의 한80% F였어요. 막 애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혼자서 막 울기도 하고.
1: 이렇게.
0: 네, 저 그랬던 멤버인데 지금은 거의 그냥 솔로몬이에요. 그냥 티적인 발언 딱딱딱딱.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건 네가 잘못한 거고 이거는 형이 생각했을 땐 이래. 라고까지도 얘기하는
1: 리더
0: 사람이
1: 모먼트.
0: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가사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1: 아, 저는 그이 노래 장르가 시티팝 그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그 시절에 살진 않았지만 뭔가 그 그리움을 되게 불러오는 장르 같아서 저도 옛날 생각 많이 하면서 기분 좋게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0: 재훈님은요?
1: 저도 선배님들이 재결합하신 거지만 뭔가 저도 제옛 추억들과 재결합한 느낌이어서
0: 어우,
1: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청취 소감 그리고 일상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IOI의 Dream Girls.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하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다는 사실! 오늘 케이팝 데이 어떠셨나요?
1: 오늘도 역시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0: 네.
1: 또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또 이렇게 가사를 번역해서 읽어보니까 더욱더 좋아하게 된것 같습니다.
0: 윤성님.
2: 저도 케이팝 러버로서 이렇게 뭔가 케이팝 토크하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네, 많이 하고 싶네요. 재밌었습니다.
0: 나 아, 하지만 이제 3주간 함께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 정말 아쉬운데 그동안 아이돌 한국어 함께한 시간들 어떠셨는지.
2: 저는 이렇게 라디오를 연속으로 나온 게 처음이어가지고 뭔가 되게 친해진 것 같은데 이제 헤어져야 되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3주 동안 너무 재밌었고요. 많이 이렇게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 찐디 선배님께도 너무
0: 아이,
2: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재훈님.
1: 저도 이렇게 라디오 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3주 연속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제니 선배님, 또 팬인데, 이렇게
0: 아이.
1: 3주
0: 아이,
1: 연속
0: 너.
1: 볼수 있어서 네,
0: 예.
1: 성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저와 항공이들 모두 에이턴 응원하겠고, 또 아이돌 한국어 자주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재훈님과 윤성님이 우리 항공이들 메시지 많이 왔으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1229님께서 에이턴한테 입덕하고 에이턴 노래들의 안무를 익히고 찍어서 SNS에 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에이턴의 안무를 좋아해요.
0: 오,
1: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진짜
0: 커버
2: 잘
0: 댄스.
2: 찾아봐요.
1: 너무 힘들 텐데,
2: 네, 맞아요.
1: 안무
2: 너무 힘들 텐데,
1: 힘드실
2: 진짜.
1: 텐데, 뭐 존경스럽습니다.
2: 네, 저희가 좀 재밌고 쉬운 걸 많이 해볼게요.
0: 중요해요. 왜냐면 아스트로 노래하면 커버곡이 없습니다. 커버 댄스가
1: 아버지,
0: 없어요.
1: 너무 선배님들만 출수 있는
0: 네,
1: 안무잖아요, 그거는.
0: 약간 그런가 봐요. 그래서
1: 맞아요.
0: 저희는 그냥 생각 없이, 야, 우리는 왜 아무도 커버를 안 해? 이랬는데 팬분들이
1: 하고 싶어도.
0: 나중에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 막
2: 맞아요.
0: 이러더라고요.
2: 감사합니다. 네, 9416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팬 브이로그를 만드는데 열정을 쏟고 있는 한 팬입니다. 좋아하는 멤버들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시작하게 됐어요. 에이턴 화이팅! 와우, 감사합니다.
0: 너무 따뜻하죠.
2: 네, 브이로그, 저 팬분들 브이로그 봤는데
0: 네.
2: 너무 귀여워요.
0: 너무 귀엽지
2: 맞아요.
0: 않아요?
2: 그냥 그, 이렇게 식당 가서
0: 네.
2: 이렇게 막, 누구 멤버가
0: 맞아. 꼭그 장면 꼭 들어가야 돼요. 다 같이
2: 맞아요.
0: 모여가지고.
2: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0: 오늘 뭐 이렇게
2: 맞아요.
0: 했는데 헤메코가 어떻고 저렇고. 이거 한 번씩 봐줘야 됩니다. 자, 아무튼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우주의 시네마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인들아, 그리고 재윤님, 윤성님,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여러분, 6월이 시작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요, 6월 이달에 수산물로 깊고 진한 풍미를 담은 키조개와 그리고 담백한 감칠맛이 살아있는 바다생선 정갱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제철 과일하면 또 달콤한 참외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6월 초부터 말까지 한 달 남짓 맛볼 수 있는 아삭아삭한 초당 옥수수도 있습니다. 침 고여서 진행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또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제철 음식 드시고 6월 한 달간 잘 지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브닝 스페셜 함께 들으면서 말이죠.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이브닝 스페셜 오늘의 첫 곡입니다. Kenny Loggins, Footloose.

네, 6월 1일 월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김희정님이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눈길 끄는 과일은 워터멜론이네요.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입니다. 오, 방양숙님이요. 전갱이 회를 여름에 먹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얼마 전에 먹었는데 맛이 좋더라고요. 그나저나 크쌤 소개 멘트 오늘은 어떨런지 기대 중. 어,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또 부담이 돼요. 자, 인터넷에 6월 제철 음식을 찾아보니까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감자, 장어, 매실, 다슬기, 참다랑어, 복분자, 뭐 소라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리를 못해서 그냥 사 먹어야겠습니다. 예. 이런 건 밀키트 같은 거 뭐 안 나오나 좀 궁금하네요. 자, 그나저나 한 분 모셔야죠. 왠지. 왠지 초당 옥수수고 감자고 장어고 뭐고 건강을 위해서 간을 하나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선생님.

0: 있습니다. 크리스틴 쌤.
1: Hello, good
0: hello,
1: evening,
0: hello.
1: everyone. Hope you all had a wonderful weekend.
0: Sam.
1: Wednesday.
0: 쌤은 이렇게 건강 음식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왠지 간을 안 하고 할 것 같은데.
1: No. Just because it's healthy doesn't mean that you have to have lots of flavor.
0: I know, right?
1: I love flavor.
0: 아니 우리 쌤이 얼마 전에 열무김치를 직접 만드셔서 저한테 선물을 하셨습니다. 정말 안 먹으려고 했는데.
1: How was it?
0: 짜장면과 함께 먹느라고 짜장면을 하나 더 시킬 뻔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Oh, 네. wonderful.
0: Right?
1: Oh, we've got Stephen Neem says, good Tuesday, good Monday evening, Power English의 크리스틴 쌤, Easy Writing의 마유 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시간이 맞아서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네요. Oh, thank you so much, Stephen Neem.
0: 끝까지 같이 가주시면 됩니다.
1: Okay.
0: All right.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vening Special 1부는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딥다이브 데일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배워보는 하루 한 문장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만나볼까요?
1: U.S. President Trump said Iran had agreed to give up both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by any means. But Tehran pushed back, saying it cannot accept the terms as they stand and will submit its own counterproposal, leaving the talks in limbo.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체 수정안을 보내겠다고 예고해 협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 Last year, a record-breaking 14.31 million visitors flocked to 62 cultural tourism festivals across South Korea. Foreign attendance broke the 100,000 mark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a clear sign that Korean festivals are capturing hearts both at home and abroad.
0: 지난해 전국 62개 문화관광축제 방문객이 1,431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참가자도 2년 연속 10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 축제의 인기가 국내외에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1: A swarm of insects starting with the mayfly nicknamed Tinkerbell is expected to sweep across the country through September. The primary culprit is the unusually high temperatures since April, which have accelerated larval growth and pushed more insects reaching adulthood.
0: 일명 틴커벨로 불리는 동양 하루살이를 시작으로 9월까지 다양한 곤충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부터 이어진 이상고온으로 유충 성장 속도와 성충 비율이 높아진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1: South Korea'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s raising the bar on decaf. Starting January 1, 2028, only coffee products with residual caffeine of 0.1% or less will be permitted to carry the decaf label, a stricter threshold than the previous standard, which simply required 90% caffeine removal.
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카페인 기준을 대폭 높입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제품에만 디카페인 표시가 허용되는데요. 기존의 카페인 90% 이상 제거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겁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U.S. President Trump said Iran had agreed to give up both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by any means. But Tehran pushed back, saying it cannot accept the terms as they stand and will submit its own counterproposal, leaving the talks in limbo.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어떠한 방식으로

0: 앞으로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체 수정안을 보내겠다고 예고해 협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뉴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란 측의 핵무기 구매 가능성을 직접 압박한 결과 이란 역시 어떠한 방식으로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사들이지 않겠다라고 동의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죠. 근데 실제로 이란의 입장이 좀 어떤가요?
1: Okay, so yes, the U.S. is saying, okay, yeah, they're kind, we're going to reach an agreement. But Iran is basically saying there is no deal unless the U.S. basically gives sanctions relief, okay. meaning for all the destruction that they've caused, they are going to help repair and provide the necessities for its people and unfreezing all the money sitting in overseas accounts.
0: 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뭔가 동의하겠다라고 하는 거 무조건 할게요 이런 느낌보다는 조건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파괴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돈을 내주던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어떤 합의에도 동의하지 않겠다.
1: Yeah.
0: 이런 식으로 예의가 됐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공격 재개 가능성을 좀 열어뒀다고 하죠. 그렇죠?
1: And according to the latest report is that Trump, because a lot of people said, oh, you know, he's going to wrap this up because of the midterm elections in November. But he recently said, I don't care. I want to get it. You know, I'm going to get this my way.
0: Okay.
1: And that's it. So now there's just everything is completely like, because a lot of people thought that he would be more agreeable to a deal. But he's like, you know, these are my terms. And I want, if I don't get them, then I don't care about the midterm elections.
0: 더 복잡해졌네요. 다들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이거를 좀 마무리를 좀 랩업을 잘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 나는
1: I don't care.
0: 안 해. 상관 안 해. 와, 강력하네요. 오케이.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US President Trump said Iran had agreed to give up both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by any means.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라는 문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트럼프는 말하기를 이란이 agree했다는 건 일단 그러겠다, 동의하겠다. 근데 여기서 뭐 하겠다고 동의했다라고 얘기하냐면 give up both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Development는 뭔가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거 포기하겠다. 근데 뒤에 acquisi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1: Okay. Right. So first of all, many of us know give up, 포기하다, right? So I give up, right? But in this context, if you look carefully, you are giving up something. So basically, you are stop doing something.
0: Okay.
1: Or you are letting go of something.
0: 아, okay. 포기하는 거 안 하겠다.
1: Yeah. Right. So in this case, the acquisition comes from the word acquire.
0: Acquire.
1: Acquire is another way of saying to get something. Okay. So they are not going to develop. Okay, they are not going to acquire any nuclear weapons.
0: 그러니까 개발도 안 할 거고 acquire 한다는 게 습득하다, 뭐 획득하다 이런 뜻인데 결국에는 get이라고 하셨잖아요.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근데 뭐 더 이상 nuclear weapons도 get하지 않겠다라고 뭐 그렇게 동의했다, right?
1: Yeah, that's right. So this idea of give up. In this case, it means these things. But you can also, if you have a habit, for example, smoking,
0: right.
1: you can give up smoking.
0: Okay.
1: This is how we commonly use this. Meaning, you have a habit, and you're no longer going to do it.
0: 아, 그러니까 물건을 그냥 나 안 할게요 하고 당신한테 권리를 주는 게 그것도 되겠지만 그거 말고도 이런 습관 같은 것을 버리거나 이런 거에도 기법을 쓸 수가 있겠네요.
1: Right.
0: Very nice.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By any means.
1: Yeah. This is the key here. By any means. Meaning, whatever I need to do, I will do. Okay, so basically, whatever it takes, no matter how, no matter how long, it will be done. So here, what it's saying, they cannot buy, acquire, develop by any means. Whatever it is, they cannot do it. That is part of the agreement.

0: 네, 그럼 핵무기가 대놓고 있는데 야. 대놓고 핵무기 하는 거 빼고도 여기 옆에 들어간 살짝 부품도 안 되고 옆에로 들어가는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도 아니고 자.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이거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요.
1: So, that's right. So that's what they're proposing.
0: Okay.
1: There's right. no way you're going to do this. Uh-huh. Any little bit of it, no way.
0: 어떤 형식으로도 uh-huh. 안 된다. Mm-hmm. So 여기서 by any means는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부정문 같은 데서 뭐 I'm not 어쩌구 저쩌구 by any means uh-huh. 뭐, or I'm no expert by any means 이렇게 That's 쓸 때도 right. 나는 mm-hmm. 그 어떤 식으로도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문가는 아니에요 할 때 쓰는 거랑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1: Yeah, it's to emphasize that point.
0: Okay. Mm-hmm. 자, 연결해 볼게요.
1: But Tehran pushed back saying it cannot accept that the terms as they stand and will submit its own counterproposal proposal, leaving the talks in limbo.
0: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체 수정안을 보내겠다고 예고해 협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테헤란이 pushback 했다는 건 이거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약간 반발한 거죠. 아, 이거 아니다 이러면서 saying it cannot accept the terms 조건입니다. 그래서 terms라고 하는 조건을 나 못 받아들이겠다 as they stand 뭐 그렇게 유효하다고 당신들이 말하는 그 조건 못 받아들이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will submit its own counter proposal를 submit 하겠다. 아니 proposal 앞에 counter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인가요?
1: Basically so the US proposed now Iran will counter propose.
0: Okay. Mm-hmm. 반대로 얘기를 yes. 하게 되는 거네요. Mm-hmm. 제안을 이렇게 딱 하면 아 반박해서 반박 제안을 이제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Leaving the talks in limbo. 이 대화들을 림보에 남겨두면서라고 했네요.
1: This is a great expression.
0: Okay.
1: I would like to really have our evening special listeners remember this.
0: Okay.
1: Limbo is spelled L-I-M-B-O. Mm-hmm. Okay. So basically, in the Catholic theology okay. in Catholic practice, mm-hmm. there's a place called the limbo, mm-hmm. which is basically the edge of hell, mm. okay? Which means these are the people, mm-hmm. and also this was like if people read Dante's okay. Divine Comedy, right. the Inferno, I think everybody mm-hmm. will know what this means. Mm-hmm. It means that these are people neither going to heaven or going to hell for punishment. It is there are people just kind of floating around uh-huh. in this state.
0: Okay.
1: So when something is in limbo, uh-huh. it means that it is just waiting uh-huh. and there's nothing.
0: Uncertain.
1: It is uncertain.
0: Undecided.
1: And you're just kind of like floating around from no. one place to another.
0: And I think it's even worse than hell, you know?
1: Yeah, either go or not go.
0: either go or not go. 그래서 지금 그 정말 무서웠던 표현인 것 같아요. Edge of
1: hell.
0: Mm-hmm. So 지옥의 끝에 있다. 그럼 이거 지옥의 끝에 있는 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지옥도 아니고 mm-hmm. 이거는 천국도 아니고 mm-hmm. 이게 Catholic 쪽에서 이제 만들어진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불확실한 상태를 얘기할 때 something is in limbo라고 얘기를 하네요.
1: So we use this very commonly actually.
0: Okay.
1: It stems from a religious context, mm-hmm. but we do use this to just say like, you know, how is that contract going or how mm-hmm. is what is going? Oh, it's still in limbo.
0: In limbo.
1: In limbo.
0: 여기도 it's 아니고 great... 저것도 아니야.
1: That's right.
0: 애매해, 불확실해, mm-hmm. right? 그러면 쌤 In uncertainty라고 해도 되나요?
1: Yeah, but it's, you know, uncertainty is something that is less used okay. in everyday speech.
0: 이게 더 부드러운 느낌?
1: Yes.
0: 알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U.S. President Trump said Iran had agreed to give up both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by any means. But Tehran pushed back, saying it cannot accept the terms as they stand and will submit its own counter-proposal, leaving the talks in limbo.
0: 네. 지금 열무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조혜승 님이 크쌤 대단하시네요. 열무라니요. 만들어서 항상 나눠주시는 크쌤 최고. 정말 최고입니다.
1: Thank you.
0: 김정민 님이요. Mm-hmm. 와, 최고의 선물이네요. 저도 그저께 물김치 만들었어요. 하셨습니다. 오,
1: 나이스.
0: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그리고 썽 님이 왠지 크리스틴 선생님은 맛을 아주 잘하는 분이라 요리도 잘하시나 봐요. 열무김치 맛있겠어요. 이거는 저의 말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김자애 님이요. 크쌤은 열무. 저는 오늘 깻잎김치 만들었어요. 먹었어요. 갓 지은 밥에 생깻잎 김치면 한 그릇 뚝딱입니다.

0: EBS FM 이브닝 스페셜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Last year, a record-breaking 14.31 million visitors flocked to 62 cultural tourism festivals across South Korea. Foreign attendance broke the 100,000 mark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a clear sign that Korean festivals are capturing hearts both at home and abroad.
0: 지난해 전국 62개 문화관광축제 방문객이 1,431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참가자도 2년 연속 10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 축제의 인기가 국내외에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와, 너무 좋은 뉴스예요. 네, 한국이 또 그런 거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파리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와, 이게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진짜 즐길 줄 안다. 뭐 이런 걸 한다든가 문화적인 것을 알릴 줄 안다. 이게 좀 뿌듯하잖아요.
1: Oh, right. Festivals are huge, especially if you live in the countryside.
0: Right?
1: It's so fun.
0: I know.
1: They have like foods and

0: this is incredible because because of the foreign tourism,
1: right.
0: they are bringing in a lot of money. So it is a huge win economically. And they generate around 580 billion won in total. And each festival brings in an average of 1.5 billion won per day.
1: 와, 이게 진짜네요. 제대로네요.
0: This is wonderful for the local economies.
1: That's right. 그래서 지금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금 방금 한 5,800억 원.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축제를 할 때마다 거의 하루 평균 15억 원의 효과가 있었다. 엄청난 겁니다.
0: It's interesting because in America, I just recently read statistics about American tourism.
1: Right.
0: It has fallen significantly.
1: Really?
0: Yeah, because of the politics and all of this. So, you know, in a time like this, Korea is actually doing the other, which is like increasing tourism.
1: 오히려 다른 곳은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축제 문화라든가 이런 관심도는 훨씬 올라가고 있네요.
0: Yeah.
1: Okay. 자, 뉴스 속 표현 살펴볼게요.
0: Last year, a record-breaking 14.31 million visitors flocked to 62 cultural tourism festivals across South Korea.
1: 지난해 전국 62개 문화관광축제 방문객이 1,431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이 많은 visitors들이 flock 했다는 거는요. 원래 flock이라고 하는 게 이제 때로 모여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새떼가 모여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고요. 연결해 볼게요.
0: Foreign attendance broke the 100,000 mark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A clear sign that Korean festivals are capturing hearts both at home and abroad.
1: 외국인 참가자도 2년 연속 10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 축제의 인기가 국내외에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Mark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Right? So 지금 foreign attendance라고 하는 게 진짜 외국에서 온 참가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broke the 100,000 mark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mark를 break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So basically, it's just basically saying kind of they broke a record. It's another way of saying they broke this record.
1: Okay.
0: Okay. So 100,000 was, you know, like for the second years in a row,
1: okay.
0: they went above that.
1: 아, 10만 명을 넘어섰다.
0: Yeah.
1: 그런데 중요한 건 the second year in a row가 중요한 거예요.
0: That's it.
1: In a row.
0: Yeah, okay. that's right. If you do something in a row, it means consecutively. There is no interruption.
1: Okay.
0: So it happened last year, and then it happened this year. And this is a really great expression that you can use in everyday, you know, language.
1: 최하체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0: Absolutely.
1: 표현이 in a row. 연속으로 벌어졌다라고 할 때 몇 번에 뭐를 했다 in a row.
0: Okay.
1: 뒤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0: That's right. So, for example, a lot of people are having a hard time getting a good night's rest, sleeping. So, I didn't get much sleep for like 3 days in a row. You can use it that way.
1: 3일 연속으로 뭐를 했다 이런 식으로 straight이라고 그냥 쓰기도 하죠 회화체에서는 right? 3 days straight 이런 느낌으로 뭐 예를 들어서 I had a
0: 라면.
1: Your 열무김치. 3 days straight or in a row.
0: In a row.
1: 그것만 먹은 거예요.
0: Yeah.
1: 3일 연속으로. Okay. 자 그리고요 이게 확실한 사인인 것 같아요 that Korean festivals are capturing hearts both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0: Yeah. The word to capture means to kind of seize or catch. Another way, another fancy way of saying catch. So if you capture people's hearts, you are getting their affection and enthusiasm. It's almost as if you are falling in love. If you capture someone's heart.
1: 누군가의 그런 마음을 싹 사로잡는 거군요.
0: Yes, that's it. Right. Right.
1: 그게 이제 capture 한다라고 얘기를.
0: Capture.
1: 오, 오케이. Yeah. 그러면 선생님, catch를 쓰면 좀 어때요? Catch.
0: Catch someone's heart? I'm
1: you
0: afraid.
1: caught my heart.
0: I'm 뭔가, sorry.
1: 뭔가 좀 느낌이 별로네요.
0: It doesn't work.
1: Okay.
0: It doesn't work.
1: Catch도 잡는다라는 뜻임에는 분명하지만 사로잡는 그런 뭔가 사랑이 빠지게 만드는 거는 사실은 capture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다.
0: Absolutely.
1: Okay.
0: Right,
1: 알겠습니다.
0: So it is just kind of stealing your heart, basically.
1: 그것도 너무 좋은 표현인데요. Steal someone's heart, 뭐 capture someone's heart 이러면은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다.
0: Yeah.
1: Okay, very nice.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Last year, a record-breaking 14.

0: 1.31 million visitors flocked to 62 cultural tourism festivals across South Korea. Foreign attendance broke the 100,000 mark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a clear sign that Korean festivals are capturing hearts both at home and abroad.
1: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0: A swarm of insects, starting with a mayfly, nicknamed Tinkerbell, is expected to sweep across the country through September. The primary culprit is the unusually high temperatures since April, which have accelerated larval growth and pushed more insects reaching adulthood.
1: 일명 틴커벨로 불리는 동양 하루살이를 시작으로 7월까지 다양한 곤충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부터 이어진 이상 고온으로 유충 성장 속도와 성충 비율이 높아진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명 아래서 이렇게 밝게 반사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요정처럼 틴커벨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여졌다고 하고요. 동양 하루살이들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별명을 가지고 제가 좀 어그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몰려드는데요. 이 아무리 아무도 물지 않고 그리고 병균을 옮기지 않는다고 이제 하는데 불편함을 주는 건 좀 사실이잖아요. 왜냐면은 틴커벨이 이게 그렇죠. 다리가 4개 이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2: Yeah, that's right.
1: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2: I agree. I mean, Tinkerbell is so cute
1: right.
2: and so sweet. I mean, but here's the thing. Any bugs, any sort of insects
1: okay.
2: that are, you know, swarming, meaning in large numbers, right? How, no matter how cute they are.
1: how cute.
2: No matter. Okay. It's just very uncomfortable.
1: 불편해요.
2: Yeah. So these love bugs, mayflies, they're expected to really come out in large numbers.
1: 아하. Mayfly라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그 하루살이를 얘기를, 동양 하루살이를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 한두 마리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으로 나오고 지금 올해 너무 덥기 때문에 2주 정도 빠르게 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월까지 진짜 다양한 곤충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Get ready. Yeah.
1: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0: A swarm of insects starting with a mayfly nicknamed Tinkerbell is expected to sweep across the country through September.
1: 일명 틴커벨로 불리는 동양 하루살이를 시작으로 9월까지 다양한 곤충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냥 한 마리의 인섹트 한 마리가 윙 오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a swarm of insects라고 얘기를 했네요.
2: Yeah. So, swarm is spelled S-W-A-R-M. A swarm.
1: Right.
2: So, I don't know if you have, if you've read the Bible, but there is the plague, not the plague, but there is a scene where there's like a swarm of locusts.
1: Okay.
2: 메뚜기.
1: Okay.
2: Yeah. And they do. They always go in like large, dense, you know, amounts.
1: Okay.
2: So the whole idea of a swarm is that they're just really like a lot of them at the same time moving together.
1: 너무 싫으네요. So a swarm of 뭐 뭐뭐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거의 어떻게 보면 새로 치면 flock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떼를 지어 떼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2: Well, we would say usually a flock of birds,
1: right.
2: but with the with
1: I mean,
2: insects.
1: 새로 치면은 flock이라는 얘기예요.
2: Yes, that's right.
1: 그렇죠?
2: That's right.
1: 그래서 a swarm of insects라고 얘기를 하면 곤충 한두 마리가 아닌 겁니다. 곤충 떼 대규모 뭐 이런 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Okay.
2: And so, Maya-sam, even if it's not insects, we could say there was like a swarm. Maybe there's a scandal,
1: right?
2: And there's a swarm of reporters, you know, outside this person's house. We can say as well.
1: Okay, 루머가 발생을 했을 때, 그렇죠? 리포터들, 기자들이 swarm으로 있다라고 하면 곤충처럼 그만큼 많다는 얘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연결할게요.
0: The primary culprit is the unusually high temperatures since April, which have accelerated larval growth and pushed more insects reaching adulthood.
1: 4월부터 이어진 이상 고온으로 유충 성장 속도와 성충 비율이 높아진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벌어진 것일까라고 했는데 the primary culprit is the unusually high temperatures since April. So

0: 4월 이후로 높아진 그런 기온, 그렇죠? 흔치 않은 거. 그게 primary culprit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Originally, what literally culprit means that a person is guilty of a crime. So this is that was how it was originally used.
0: 원래는 범인이잖아요.
1: Yeah,
0: 저 당신이
1: right.
0: 그랬지 이런 느낌.
1: Mm-hmm. But in different contexts, it means that it is the leading or the main cause of something. So and obviously it's going to be a negative situation.
0: Okay.
1: Right. So say for example, this is what I was thinking is you know we have some paper cups. Our staff at Evening Special.
0: Right. Right.
1: Okay. And they keep disappearing.
0: Hold on.
1: You know, who's... Wait a second. We have, like, all these paper cups because we like to use them for parties,
0: right.
1: you know. And then you're like, who's the culprit here? Right. So who is the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taking all the paper cups? That's how we could use this in kind of an everyday life situation.
0: 아, 일반적으로는 사람한테, 그렇죠?
1: Yeah.
0: 컵 누가 가져갔어? 이거 모아놨는데.
1: Yeah. We need to find the culprit.
0: Is Mayu the culprit? 이러면서.
1: No, he's our team. It's another show.
0: 벌써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So culprit은 원래는 그렇죠. 그런 범인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원인을 얘기를 하겠고 그게 primary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which have accelerated larval growth를 더 빠르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얼핏 보면 larva라고 하는 유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1: That's right. It's become just an adjective form.
0: Okay.
1: So basically, you know, these guys, because of the warm weather, they're hatching earlier than normal.
0: 따뜻해지니까 유충 성장이 더 빨라진 거네요.
1: That's
0: 그렇게
1: right.
0: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르게 나타난다.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A swarm of insects, starting with a mayfly nicknamed Tinkerbell, is expected to sweep across the country through September. The primary culprit is the unusually high temperatures since April, which have accelerated larval growth and pushed more insects reaching adulthood.
0: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요, 커피 카페인에 대한 뉴스인데요. 다음 중 카페인의 스펠링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C-A-F-F-E-I-N. Number two, C-A-F-E-I-N-E. Number three, C-A-F-F-E-I-N-E.
0: 네, 오, 헷갈리, 오, 쉽지 않아요.
1: Yeah.
0: 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카페인의 스펠링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C-A-F-F-E-I-N. Number two, C-A-F-E-I-N-E. Number three, C-A-F-F-E-I-N-E.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1: Let's listen to Calvin Harris and Dua Lipa with One Kiss.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카페인의 스펠링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었는데요. 스펠링 어떻게 되나요?
2: The answer is number 3. C-A-F-F-F-I-E-I-N-E.
1: 네, 다음 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요. 트윙클 펄님 3번이요 하셨고요. 카페인 충전으로 오늘도 잘 보냈네요. 좋습니다. 카페인 없이는 못 살아. 좋습니다. 저도 못 삽니다. 2번 정도는 적어도 충전을 해야 돼요.
2: Agreed.
1: 네.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2: South Korea'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s raising the bar on decaf. Starting January 1st, 2028, only coffee products with residual caffeine of 0.1% or less will be permitted to carry the decaf label, a stricter threshold than the previous standard, which simply required 90% caffeine removal.
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카페인 기준을 대폭 높입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제품에만 디카페인 표시가 허용되는데요. 기존의 카페인 90% 이상 제거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뉴스예요.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는데도 뭐 잠이 오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두에서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를 하면 디카페인 그런 표시가 나와 있었는데 2028년부터는요. 잔류 남아 있는 그런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굉장히 스트릭트해졌죠.
2: Oh, it's right. gone very strict. Mm-hmm. And that is true. You know, sometimes and I like to enjoy a decaf in the late afternoon. Mm-hmm. But sometimes you have to be, people who are very sensitive to caffeine have to be careful because there's some caffeine. Mm-hmm. And so as we've seen here, there's still a residual 10% left. So you're still getting 10% caffeine.
1: 결국에는 남아는 있지 않는가.
2: Yeah.
1: 그러니까 얼마 없었어 이게 아니라 근데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네요.
2: That's right. Uh-huh. So what they're going to do, the government is now in 2028, it's going to be 0.1% less or less.
1: 그것보다 더 적게 남아 있어야 된다.
2: Sure.
1: 그래야 이 정도는 돼야 디카페인이 된다.
2: That's right.
1: 와, 강력해졌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카페인 제거율이 높을수록요. 공정 비용이 이거 만드는 거가 오르고요. 그리고 수입 단가도 더 뛴대요.
2: Sure.
1: 그래서 그게 또 업계가 다른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한 문장씩 살펴볼게요.

0: South Korea'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s raising the bar on decaf.
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카페인 기준을 대폭 높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bar를 올린다라고 하는 거가 뭐 이렇게 이걸 드나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죠? 이 디카페 관련돼 있는 bar를 raise 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0: Well, it originally comes from you know the pole vaults. Mm-hmm. You know, during the Olympic, you run and you go over the bar, right? That's where it comes from. Mm-hmm. So if you raise the bar, usually it means to increase or the standard, make it a higher standard or improve the quality. Mm-hmm. In this specific context, it means to make it more strict.
1: Mm-hmm. 높이
0: 뛰기에서 나온 거군요. Stricter regulations, yes.
1: 아, 지금 올림픽에 비유를 해주시니까. 느낌이 훅 들어왔습니다.
0: 또. Okay.
1: 네,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높은 거기 bar가 걸려 있는데 yeah. 걔를 넘어야 되잖아요.
0: And they have the pole and they jump over.
1: 넘을 때 심지어 이렇게 뭔가 wave를 타잖아요.
0: Yeah, that's right. You know how they bend.
1: 네, 이렇게 yeah, 넘는데 right. 그것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 까다로워지는 것인데 거기서 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0: Yeah. So either the quality gets better mm-hmm. or, like you said, it's more it's stricter.
1: 아. 오, 오케이. So, 기준을 높이다 혹은 수준, 정말 퀄리티를 올리다라고 할 때 raise the bar이라는 표현. 이거는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0: Yeah.
1: 자, 계속 연결해 볼까요?
0: Starting January 1st, 2028, only coffee products with residual caffeine of 0.1% or less will be permitted to carry the decaf label, a stricter threshold than the previous standard, which simply required 90% caffeine removal.
1: 2028년 1월 1일부터는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제품에만 디카페인 표시가 허용되는데요. 기존의 카페인 90% 이상 제거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0.1%나 그 아래로 내려가 있는 residual caffeine을 가진 커피 products만 오케이 이런 느낌인 건데 그러면 여기 residual이라고 하는 게 핵심 단어인 것 같거든요.
0: Residual. And the spelling is R-E-S, not Z. R-E-S-I-D-U-A-L.
1: Okay.
0: The residual means what's left behind. So usually we pair this with residual chemical or residual income. Uh-huh. In this case, residual caffeine, meaning the caffeine that remains, that is left behind.
1: 아, 혹시 residue에서 나온 그런 느낌일까요?
0: Possibly, Ooh. Yes, absolutely.
1: Okay, mm-hmm. So residual이라고 하면 what's left. Mm-hmm. So 남아있는. So 잔류 그리고 나서 뒤에 caffeine이 되겠네요. 그렇죠?
0: Yes.
1: 자, 그리고 지금 이거 자체가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Mm-hmm. 아무래도. 그래서 a stricter threshold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0: Okay. So we've talked about threshold
1: yes,
0: before.
1: Yes.
0: Right. So if it's a threshold, in this case, is kind of the minimum or the maximum level.
1: Mm-hmm.
0: So if it's a stricter threshold, mm-hmm. means that there was a standard, there
1: right.
0: was a certain level,
1: okay.
0: but now it's gotten even stricter.
1: Bar가 더 올라간 거네요.
0: Yeah. So in some ways, raising the bar,
1: right.
0: here, stricter threshold, uh-huh. it's kind of within the same context.
1: 다 비슷하고 의미가 연결이 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네요.
0: Yes.
1: So threshold라고 하는 거 진짜 실제로 문에 있는 문턱입니다. 실제로요. 근데 그것을 그 앞에 더 strict하게 만들었다는 거 한마디로 더 엄격하게 만들었다는 거. So 더 엄격한 기준치나 더 높은 문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전 previous standard보다 훨씬 이렇게 올라갔다.
0: Mm-hmm.
1: They raised the bar.
0: That's
1: indeed.
0: Right. Mm-hmm.
1: Right.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South Korea'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s raising the bar on decaf. Starting January 1st, 2020. 28, only coffee products with residual caffeine of 0.1% or less will be permitted to carry the decaf label, a stricter threshold than the previous standard, which simply required 90% caffeine removal.
1: 네. 자,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을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좋은 표현이 많았고
0: sure.
1: 설명도 너무 좋았습니다. 자, by any means 이러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절대 안 돼 이런 느낌이네요.
0: I'll get tickets to the concert by any means necessary.
1: 오, 나는

0: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도 그 콘서트 티켓을 구할 거야. 의지가 살아있네요. 나 정말 구할 거야.
1: Oh, yeah.
0: 자, 그리고 in limbo. 저는 이거 약간 가장 좋아한 걸로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습니까? 네, 불확실한 상태, 안개 속에.
1: My visa application has been in limbo for weeks.
0: 비자 신청이 몇 주째 불확실한 상태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야.
1: Yes.
0: 아, in limbo야. 자, 그리고 in a row라는 거 회화에서 많이 쓰이죠. 연속으로 잇따라. 그래서 in a row를 조금 더 회화체에 가깝게 하면 그냥 straight이라고도 쓰는 표현.
1: BTS won the award 3 years in a row.
0: BTS가 3년 연속으로 그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capture한다는 거. Capturing hearts. 이거는 마음을 사로잡다가 됐죠.
1: That song is capturing hearts all over the world.
0: 그 노래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렇게 사로잡다, capture, 아, 뭔가 get, catch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A swarm of insects. 이건 한 말이 아닙니다. 곤충 떼, 대규모 곤충을 얘기를 하죠.
1: A swarm of insects suddenly appeared near the riverbank at dusk.
0: 해질 무렵 강가 근처에 갑자기 곤충 떼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정말 무슨 공포 영화 같은 느낌이, 그죠? 자, 그리고 bar를 올린다는 거, raise the bar 한다는 것은 정말 높이 뛰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준을 높이다, 수준을 올리다.
1: That movie really raised the bar for action films.
0: 그 영화가 액션 영화의 기준을 정말 높여놨습니다. 그죠? 가뜩이나 만들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bar 더 올라가게 만들었다. 이런 게 되게, 요즘 최근에 이제 또 AI 이런 거 얘기 나오니까 이 문장 이해가 되네요.
1: Totally.
0: Right.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보자면 a stricter threshold 하면 더 엄격한 기준치, 올라가기 더 힘든 그런 문턱을 얘기를 했죠.
1: The school set a stricter threshold for passing grades this year.
0: 네, 학교가 올해 합격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설정했어요. 여기까지 마무리해 봅니다. 장미애 님이요. 크쌤 머리 염색하시니 메릴 스트립 느낌 나요. 멋져요. 오.
1: What? Meryl Streep? What an honor.
0: 느낌 진짜 와요. 느낌 옵니다. 자, 4417 님이요. 애청자입니다. 항상 밝은 목소리로 저녁 시간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2부도 잘 들을게요.
1: Thank you.
0: 아유, 감사합니다.
1: So much.
0: 더 신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that's it for part 1.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We a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Passenger. It's Let Her Go.
0: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0: EBS 독서문화 캠페인 책이 좋아서 깊은 산속 전이마을 도서관 원자력 할아버지로 불리는 장인순 관장은 한국표준형 원자로 개발, 핵연료 국산화 등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인공입니다. 그런 분이 왜 산골마을에 도서관에 연 걸까요?
1: 어렸을 때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조그만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곳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0: 그가 쓴 책 여든의 서재의 수익금은 모두 도서관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초중고생 필독서 3,000권에 기증받은 책까지 2만여 권의 책이 모였죠. 도서관이 문을 연 건 2021년 5월 5일. 아주 특별한 어린이날 선물이었습니다.
1: 단 한 명의 아이만 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가 와서 변하면 다른 아이도 따라 변할 거다. 그 아이가 여기에서 큰 꿈을 키워서 나중에 사회에 큰 봉사하기를 바라요. 어느 때든지 필요한 책은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놓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2: And I'm Kristen Cho.
1: 네,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란의 멸종 위기종 아시아 치타에 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을 해야죠. 자, 문장을 드릴 겁니다. 다음 빈칸, 네. 삐 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말 문장은 아시아 치타는 멸종 위기에 놓인 포유류입니다. 인데요. 영어 문장은요?
2: The Asiatic cheetah is an endangered beep.
1: 네, 방금 삐 소리 들으셨죠? Mm-hmm. 그것을 영어 단어로 이제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시아 치타는 멸종 위기에 놓인 포유류입니다.
2: The Asiatic cheetah is an endangered beep.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자, 오늘 기사 제목 어떻게 되나요?
1: In Iran, cheetah sightings offer rare spots of hope amid war.
0: 전쟁 속 이란에서 치타 목격이 전한 드문 희망의 신호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의 parts로 나눠서 들어볼 건데요. 저희가 이란의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도 좀 많이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전쟁의 여파로 인한 그런 파괴 그리고 황폐함 속에서 이란인들은 이란의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종 중에 하나인 아시아 치타에게서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아시아 치타의 개체 수가 늘어난 걸까요?
1: Yes. I mean, this is incredible. I did not know that there were cheetahs in Iran.
0: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이란에 대한 뉴스를 얘기하면 좋은 뉴스는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1: Course,
0: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개체 수가 늘어날 건가요? 하면은 쌤이 아니요. 이럴 줄 알았는데.
1: Yes, it is so incredible. I mean, I have seen cheetahs in Africa, but not in, I mean, I've not heard in Iran. This is such good news. And basically, they were on the brink of extinction, meaning that they were very close to just like them all disappearing.
0: 완전 멸종 일보 직전이었단 얘기죠.
1: That's right. But in 2026, they recorded kind of the numbers got a little slightly bigger.
0: Okay.
1: So they're actually, there's more of them, which is incredible news for a situation when the whole country is in, you know, a state of war.
0: 사실 이런 희귀종은 한 마리만 늘어도 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Yes.
0: 실제로. 근데 꽤 많은 숫자가 늘었다라는 좀 희망적인 소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가볼게요.
1: The Asiatic cheetah is one of the world's fastest land animals. It has a smaller head, shorter legs, and a stronger neck than the African cheetah. The Asiatic cheetahs used to roam the Arabian Peninsula, the lands around the Caspian Sea, and South Asia. Now, a species once favored by kings prowls only Iran's eastern desert and is under constant threat from hunters, speeding highway drivers, and wild dogs.
0: 네, 아시아 치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동물 중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치타에 비해 머리가 작고 다리가 짧으며 목이 더 굵습니다. 아시아 치타는 한때 아라비아 반도와 카스피의 연안, 남아시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들의 총애를 받던 이 종은 이란 동부 사막에서만 살아가며 밀렵꾼과 과속 차량, 들깨에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또 인간이 미안해. 이런 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The Asiatic cheetah is one of the world's fastest land animals.
0: 아시아 치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주인공이 아시아 치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Asiatic cheetah라고 되어 있네요.
1: Yeah, in English, we would not say Asia cheetah. We would say Asiatic. We would change that into an adjective. And that just means relating to Asia.
0: All right. Okay. So 아시아의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요. Asiatic이랑 Asian이라는 단어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Asian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뭐 culture이라든가 그런 food 같은 거에 좀 잘 어울리고 그리고 Asiatic 같은 경우는 보통 동물이나 사이언스 같은 데서 형용사로 쓰게 되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치타보다는 치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가 아는 치타는 그 저희 과자에 나오는 그 친구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계속 연결해 볼게요.
1: It has a smaller head, shorter legs, and a stronger neck than the African cheetah.
0: 아프리카 치타에 비해 머리가 작고 다리가 짧으며 목이 더 굵습니다. 했습니다. 정가요?
1: Yeah,
0: 제 얘기하는 건가요?
1: And they have thicker fur.
0: Oh.
1: Yeah, because it's, you know, they have the cold desert. They're mostly found in the desert.
0: Right.
1: It gets very cold, so they have thicker fur.
0: 아, 더 추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털 자체가 더 굵은 거.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1: You can trust me.
0: 아프리카 쪽에서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또 가볼게요.
1: The Asiatic cheetahs used to roam the Arabian Peninsula, the lands around the Caspian Sea and South Asia.
0: 네, 아시아 치타는 한때 아라비아 반도와

0: 카스피의 연안, 남아시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라는 이제 문장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Roam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에도 한번 나왔었지만 정말 이렇게 거닐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라는 느낌이 됐고요. 연결을 해볼게요.
1: Now, a species once favored by kings prowls only Iran's eastern desert and is under constant threat from hunters, speeding highway drivers, and wild dogs.
0: 하지만 이제 왕들의 총애를 받던 이 종은 이란 동부 사막에서만 살아가며 밀렵꾼과 과속 차량, 들깨의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species라는 거는 사실 뒤에 S는 무조건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뭐 복수여서 이런 걸 떠나서 a species 자체가 어떤 종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once favored by kings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왕들에 의해서 once favored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So, you know, this comes from the word favorite, right? So if you fav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really do like it very much. But it has a heavier meaning here. And that is if it's favored by kings, it means that royal, the kings, they kind of thought of the animal as kind of sacred and how shall I say, prestigious,
0: okay.
1: desirable. So it has a bit of a heavier meaning if it's favored by royalty or by kings. You know how like during the Egyptians too, they favored certain animals.
0: Right.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you know what? I like that animal. I like that one.
1: Yeah.
0: 이런 느낌을 넘어서서
1: yes.
0: This is something sacred. 뭔가 신성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좋아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 right.
0: 한때 once favored by kings 하면 한때 왕의 총애를 받던 한때 누가 즐겨 쓰던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그런 종이 prowls only in Iran's eastern desert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Prowl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So it's P-R-O-W-L. And prowl is usually what cats, like big cats or even regular cats, when they are hunting, have you seen them move?
0: Like slowly.
1: It's like very slow, right? And it's kind of, you know, they're kind of hiding and there's a kind of tension. That is the idea of prowling.
0: 아, 그럼 얘는 그냥 단순하게 뭐 roam을 하거나 walk around 정도의 느낌이 아닌 거네요.
1: No.
0: 뭔가 prey, 그런 먹이를 찾아서 뭔가 잡으려고 어슬렁 다니는 것을
1: that's right.
0: 아, prowl that's right.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먹이를 찾으려고 뭐 desert, Iran's eastern desert 같은 데서 prowls 돌아다닌대요. 무섭네요. And is under constant threat from hunters, 뭐 그리고 뭐 speeding highway drivers, etc., etc. 라고 돼 있는데 under constant threa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 Well, it means that they are continuously in danger. If you are under threat, it means that you are experiencing danger, high risk.
0: Okay.
1: And it just is it. And it feels like because it's constant that there is no relief. It just is always happening.
0: 항상 그 위협을 계속 받고 있는 거네요. Under에 있으니까.
1: Yes.
0: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것 같은 게 threat이 위협인 건데 그러니까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something is under constant threat, right? 희한하게도 스트레스도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 같은 것도 나쁜 거잖아요. 그걸 계속 받고 있으니까 under에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I'm under a lot of stress.
1: Yeah, constant threat, under stress.
0: 뭔가 나쁜 거 영향을 받고 있으면 under 쓰면 딱 좋겠네요.
1: Yeah.
0: Okay.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The Asiatic cheetah is one of the world's fastest land animals. It has a smaller head, shorter legs, and a stronger neck than the African cheetah. The Asiatic cheetah is used to roam the Arabian Peninsula, the lands around the Caspian Sea, and South Asia. Now, a species once favored by kings prowls only Iran's eastern desert and is under constant threat from hunters, speeding highway drivers, and wild dogs.
0: 네, 노래 듣고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 Let's go ahead and listen to Wise Blood with You're No Good.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님이요. 아시아 치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스는 역시 좋은 방송. 아시아 치타 검색해보니 개인적으로는 아프리카 치타보다 훨씬 귀엽네요 하셨습니다. 근데 귀엽다고 해서 근처에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자, 이란의 멸종 위기종 아시아 치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치타의 생존은 이란 국민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1: The national soccer team's jerseys are emblazoned with the spots of the wild cat, while the country's Mirage Airlines has sought to raise awareness of the critically endangered species by painting cheetahs across its jets. The Asiatic cheetah is really a symbol in Iran, Iman Ebrahimi, an Iranian conservationist, said in an interview. I think a big part of that is because people feel a connection to it. It has a place in our culture and history.
0: 이란 국가대표팀 유니폼에는 치타의 전문의가 새겨져 있으며 이란의 메라즈 항공은 기체에 치타 그림을 그려넣어 이 심각한 멸종 위기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아시아 치타는 이란에서 진정한 상징입니다. 이란의 자연보전 활동가 이만 에브라히미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은 사람들이 치타와 유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치타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치타의 생존이 이란의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최근 수십 년간 치타가 뭐 밀렵, 막 포획, 방치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었고요. 더 최근에는 또 이란의 정치적 반대 세력 일부가 치타를 순수함과 뭔가 저항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치타 하면 치타, 뭐 동물, 야생동물 생각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큰가 봐요.

0: Absolutely. It seems that, it has become the symbol.
1: Right.
0: Just like there are certain animals in Korea that have become, part of our history or
1: Right.
0: tradition.
1: 거의 그런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
0: Siberian
1: 것 같아요.
0: tiger.
1: I know.
0: 예.
1: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0: The national soccer team's jerseys are emblazoned with the spots of the wild cat, while the country's Mirage Airlines has sought to raise awareness of the critically endangered species by painting cheetahs across its jets.
1: 이란 축구 국가 대표팀 유니폼에는 치타의 전문의가 새겨져 있으며, 이란의 메라즈 항공은 기체에 치타 그림을 그려넣어 이 심각한 멸종 위기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축구 국가 대표팀이 입는 그 옷이 있잖아요. Jerseys, right?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emblazoned라고 돼 있다라고 합니다. embroidered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얘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0: Yeah, it's true. This is a word that we don't often see.
1: Right.
0: But if something is emblazoned, it comes from medieval times. You know those knights where they had the shields and the flags,
1: Yes.
0: and they're very colorful, and they had like designs on them?
1: Yes.
0: That is where this word comes from,
1: 아, 새겨진
0: emblazoned.
1: 거네요.
0: Yeah, so the idea of you emblazoning something means that it is printed in a way that's really like symbolic, or it is a design that grabs people's attention.
1: 아, 오케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게 딱 뭔가 뭐 문양이나 글씨 같은 거
0: Yeah.
1: 글자 등이 콱 하고
0: It's like
1: 아
0: right across.
1: 새겨진 뭔가 장식된이라는 느낌 그게 emblazoned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with something이 되어있네요 여기서는 진짜 그 wildcat의
0: Yeah.
1: 스팟은 전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탁 emblazoned 되어
0: Yeah.
1: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던 embroidered라고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겠네요 그건 이제 수놓다라고 하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얘는 뭔가 확
0: Oh yeah,
1: 아
0: it is like look at me, I mean this is who I am or this is our symbol.
1: 이거 전문의로 돼 있는 거 봤어? 나이 정도야.
0: Yeah.
1: 오, 오케이.
0: So I give you an
1: Right.
0: example. Sometimes I used to ride the subway and you see these college students and they're wearing like their school's jacket. Like Seoul University, emblazoned,
1: Right.
0: in the back, right? So that everybody notice, okay, yeah,
1: Okay.
0: you're going to a good university. We see that.
1: Alright. So, 지금 느낌이 온 게, emblazoned 하면 그냥 새겨진, 장식된이란 느낌보다 정말 멋지게, 화려하게 장식된 이런 느낌을 주는
0: That's
1: 거죠.
0: right.
1: 같이 그렇게 읽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항공회사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메라즈 항공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는 뭔가 awareness를 raise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awareness를 raise 올린다는 게 뭘까요?
0: This is a very important expression that we often see
1: Right.
0: to raise awareness. It means to bring public attention to a certain issue. So usually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we want to raise awareness. Or maybe cancer, cancer research.
1: Okay.
0: Things that are very important that people may not know about, you are trying to get their attention.
1: 아, 그런 걸 관심이 없고 몰랐던 사람들에게 아, 이런 우리 문제가 있다고요. 라는 식으로 awareness를 올린다는 건 알게 만든다는 거네요.
0: Yeah,
1: 그렇죠?
0: so to raise awareness, meaning for people to be aware of this problem or
1: Right.
0: this issue.
1: 아하, 인식을 높이다라고 할때 raise awareness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무엇의 awareness냐면 of the critically endangered species라고 얘기 나왔어요.
0: Yeah.
1: Right.
0: So if something is critically, we know endangered species. These are animals that are in danger. Okay. Now, if they're critically endangered, there's a kind of category. It goes endangered, vulnerable, endangered, critically endangered, extinct in the wild, and then extinct. They're levels.
1: Okay.
0: So critically endangered means they are very seriously close to extinction.
1: 와, 그러니까 멸종 일보 직전 수준이네요.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꽤나 위험한 그러고 나서 이제 critical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심각하게 멸종 위기종인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볼까요?
0: The Asiatic cheetah is really a symbol of in Iran.

0: Iman Ebrahimi, an Iranian conservationist, said in an interview.
1: 네, 아시아 치타는 이란에서 진정한 상징입니다. 이란의 자연 보전 활동가 이만 에브라히미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Conservationist라고 하는 게 자연 보전, 그러니까 뭔가를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보전 활동가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연결해 볼까요?
0: I think a big part of that is because people feel a connection to it. It has a place in our culture and history.
1: 그 이유 상당 부분은 사람들이 치타와 유대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치타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culture와 history의 place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무슨 뭔가 월세나 이런 걸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yeah. 자리를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So to have a place in my heart, mm-hmm. to have a place in history means that they have a very meaningful and important position mm-hmm. in that area.
1: Okay.
0: So in this case, here in our culture and history mm-hmm. means that these cheetahs mm-hmm. have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their culture and history. They are a big part of.
1: All right. 그러면은 단순하게 have a place in something이라는 게 그냥 자리가 있다. 거의 뭐 자리를 잡고 있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안에 존재한다.
0: That's
1: 정도가
0: right.
1: 될 수가 있겠네요.
0: That's right. Okay. So if Mayu has a special place in my heart, means that you have a very special position in my heart.
1: 아, 방금 그냥 예문이었던 거예요?
0: 아니요.
1: 감사합니다. 뭔가 화날 뻔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The national soccer team's jerseys are emblazoned with the spots of the wildcat, while the country's Mirage Airlines has sought to raise awareness of the critically endangered species by painting cheetahs across its jets. The Asiatic cheetah is really a symbol in Iran, Iman Ebrahimi, an Iranian conservationist, said in an interview. I think a big part of that is because people feel a connection to it. It has a place in our culture and history.
1: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빈칸 삐 소리에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일단 우리말 문장은요. 아시아 치타는 멸종 위기에 놓인 포유류입니다.
0: The Asiatic cheetah is an endangered beep.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Chad Kroeger featuring Josie Scott with Hero.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자, 제목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In Iran, cheetah sightings offer rare spots of hope amid war.
0: 이란의 환경 운동가들 입장은 어떨까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War, environmentalists say, typically undermines conservation efforts, and the ever-worsening economic crisis in Iran is expected to deepen cuts to initiatives to save endangered animals. In war, wild animals are, for the most part, forgotten and neglected, said Murad Tabas, co-founder of the Persian Wildlife Heritage Foundation.
0: 환경 운동가들은 전쟁이 통상적으로 보전 활동을 약화시킨다고 말하며 갈수록 심화되는 이란의 경제 위기가 멸종 위기 동물 보호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합니다. 전쟁 중에 야생 동물들은 대부분 잊히고 방치됩니다. 페르시아 야생동물 유산재단의 공동 창립자 모라드 타흐바즈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밀렵군도 전시에 이 혼란을 타서 막 지금 굉장히 케아릭 하잖아요. 그래서 멸종 위기종을 막 사냥하려고 오히려 더 그런다는 얘기죠. 굉장히 좀 무섭고 그리고 치타를 마취를 해가지고 막 그런 라디오 모니터링 목걸이를 달아가지고 관찰하는 그런 전문가들 중에 다수가 여러 이유로 좀 또 이란을 떠났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상황인 거예요. 전쟁이 yeah. 더 악화시켰다.
1: Mm-hmm. Well, I mean, anytime you have a war, the priority is humans, right? And so a lot of the animals. Mm-hmm. are neglected and they're forgotten.
0: Right.
1: Because, you know, humans have to live.
0: That's right.
1: Yeah, so...
0: 다시 한번 인간이 미안합니다.
1: 네. Yeah.
0: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War, environmentalists say, typically undermines conservation efforts. And the ever-worsening economic crisis in Iran is expected to deepen cuts to initiatives to save endangered animals.
0: 환경 운동가들은 전쟁이 통상적으로 보전 활동을 약화시킨다고 말하며 갈수록 심화되는 이란의 경제 위기가 멸종 위기 동물 보호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typically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좀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라고 할 수 있는데 undermines conservation effort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텐데 그걸 undermine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Yeah, so the keyword undermine simply means to weaken or damage something gradually. And basically the idea it is that it is damaging the foundation from that is why the word there is under.
0: Uh-huh.
1: So think of a structure where there's a top but under the foundation is getting eroded.
0: Okay.
1: Right? It's falling apart. Mm-hmm. And so what happens? So gradually mm-hmm. and then Boom.
0: 무너지는 거군요.
1: That's right.
0: 진짜 약간 그런 마인 같은데, gold mines 같은데가
1: yes.
0: 아래서 이렇게.
1: There you go. And so that is the word behind undermine. Mm-hmm. So it is kind of weakening mm-hmm. gradually, kind of quietly, mm-hmm. but it's there.
0: 아, okay. So 뭔가를 대놓고 destroy 한다는 그런 느낌보다 아래에서 훅 무너지는 무너뜨린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Right?
1: Yeah.
0: So undermine conservation efforts 이러면 보존 활동을 약화시키다, 무너뜨리다. 뭐가 바로 그 전쟁이 일반적으로 그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nd the ever worsening economic crisis in Iran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1: Yeah. So when you have that ever and then it's hyphen worsening, mm-hmm. it means that it is continuing to get worse.
0: Okay.
1: But that There is no hope mm-hmm. of improvement.
0: Does it mean that it's only going to get worse?
1: There is that feeling.
0: Okay.
1: Like it's just, it's getting worse, mm-hmm. but oh my gosh, it continues to get worse.
0: 계속 안 좋아지는 거네요. Mm. Okay, so worsening, 무슨 economic crisis.

0: 라고만 나오면 뭐 그것도 나빠지는 거겠지만 ever worsening 해버리니까 갈수록 악화되는 뭔가 점점 더 나빠지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호프가 없다.
1: Yeah, there is, right. So if something is ever changing or ever growing, it means that there's really no end to it. It just keeps changing or it keeps growing.
0: 그럼 이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이 is expected to deepen cuts to initiatives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컷을 더 딥은 시킨다. 근데 initiatives에 무슨 뭐 살도 아니고.
1: Yeah. So if you deepen the cuts, okay, you already have a cut, which means that you are reducing the budget, okay, for something.
0: 아, 그럼 여기선 budget cuts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1: Yes, that's right. But it is deepen cuts, so you're reducing it even more. And of course, these initiatives, we talked about this word, they're kind of like, formal, like government programs. Especially in this case, they're referring to conservation efforts.
0: 아, 오케이. So 여기서 initiatives라고 하는 거는 원래 initiative라는 것은 계획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뭐 정책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보호해야 된다. 이런 initiatives가 있었는데 가뜩이나 원래 버짓이 약한 편이었는데 여기서 그것을 deepen 시킨다. cuts를.
1: Yes.
0: 그러면은 아, 돈더못 써. 왜냐면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
1: That's right.
0: 이렇게 된 거네요.
1: That's right.
0: 오케이. 자, 연결해 볼게요.
1: In war, wild animals are, for the most part, forgotten and neglected, said Moran Tabas, co-founder of the Persian Wildlife Heritage Foundation.
0: 전쟁 중에 야생 동물들은 대부분 잊히고 방치됩니다. 페르시아 야생동물 유산재단의 공동 창립자 모라드 타흐바즈가 말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wild animals들은 대부분 forgotten 되고 neglected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 Yeah, that is true. And we saw this in, in the Ukrainian war as well. A lot of animals were rescued, wild animals. Forgotten means that it is not so much that we forgot, but we just no longer care about them. And also neglected means that you don't give the proper attention or the care. So everybody is fighting for survival, humans. So of course, animals get left to the wayside.
0: 아, 그러니까 forgotten 하면 그냥 아예 그냥 기억에서 잊혀진 느낌이라면 neglected가 어떻게 보면 더더 슬픈 것 같아요. 방치된이니까 기억을 해도 있다는 걸 알아도 그냥 케어를 안 주는 게 그게 neglected를 당한
1: That's
0: 거잖아요.
1: right.
0: 오케이, so forgotten and neglected. 굉장히 슬프지만 잊히고 방치된.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어도 여전히 케어를 해주지 않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War, environmentalists say, typically undermines conservation efforts, and the ever-worsening economic crisis in Iran is expected to deepen cuts to initiatives to save endangered animals. In war, wild animals are, for the most part, forgotten and neglected, said Morad Tabas, co-founder of the Persian Wildlife Heritage Foundation.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a song by Jim Croce. It's Time in a Bottle.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의 환경 운동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보전 활동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Tanya Rosen, a big cat conservationist based in Central Asia, said such local efforts to protect the cheetahs were essential. In times of crisis like this, she said, nature and the survival of the Asiatic cheetah against all odds stands as a rare, powerful, and deeply needed source of hope for the country.
0: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는 대형 고양이과 동물 보전 전문가 타냐 로젠은 치타를 보호하려는 이러한 현지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시대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온갖 역경을 딛고 살아남은 자연과 아시아 치타의 생존은 이 나라에 드물고도 강렬하며 절실히 필요한 희망의 원천으로 자리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뭔가 포기하지 않고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진짜 다행 아닌가요? Right. 아까부터 계속 우리 크리스틴 쌤이 우울해지셔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워낙 동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정 올랐어요.
1: I get very sensitive to so sometimes I don't even like to look at pictures.
0: 제가 읽었어요, 뭔가. Yeah.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Tanya Rosen, a big cat conservationist based in Central Asia, said such local efforts to protect the cheetahs were essential.
0: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는 대형 고양이과 동물 보전 전문가 타냐 로젠은 치타를 보호하려는 이러한 현지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정말 핵심 단어는 마지막에 들은 것 같아요. 흉 하고 바로 essential이 되겠습니다.
1: Essential. Right. If something is essential, it means both important and necessary, but stronger.
0: Okay.
1: Yeah. So it's almost like you can't live without it. You must have it.
0: 그냥 무조건 있어야 한다라는 느낌이네요.
1: Yeah.
0: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사실 basic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기본적이다. 물론 중요하다는 뜻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저 아래 있다. 처음 시작하는 거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essential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없으면 큰일 난다.
1: Yeah, you can't live without it.
0: Right.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그래서 이런 local efforts to protect the cheetahs는 이거는 옵션이 아니다.
1: Yeah.
0: 무조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I like it.
0: Alright, 자, 이어가 볼게요.
1: In times of crisis like this, she said, nature and the survival of the Asiatic cheetah against all odds stand as a rare, powerful, and deeply needed source of hope for the country.
0: 이처럼 위기의 시대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온갖 역경을 딛고 살아남은 자연과 아시아 치타의 생존은 이 나라에 드물고도 강렬하며 절실히 필요한 희망의 원천으로 자리합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얘기를 했어요. 자, 뭐라 그럴까요? 이런 crisis, 그렇죠? 이런 crisis, 뭔가 되게 안 좋은 위기 상황에 in times에 라고 했거든요. In times of crisis like this. 이건 어떨 때 쓰는 표현일까요? In times of something?
1: Yeah. In times, in a period like this. But when you say in times like this, it does sound a little poetic. Like, in these very important times, right? Yeah, right. It gives you that feeling instead of saying during this period. Very different feel.
0: 완전 달랐어요.
1: Very different feel. 네. So we usually say in times of war or in times of crisis or even in times of peace to make a kind of grand statement.
0: Okay.

0: 네, 뭔가 웅장하고 진지한 내용, 살짝 시적인 느낌을 한두 방울 넣어서 표현을 하고 싶다면
1: Yes.
0: during도 좋지만 in times of 뭐 이렇게 하면 뭐뭐의 시기에 한때에 그래서 항상 근데 나쁜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1: Yes.
0: 그렇죠? peace에도 쓸 수가 있다. So in times of crisis like this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라고 얘기하면서요. 이런 뭐 nature이라든가 survival of the cheetahs, right? 근데 against all odds stand as a rare, powerful, and deeply needed source of hope. 이게 뭐 끊어질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런 against all odds에도 불구하고 이런 survival 그리고 nature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So they survived and even thrived against all odds. Their numbers were very small, but it's slowly increasing. So if you do something against all odds, means that really you have very little chance of surviving. You are under extreme difficult circumstances. However, you did it. Yeah,
0: odds라는
1: against
0: 게
1: all odds.
0: 그럼 여기서 odds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Right? 이게 진짜 생각해 보면 뭔가 odd하다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That's odd. 이거 그냥 형용사로 쓰더라도 심지어 odd하면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명사로 썼어요, 그렇죠? So odds는 굉장히 기대치 못한 그런 역경이라든가 문제라든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1: That's right.
0: 그런 거에도 against 이렇게 반하여 그 얘기는
1: You
0: 좀
1: beat it.
0: right. So 그런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남는다는 거, 그런 survival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굉장히 source of hope이다라고 마무리가 짓는데요. 그 needed source of hope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Okay. Well, Iran is in a war, and people are very feeling hopeless, right? I'm sure. And so it is a needed source of hope, meaning that they need some kind of hope. And this little news about the cheetah and how they're surviving is giving them hope.
0: 왜냐면 호흡이 필요하니까.
1: And it's a bit figurative, like they despite against the odds. So there's been a lot of destruction in Iran. So against the odds, they have the hope of survival too, even humans.
0: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뭔가 받지 못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호프가 나올 때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source of hope이라고 하면 희망의 원천인 건데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that's exactly what the people want and
1: Yes.
0: need.
1: Yeah, they need
0: So
1: it.
0: needed source of hope이라고 하면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희망의 원천. 그게
1: Yes.
0: 바로 이런 동물들의 surviva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힘든데도 살아남는
1: Yeah,
0: 것.
1: that's right.
0: That's right. Okay. Very nice.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anya Rosen, a big cat conservationist based in Central Asia, said such local efforts to protect the cheetahs were essential. In times of crisis like this, she said, nature and the survival of the Asiatic cheetah against all odds stands as a rare, powerful, and deeply needed source of hope for the country.
0: 네. 자, 이렇게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모두 살펴봤고요. 자, 오늘의 미션 정답을 살펴봐야죠. 우리말 문장은 아시아 치타는 멸종 위기에 놓인 뭐 포유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6월 첫날이니까 특별히 두명
1: Oh,
0: 뽑았습니다. 네.
1: 예.
0: 자, 이선아님, mammal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워온 영어 동요가 생각나네요. Cats and dogs are mammals. 이것 때문에 mammal이 뭔지 알았거든요. 오!
1: Oh, great.
0: 이럴 수가, 이럴 수가.
1: That's
0: 네.
1: great.
0: 자, 그리고 4417님, species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이건 종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말이 되죠.
1: Sure. So
0: 그쵸?
1: both are acceptable.
0: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and thank
0: 오케이. 자,
1: you.
0: 그러면 노래 한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가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Cher with the Shoop Shoop song.

0: 오늘의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Sam, 이란에 아시아 치타 수가 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 들었어?
0: 오, 그 희망 같은 소식이 뭐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지. 전쟁 중에 그런 얘기 듣게 될 줄은 진짜 몰랐는데.
1: 오, 내 말이. 그런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이 응원할 뭔가 생긴 거잖아.
0: 아, 나 살 빠지고 있어. 그것도 응원할 만한 일이라면 말이지.
1: 어, 그래. 화이팅.
0: 정말, 정말... 너무 드라이 하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1: 아니, 지금 전쟁 얘기하고 잠깐만. 있는데.
0: 아, 있는데. 아니, 아까 전에 애니멀스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굉장히 슬프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1: Sorry.
0: 응원을 좀 해주셔야
1: 돼요. 오케이.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 희망 같은 소식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불행 속에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단순하게 hope 말고 다른 표현 없을까요?
1: Of course. 아이. We've got a wonderful idiom. And that is a silver lining. But the longer idiom is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So this comes from where you have a dark storm cloud.
0: Okay.
1: And then it blocks the sun. But there is that kind of light that comes on the edges.
0: Okay.
1: And that is kind of that sort of like where the sunlight breaks through. And that's what we call that silver lining.
0: Oh, okay. Silver lining. 그게 테두리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이 완전 full expression인 거잖아요.
1: Right. So every cloud, in this case, it's a dark cloud.
0: Okay.
1: It's a stormy cloud. So every difficult situation has something, has a positive.
0: 아,
1: That's what this means.
0: 왜냐하면 아무리 어두운 그런 클라우드여도 뭔가 빛이 새어나오는 혹은 이렇게 구름이 빛을 막았을 때도 겉에 테두리는 뭔가 빛이 나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단순하게 호흡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에서의 호흡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1: And it's so true. When you are in the middle of this difficult time or dark period, and you're like, oh my gosh, there's no hope, and you're so depressed, and it's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It's a new brand month. It's the month of June.
1: That's right.
0: 네, 이제 6월 달에는 많이 더워질 예상이죠, 그렇죠? 네, 그런 예정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먹는다기보다는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표현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울까요?
1: Today's expression is please pass me the cup.
0: Please pass me the cup. 자, 일단 please가 있네요. 이거 공손한 표현이라는 거 아시겠죠? Pass me the cup이라고 하면 그 컵을 건네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식탁에 앉아있어서 그것 좀 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먼저 파헤쳐 보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Ready, start!
0: Alright, 자,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Please pass me the cup.
0: 자, 이 문장을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말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부탁을 할 때 공손하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magic word in please를 먼저 얘기를 하면 좀 부드럽게 요청하는 뉘앙스가 돼요. 그래서 please를 넣는 연습을 많이 해주면 좋겠죠. 참고로 please는 이렇게 맨 앞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맨 뒤에 또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먼저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공손하게 느껴지겠죠. Please. 자, 이제 뭘 상대방에게 요청을 하는지 그 동작을 얘기해줘야 돼요. 건네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 가까이에 있는 물건.

0: 물건을. 그래서 건네주다에 pass를 쓰는데 나에게 건네주는 거기 때문에 pass me. 네, me라는 거를 꼭 여기서 넣어 주셔야 합니다. Please pass me. Please pass me. 자, 이제 뭘 넘겨줘야 돼요? 그 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Please pass me the cup이라고 하면 되겠죠. 특정 컵이니까 the cup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 개 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컵의 특징을 넣어줘도 되겠죠. Please pass me the yellow cup. 뭐 노란색 컵을 건네주세요라든지. Please pass me the small cup. 작은 컵을 건네주세요라든지 그렇게도 말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그컵좀 건네주세요 하실 수 있겠죠?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Please pass me the cup.
0: Please pass me the cup.
1: Please pass me the cup.
0: Please pass me the cup. Good job. 자, 그러면 요 미션 문장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이제 패턴 연습해 볼 텐데요. 오늘은 컵을 건네달라는 말이었던 Please pass me the cup을 공부해 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패턴을 연습해 볼까요?
1: Well, please pass me the cup. We're going to change the cup to something else that you might want to ask for.
0: The cup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다른 거를 건네달라고 하는 거겠네요.
1: So let's start with some very common things you might ask for. Please pass me the salt.
0: 아, 진짜 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Please pass me the salt. 소금을 건네주세요인데, 우리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소금이기 때문에 the salt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세트로 페퍼도 있죠.
1: 네.
0: 후추.
1: Salt and pepper.
0: Salt and pepper는 거의 대부분 모든 식당에 가면은 중간에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Are there other sauces that Americans or foreigners enjoy using, like
1: It
0: condiments?
1: depends on the food, but sometimes there might be ketchup at the table.
0: Ketchup. 맞아요. 케첩도 가끔
1: Or
0: 있죠.
1: sometimes there might be some hot sauce.
0: Ooh.
1: Or if you're at a pizza place, there might be Parmesan cheese or crushed red peppers.
0: 맛있는 것들이
1: 네.
0: 많네요. 보통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1: 네.
0: 우리나라도 조금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1: 네.
0: 비빔밥집 가면은 참기름이 있고 고추장이
1: 냉면집
0: 있고.
1: 가면,
0: 아, 그렇죠.
1: 네.
0: 소, 아, 설탕이 있는
1: 식초.
0: 경우도 있어요. 네.
1: 오.
0: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the salt 대신에 뭐 the sugar, the pepper, the 고추장 뭐 이런 식으로
1: 네.
0: 넣으면 되겠네요. What else can we ask for?
1: Please pass me the remote.
0: The remote. 여러분, 리모트는 뭘까요? 리모트? 리모트? 리모컨? 맞습니다. 그런데
1: 네.
0: 원래는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우리가 리모컨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쓰는데 사실 그렇게 영어로는 줄이는 경우가 없죠. If you
1: Yes.
0: say, please pass me the remote cone.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은 뭘 달라고 한다
1: Pass you the
0: 생각할까요?
1: what?
0: 그쵸.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remote control 두 단어인데 한 단어만 여기서는 이제 사용을 하는 거네요. Please pass me the remote.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1: 근데 remote is shorter than remote con.
0: 그렇네요. 아, 근데 우리말로 하면은 좀 비슷해요. 리모트, 리모콘. 세 개잖아요. 네. 근데 영어로는 remote. 두 개의 음절입니다.
1: Okay, another one you could say is, please pass me a napkin.
0: 제가 코가 막혀가지고요. 코를 풀어야 돼요.
1: 네,
0: 네,
1: 아니면
0: napkin.
1: if you're a parent, you always need napkins and towels and cloths,
0: 그쵸.
1: 'cause your child is going to be spilling.
0: That's right. 냅킨하고 티슈의 차이가 뭘까요?
1: Well, usually we would use napkin. It's usually a bit thicker, and it's something for wiping up food or spills. Whereas a tissue is usually thinner, and you would use that for blowing your nose.
0: 맞아요. 자, 티슈는

0: 보통 풀때 쓰는 우리가 사각 티슈 함에 보통 들어있는 그 얇은 휴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냅킨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티슈 달라고 하면 냅킨을 줄 때도 있는데 보통 식당에서 입이나 아니면은 테이블에 떨어진 것들을 이렇게 닦을 수 있는 조금 더 두툼한 그러한 휴지 종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좀 팬시한 레스토랑 가면은 이렇게 큰 티슈 위에다가 숟가락이랑 젓가락 이렇게 놔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냅킨이라고 하는데 일회용도 있고요. 가끔은 빨아서 쓰는 냅킨도 있어요. 네, 그래서 뷔페 같은 데 가면 아마 이렇게 다리 위에 올려놓는 냅킨, 그것도 줄 때도 있어요.
1: Some
0: 냅킨은
1: places have cloth napkins.
0: exactly. 그래서 패브릭으로 된 그런 냅킨도 있고 일회용도 있다. 그래서 냅킨은 그런 거고 티슈는 대부분 it's always disposable.
1: And if you go to the bathroom, there's toilet paper.
0: 맞아요. 이거 조금 외국인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좀 놀라는 부분이기는
1: 맞아요.
0: 해요. 왜냐면 toilet paper는 이름부터가 Toilet paper잖아요.
1: 네.
0: 우리는 화장지, 뭐 휴지 이런 말을 다 쓰는데 Toilet paper는 Toilet, 화장실에서만 사용하는 그러한 용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테이블 위에도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식당에. 네,
1: 네.
0: 잘안
1: First
0: 씁니다.
1: time I saw that, I was very surprised, but then I thought, that's quite practical.
0: It works.
1: 네.
0: 네, 뭐 좋죠. 네, 그래서 so please pass me a napkin. 요것도 같이 연습해봤네요. 아, Zach 쌤, 제가 중요한 걸 얘기할 거예요.
1: 아,
0: 그래서
1: 네.
0: you need to write this down. 이거 적어두셔야 돼요.
1: 그러면 please pass me that pen. 저펜좀 건네주세요.
0: 아, 펜을 안 갖고 오셨군요. 네, 펜 여기 있습니다. Please pass me That pen. 그 펜을 저에게 건네주세요. 뭐, 요런 말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건네달라고 할때쓸수 있겠네요.
1: You could also say, please pass me the water.
0: 물 마셔야 돼요. Please pass me the water. 네, 요럴 때도 쓸수 있고요.
1: You could also use it to specify which one you want out of several things. So you might say, which one? Please pass me the blue one.
0: 네, 여러 개가 있을 때 특정 하나를 달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 파란 걸로 좀 건네주세요. Please pass me the blue one. 여기서 one은 뭐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펜 얘기를 하고 있었으면 파랑색 펜이 될 수도 있고, 컵 얘기를 했으면 파랑색 컵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컵 얘기할 때도 please pass me the yellow cup, the small cup처럼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뭐를 좀 건네주세요라는 표현을 좀 연습을 해봤는데요. 연습했던 표현들 다시 한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1: Please pass me the salt.
0: Please pass me the salt.
1: Please pass me the remote.
0: Please pass me the remote.
1: Please pass me a napkin.
0: Please pass me a napkin.
1: Please pass me that pen.
0: Please pass me that pen.
1: Please pass me the water.
0: Please pass me the water.
1: Please pass me the blue one.
0: Please pass me the blue one. Good job.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도 생각해 볼게요.
2: 나 너무 목말라.
3: 물병에 물이 좀 있어.
2: 잘 됐다. 그컵좀 건네줄래?
3: 자, 여기 있어.
0: 목이 참 많이 마른가 봐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병을 주니까 컵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목이 마르다. 일단 뭐 배가 고프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Hungry. 그러면 목이 마르는 뭘까요?
1: I'm
0: 뭐뭐뭐겠죠? 네, hungry 대신에. 근데 너무 목이 마른 거니까 뭐 very, so 요런 표현들도 들어갈 것 같고요. 물병에 물이 좀 있어. 물이 좀 있어. 물병에. 영어로는 요런 어순으로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물이 있다. 있어요라고 할 때는 there is 뭐뭐, there are 뭐뭐 단수 복수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water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그럼

0: 물병은 뭘까요? 물병.
1: Water bottle.
0: Water bottle, okay. I mean, 아니면 jar.
1: Jar. Jug.
0: Jug.
1: Pitcher.
0: Pitcher.
1: Carafe.
0: 되게 멋진 데 물이 들어있군요. Carafe. 자, 요런 것들 중에 하나 나올 것 같고요. 잘 됐다. 잘 됐다? 뭐, 좋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컵좀 건네줄래?
1: 아하.
0: 요거는 이제 영어로 이제 딱 나왔어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 있어. 이렇게 건네줄 때또 쓰는 말이 있었죠. Here를 시작하는 표현인데, 우리 이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어 표현들 충분히 연상이 되셨나요? 그럼 이제 영어로 듣고 올게요.
2: I'm so thirsty.
3: There's some water in the pitcher.
2: Great. Please pass me the cup.
3: Here you go.
0: 자, 여러분이 생각했던 표현들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나 너무 목말라.
2: I'm so thirsty.
0: 다시 한번 뭐라고 했죠?
1: I'm so thirsty.
0: 그쵸. I'm so thirsty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thirsty가 바로 목이 마른이라는 표현인데, 스펠링은 어떻게 되나요?
1: Thirsty is thirsty.
0: 그쵸. thirsty. 배가 고프는 hungry, 목이 마르는 thirsty. 근데 너무 목말라니까 I'm so thirsty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물병에 물이 좀 있어.
3: There's some water in the pitcher.
0: 뭐라고 했다고요?
1: There's some water in the pitcher.
0: 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There's some water. 여기까지만 보면 물이 좀 있어 라는 말이죠. There is를 줄인 거고요. Some water. 물이 좀 있다 라는 표현이었고, 물 자체로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좀이라는 some이 들어가죠. There's some water. 근데 어디에 있다고 했죠? 물병에는?
1: In the pitcher.
0: Pitcher.
1: 아하, 물병 is pitcher.
0: 네, 뭐 물론 다른 병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흔하게는 pitcher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pitcher라고 하면 맥주가 생각나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맥주 pitcher 이렇게 뭐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음료든 그 pitcher라고 하는 게그 물병, 그 병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There's some water in the pitcher. 자, 그랬더니, 잘 됐다. 그컵좀 건네줄래?
2: Great. Please pass me the cup.
0: 잘 됐다.
1: Great.
0: 그컵좀 건네줄래?
1: Please pass me the cup.
0: 다시 한번.
1: Please pass me the cup.
0: 네,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시죠? Please pass me the cup. 자, 이렇게 달라고 했더니 친구가, 자, 여기 있어.
3: Here you go.
0: 뭐라고 했죠?
1: Here you go.
0: 네, 굉장히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우리 쌤이 천천히 잘 말씀해 주셨네요. Here you go.
1: 네, 근데 빨리 말할 때는 그냥 you go. Here you go.
0: 맞아요. 그래서 you 발음이 정확하게 안 나요. Here you go, here you go, you go, you go. 이렇게 이거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여기, 여기, here, 이거.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쭉 봤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었죠? Please pass me the cup. 특히 이 부분은 더 크게 따라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더 대화를 들어볼게요.
2: I'm so thirsty.
3: There's some water in the pitcher.
2: Great. Please pass me the cup.
3: Here you go.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이제 listen and repeat 시간인데요. 오늘의 문장이 뭐였죠?
1: Please pass me the cup.
0: Please pass me the cup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발음 연습을 해볼 텐데요. Please 라는 단어는 일단 잘 발음을 해야 공손하게 더 들리겠죠. PL인데 L 발음이 더 강하게 나야 돼요. 그래서 Lease. Z 발음도 주의하면서 Lease. 이렇게 길게 모음 소리가 나야 되겠죠. 그 앞에 살짝 P를 넣으면 돼요. Please. Please. 그 다음 단어도 P로 시작하네요. pass. 자, S 발음은 S. 이렇게 돼야 되지. S 발음이 나면 안 됩니다. Please pass me the cup. 자, 더는 정말 살짝. 그냥 TH 소리만 낸다 생각하시면서 the cup, the cup.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컵도 그냥 어 발음이 아니라 으어가 빨리 발음이 된다.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Please pass me the cup.
0: Please pass me the cup.
1: Please pass me the cup.
0: Please pass me the cup. 잘하셨고요. 이렇게 컵을 달라고 할 때 공손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복습 잘하실 수 있겠죠?
1: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는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회사에선 꼭 참았던 짜증이 집에만 오면 툭 터져나오다니요. 가족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거예요. 가족은 그냥 말을 걸었을 뿐인데 어쩐 일인지 화를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도 남입니다. 남을 나로 착각하고 대하다 보면 결과는 부정적으로 흐르기 쉬워요.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런 건 뒤로 밀어두고 당장의 부정적인 감정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은 당연히 감당하기 쉽지 않겠죠.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가족에게 이런 일을 겪어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상황을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미 과열된 상태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짜증이 잔뜩 난다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남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동반자라도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June everyone. This is Jooch.
0: 자, 이번 주에는요. 저기 난간이 좀 흔들리거나 혹은 위험하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한다든지 바닥에 타일이 저쪽이 조금 고르지 못하고 흔들흔들거리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조심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일상에서 조금 숨어 있는 듯한 조심해야 되는 그런 hazards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1: So hazard, H-A-Z-A-R-D. Hazard is something that you need to be care of, be care of. It's danger.
0: 네.
1: So I think of the word hazard and danger as one.
0: Right.
1: Right?
0: Right.
1: So how to tell people to be careful. This is really important.
0: Exactly. Yeah. 근데 전 hazard 하면은 hazard라고 골프.
1: 그게 그 해저드잖아요. 네,
0: 잘 모르지만 골프 칠 때 그 해저드가 앞에 있어요.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1: 그 위험한 지역을 hazard. It's a hazardous location.
0: 아.
1: So be careful. That's a hazard location in golf.
0: There's a hazard location. 이렇게 말해요?
1: It's hazardous가 맞는데.
0: Hazardous.
1: We just generally say that area is hazard.
0: Hazard.
1: 그러면 it's a dangerous area. Avoid that area.
0: 근데 뭐가 hazard라는 거예요? 뭐 물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벙커를 말하는 거예요?
1: So usually hazard, it can be water, it can be trees, it can be like a mountain, a hill. Any place you cannot hit the ball. Is hazard.
0: Okay. Yeah. 근데 마이클인다. 저기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뭐 돌멩이가 옆에 막 있어도 치고 그러더만요.
1: 그래서 타이거 우즈잖아요.
0: 그런가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hazard라고
1: That's
0: 하는군요.
1: Right.
0: 해저드 우리말 발음으로는 그런데요. 자, 그렇게 hazard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험한 지역 이런 뜻이 되겠고 혹은 위험 이런 말이 되겠고 hazardous area 하게 되면은 그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이다. 자, 그런 hazards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대화에서는 hazard는 나오지 않고요.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뭐 난간이라든지 난간을 영어로 미리 알고 갈까요?
1: Sure.

0: railing.
1: Railing.
0: Railing.
1: 그렇습니다.
0: R-A-I-L-I-N-G.
1: 네, railing이란 단어가 나오고 거기로 이렇게 기댄다. 그러니까 몸을 그쪽으로 기울인다 할 때 잘 알고 계시는 lean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0: L-E-A-N.
1: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면 등이 이게 고르지 못하고 평평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거나 뭐 이렇게 좀 고르지 못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0: Uneven.
1: Uneven.
0: Uneven.
1: Uneven. Right. 그렇습니다. Even에다가 앞에 UN만 붙여서 uneven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한번 나중에 영문 대화를 들어보시면서 아이다 너 이렇게 쓰였구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말로 대화 들어보세요. "여기 위에서 보이는 광경이 정말 어마어마하네."
2: 정말 그렇다. 하지만 난간 근처 조심해야 돼. 오늘 밤 약한 바람이 부니까.
1: 좋은 지적일세. 자, 생각도 없이 난간 너머로 글쎄 내가 몸을 기울일 뻔했지 뭐야.
2: 그래. 그리고 발 조심해야 돼. 이 저쪽 바닥이 좀 고르지 않아.
1: 네, 친구들 중에 꼭 이런 친구가 있어요. 잘 넘어지고 잘 걸려 넘어지고 조금 위험한 거를 그러니까 oblivious 맞아요. 하다는 말을 right. 하잖아요.
2: 이런 사람들을 주로 clumsy라고 해요.
1: 네.
2: Diane is so clumsy.
1: Oh, that's what I am.
2: Jude
1: yes.
2: is so clumsy too. 뭐 가다가 툭 치고 발가락 아프고
1: 아니, 남들은 다 멀쩡히 가는데
2: 툭 하고 넘어지고
1: 네.
2: Clumsy.
1: Clumsy.
2: Clumsy.
1: S, I mean, the C-L-U-M-S-Y로
2: right.
1: 쓰게 됩니다. Mm-hmm.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멋진 광경을 보려고 약간 높은 곳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근사한 광경, 와, 멋있다라고 하지만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을 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여기 위에서 보이는 광경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요.
0: Wow, the view up here is amazing.
1: Wow, the view up here is amazing. 네, 그러니까 view가 amazing하다라고 해서 right. the view is amazing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데 right. 이 위에 올라와서 여기서 보이는 view라는 뜻으로 the view up here is amazing이 되는군요.
2: 뭐 어디든지 광경이 좋으면 the view is amazing. 근데 우리는 꼭대기까지 와 있잖아요.
1: 네.
2: 뭐 옥상에서 보고 있어. 예를 들어서 It's up here. On the, you're in a high place.
1: 그렇죠.
0: The view up here is amazing.
1: The view up here is amazing. 네, 그랬더니 와 정말 그렇다.
0: It really is.
1: It really is. 라고 합니다. 자, the view up here is amazing. 라고 여러분의 친구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을 하시겠어요? You're right. Yes. 도대체 괜찮잖아요, 그것도.
0: Not bad.
1: Not bad.
0: But it sounds so much better when you really agree. It really is.
1: 정말 그게 그렇구나.
0: It really is amazing.
1: It really is. 특히 이제 그 구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is에도 그 볼드체로 굵게 굵은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0: Right?
1: 그건 거기에 강세를 조금 두시고 약간 띄우듯이 발음을 하셔라 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It really is 라고 해서 정말 그게 그렇긴 그래 라고 강한 동의를 말하게 되죠.
2: 진짜 그렇네.
1: 정말 그렇네. 하지만 조심할 게 있는데 난간 근처를 조심하라고요.
0: But be careful near the railing.
1: But be careful near the railing. 아까 우리 말했던 railing, 난간을 말하고요. 자, 그 근처에서 near 그 가까이에서 near the railing 거기선 be careful 조심하라고 합니다.
0: Altogether, it really is, but be careful near the railing.
1: 네, it really is, but be careful near the railing. 자, be careful이 하나의 단위가 되겠죠. 조심해, 그 다음에 어디에서? Near the railing, 난간 가까이에서라는 말인데 예를 들면 아까는 이제 지금은 near the railing이라고 말하지만 가장자리에서는 좀 조심하라고 가장자리 옆에서는 by the edge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0: By the edge.
1: 네.
0: So the very corner, the edge,
1: right.
0: it can get really dangerous.
1: Exactly.
0: Yeah. Be careful near the edge. Be
1: or,
0: careful near the railing.
1: Uh-huh. Be careful by the edge.
0: Oh, by the edge.
1: 그래도
0: sure.
1: near the edge나 by the edge나 큰 차이가 없겠고요.
0: Sure.
1: 혹은 젖은 바닥에서는 조심하라고 물기 있는 그런 그 바닥에서는 조심하라고 이거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0: 쓴 거죠. 맞습니다.
1: Right.
0: Wet floor. The floor is wet 라고 써놓은 걸 볼 수가 있죠.
1: Yes.
0: 자, 그럼 센지 그렇게 조심하라고 한 이유는 바람이 오늘 조금 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 It's a little windy tonight.
0: 네. It's a little windy tonight. 오늘 밤 약간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mm-hmm. 바람에 휙 불려 날아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It's a little windy tonight라고 굳이 상대방이
1: right.
0: why라고 묻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이유를 붙여 설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 Yeah, it's a little windy tonight.
0: It's a little windy tonight. 그렇죠.
1: Be careful.
0: 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2: Wow, the view up here is amazing.
3: It really is. But be careful near the railing. It's a little windy tonight.
0: It's a little windy tonight. 자, 그랬더니, 오, 내가 미처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줬구나.
1: Good point.
0: Good point.
1: Good point.
0: 네, good point. 그거 아주 일리 있는 말이네 라고 해서 good point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1: That is a good point is the full version.
0: Right.
1: But we just say, oh, Diane, good point.
0: Good point. 아, 지적 잘해줬어. 근데 이 사람이 굳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글쎄 생각도 없이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일 뻔했지 뭐니.
1: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without thinking.
0: 네,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without thinking. 네, 자 생각 없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할 때 생각 없이 without thinking임을 아시겠죠?
1: Without thinking.
0: Without thinking.
1: Sometimes we speak without thinking.
0: 네.
1: We act without thinking.
0: Oh yes.
1: Right?
0: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말해버리거나
1: right.
0: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우 많죠 뭐.
1: Yeah, we do it all the time.
0: 네.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그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oblivious라는 말을 제가 아까 썼어요. 선생님.
1: Oblivious.
0: 그
1: yeah.
0: 말을 써도 괜찮을까요? 이런 비슷한 의미로.
1: When did you say oblivious again earlier?
0: Oh, there are many hazardous areas here and there.
1: Ah, okay.
0: But without thinking, because you're so excited and happy to be all the way up there, on the top, to
1: right.
0: enjoy this magnificent view. So you can easily forget about those hazards.
1: Right.
0: 그래서 oblivious하게 행동한다고.
1: When you act obliviously, that means you had no idea. 전혀 모르는 상황인.
0: 네.
1: Hazard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까먹었다. 그럴 땐 oblivious 하면 안 되고
0: 네.
1: 주로 oblivious 하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0: 멍하니.
1: 그렇죠.
0: 아, 혹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별로 눈치가 없이.
1: 눈치도 없고.
0: 그냥 내 생각만 하고 그냥 다니는.
1: 아예 모를 때 just completely oblivious.
0: 은근히 많이 쓰더라고요.
1: Yeah, that's right.
0: Oblivious라는 단어를.
1: Right.
0: 네. 그러면 여기서 써도 돼요?
1: You are oblivious to the danger, to the hazard.
0: Right.
1: Yes, you can.
0: 아, 오케이. Okay.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1: That's right.
0: 지적을 안 하시길래. 그래서 I was oblivious to the danger.
1: That's right.
0: 네.
1: Perfect.
0: 그런 위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
1: Yeah, that's
0: 네.
1: right.
0: 그래서 바로 이제 without thinking이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이 될 텐데요. 내가 거의 그럴 뻔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럴 뻔했다. I almost 라고 시작하잖아요.
1: I almost leaned over.
0: 네, 근데 lean 하게 되면 기대는 건데
1: right.
0: leaned over 뭐뭐 하면은 뭐뭐 너머로 기댄다. 몸을 기울여서 몸 뭐 위쪽이 그 난간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하는 게 leaned over the railing이 되겠네요.
1: Lean over.
0: 네.
1: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0: 네.
1: So this is very dangerous.
0: 맞습니다. 우리가 보트 탈 적에도 keep your hands in the boat.
1: In the boat,
0: 때,
1: right.
0: 밖으로 이렇게 lean over the edge 하지 yeah. 말라고.
1: Don't lean over the edge. 네. That's right.
0: 그 몇 달 전에 있었던 우리 Easy English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1: 아, 그래요?
0: 자, 기억 안 나시죠?
1: 근데 여기도 railing이 될 것 같아요. 보트에도 railing 있잖아요.
0: 아, 네네. 난간
1: Don't
0: 있죠.
1: lean over the railing.
0: 네,
1: That's right.
0: 맞아요. 그 타이타닉 광고, 저기 광고가 아니라 타이타닉 흉내 낸다고. I'm the king
1: of the world.
0: 네, 하면서 잘 서야지. 네, 위험합니다.
1: Don't lean over.
0: 그렇습니다. If it's a little, when it's a little windy especially, 특히 그 바람 불 적에는 조심해야 된대요.
1: Exactly.
0: 자, 여기서는요. Good point.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without thinking. 까지였습니다. 먼저 들어보세요.
2: Good point.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without thinking.
0: 네.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without thinking.
1: 아무 생각 없이.
0: 네, 그렇죠. 그랬더니 제이크는 그래, 그리고 그뿐이 아니다. 너 발도 조심해야 돼.
1: Yeah, and watch your step too.
0: 네, 저쪽 바닥이 좀 고르지 않더라고.
1: The floor is a bit uneven over there.
0: 네, the floor is a bit uneven over there. 그렇군요.
1: Yeah.

0: First, let's focus on watch your step. We say this all the time, right?
1: Yes.
0: Oh, 보양쌤, watch your step. There are some boxes in front of you. 막 얘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박스가 안 보여. Whoa, whoa, whoa, watch your step.
1: 네.
0: Don't hit the boxes, you will fall down.
1: 맞습니다.
0: Right?
1: 그러니까 앞에 상자 있는 거 항상 oblivious to all the dangers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right. 상자들 있는 거 좀 보고 다니라고 좀 잘 좀. 자, 그래서
0: right.
1: watch your step too. 자, 그 watch라고 하는 거는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뜻이 되는
0: yeah.
1: 거죠.
0: Watch, watch where you're going. It basically means be careful. And watch, see what you're, you know, where you are going. So watch and be careful are often used together.
1: 네.
0: Similar context.
1: 그렇죠. Yeah. Watch your step. 당신의 yeah. 그 발자국 디디는 거 하나하나를 잘 봐라. Watch your step too. 그래서 왜 그 계단 같은 거를 아래로 내려가는 특히 계단일 경우에 위에 천장이 좀 낮은 경우가
0: yeah.
1: 있어요.
0: Yeah.
1: 그러면 머리 조심하시라고.
0: Watch your head.
1: Watch your head.
0: That's right.
1: 라고 하게 되고 말 조심하라고 할 때는 그 말 조심하시오. Watch your mouth.
0: Watch your mouth.
1: 네.
0: Hey, hey, hey. Watch your mouth.
1: Watch your mouth.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게 되죠.
0: Be careful what you say.
1: 그렇습니다. 말을 조심해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걸 watch your mouth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0: Parents say that a lot.
1: 그렇죠.
0: And teachers say that
1: 네,
0: a lot.
1: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네, I'm saying this for your sake. 바로 지난주에
0: for
1: 했던 표현
0: sake.
1: 나오죠.
0: That's
1: 다 더
0: right.
1: 좋으라고 하는 얘기라고. 자, 우선 the floor is a bit uneven over right. there. 자, floor가 약간 고르지가 않습니다. 바닥이. The floor is a bit uneven.
0: Right.
1: 저쪽이 over there 라고 yeah. 하는군요.
0: If something is even, it's flat. No up and down, no bumps. Everything is evenly flat.
1: Right.
0: If something is uneven, it's not flat. Some places are higher, some places are lower. There are bumps.
1: Bumps.
0: That's
1: 그렇죠.
0: right.
1: 그러니까 울퉁불퉁 튀어나온 곳도 yeah.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even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평한이란 뜻이 돼서
0: yeah.
1: 마치 시소라든지 저울 같은 걸 생각하신다면
0: right. yeah.
1: even 하게 되면 그 양쪽이 똑같다.
0: Balanced.
1: 네. 그 yeah. 균형이 맞는다라고 yeah. 해서 get even with me라고 말한 경우도 있죠.
0: Get, oh, that's a different context.
1: 네네.
0: Like,
1: 하지만
0: 그 복수하는 거죠.
1: 부리는 똑같아서 그, 혹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라고 할 적에
0: right.
1: 나도 너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너도 나에게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평평하게 되게 하자.
0: We're even.
1: Even. 그렇죠. We're even.
0: That's
1: 우리
0: right.
1: 서로 평평하다라는 뜻으로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0: Right.
1: 여기서는 uneven이라고 해서 평평하지 않다라는 이제 상황을 혹은 상태를 묘사한 말이 되겠습니다.
0: Mm-hmm.
1: The floor is a bit uneven over there.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Yeah, and watch your step too. The floor is a bit uneven over there.
1: The floor is a bit uneven over there. 그렇군요.
0: Mm-hmm.
1: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3: Wow, the view up here is amazing.
2: It really is. But be careful near the railing. It's a little windy tonight.
3: Good point.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without thinking.
2: Yeah, and watch your step, too. The floor is a bit uneven over there.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자,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큰 소리로 말해볼게요.
0: Let's go!
1: 우와, 여기 위에서 보이는 광경이 어마어마하네. Wow, the view up here is amazing.
0: Wow, the view up here is amazing.
1: 진짜 그렇다. It really is.
0: It really is.
1: 하지만 말이야, 난간 근처에서는 조심해. But be careful near the railing.
0: But be careful near the railing.
1: 오늘 밤 바람이 조금 부니까. It's a little windy tonight.
0: It's a little windy tonight.
1: 호호, 그거 좋은 지적인데? Good point.
0: Good point.
1: 글쎄 말이야, 내가 생각도 없이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일 뻔했지 보니.
3: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without thinking.
0: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without thinking.
1: 그래, 그리고 너 발도 조심해라.
3: Yeah, and watch your step too.
0: Yeah, and watch your step too.
1: 바닥이 저쪽이 좀 고르지 않더라고.
3: The floor is a bit uneven over there.
0: The floor is a bit uneven over there.
1: 여기까지입니다.
0: Alright, good job, everyone.
1: 네, 이번 주는 이렇게 여기 조심하세요, 저기 조심하세요, 뭐 이런
0: yes.
1: 말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0: Mm-hmm.
1: 함께하고 계신 우리 교재 지금 8쪽부터 시작했는데요. 시작이 좋죠?
0: Mm-hmm.
1: 자, 함께.

0: 모든 내용은 오디오 악당에서 언제든지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때도 꼭 큰 소리로 따라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Yes.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discourage. 뜻은 억제하다, 단념하게 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msterdam has become the world's first capital to ban advertisements for fossil fuel products and meat to discourage the consumption of goods linked to high carbon emissions. 여기서 discourage라는 표현은 어떤 행동이나 소비를 하지 않도록 억제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policy discourages excessive spending. 그 정책은 과도한 소비를 억제합니다. 뉴스에서 discourage consumption, discourage behavior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하지 못하게 막았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Discourag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길을 바라보면 매슈와 애니 처음 초록 지붕집으로 오던 길이 떠오른다. 매슈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매슈와 마릴라가 꿈꾸던 건장한 남자아이가 아닌 이 깡마른 빨강머리 소녀가 겪어야 할 슬픔을 상상하며, 하지만 아직 자신이 잘못 도착한 이방인임을 모르는 애는 끊임없이 천진무구하게 조잘된다. 처음으로 나의 집이 생겼다는 설렘을 가득 안은 채 이렇게 아름다운 길은 본 적이 없다며, 바로 그 사랑스러운 조잘거림 덕분에 매슈는 앤에게 첫눈에 반하고 만다. 정여울 작가의 책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이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빨간 머리엔 OST에서 더 트래지컬리 힙의 Ahead by a Century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이야기 장수에서 펴낸 산문집입니다. 정여울 작가의 책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이 빨강 머리엔 이야기인데요. 정여울 작가님이 이제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그 지점에 대해서 적어두고 계십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이 매슈의 잘 보이지 않는 사랑. 이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이잖아요. 그 매슈 아저씨. 그 매슈의 잘 보이지 않는 사랑. 이것을 읽어내는 것이 이 소설의 숨은 백미였다. 이 작품의 숨은 백미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읽어드린 부분 참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이 남매가 농장 일을 도울 수 있는 인력으로는 남자아이가 좋겠다라는 그런 약간 보수적인 생각으로 남자아이가 집에 오리라 생각하고 이제 매슈가 데리러 간 건데 거기서 기다리는 존재가 이제 빨강머리엔이었던 거죠. 깡마른 여자아이였습니다. 매슈는 그 여자아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여자아이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드디어 나도 내 집이 생겼네요. 이 길은 너무 예뻐요. 왜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예쁜 길에 하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죠. 매슈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신의 상황도 모르고 막 조잘거리는 그 앤의 어떤 성격, 그 사랑스러운 성격에 반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정여울 작가님이 여기에 써두신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마릴라가 여동생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매슈에게 우리에게 이 여자아이가 뭘 해줄 수가 있겠어. 우린 이 아이가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여동생에게 매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그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아이 입장에서 사랑을 우리가 또줄 수가 있다라는 지점을 건드립니다. 이 부분 읽으면서 이 책의 저자 정여울 작가님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빨강머리는 너무 좋아하지만 또 우리 북카페에도 카페이님이 보내주신 그림이 있잖아요. 빨강머리엔 있기도 하지만 여기 다시 읽을 때마다 진짜 이 매슈 아저씨의 이 사랑, 이 정말 그 진한 이 진짜 뭐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아주 그 진한 사골 국물. 네, 아무튼 그 음식에 비유하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6월 첫날, 이렇게 빨강머리엔 그 속에 들어있는 매쉬의 사랑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김아리님, 오늘 하루를 앤셜리 찻잔 세트 배송 시작, 메시지로 시작을 했는데, 앤셜리 찻잔 세트를 사셨군요. 근데 북카페도 앤셜리 이야기로 시작을 하니, 너무 신기하네요.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쵸? 이 이름 끝에 이가 꼭 들어가는 그 앤셜리. 네,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있는 캐릭터인데, 오늘은 매슈 이야기도 함께 전달을 해봤어요. 그리고 주말 잘 보내셨죠?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보니까 8745 쓰시는 카페인님, 우리 버스 기사님이시죠? 번쩍번쩍 하시면서 등장하셔서 오늘은 오후반 늦은 순번이라 북카페 끝나고 나서 출발하는 날이네요. 오전 산책하고 들어왔어요. 지난 토요일에 드디어 카페인을 승객으로 태웠습니다. 우리 버스 기사 카페인님 차에 승객 카페인님이 타신 거예요. 무려 대구에서 올라오신 카페인님이에요. 어플을 보고 제 버스를 기다렸다 타신 것 같아요. 그것도 두 번이나요. 몇 마디 못 나누고 같이 사진 한장못 찍어 아쉽지만 많이 반가웠습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또 서로를 알아보셨네요. 이 대구에서 출발해서 일부러 그 어플 보고 카페인님 버스를 타야지 챙겨 타신 카페인님과 그리고 또, 몇 마디 못 나눴지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고 지금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우리 카페이님 너무 정겹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승현님, 반짝 주말에 동생 생일 축하해주고 카페인들도 몇몇 만나고 온 알찬 주말이었어요 하셨습니다. 지금 이두 분이 만나신 건 아니죠? 그런 건가요? 혹시 카페인님들끼리 이렇게 자주 만나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드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 만났어요 하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뭔가 카페인님들끼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서 교류하시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냥 북카페를 들었을 뿐인데, 그쵸? 한희정의 꿈꾼다. 좋아서 하는 밴드의 1초 만에 만나는 방법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두분 만나신 카페인님 누구실까 궁금했는데요. 사연 나란히 주셨던 그두 분이었습니다. 이승현님이 맞아요. 그 대구에서 서울 버스 기사님 만났던 카페인이 저예요라고 이렇게 지금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카페인님들이 721번 버스 그거 맞아요 하시면서 이게 북카페 오픈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마 내용을 미리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카페인님들이 이 기쁜, 우연한 만남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신기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이 운전하시는 버스, 저도 언젠가 정말 타고 싶은데, 그런 날이 오겠죠? 안정숙님, 저는 방금 전에 김아리님 만났습니다. 아, 방금 전 사연 읽어드렸던 김아리님을 만나셨다고. 정숙님과 이 아리님은 또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지 이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이렇게 좀뭐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만나시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신기해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재미났던 이유 하나는 그 예전에 우리 벌써 한몇년 전에 일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 북카페의 그 선물책이 이제 그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받으실 분 성함까지는 잘 쓰지 않습니다. 카페인님 해서 드리는데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그쓴 이름이 잘못 발송된 적이 있었던 거예요. A, B, C 세 분이 있으면 이게 C님께 A님한테 가고 A님께 B님한테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그 카페인님들이 요걸 이제 만나셔가지고 그걸 바로 잡으면서 책을 교환하셨다는 그 얘기를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조현출님이 또그 단톡방을 엮어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톡방 분위기를 전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도 인연이다 하시면서 너무 그 과정을 즐기시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와, 이런 방송 청취자들이 또 계실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뭐 그런 혼동은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그런 거조차도 즐겨주시는 놀이처럼 받아들여주시는 카페이님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요. 오수미님, 여기서 가만히 있는 저한테 사진 전달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사연 주셨습니다. 아, 이 대구에서 오신 그 승현님과 이게 버스에서 만나신 그 카페인의 우연한 만남을 또 이렇게 사진으로 단톡방에 아마 올리신 모양입니다. 박주영님은 대전에서 전체 정모합시다 하시고요. 지금 요 분위기 궁금하시면 반디 앱 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지금 이런 뭔가 이게 신나는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카페 오픈 톡방도 있으니까요.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카페인 분들도 많으시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만의 보폭. 나만의 보폭이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시기죠. 6월 1일이에요, 카페인님. 나만의 보폭으로 잘, 올한해 여기까지 흘러오셨죠? 네. 근데 마음이 조바심이 나지 않나요? 약간 좀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조금 느릿한 걸음으로 할수 있는 일들 또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요즘 우리는 그야말로 요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꺼운 고전소설 한 권을 단 10분 만에 훑어주는 영상들이 넘쳐나고 드라마나 영화도 1.2배속, 1.5배속으로 빠르게 돌려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인지, 주인공이 결국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 핵심적인 줄거리만을 재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똑똑한 삶의 방식처럼 여겨집니다. 남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뿐하게 삼키며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나 혼자만 미련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덜컥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속도전을 하듯 다른 사람이 씹어 삼켜준 요약본

만 편식하다 보면 문득 우리 마음 한구석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헛헛한 갈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결론만 재빨리 취하는 그 납작한 감상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나만의 호흡과 사유의 여백이 쏙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책장 구석에 꽂혀있던 아주 두꺼운 책, 이른바 벽돌책을 조용히 꺼내들게 됩니다.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처럼 무겁고 막막한 두께 앞에서는 애초에 속도를 내어 빨리 읽겠다는 조급한 욕심 자체를 저절로 내려놓게 되니까요. 우리가 벽돌책을 읽는 이유는 결코 그 안에 담긴 방대한 지식이나 결말을 빨리 얻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론을 향해 가는 그 느리고 지난한 과정 자체를 내 호흡으로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작가가 한땀 한땀 공들여 쌓아올린 묘사를 따라가며 인물의 슬픔에 깊이 이입해보기도 하고 내 마음을 정통으로 찌르는 묵직한 문장 앞에서는 한참 동안 책을 덮어둔 채 내 삶의 궤적을 가만히 뒤돌아보기도 하죠. 요약본을 보는 것이 매끄러운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질주하며 목적지에 도달하는 일이라면 두꺼운 벽돌책을 읽는 호흡은 울퉁불퉁한 흙길을 두 발로 직접 걸으며 길가의 들꽃과 뺨을 스치는 바람의 온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겠죠. 남들이 친절하게 요약해 놓은 성공의 지름길만을 쫓아 헐떡이며 달려가는 삶은 결국 내 심장 박동에 맞지 않는 타인의 보폭을 억지로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비록 남들보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조금 늦어질지 몰라도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기듯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정직하게 밟아 나가는 나만의 묵직한 보폭. 속도를 포기한 대신 삶의 깊이와 여백을 온전히 소유하기로 결심한 그 느릿하고 단단한 걸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한편의 위대한 고전 문학으로 완성해가는 가장 아름다운 비결이 아닐까요? 남들의 화려한 요약본을 부러워하며 숨가쁘게 걷기보다는 오직 나만이 짚어낼 수 있는 내 삶의 두꺼운 페이지들을 음미하는 6월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김광민의 지구에서 온 편지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 이 속도의 시대의 벽돌책을 읽는 그 느릿한 호흡 전달을 해봤습니다. 타인에게 휩쓸리지 않는 나만의 보폭으로 책 읽기 하고 계실까요? 우리 카페인님들. 아, 빨리 이 책을 다 완독하겠다. 이런 부담감 내려놓으시고 지금 내가 이 책에 머물고 있다. 라고 하는 그 감각, 그걸 그 자체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읽는 속도도 다르고요. 우리 지금 수학능력 시험, 때 이제 그 시간이 막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문을 지금 독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나만의 보폭으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번 주 이렇게 나만의 보폭으로 얽힌 이야기 계속 전달을 해볼게요. 공이에요 쓰신 카페이님, 토요일에 EBS 다녀왔어요. 조금이나마 북카페 커피 향 맡고 와서 기분 좋았답니다. 하셨습니다. 와, EBS 이 지금 공개 방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카페이님들 많이 오셔서 지금 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북카페도 있는데 생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와, 이 제가 마음 놓고 갔어요. 네, 주워 가셨죠? 이용성님. 저는 카페인을 만난 적은 없지만 이미 만난 사람들을 카페인으로 끌어들이려고 늘 친구들에게 북카페 추천해요. 종종 제 지인이 쓴 책이 소개되는 경우에는 지금 바로 들으라고 알려주기도 해요.

지금 콧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가 시작되려고 하나? 아니면 비염인가? 네, 잘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병원에 가서 네, 약을 먹을 계획이에요. 네, 그냥 멀쩡히 잘 주말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목소리가 미세하게 바뀌나 보다. 목이 전혀 아프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봐 주시는 카페인 분들의 그 귀에 놀라고 있습니다. 서명희님, 나이만큼 시간이 빠른 속도로 간다는데 전책 읽는 속도에서만큼은 반대로 천천히 느리게 가는 길로 바뀌었어요. 방대한 책 목록 앞에 속도를 포기하고 깊고 풍성한 독서를 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속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려두는 거죠. 저도 어제 제가 지금 단행본 작업 중이고 그리고 또 북카페도 있으니까 매일 읽어야 되는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제 지인이 책을 내거나 하면 또 빨리 읽고 싶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속도를 생각하면서 읽는 책들이 이렇게 계속 있는데, 토요일까지 제가 이제 어쨌거나 제 손을 잠깐 떠나도 되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약간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요일에 어제는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던 거예요. 다른 책이 읽고 싶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읽고 싶은 책을 대부분 북카페에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덩달아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상관없이 이책 너무 궁금한데 했던 책을 그냥 훅 치고 들어온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느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느낌 그냥 이 책이 좋았다 이걸 떠나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책을 천천히 읽는 느낌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힐링을 좀 했습니다. 이런 느낌들 카페인 분들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현상의 A Book of Love 그리고 콜드플레이의 에버글로우까지 두곡 듣고 이제 소설 북클럽 시작할게요.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동민 작가님 2주 만에 이렇게 또 만납니다.
2: 와.
0: 네, 지금 계속 더 반갑다고 카페인님들이 얘기해 네. 주시는데요. 네,
1: 이 반응을 네. 기대하고 가끔 한 주씩
0: 그래요?
1: 자리를 비우면
0: 우리 빈자리를 못 느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죠. 네,
1: 관심이 고픈 사람인가 봐요.
0: 네, 아니 동민 작가님이 지금 6월 1일 넘어오면서
1: 아, 네.
0: 6월이 싫다.
1: 아, 또 그걸 밝히시면 어떡해요. 또 이걸 좋아하시는 분 그래? 많으신데.
0: 아, 죄송해요.
1: 아니요,
0: 아, 지금
1: 아니요.
0: 잠깐 일시적인 감정이었죠?
1: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막 현충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네. 전쟁기념관도 가고 막 이런 활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2: 근데
1: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좀 무서웠나 봐요.
2: 아,
1: 그래서 6월이면 뭔가. 막 그런 그림도 포스터도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2: 아, 네. 이해돼요.
1: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약간 너무 좀 무섭고 그래서 아. 6월이 되면 항상 약간 좀 전쟁의 전조 현상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지 6월 되면 항상 약간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0: 아, 우리 일상을 네. 유지할 수 없는 어떤 긴장감 네. 이런 걸 크게 느끼실 거죠.
1: 그래서 뭔가 이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6월이 되면 6월 초가 딱 되면 약간 불안해져요.
0: 아, 불안하다.
2: 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네. 것들 지금 막 표어 같은 거 생각나는데 통일한복을 짓기
0: 네.
2: 반공 포스터 그리기
0: 아,
2: 이런 거 많이
0: 그런
2: 했잖아요.
0: 거 있었죠.
2: 그래서 더 그런가 봐요.
1: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기억을 해가지고
0: 그러니까 이 네. 역사와 뭐 우리가 뗄래야 될 수 없을까요.
1: 네.
0: 그래서 6월을 저는 6월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1년 12달 중에 제일 좋다라고 해도 될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냥.
1: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
0: 네.
1: 저의 이유로 6월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0: 네. 근데 아무튼 오늘 또 6월 1일이어서 이 책을 고르신 건 아니겠지만 어쩐지 또 같이 어우러져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을 또 골라오신 것 같아요. 우리 역사를 좀 네. 이렇게 쭉 지금 훑고 있는 거잖아요. 문학 작품으로 어떻게 보자면. 그렇죠. 소속 작가님.
2: 6월 1일에 걸맞는 소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아니 뭔가 네. 이 역사의 어떤 질곡 같은 거, 무게감 이런 거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2: 지금 뭐 저희가 이태중부터 시작해서
0: 네.
2: 계속해서 근대 소설들을 읽고 있는데 이 읽어나가는 와중에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026년에 한복판 에서
0: 네.
2: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소설을 근대 소설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면서 소설들을 읽어 나가게 되는 것 같고
0: 네.
2: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고 함께 살아내지 못했던 거의 100년 전의 삶을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서서히 환기함으로써 그 시절의 어떤 공기, 그 시절의 어떤 공포와 같은 것들을 현 시대에도 우리가
0: 네.
2: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도 분명히 적용되는 의미론적인 질문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0: 자, 오늘의 책을 먼저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책이 그래서 무엇인가요?
2: 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같이 읽어볼 책은 강경애 작가의 소설이고요. 제목은 소금입니다.
0: 소금.
2: 네.
0: 강경애 작가의 소금으로 이야기하고요. 오늘 카페인 분들 함께 하시면 우리 책 선물도 드립니다. 아, 오늘 소금으로 할게요.
2: 네.
0: 소금, 말머리. 소금 달고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오늘 소금 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촌이라는 제목의 그 단편 중단편 소설집 안에 수록된 작품이니까요. 강경애 작가의 지하촌이
2: 네.
0: 갈 예정입니다. 문학과 지성사 버전이고요.
2: 네.
0: 책 선물 받 받으실 주소 연락처도 함께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45요. 그리고 카페인님들 지금 이윤정님 카페인님들을 직접 만나면 내적 친밀감으로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우리 많이 주말 사이에 만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소설 북클럽 시간에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앉아 계신다라고 보이지 않을 뿐. 네, 앉아 계신다. 상상을 하고
2: 네.
0: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2: 네.
0: 그리고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약간 좀 허밍맹이 소리 나죠. 네.
1: 그런다고 다들
0: 다들 그렇게.
1: 엄청 반응이
0: 그러니까
1: 네,
0: 저도 잘은
1: 예리하게.
0: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7179 쓰시는 카페인님이 죄송합니다. 목소리의 변화를 조금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볼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1: 막 그런 좋은 거 쓰고 계신 거 아닐까요? 좋은 스피커나 요즘 그런 거 보면
0: 네.
1: AI 기능으로 막 클리어 보이스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2: 아,
1: 네, 더
2: 조정이
1: 이렇게
2: 되는.
1: 네, 맑고 선명하게 이렇게 들리게
0: 네.
1: 하는 뭐 그런 거 쓰신 게 아닐까요? 네.
0: 그러니까 알아봐 주신 카페인 분들이 좀 계신 저 지금 약간 비염기가 좀 있는데,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청취자로 저도 좋아하던 그 프로그램도 이렇게 들어보면, 뭐 지금도 듣기도 하지만 들어보면 가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끝이 이제 음악으로 끝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었는데, 어떤 날은 음악 이렇게 하고 어떤 날은 음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음악 이러면 이분 저분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생각하고 청취자로서 음악 이러면 되게 되게 오늘 에너지 넘치시나 보다
1: 그러게요.
0: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두 가지 버전만 있는 걸로 봐서
1: 녹음을 해놓고.
0: 녹음한 두 가지 버전이 그냥 그때그때 다르게 나갔던 게 아닐까 랜덤으로.
1: 근데 그두 가지 버전을 녹음한 것도 신기하네요. 굳이
0: 아,
1: 낮은
0: 그러네요.
1: 버전, 높은 버전을 만든 게.
0: 그러네요. 끝에가 아무튼 이렇게 내려가는 버전과 올라가는 버전이
1: 약간
0: 있었는데,
1: 홀짝홀짝으로 할까요? 2부제로 해가지고.
0: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기분에 의한 거다, 아니면 컨디션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녹음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것은 이제
1: 아니면 그런 거 아닐까요?
0: 로고는.
1: 소금 같은 작품 할 때는
0: 네.
1: 내리고.
0: 아, 그
1: 밝은
0: 분위기에
1: 작품 같은 거
0: 따라서?
1: 할 때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약간 결을 맞춘.
0: 그런
1: 네.
0: 건가?
2: 근데 뭐 말씀을 듣다 보면 뭐 그것이 생방이든 녹음이든 이 모든 걸다 떠나서 지금 방송하는 진행자의 어떤 목소리,
0: 네.
2: 컨디션 이런 모든 것들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0: 그쵸.
2: 애정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지네요.
0: 그렇죠. 저도
2: 네.
0: 그런 청취자거든요.
2: 그렇죠.
1: 그러네요.
2: 저처럼 둔감한 사람은 잘못 알아챌 수도 있는데.
0: 아, 그래요?
1: 네,
2: 네.
1: 저도 사실 이거 잘못 알아채거든요.
0: 네. 아, 못
1: 네.
0: 알아챈. 네.
1: 심지어 제 목소리도 지금 어떤지 잘 모르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2: 신경을 잘안 쓰는 거죠, 사실.
1: 아니, 신경은 쓰지만, 신경과 애정과 감성은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 들리는 게 있잖아요. 이게
0: 그럼에도
1: 주파수마다
0: 잘,
1: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네.
2: 맞죠,
0: 네.
2: 맞죠.
0: 자, 지금
1: 막.
0: 승수 작가님 어떻게든 수습하라고 하는데, 지금 동민 작가님이 자꾸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가시는, 네.
1: 그러니까요.
2: 잡히질
1: 6월만 되면
0: 않네요.
1: 이러네요.
0: 그래서, 아니, 지금 김기은님? 좋은 이어폰 아닙니다. 고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동민 작가님 샘나시나요?
1: 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게 알아채질 못하니까
0: 네.
1: 전 누가 머리 자르고 와도 잘못 알아채거든요.
0: 우리
1: 네.
0: 알아봐 줍시다. 아니, 오늘은 모자 쓰셨네요.
1: 그러니까요. 순수 작가님도 머리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0: 네.
2: 단정하게 한다고요?
1: 머리 자르고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이거 잘못
2: 네.
1: 알아채가지고.
0: 아유,
1: 네.
0: 저기 상혁시인님
1: 네.
0: 그 안경 바꾼 지몇달 만에 제가 어머, 안경 바꾸셨네요.
1: 아,
0: 하신 것도
1: 기억나네요,
0: 있잖아요.
1: 그날.
0: 다 그런 게 있긴 한데요. 네, 우리
1: 그러니까요.
0: 카페인님들 너무너무 이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1: 네.
0: 자, 오늘의 책 지금 한번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희의 소금.
2: 네, 강경혜 작가의 소금이고요. 보통 이제 지하촌이나 인간 문제와 같은 장편 소설로 강경혜 작가의 이름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소금은 길이가 이제 중편에 가까운 분량이기도 하고, 간도로 이주한 이 식민지 조선인 여성의 아주 절박한 삶을 보여주고 있어서 읽기에 그다지 쉽진 않아요. 네, 강경혜 작가의 모든 소설이 그렇지만 강경혜 작가는 이제 1906년생이고 이 소금이라는 작품은 또 1934년 작품이거든요. 당시에 어떤 강경혜 작가의 입장과 처지, 생활상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일단 강경혜 작가만 하더라도 1931년에 장하일이라는 사회운동가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 출생이기도 하고 좀뭐 황해도 연변이나 어떤 평양 이렇게 오가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31년에 그 장하일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만주 간도 지역으로

0: 외출을 하게 되거든요.
1: 어.
0: 당시에 이제 일제 치하의 어떤 감시, 통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조선 중앙 내부에서의 활동이 되게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당대의 어떤 만주 지역이나 간도 일대는 이 독립운동가, 이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아주 주요한 활동지였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간도로 이주하게 됐고, 일제 통치가 아주 직접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정치적 공간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막상 강경희 작가가 만주, 간도로 이주를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사람 사는 꼴이 아닌 거예요. 뭔가 조선 내부에서는 자기 땅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주 작게나마 자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자기 땅을 포기하고 이 북쪽으로 간 거잖아요. 만주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조선인 이주민들의 삶이 너무나 궁핍했고 그런데 그 안에서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아주 척박한 땅이라도 중국인들 지주들 밑에서 소작을 지어야 하는 이 농경 체제 하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지주는 지주대로 조선인들을 착취하려고 하고, 어쨌든 만주와 간도 일대에도 이 일본인 경찰들이 이제 군대가 또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1: 네.
0: 뭐 양쪽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군과 만주군 세력의 그 협력하는 조선인 내부자들도 생겨나는 거죠.
1: 그쵸.
0: 내부 분열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소작농으로 이 지주의 온갖 착취와 핍박을 받아가면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농사지은 값을 또 조선인 내부 분열자들,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조직한 치안단체에 또 상납해야 하는 어느 일정 부분 세금도 내고 착취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너무나 악랄한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강경희가 작가로서 또 생활인으로서 그러한 광경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경험하면서 써낸 소설이 이제 지하촌, 소금, 뭐 이런 마약, 이런 작품들이죠. 그래서, 너무 읽기에 힘들다라는 것은 소설이 가독성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어떤 절절함이 너무나 극사실주의의 세계로서
1: 그쵸.
0: 펼쳐져 있기 때문에 리얼리즘 소설이란 이런 것인가? 너무 이제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에도 이 봉염 어머니라는 여성이 주인공이거든요. 아들, 딸 낳고 남편과 간도 지역에서 이제 소작농으로 일하고 있는데 첫 줄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용정에서 팡둥, 그러니까 이 집방자를 써가지고 이 집주인이라는
1: 네.
0: 뜻이거든요, 중국어로. 그래서 팡둥이 왔다고, 그러니까 중국인 지주가 왔다고 기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 지주가 왔다는 기별이 오면 소작농들이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이제 뭐 언제까지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은 왜 늦어지냐면 하면서 뭐 사정하는 처지가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별이 와서 이제 남편이 벽에 걸린 두루마기 걸치고 이 문밖을 나섰다라는 게이 소설의 시작 부분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봉염은 이제 딸이고 봉식이 아들인데 이 남매를 둔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안해하면서 남편이 문 밖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소설의 시작인데 그 와중에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팡둥이 와서 그 기별을 받고 가는 건지 아니면 혹은 자위단이나 보위단 사람들이 와서 꼬드겨서 내 남편을 꼬드겨서 사지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는 자위단, 보위단이라는 이 명칭이 등장하는데 이두 가지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위단은 이 만주 지역 내부의 어떤 조선인 마을에서 좀 군사적인 치안 조직을 조선인들이 만들었던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만주 지역에서 일본 군대는 항일 세력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잖아요. 누가 독립군인가, 누가 항일 세력인가 다 찾아내서 이제 전멸하리라.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본 군대가

0: 주둔해 있는데 조선인 내부에서 친일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항일 세력을 추출해내는 데 앞장선 게 자위단이라는 거예요. 그 자위단이 있고 또 보위단은 당연히 이제 주민 통제, 뭐 치안, 안보 이런 목적으로 또 만들어진 경비 조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일파 조선인들이 앞장을 섰고 무엇보다 자위대보다 보위단이 더 나빴던 건이 같은 조선인들을 물자를 징발하고 세금을 거두면서 깡패 조직처럼 변질되었다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이 지금 팡둥이 왔다고 해서 중국인 지주가 왔다고 해서 저렇게 서둘러서 집 밖을 나섰는데 아니야 이거 거짓 선동이 아닌가? 자위단이나 보위단에서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내 남편을 끌어간 건 아닌가? 이게 너무 지금 끝없이 불쌍하고 막 가여운 심정이 되어서 너무 초조해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까
1: 그
0: 봐.
1: 당시 그 간도에서의 삶이 어땠을지가 이 소설 따라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소설 도입부부터 우리를 정말 긴장 안으로 이렇게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달 한아름이 함께한 곡 나의 이름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소설 북클럽 최동민 작가,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책은 강경애 작가의 중편 소설 소금입니다. 이 소금, 수록된 지하촌이라는 소설집 받고 싶으시면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책 받으실 주소 연락처 포함하셔서 지금 말머리 소금 달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소금 달고 사연 보내주고 계십니다. 3148 쓰시는 카페인님은 옛날 한국 소설이나 근현대 소설에서의 우리 선조들, 고증조 부모님들, 극사실주의 소설 책이라도 활자에서 느껴지는 감정이입이 되면 차마 다 읽기가 힘들어요. 네, 감정이입이 되면 다 읽기가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덩달아 독자도 힘든데 이걸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쓴 작가, 그 작가는 어떤 마음으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 소설 읽으면서.
1: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간도로 이주했던 작가 자신의 어떤 삶의 이력이 문학 작품 속에 고스란히 투영돼서 그것을 이제 서사화해 놓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대의 어떤 작가의 눈으로 목격된 어떤 가난의 실상 이런 것들을 문학작품식으로 어떤 낭만화, 관념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술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이 지하촌만 하더라도 사실은 소금은 아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어떻게 내면이 붕괴되고 외적으로도 가난과 빈곤이 봉염 어머니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표제작인 지하촌 같은 경우에도 장애를 입은 식민지 시기의 남성이 등장하잖아요. 네. 칠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근데 이제 칠성은 눈먼 처녀인 이 여성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혼이죠. 정말 그 부잣집으로 팔려나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을 지킬 수 없고 뭐 마지막에는 막 엄청난 폭우로 자연재해까지 이루어지면서 동생을 잃게 되잖아요. 이런 너무나 이 명명백백하게 사실로서 주어졌던 그 인물들의 큰 갈등과 위기의 상황들이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읽어나갈 때 이 사실주의 형태가 너무 힘겹긴 한데 그래서 정말 이 박원서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자신의 산문을 통해서 해방 이후에 강경애 작품을 읽었을 때 느꼈던 이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 차례 기술을 해놓고 계시거든요. 너무나 이제 놀라운 해방 이전에 식민지 여성들의 삶을 통해서 정신적인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진술이

0: 근데 그것이 너무 격렬했던 나머지 어떤 육체적인 충격감까지 더해져서 강경애 작가의 작품을 읽고 여러 차례 구토했다. 이런 말씀까지도 산문에서 쓰셨을 정도로 이 강경애의 소설이 갖는 너무나 격렬한 정서적 지점들이 있어요. 뭐 정말 읽다 보면 나의 내면마저 황폐해질 것 같은 이 모든 역사적 삶의 격동과 이 모든 파동을 몸으로 겪어내야 했고
1: 그쵸.
0: 작가로서 직시했어야 했던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1: 맞아요. 우리 오늘 일카에서도 그 나만의 보폭으로 책 읽는 속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런 강경애 작가의 지하촌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작품들 벽돌 책도 아니지만
0: 그쵸.
1: 이 소설을 요약본으로 접할 때는 진짜 아무런 울림을
0: 어떻게
1: 느끼지
0: 요약본으로
1: 못할 것
0: 접하죠?
1: 같아요.
0: 네,
1: 요즘에
0: 완전 안 돼.
1: 워낙 요약본으로 접할 수도
0: 아,
1: 있잖아요.
0: 줄거리만? 그쵸.
1: 줄거리만
0: 결론까지 딱딱딱
1: 안
0: 해가지고.
1: 돼. 안 되는 거라고.
0: 네.
1: 맞아요. 지금
0: 네.
1: 얘기한 이런 울림은 그 요약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당대의 황해도 사투리라든가 그 시대에 사용했던 언어들 지금은 우리가 각주를 달아서 읽을 수밖에 없는 아
1: 네.
0: 이게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근대 소설을 읽는 현대 독자로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시대와 역사와 호흡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 그쵸.
0: 줄거리 요약본만으로는 알아낼 수 없죠. 네.
1: 이은설님이 지금, 와, 항상 설명을 지금 너무 잘해주시는 염승숙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하고
2: 네.
1: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완식님은, 소설 북클럽에서 소개된 디아스포라 소설 모두 읽었어요. 일제강점기 이후 세계로 흩어진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발견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2: 네. 3148님께서는 그냥 그저 순박하게 살았는데 우리나라 민족의 침입, 핍박, 억압의 세대는 대대로 이어진다. 지금의 나도 행태만 다르지 눈물 새워 산다. 이렇게 네, 또
0: 시 같은데요?
2: 네, 현재의
0: 사연이?
2: 삶까지 이어가지고 그렇죠.
1: 맞아요. 이 지금 소금, 이 상황 속으로 다시 좀 들어가
0: 네.
1: 볼게요. 지금 집주인이 왔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
0: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중국인 지주가 왔다고 해서 뛰쳐나갔는데, 이 봉염 어머니는 너무너무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바가지 몇짝 달고 고향에서 떠날 때는 마치 끝도 없는 망망한 바다를 향하여 죽음의 길을 떠나는 듯 뭐라고 형용하여 아픈 가슴을 설명할 수 없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고향에서 떠나와서 간도에 정착할 때 바가지 몇 짝을 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사실은 남편이 사망해서 돌아오거든요. 이 아들인 아들의 품에 안겨가지고
1: 네.
0: 남편이 시신이 돼서 돌아와요. 근데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해서 죽음에 이르렀는지 밝혀진 바 없이 도망치듯이 이제 그 간도에서 정착했던 소작농으로서의 위치도 다 버리고 또다시 도망치거든요. 이때 유추해 볼수 있는 건이 봉염 어머니의 남편이 자위단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당대의 어떤 조선인 소작농으로서 중국인 지주의 땅을 떼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면서도 이 조선인 내부에서 분열되어서 어떤 친일 행각에 가담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처형당한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자신의 아들도 실종되는 상황에 이르고 또 실종된 아들을 찾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딸 봉염과 함께
1: 네.
0: 둘이서 이 모녀가 아주 정말 너무나 힘겨운 가난과 배고픔에 휩싸여가지고 이리저리 이동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들이 또 공산당에 의해서 처형당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면서 아니 실제로 공산당이 아니었나? 아닌가? 공산당에 의해서 처형당했나? 이런 너무나 혼란한
1: 그렇죠.
0: 판단 불능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봉염 어머니라고 하는 이 조선인 여성의 머릿속에는 누가 적인가가 너무 지금 힘겨운 거죠.
1: 그쵸.
0: 네. 남들은 공산당을 너무나 저주하고 증오하고 적대해야 하는
1: 네.
0: 이 목소리로만 떠도는데 이 공중에 떠도는 이

0: 적대와 혐오가 만약에 나의 아들이 공산당이었더라면, 어떻게 나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집단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 머리가 복잡한 와중에 봉염, 딸이 굶고 있으니까, 나부터도 너무 굶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 봉염 어머니가 굶주림이 죽음보다 더 힘겹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계속해서 배를 고르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참혹하고 추악하게 만드는가를 절절하게 토로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이어지면서 읽다 보면 너무 가슴 아프죠.
1: 그렇죠.
0: 네.
1: 지금 김영하님, 저도 특히 일제강점기 근현대문학 읽기가
0: 네.
1: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해준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힘들지만 또 그것이 내 삶의 지침서가 되기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0: 네,
1: 네.
0: 맞아요.
2: 그리고 7739님께서는 100여 년 전에 작품을 만난다는 것은 의미 깊은 일이겠어요. 승숙님이 추천하는 강경의 소설 꼭 만나보고 싶어졌어요.
1: 네, 진짜. 지금 100여 년 전에 작품이라고 했는데, 진짜 책을 열어보면, 오래전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0: 맞아요.
1: 여기서 지금 봉염 어머니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혼란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완료된, 이책 안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0: 맞아.
1: 우리가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또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미나의 무엇이 되어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의 책은 강경애 작가의 중편 소설입니다. 소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3323 쓰시는 카페이님은 몇년 전에 달인을 거쳐 단둥 백두산 다녀왔는데 가도 가도 들판, 강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간도로 이주하셨던 그분들 농사 짓기 참 힘들었겠다 생각했죠.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념으로 나누어져 서로 할퀴다니 안타까워요 하셨습니다.
1: 맞아요. 이 소설
0: 아.
1: 소금만 읽어봐도 소작농으로서 이런 땅덩어리 빌려주면서 먹고 살라고 하고
0: 네.
1: 세금이며 물자 차출이 너무 심하니까 막 억울하다 원망하는 대목들도 많거든요.
0: 그쵸.
1: 그러면서 막, 아, 제발 하느님 원망스럽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팔자가 무슨 놈의 팔자고 하느님도 무심하지 막 이런 원망 섞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앞서서 봉영어머니의 남편이 지주 만나러 나갔다가 시신으로 돌아왔다고
0: 네.
1: 했잖아요. 그때 봉영어머니가 직감하는 장면이 그런 거였어요. 소금. 아, 소금만 좀 조선 땅에서 소금으로 만들어 먹던 것처럼 소금이 조금 값이 쌌으면 소금을 적절히 써서 간장도 뭐 아니면 된장도 된장찌개라도
0: 네.
1: 다 간을 맞춤 맞게 해서 없는 밥이고 없는 반찬이라도 좀 맛있게 먹었을 텐데 한평생 아내 된 도리로서 남편한테 밥을 해줄 때간 하나 맞추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하고 원망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이때 간도에서 소금은 조선에서 통용되는 소금이랑 너무 똑같은데도
0: 네.
1: 거의 뭐 수십 배 이상 되는 값어치로 팔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관염이라고 해가지고 관아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소금의 중량을 달아가지고 값을 매기는 그것을 통제를 했는데 소금의 이 유통을 통제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폭리가 심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소금 한대 사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이놈의 소금 메주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널어놓으면 뭐 하지? 소금이 있어야 된장을 만들고 다이 소금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먹일 텐데 이 소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남편의 시신 앞에서 절규하던 이 봉염 어머니의 내면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아들도 실종된 마당에 뭐 먹고 지낼 곳이 없으니까 잠잘 곳이 없으니까
0: 네.
1: 또 다시 이 중국인 지주 땅을 떼어줘서 농사짓게 했던 팡둥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식모로 부려만 달라 이런저런 일을 다 하고 그냥 잠만 잘수 있게 해달라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팡둥 집에 계속 이제 머물게 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팡둥 지주의 아내가 잠시 친정집에 다니러 갔을 때, 성적으로 착취당하죠. 지주에 의해서. 이게 너무 당연한 결과인가 싶으면서도 왜 어째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악몽 같은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마음이 착잡해지면서도. 그런데 결국에는 봉염 어머니가 딸아이 봉염 보기에도 부끄럽잖아요. 배가 불러오고, 어떻게든, 아이를, 좀 자연적으로, 잃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 정말, 뭐 그런 거죠. 너무, 뭐, 배를, 뭐, 기둥에 가서 부딪힌다든가. 근데 이게 아이를,

0: 이제 없애고 싶은 마음이지만 자기 몸도 해하는 장면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근데 결국에는 아이는 꿋꿋이 이 봉영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출산에 이르게 되는데
1: 네.
0: 출산 직전에 팡둥에게 사정하려고 해요. 사실은 아이가 들어섰다. 이 집에서 내딸 봉영과 함께 좀더 머물 수 있게 해달라. 근데 뭐, 황둥이 어디에서 바깥에서 그날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네 아들 봉식이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죽었다더라. 내가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너희 모녀를 우리 집에 머물게 할순 없다. 내가 무슨 화를 입으려고? 하면서 간밤에 내쫓아버린 거죠. 네,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정말 이 낯선 중국인 집문 두드려가지고 헛간에 재워달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요. 볏짚 이렇게 쌓여 있는 곳에. 그래서 딸은 잠들고 이 배고픈데 이제 진통이 오는 거죠. 아이를 낳을 것만 같은 진통에
1: 네.
0: 휩싸이고 그 엄청난 이 통증 속에서 또 비가 옵니다. 또 비가 오는데 헛간에서 비가 막 새니까 딸은 봉염이 자고 있으니까 비가 안 새는 곳으로 봉염을 밀어서
1: 네.
0: 이제 헛간 더미 아래쪽으로 밀어주고 자기는 그비 쏟아지는 비 새는 그 철벅한 헛간 더미 위에서 산통을 시작하는 거죠. 결국엔 애가 나와서 정말 이 애가 나오면 아무도 몰래 이 폭우가 쏟아지는 이 한밤중에 아무도 눈 뜨지 않는 새벽에 이 아이의 목을 졸라서라도 내가 이 아이의 흔적을 없애리라라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울고 있고 갓난 애를 바라보는 순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2: 그렇죠.
0: 어머니로서. 그래서 이제 부둥켜 안고 울고 봉염도 깨어나서 너무너무 놀라지만 엄마를 또비안 오는 헛간 더미 위로 또 옮겨주고 이런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봉염의 이 학교 다니던 시절 친구가 있었어요. 용애라고. 근데 그 용애 어머니를 또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던 용애 어머니를 만나서 불러오죠.
1: 네.
0: 딸아이가 불러와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하면서 막 하니까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해서 또 옮겨가죠.
1: 지금 이게 남편과 아들과 뭐 이런 지금 너무나 혼란 속에서 그들의 빈자리,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지금 나에게 또 딸려있는 또 다른 자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지금.
0: 맞아요.
1: 여기서 너무너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진짜 뭐라도 부여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서
0: 그렇죠.
1: 사실 할 말을 좀 잃게 만드는 그런
0: 맞아요.
1: 소설이었어요.
0: 맞아요. 봉우영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 팔자.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내 운명.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러니까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근원을 개인의 운명, 개인의 팔자,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는 인식 구조를 보여주거든요.
1: 네.
0: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소설을 아주 큰틀 안에서 통시적으로 바라보면 결국 봉우영 어머니가 감내해야 하는 이 몹쓸, 모질고도 몹쓴 고통은 단지 개인의 것인가? 개인의 탓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1: 그쵸.
0: 돼요. 결국에는 사회 구조적인 이 집단적인 이 원인이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조선인 내부에서 분열된 어떤 이 친일과 반일의 정서로 나뉘는 이 계급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남편이 어디, 이 친일과 반일 중에 어디에 서 있었는지, 나의 아들의 어떤 이념적 갈등이 공산당과 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어디에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1: 그쵸.
0: 이 계급 구조에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너무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이 개인적인 곤경과 어떤 공적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1: 네.
0: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삶과 어떤 계급 문제에 대한 사유까지 사유에까지 이를 수 있는 작품인 거죠.
1: 이 조금 앞부분에 그런 대화도 나오잖아요. 그 봉염이가 운동화 얘기를
0: 네,
1: 하는데,
0: 맞아요.
1: 그,
2: 엄청 혼내고.
1: 엄청났잖아요.
0: 아,
1: 나도 운동화
0: 운동화
1: 있으면,
0: 사줘.
1: 얘기 한번 했다가, 우린 돈 없어. 너 운동화 사줄 돈 있으면 그걸 봉식이 공부시킬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돈이 없어? 이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거지들에게 왜 태어났니? 이러면서 얘기하

0: 그렇죠.
1: 부자들에게 태어나지.
0: 그쵸.
1: 왜
0: 그러니까
1: 자식이 뭐야 이러면서.
0: 딸아이가 봉염이 묻고 있는 건 그거예요. 가난은 어디서 왔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천진하게 물어본 건데.
1: 계속 나오죠. 반복되잖아요.
0: 그렇죠.
1: 왜 돈이 없어.
0: 맞아요.
1: 이렇게.
0: 근데 봉염 어머니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거지고 우리는 돈이 없고 그게 왜 가난한 부모한테서 왜 태어났니? 라고 오히려 이 근시안적인 면면을 보여주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봉염 어머니가 이 봉염을 혼내는 장면이 저도 이제 보이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예, 너도 지금 같은 개화 세상에 나왔으니까 그나마 공부라도 하는 줄 알지. 우리들 때에는 뭘 어디를 가 물 깃고 배 짜고 여름에 김 메고 짚신 신고 다녔지 어디서 운동화 타령이야? 이러면서 막 혼을 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 질문으로 이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죠. 우리 지금 동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가난, 빈곤, 질병 이런 극한의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아무도 자신할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고 결국에는 막 오늘날에도 주거 문제, 양육 부담, 노후 빈곤. 우리는 너무
1: 맞아요.
0: 이 모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가난의 이 역사로부터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1: 유희경 님이 조금 전 들었던 가야금 선율이 돋보이는 처연한 가수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귀 기울이게 됐어요. 찾아듣고 싶은데 노래 제목이 뭘까요? 라고 하셨는데 정민아입니다. 정민아의 무엇이 되어. 저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걸 아까 띄워드렸고요. 아마 이 곡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나윤선의 사회 찬미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강경애 작가의 소금입니다. 497이 쓰시는 카페이님, 사회찬미 이 버전 참으로 처연하네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마음이 울컥하여 보냅니다. 하셨는데요. 나윤선 버전 지금 띄워드렸죠? 그 척박한 삶을 살아온, 아니, 살아낸 과거의 우리네 엄마, 언니, 동생들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그 시기를 다 거쳐 지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들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지금 음악 나가는 사이 영화 얘기도 하고 막 문학 작품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시절이 참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간접이잖아요.
1: 그쵸.
0: 어쨌거나 후대의 그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읽는데도 이렇게 아까 박원순 작가님 얘기도 하셨지만 몸으로도 그 증상이
1: 그쵸.
0: 나타날 정도로 충격이 된다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은 어땠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맞네요.
0: 또 볼까요?
2: 네, 1610님께서는 아직 읽어보지 못한 소설인데 남편의 아들까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녀의 시련이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작가 자신도 간도해서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삶의 순간들을 이렇게 날카롭고 의미 있게 문학으로 남겨주셨다는 게 존경스럽네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 땅에 묻히셨다고 들었는데 남겨진 소설로 강경애 작가와 연결되고 싶습니다.
1: 정말 젊은 나이에 36세에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이렇게 정말 끈질기게 작품은 살아남으니까요. 우리가 강경의 삶과 문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0: 맞아요.
1: 들어요.
0: 박진경님은 마음이 아파서 읽기가 무서울 정도로 슬퍼요. 마음이 울렁거려요라고 하셨는데요.
1: 맞아요. 초반에 봉영 어머니가 남편과 아들을 잃는 상황도 너무 가슴 아픈데, 이제 이 정말 갓난애, 이 중국인 지주에게 성적으로 착취당해서 낳은 아기, 봉희까지 생겨났단 말이죠. 근데 어디 가서 돈을 벌 재주가 없으니까, 용의 어머니라고 그 봉영의 친구 엄마가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데요. 그 일자리가 돈 많은 집에서 갓난애가 나왔는데 출산 이후에 저지돌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더멈을 구하는데 혹시 와줄 수 있냐? 이렇게 일자리를 주선해 준 거예요. 당장 너무 반가운 제안이지만 봉영 어머니에게는 봉희도 있잖아요.
0: 그쵸.
1: 젖을 먹여서 키워야 하는 똑같은 갓난애가 있는 건데 그 갓난애를 데리고 오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애달파도 일단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젖 먹이면서 유모로서 일하고 그 돈으로 이제 방 하나를 월세를 얻어요. 그래서 이제 봉염과 봉희를 놓고 일단 좀 지내봐라 라고 하고서는 이제 봉염 어머니가 돈 벌러 떠나는데 이 과정에서 봉희도 갓난쟁이지만 봉염도 어리단
2: 그쵸.
1: 말이에요. 봉염이도.
0: 그쵸.
1: 근데 봉염이한테 애기 보고 애기를 보라고 하니까 너무 힘겨운 거죠. 밥 챙겨 먹는 거, 재우는 거, 뭐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다 어려운데 그 과정에서 한여름에 열병이 돌면서 이 봉염과

0: 봉이 둘다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거든요. 봉이 어머니는 뭐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로
1: 무너지죠, 진짜.
0: 달려와서 이두 아이를 거두는데 너무 가슴 아픈 장면들이 있어요. 봉염이 막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방 천장에 이제 달라붙어 있는 거미줄 같은 것들을 희미한 눈으로 바라보고 거미줄이 슬었는데도 어머니가 안 오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봉염 어머니는 봉염과 봉이가 자는 동안에 그 부잣집을 나와서 맨발로 뛰어와서 아이들을 보고 가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봉염은 모르는 거죠. 그런 장면들도 가슴 아프고 결국엔 두 딸마저 잃고 나서 혼자 살아만 남았는데 봉염 어머니가 양잿물을 마시고라도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소금 밀수까지 손을 대게 되죠. 한 번만 그강 건너 물 건너서 소금 한 보퉁이만 이고 지고 와서 비싸게 팔면 장사 미천이라도 되니까 한번 갔다 오자라고 누가 제안을 해서 진짜 목숨 걸고 강 건너서 소금 보퉁이를 이고 지고 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주막집에서 정말 다 건너왔는데 주막집에서 그 형사한테 걸려요. 사염을 판매한다고. 관표를 내놓지 않으면 잡아가겠다. 뭐 이런 결말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정말 문제적인 장면은 그 소금 보퉁이를 이고서 머리에 이고 강물에 휩쓸려가는 공포심을 이겨내면서 강을 건너왔을 때 총소리가 들려요. 누구냐? 손들어. 근데 그게 이제 항일 무장 세력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소금 주머니를 뺏길 줄 알았는데 빼앗지 않고 그들이 그냥 보내줘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소금을 밀수해서라도 삶을 이어나가야만 하는 이 가난이 도대체 어디에 온 것입니까? 막 너무 가슴 아프게 연설에 연설을 하면서 이 봉염 어머니 무리를 일행을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그 주막에 정말 이 관염표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봉염 어머니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 가난의 원인이 나한테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 식민 지배 하에 이 열악한 착취 구조에 있었던 거구나라는 이 봉염 어머니의 어떤 의식의 전환이 오는 시점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말 목숨 걸고 이고 온이 소금을 나한테서 빼앗는 자가 누구인가. 이 정확한 적대와 혐오의 대상을 판별하는 지점인데 이 소설에서 공산주의를 옹호한다. 공산주의가 옳다. 뭐 민주주의가 그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어떤 이 개인적인 고통의 원인을 사회 구조 속에서 판별하려고 하는 인간 내부의 의식의 전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그 각성의 시점을 보여준다는 것이
1: 그쵸.
0: 굉장히 유의미한 거거든요.
1: 독자로서 이 소설 따라 읽어가면 뭐 어떤 이념이 뭐 어떻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0: 맞아요.
1: 지금.
0: 맞아요. 이 표제작 지하촌도 보세요. 어디 지하에 있는 공간이란 뜻이 아니에요.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간의 처지를 은유하는 거죠, 사실. 네.
1: 맞아요.
0: 그러니까 너무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는 소금은 정말 인간 생존의 최소 필요 조건이면서 어떤 식민지 수탈 구조까지 보여주는 상징으로 기능하는 거죠. 그래서 봉염 어머니로 하여금 어떤 저항과 각성의 계기까지 가능하게 하는 소재였던 것 같아요.
1: 자, 음악을 듣고 이제 출구 상점으로 가겠습니다. 1263 쓰시는 카페이님이 처음 들어보는 작품인데 지금 집중해서 들었다고 하시면서 염 작가님 잘 따라갑니다. 최동민 작가님, 그래도 6월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힘을 주실 거죠? 라고.
2: 아, 출구 상점에서요?
1: 네.
2: 아, 드려야죠, 드려야죠.
1: 뭐, 문을 닫는다거나 그런 거 아니죠? 한 달간 쉰다거나.
2: 아, 6월에 힘드니까, 아니, 힘들 때일수록, 끼니를 챙겨야 되잖아요, 저희. 항상
1: 그렇죠.
2: 문화적 끼니를 또 챙겨드려야 되니까,
1: 맞아요.
2: 네, 과연 그 끼니가 어떤 맛이 날지는, 네, 노래 듣고 와서, 네,
1: 좋습니다.
2: 같이 맛을 보는 것으로.
1: 기대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 수뇌부 비타민 PD님은 소설 후반부에 검열로 인해서 지워진 부분,
0: 맞아요.
1: 이것을 또 후대 문학과 학자들이 복원한 거, 그 노력에 또 인상 깊게 또 이렇게 좀
0: 맞아요.
1: 집중을 하셨던 것
0: 이
1: 같습니다.
0: 소설은 좀 지워진 부분이 많거든요.
2: 맞아요.
0: 네모 칸으로 삭제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검열의 흔적이고 후대의 연구자들이 복원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제 국문

0: 문학자, 동국대학교 교수님이신 한만수 선생님께서 그런 작업을 굉장히 끈질기게 하셨는데,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식실의 협조까지 받아서 지워진 글자를 막 복원하기도 했거든요. 이 소설집 읽으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그쵸. 그한 글자 한 글자를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것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송소희의 달무리 듣고 이제 출구상점으로 넘어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제 출구 상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1: 그러시군요.
0: 네. 네. 김지현님도요.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히 맞아요, 읽어야겠네요 맞아요. 하면서 네. 복원해서 소름 돋았다고.
1: 그러니까 이걸 저희 영화 같은 거 볼 때 요즘 OTT 볼 때 그 스페이스바라든지 화살표 없으면 못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방향키 없으면 난 못 본다라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조금만 지루해도 15초 넘김 해버리니까. 근데 책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 한 글자 복원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0: 그렇죠.
1: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너무 진짜 서글프겠다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0: 맞아요.
1: 또 한편으로 또 감독님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영화를 이것 때문에 찍었는데 그게 제일 지루할 때도 있잖아요. 지루한 장면일 때도 있으니까 넘기실 때가 많으실 텐데 이런 작품 보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봐야 좋은 것 같아요. 넘기지 않아야 되는 연습. 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0: 그쵸.
1: 이 책은 이렇게 복원돼서 이렇게 힘들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찾은 책이야. 절대 넘겨선 안 되라고 하고 안 넘기고 보면 또 그 경험이 또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네. 넘기지 말고 한번 제대로 봐보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복원 부분도 항상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앞서 또 6월이 싫다고 말을 했는데 네. 네, 이 작품으로 조금 더 네, 6월이 무거워질 것 같은 느낌도 네.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예전 같으면 이걸 좀 환기시키고자 좀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쪽으로 좀 전환시켜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계속 한 해 한 해 살다 보니까 그런 노력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기면 조금 더 딥하게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네.
1: 그러니까 봄이면 조금 더 가벼워져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보통 그렇잖아요. 너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 조금 좀 잡아줘야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할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날아가고 이렇게 좀 무겁고 무게가 조금 더 가중될 때 그럴 때 조금 더 무게를 더 얹어보는 것도 나쁘지 네.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축구 상점에서도 네, 6월을 조금 더 무겁게 할 수 있는
0: 더 무겁게
1: 네, 이왕 무거워진 거 조금 더 무게에 도전해보는
0: 네. 네,
1: 요즘 헬스가 유행이 아니라고 하지만 네, 조금 더 무게추를 올려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음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네, 음반을 가져왔고 빌리 홀리데이의 LP 음반이고요.
0: 네,
1: 스트레인지 플루시라는 이상한 과일이라는 제목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그런 제목의 LP 음반을 가져와봤습니다.
0: 이 음반에도 뭔가 사연이 있나 보죠?
1: 굉장한 사연이 있고요. 네, 네 사연이 소금 못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또 빌리 홀리데이가 이렇게 노래했던 그 흑인들의 네. 이야기 그리고 그 당시 그리고 그 이전 세대의 흑인들이 받아야 했던 그런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또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0: 그쵸.
1: 또 아픔은 모양이 다르다 뿐이지 아픔의 강도라든지 그런 형태라든지 이런 건 또 비슷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받았던 그런 흑인들의 인종차별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던 노동 환경 그리고 네. 삶의 환경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함께 읽었던 소금의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빌리 홀리데이가 그것을 노래했다. 라고 한다면 이 음반은 어떻게 보면 소금의 주제곡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0: 네.
1: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0: 그쵸.
1: 네, 이 인상적인 걸 조금 더 인상적으로 만들어 드리자면 이 제목에 걸린 과일이 뭘까 그러면 이상한 과일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0: 네.
1: 저는 처음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흑인들이 원래 살던 고향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미국 땅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과일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1: 저희가 예전 시대에 바나나를 같은 거 봤을 때 네. 신기한 모습을 겪었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상한 과일은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입니다.
0: 나무에서
1: 네,
0: 열리는
1: 힌트를 일단 이 정도 들리자면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 많잖아요.
0: 네. 그쵸.
1: 그리고 이상하지 않잖아요.
0: 네.
1: 과일이 나무에서 열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꽃이 피면 당연히 열매를 맺으니까. 그런데 왜 이상할까?

0: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나무에 걸린 나무 그 빌리 홀리데이가 과일이라고 표현했던 것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1: 네.
0: 그 과일은 시체였습니다.
1: 아.
0: 네. 저희가 이 당시에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흑인들을 법과 상관없이
1: 네.
0: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살해한 후에 그걸 뭐 감추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들이 나무에 사체를 매달아 놨다고 해요.
1: 네.
0: 그런 이들을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살아남은 흑인들이 보기에는 그 나무에 이상한 과일이 열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리 홀리데이가 그런 그 시대의 이야기 이런 것을 자신의 그런 목소리와 재즈 선율에 이렇게 담아서 만든 이 앨범이 바로 이 이상한 과일이라는 제목의 LP 앨범입니다.
1: 그 당시에 그게 죄인 줄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0: 그쵸. 그들은 뭐 당당했겠죠. 그 당시에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더 묶어놓고 더
1: 그렇죠.
0: 나무에 걸어놓고
1: 과시하듯이.
0: 그렇죠. 나의 전리품처럼 이렇게 했겠죠. 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봐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통용됐던 그런
1: 네.
0: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봤던 소금 속에서도 그 아들이 이렇게 소문이긴 했지만 공산당에 참여를 하면서 처형을 당했다. 뭐
1: 네.
0: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소식이 전혀 낯설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형당하고 누군가 죽고 죽이고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상을 가진 쪽에서는 그들을 제압하는 게 오히려
1: 네.
0: 더 용맹한 일이고 굉장히 승전보를 올리는 그런 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 소문이지만 감추지 않고 더 알리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걸 마주해야 됐던 봉식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 빌리 홀리데이가 살았던 그 시대의 흑인들의 가족들이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서글펐을까. 그걸 또 이걸 바꾸어낼 수 없는 환경은 또 얼마나 또 잔혹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봉효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뭐 자신의 그런 가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1: 네.
0: 생각을 썼잖아요. 근데 그 당시 흑인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게 잘못이야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1: 네.
0: 그래서 나무를 베거나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미국의 모습이나 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소금 속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 역사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겹쳐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시면 어떻게 보면 이 소금의 약간 메인 주제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돼서 일단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자, 지금 카페인님들이 막 울고 계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0: 그렇죠. 이 노래 들으시면 더울수 있어요. 근데 울고 싶을 때는 우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1: 그리고
0: 울고 있을
1: 기억할 건
0: 때.
1: 기억해야 된다.
0: 그렇죠.
1: 그쵸.
0: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더 딥하게 이런 슬픈 감정, 이런
1: 네.
0: 슬픈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간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요약이나 이런 거 말고
1: 그쵸.
0: 네. 저희가 이야기 너무 잘해 주셨지만 직접 읽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자,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두분 발표할게요. 5233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사연
2: 네.
1: 주셨습니다.
2: 북카페 애청자입니다. 6월에 읽으면 좋은 작품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서 행복한 1인입니다. 카페인이 되어가서 좋으네요. 네, 좋으네요.
1: 좋네요. 그리고 9267 쓰시는 카페이님, 북카페 창립 청취자입니다. 윤고은의 북카페가 한 7년째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네.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7년인데 지금 처음으로.
0: 네네.
1: 네.
0: 커밍아웃을 이렇게.
1: 네.
0: 네.
1: 반갑습니다. 점심시간 때마다 이어폰 꽂고 누워서 힐링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하셨는데. 네. 네, 이렇게 두
2: 네.
1: 분께 선물 드릴게요. 아, 오늘 얘기하면서 진짜, 아, 인간으로서 산다는 게 어떤 거지라는 생각 또 많이 하게 됐어요.
2: 맞네요.
1: 진짜.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하루하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예전에 윤동주 특집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모았을 때가 있었는데
1: 네.
0: 그때 윤동주도 이 용정에 가서 이렇게 마을을 일구고 이렇게 살았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 당시에 여기 가고 싶어서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심지어 여기
1: 돌아가고 싶어서
0: 그쪽 남쪽 땅은 너무
1: 고향이.
0: 힘들고 일본 일제도 너무 많고

0: 약간 저 만주에 가면 살게 너무 많대. 땅이 진짜 끝도 없이 보인대. 그 중에서 그냥 깃발만 꽂으면 다내 땅이래. 라고 하고 기차표를 구하기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막상 간 사람들은 땅이 그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 척박하죠.
0: 게다가 소금도 진짜 안 나는 그런 땅이었으니까 그런 모습까지 역사적 사실까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독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 네, 좋습니다. 8672 스승 카페인님은 엄청난 소설이라고 하시면서 태백산맥 읽는데 마음이 힘들어서 3년을 걸쳐서 읽으셨대요. 이 책도 1년 걸릴 것 같네요. 그럼에도 천천히 마음 다스려가면서 읽어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용기 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분 함께해서 좋았고 다음 주 우리
1: 네.
2: 어떤 책으로
1: 다음
2: 얘기할까요?
1: 주에는 나혜석 작가의 소설이고요. 제목은 경희입니다.
2: 나혜석 작가의 경희.
1: 이 소설은 근대 여성 작가선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2: 네, 이 작품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빌리 홀리데이의 스트레인지 프루트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of the gallant South.
1: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서초구에는 조금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서초 프렌데디 스쿨. 프렌드에 데디를 더한 이름으로 친구 같은 아버지를 지향하는 초보 아빠들이 다니는 곳인데요. 매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로 수업이 열립니다. 갓난아기 아빠는 베이비 마사지 하는 걸 배우고 꼬마아이 아빠는 아이와 함께 과학 실험 놀이를 하거나 템플스테이를 떠나는 시기죠. 수업 만족도는 당연히 최상. 새로 신청을 받을 때마다 금세 인원이 찬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부모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2: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1: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2: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1: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버터플라이. 영어로 나비라는 뜻. 그런데 이 버터플라이가요, 두근거림, 설렘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대요. 뱃속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설레서 속이 간질간질한 느낌을 I'm feeling butterflies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 마음속에도 나비가 날고 있을까요? 6월의 첫날, 작은 설렘 하나가 나비처럼 찾아오길 바라는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6월 1일 첫날이네요. 월요일 밤첫 곡으로 엠플라잉의 노래 블루문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버터플라이.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중학교 정도의 영어 단어. 나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긴장, 설렘이라는 표현을 할 때도 쓰인다고 하네요. 속이 간질간질하고 막 마음이 두근두근한 느낌을 butterflies in my stomach. 내 배에 나비가 들어있어요. 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네요. 이제는 butterflies 자체가 긴장, 설렘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게 된 거다라는 거죠. 우리 팝송 듣다 보면 you give me butterflies. 너는 나에게 뭐를 줬다? Butterflies, 나비를 줬다.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에게 설렘을 줬다. 어? 나너 좋아. 이런 느낌. 아주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다님들도 요즘 뱃속에 나비가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설렘을 느끼고 계신가요? 새롭게 시작된 6월과 함께 찾아온 여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설레이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혜영님. 안녕하세요. 벌써 6월이네요. 그러니까요. 세월 정말 빨라요. 미니 미디어님은 오랜만에 보이는 라디오 보러 왔습니다. 이제 6월인데 솔직히 버터플라이는 펄럭이지는 않는데 에어컨 켤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정말? 아직 안 키셨어요? 어머, 늦으시네요. 버터플라이가 꿈틀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임효정님은 오늘 출근길에는 신호가 연달아 잘 맞아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기분 좋게 걸어왔다고. 별거 아니지만 괜히 이번 달도 잘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6월 시작이 좋은 만큼 이번 달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좋은 덕담까지 남겨주셨습니다. 1251님, 안녕하세요, 생선님. 생선님의 6월 첫날은 어떠셨나요? 오늘 저는 강좌, 파이널을 제외하고는 올해 수능 강좌를 모두 다 종강했습니다. 이제 파이널 하나 남았어요. 그런 뜻깊은 날이었죠. 강세민님, 벌써 6월이라니 시간 너무 빠르네요. 모두 조금 더 행복한 6월 되시길 바라요. 이렇게 또 강세민님이 보내주셨고, 모두 다 6월에 첫날에 관련된 그런 감회에 담긴 그런 사연들입니다. 생선님, 저 오늘도 왔네요. 이향희 바다님이에요. 강의도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수업하실 때랑 경청하실 때랑 많이 다르세요. 그쵸? 어떤 게더 좋으세요? 수업할 때는 태토남, DJ 할 때는 애견남. 모든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아우 정승재 경청입니다. 오늘 경청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이라서 두근두근 설레는 바다님들 많으실 텐데 지금 경청 보이는 라디오 켜져 있거든요. 반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즐기실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무료인 반디와 유튜브에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월요일은 무슨 날? 땡깡과 함께 신나게 수다 떠는 날. 월요일의 코너. 일단 들어봅시다.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땡깡님의 동생 진절미님도 오셨습니다. 저랑 땡깡님 그리고 진절미님에게 궁금한 질문.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바다님들에게 소문내고 싶은 사연까지 지금 당장 보내주십시오.

이쏙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요. 세계 최강의 엄치나입니다. 들어보세요. 놀라울 거예요. 세계 최강의 엄마 친구 아들.

미국의 피겨 스케이팅 스타 네이선 첸. 이 선수가 금메달리스트예요.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피겨 남자 싱글 경기에서 금메달. 당시에도 유명했어요. 뭘로? 미국의 명문대인 예일대학교를 다닌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와, 피겨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그런데 이 선수가 최근에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와, 피겨로 세계 정상에 섰던 선수가 의학 공부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대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하버드 의대까지. 물론 모두가 네이선 시첸 선수처럼 금메달도 따고 명문대도 가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닌데 한 가지 분야에서 이미 충분히 성공했는데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길에 다시 도전한다는 거 정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이선 첸, 이 친구,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이브의 노래 랩을 하트 함께 들었습니다. 김설미님, 와 진짜 엄치나 이러셨고요. 라라라 333님은 네이선 첸 다 가졌네 다 가졌어 이렇게. 원리님은 넘사벽이라 질투할 엄두도 안 난다고. 그렇죠. 정말 엄두도 안 나요. 그저 대단할 듯 대단할 뿐 해놓고 입틀막 이렇게 해주셨어요.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는 세계 최강의 엄마 친구 아들 네이선 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남자 싱글 금메달리스트. 지금은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 중, 의료공학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연구 조교로 활동하면서 심장학이랑 종양학 분야의 공부를 하고 있대요. 올해 동계올림픽 열리거든요. 근데 아직 은퇴를 안 해서 출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랬대요. Oh, I'm sorry. I should study very hard. Yeah, so I will stop.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정말? 저 이번에는 올림픽 조금, 저 지금 공부할 게 많아서 이거 아니에요. 와, 이미 잘하는 일이 있는데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이 네이선 첸 선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도 꿈을 하나로만 만들지 말죠, 뭐. 내 안에 또 다른 가능성 하나쯤은 더 열어놔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윤혜정 선생님이 우와 종강 너무 부러워요. 고생하셨어요. 저는 내일 수능 완성 첫 녹화 시작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얘기 들었는데 선생님 고생하세요. 선생님 진짜 지금 아이스하키 하러 가실 거예요. 아마 월요일 밤에 11시 아이스하키 하러 가시는데 또 내일 아침 일찍도 출근도 하시고 정말 부지런하고 바쁘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홍장성님은 생선님 안녕하세요. 생선님 덕분에 수학이 재밌어졌다고 반가운 소식이네요. 윤연우바다님 생선님 땡깡님이랑 홀리몰리 추시는 거 봤어요. 완전 반전 매력. 홀리몰리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추락을 해서 휴대폰 앞에서 쳐본 적은 있습니다. 민수의 노래죠. I like me 듣고 저 금방 올게요.

장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생선님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는 것. 생선님의 취향을 저격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앞서서 세계 최강 엄치나 네이선 첸 선수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우리 엄마 친구의 아들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네이선 첸 선수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 현실에도 많아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다는 그 전설에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풍문으로 들었던 그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오늘 장르 불문 생선물에서는요, 누구는 전교 1등 한다더라, 누구는 벌써 진로 정했다더라, 조기 졸업했다더라, 이렇게 풍문으로만 전해져서 우리 바다님들을 힘들게 만들었었던 엄친아 엄친 딸의 제보를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맨날 비교하던 그 나쁜 사람, 들을수록 실존 인물인지 의심되는 그 전설 속의 주인공. 내 취향을, 저의 정승재의 취향을 저격해 주시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고요. 기다리는 동안 제가 너무 좋아했었던 복면가왕에서 불렀었던 그 노래의 원곡 김건모가 부릅니다. My Son.

행복한 6월의 첫날 DJ 생선님과 함께하는

장르 불문 생산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김건모와 정승재가 함께한 My Son이었습니다. 오늘은 장르 불문 생산물 우리 바다님들을 실제로 괴롭게 만든 엄친아 엄친 딸 제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한 5, 6학년 때 우리 엄마가 걔는 공부도 이번에 뭐다 맞았고 뭐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꽤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와, 노래 최고다 최고 임효정님 이렇게 보내주셨고 라라라333님은 생선님하고 건모 오빠랑 듀엣이네요. 생선님하고 노래 결이 엄청 비슷하시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팽수리님은 앞으로 가끔 이렇게 해주세요. 생선님 라이브 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그쵸? 맞아요. 가수는 노래를 해야 된답니다. 김두리님은 생선님 못하는 거 뭐예요? 노래도 잘하시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없어요. 못하는 걸 아직 발견 못했으니까 발견하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로 제가 못하는 거를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엄마 딸이 엄친 딸이었으면 좋겠네요. 김설민님,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8359님은 저는 엄친아 또는 엄친 딸은 아니지만 제가 희망하는 고교가 있는데 엄마가 그 고등학교에 가는 사람들을 다 내신 올 100점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힘들게 한다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싶구나. 그쵸? 열심히 하시면 되죠, 뭐. 임수아님은 저의 베프 미나랑 엄마가 매번 비교하셨어요. 전교 1등에 예쁘고 착하고 성격도 좋고 완벽하다고 어찌나 칭찬하시든지 화가 나서 내가 나가줄 테니 미나 엄마 딸해! 라고 했었던, 그랬구나. 우리 수아님에게 보내드려야지. 뭐 보내드릴까요? 치킨 보내드릴까요? 맛있는 치킨 보내드릴 테니까 양념으로 꼭 시켜서 드세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3님, 우리 엄마 친구 딸은 서울대 간호학과 입학해서 2학년 때 도저히 못하겠다고 수능을 다시 봐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다고. 와, 대단하다, 정말. 와, 정말. 시간만 나면 우리 엄마는 노래를 부르셨대요. 아이고, 걔는 간호학과 다니다가, 아이고, 이제 서울대 의대까지 갔다는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막 이랬던 거예요. 아, 어떡해요. 그런 엄친 딸이 있으면 힘드실 거예요. 햄버거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설민님은, 우리 딸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급회장, 부회장, 전교 부회장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진짜 엄친아인 줄 알았던 우리 딸인데 요새 남의 딸이었으면 하는 사춘기 시즌이라고 오늘도 공부 때문에 싸웠다고. 아유, 그래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똑똑한 친구면 금방 또 제자리 찾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김설민님은 저거 보내드릴게요. 따님이랑 행복하게 지내시라고 뭐죠 그거?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3님은 저한텐 생선님이 엄친아입니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방송이 끝난 후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러서 게시판 확인하시고요.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모실 분들 이분들도 대한민국 대표 엄친아, 엄친 딸이죠. 우리 아들, 딸도 저렇게 귀여웠으면 좋겠다라고 전국 부모님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랑스러운 남매, 땡절스의 땡깡, 그리고 진절미. 일단 들어봅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얘기들, 저랑 땡깡님, 절미님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앱!

0: 지금 이 자리에는요, 수익 배분 4를 맡고 있는 땡절스의 리더, 최근에 절미 기분 상해죄를 저지르고 안 하던 영상 편집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오빠, 땡깡님 나와 계시고요.
1: 안녕하세요. 편집 뒤집어 쓴 땡깡입니다.
0: 그 옆에는 수익 배분 6을 맡고 있는 땡절스의 실세, 천사처럼 해맑은 미소를 가졌지만 그 뒤에는 오빠의 살 때문에 가끔은 한없이 예민해지는 동생, 오빠의 살만 없으면 마냥 행복할 수 있는 진절미님도 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6대4의 6, 천사 진절미입니다.
0: 이제부터 두 분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바다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일단 들어봅시다. 아우, 우리 두 명의 요정, 먼데이 요정, 귀염 요정, 깜찍이 요정, 땡깡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생사님.
0: 잘 지내셨어요?
1: 네.
0: 일주일 동안?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요즘 그냥 쇼츠가 다 저랑 찍은 거던데요?
1: 네, 쌤이랑 찍은 거랑 네. 또 야구 네. 컨텐츠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어우, 너무 쌤 좋아요. 덕분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분은 진짜 요정이죠. 가짜 요정 아닙니다. 진짜 요정, 사랑스러운 분. 비타민, 월요일의 비타민, 진절미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요정입니다. 진절미입니다.
1: 사고 아니에요, 이거?
0: 왜 그래요?
2: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0: 왜?
2: 아, 진짜 요정이라고 하셔가지고.
0: 아, 진짜 요정이라고 네. 해서 요정이죠.
2: 네, 오빠를 이겼다는 그.
0: 오빠를 이겨서.
2: 비열감에.
0: 정말.
2: 네, 찐웃음이 나왔어요.
0: 그런데, 기분 상해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기분을 상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일이었어요?
1: 그냥 제가 살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살을 빼지 못한 게 가장 기분이 나빠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2: 좀 나쁘죠, 많이. 이제
0: 같이 활동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몸이 커지니까
2: 네, 그거 자체가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0: 아, 진짜 계약서에 써 있어요? 몸 관리한다고?
1: 계약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계약
2: 했는데
0: 구두계약 살 빼기로 했는데 오, 근데 네. 살 너무 많이 빠졌어요.

0: 지금
1: 지금 좀 빼고
0: 뼈밖에
1: 있습니다.
0: 없어 지금.
1: 아, 그 정도나
0: 지금
1: 그렇게
0: 진짜
1: 말씀하시는데.
0: 생선이면 이대로 팔면 혼나. 뼈밖에 없다고.
1: 이거는 놀리시는 거예요.
2: 그러니까.
0: 아니 너무 진짜 한 5kg 더 빠졌죠?
1: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닙니다. 진짜 2kg예요. 아직
0: 2kg? 진짜?
1: 2점 몇 키로 빠졌어요.
0: 라라라333님이 땡깡님 핑크색 옷 입고 오셨네요. 남자는 역시 핑크죠.
1: 아,
0: 이렇게
1: 잘
0: 또
1: 아시네요.
0: 남겨주셨고, 이하은님은 젊이님 땡깡님한테 색다 뺏기셨나요? 이렇게
2: 진짜다.
0: 보내주셨고, 그러네.
2: 좋은
0: 검정색으로.
2: 답해서 같다.
0: 장서영님은 땡깡님 젊이님 질투하실 모습이 벌써 상상되네요. 땡깡님 젊이님 질투하실 모습. 어? 뭘로 질투를 해?
1: 아니,
0: 어?
1: 그러니까 생선님이
0: 네.
1: 지금 편애하시잖아요, 진절미를. 아까도
2: 아.
1: 보자마자 절미만 들어와 이러셨잖아요.
0: 맞아요. 근데 왜
1: 진짜.
0: 들어와요? 눈치가 없어요?
2: 그니까.
1: 저 월요 요정이에요,
0: 아, 월요
1: 그래도. 네.
0: 요정이라서. 그래서 따라온 요정 땡깡님과 진짜 요정 절미님과 함께하는 월요일의 코너. 지난주 월요일 밤에 절미님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2: 네.
0: 동생, 막내 동생도 왔었잖아요.
2: 맞아요.
0: 찬빈님.
2: 맞아요.
0: 오, 진짜 뮤지션. 두
2: 아.
0: 명이 예능 느낌이라면 그분은 진짜 뮤지션 느낌이었어요.
1: 그쵸.
0: 오,
1: 약간. 약간
0: 정말
2: 그런.
0: 좀 점잖고.
2: 맞아요.
0: 네. 땡깡님이랑 닮은 구석도 있으면서도 분위기가 완전 다른. 헤어스타일도 완전 다르고 성격도 많이 다른 것 같은.
1: 네.
0: 세상에. 아, 뭐, 그렇게 질문하기엔, 누가 더 좋아요, 절미님은? 동생이 좋아요, 오빠가 더 좋아요?
2: 저는 딱히
0: 좋은 사람은 없어요?
2: 네네네. 저는 근데 쌤한테 묻고 싶어요. 어느
0: 뭐요?
2: 결이 더잘 맞으셨어요?
0: 저한테요?
2: 땡절스와 이제 동생.
0: 찬비님이랑?
2: 네.
0: 다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두 명은 너무 상큼하잖아요. 찬비님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음악인으로 좀 이렇게 리스펙하는 느낌? 두 분도 음악인이시지만,
1: 저희가요?
0: 아니, 진짜 세션이 진짜 음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기타
1: 맞죠.
0: 치시고 하니까.
1: 네.
0: 너무 멋있었던. 그래서 그때 같이 오기로 약속했었어요. 팀 전체로
1: 맞아,
0: 해가지고
1: 맞아.
0: 여기에서 라이브도 해주신다 그랬고. 그랬습니다. 찬빈님은 뭔가 땡깡님의 얌전한 버전이라고 민예원님이.
1: 그쵸.
0: 그래요. 되게 안정돼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좀그 이렇게 되게 막 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막 조증에 이렇게 시달리다 보면 레드 선 하면 이제 쫙 가라앉으면 찬비님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1: 릴렉스 버전.
0: 예, 그랬었고. 아니, 그런데 진짜로 살을 못 빼서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2: 네,
0: 아니라.
2: 진짜로.
0: 왜 이해가 안 되고?
2: 왜냐면은
0: 예.
2: 조금 몸이 무거워지면
0: 예.
2: 이제 좀할 일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0: 신동님 보면, 나는 신동님 춤추는 거 보면 정말
1: 네.
0: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살이랑 상관없지 않아요?
1: 없어요, 없기는, 춤추는 건. 그래요?
2: 없는데,
0: 예.
2: 만약에, 이제, 저는 좀 수익에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
0: 뭐에
2: 일이,
0: 예민해요?
2: 수익이요.
0: 아,
2: 좀
0: 수익.
2: 일이 덜 들어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아,
2: 그래서, 모델로서, 갑자기 모델 땡절스 시키려고 했는데, 아, 제살 너무 많이 쪘다. 이러면서,
0: 아,
2: 잘릴 수가 있다는 거죠.
0: 진짜. 진짜.
2: 네.
0: 아, 그러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막 광고도 막 붙고 막 이럴 수
2: 네네네.
0: 있는데, 그 광고주가 딱 보도, 쟤는 누구예요? 빼요! 막 이렇게
2: 네,
0: 될수
2: 쟤는 옷이 안
0: 있으니까.
2: 맞을 것 같다. 이러면서 뺄 수도 있죠.
0: 그래서 나에게도 피해가 되니까.
2: 네네네.
0: 그렇지. 사회
1: 그럼 혼자
0: 기준에서.
1: 찍어! 혼자 찍으세요.
2: 아니죠. 저희 땡절스를 좀 살려야죠. 그래도.
0: 그럼요. 같이 살아야죠.
2: 네.
0: 그쵸?
1: 네.
0: 그래서 4, 6. 4가 느끼는 그 손해보다 6이 느끼는 손해가 더 크니까
2: 그쵸,
0: 더
2: 그쵸.
0: 민감해질 수
1: 아, 그치.
0: 있다라는.
1: 그건 또
0: 그럴
1: 맞네.
0: 수 있죠.
2: 네.
0: 어떤 코너인지 일단 들어봅시다가 어떤 코너인지 두 분이 한번 소개를 해주실래요?
1: 네. 바다님들이 빠져있는 취미나 최근에 경험했던 재밌는 일, 여기저기 소문내고 싶은 나의 미담과 가족, 친구의 매력까지 경청해 소문내주세요.
0: 짧은 문자는 50원이죠, 젊이님. 긴 문자는 얼마게요? 100원이죠.
2: 네.
0: 샵 1045 문자로 또는 유튜브와 반디앤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유튜브와 반디앤 메시지는 얼마죠?
2: 유튜브와 반디의 메시지는
0: 예.
2: 무료입니다.
0: 와, 무료, 프리, 영어로 프리라고
2: 네.
0: 얘기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우빈 바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작년에 저희 집에 새 가족이 생겼습니다. 친구 소개로 입양하게 된 유기견이고요. 하얗고 복실복실해서 이름은 두

0: 두부라고 지어졌어요. 처음에 두부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저희 아빠가 크게 반대를 했어요.
1: 아우, 집에 무슨 사람 사는데 강아지를 들여. 아우, 산책은 누가 시키고 밥은 누가 챙겨. 아우, 나 몰라, 나 안 해. 아우, 니들이 알아서 해. 아우, 정말.
0: 그런 아빠를 어렵게 설득한 끝에 집에 두부를 데려올 수 있었는데요. 두부가 집에 온 뒤에도 아빠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2: 아빠, 두부 좀 봐. 진짜 귀엽지. 얘 방금 내가 손 달라고 하니까 손도 내밀었어. 어떡해, 우리 두부 진짜 천재 강아지인가 봐.
1: 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가, 야, 강아지가 아빠를 내미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야, 말이라도 하면 내가 그러면 천재 강아지로 내가 인정해줘. 아유, 정말 이거 어떡해.
0: 이렇게 두부한테 차갑게 굴던 아빠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두부가 꼬리를 흔들면서 마중을 나왔거든요. 그 모습을 보시더니 아주 살살 녹으시더라고요.
1: 으이구, 이 녀석 아저씨, 아저씨 마중 났대요? 귀엽네.
0: 이렇게 두부한테 조금씩 마음을 여시더니요, 함께 산 지 한 달쯤 됐을까요?
1: 우리 애기 아빠 왔지요? 밥 먹었지요? 아빠랑 산책 갈까요? 어디 가고 싶어요? 여기야, 앞에 공원 다녀. 공원 가고 싶으면 손, 아이고, 손 내밀었죠요. 천재네, 우리 천재 강아지네.
0: 이렇게 저한테 평생 안 쓰시던 목소리와 말투를 쓰기 시작하셨고요.
1: 아빠 간식 샀다.
2: 와, 나 배고팠는데 나 지금 먹을래. 얼른 하나 줘.
1: 야, 야, 손초, 야, 이거 네 간식 아니야. 이거 두부 거야. 두부야. 아유, 두부 왔다요. 간식 샀죠요. 얼른 와서 먹을 거예요.
0: 이제는 이렇게 대놓고 차별당하고 있어요. 휴대폰 배경화면도 두부 사진으로 바뀌었고요. 너무 두부만 이뻐하니까 가끔은 서운한데요. 그래도 두부 앞에서 무장해제되는 아빠를 보면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저희 집 막내 두부 덕분에 매일 조금씩 더 귀여워지고 있는 저희 아빠. 경청에 소문내봅니다.
3: 사연 주신 이우빈 바다님, 아버님이 처음엔 반려견에 관심이 없으셨는데 이젠 반려견을 우빈님보다도 더 아끼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딱 그랬었는데, 내가 혼자 살면서 강아지 키운다 그랬을 때 큰일 난다고. 그 털 날리고 그러면 그 키우는 거 아니라고. 징그럽다고 그랬는데
4: 징그럽다.
3: 내가 딱 데리고 와가지고 요만하니까 1kg도 안, 막 아, 너무 귀엽겠다. 작은, 한 그때 35일인가 40일째 돼서 2차 접종까지 한 다음에 왔거든요. 너무 귀여우니까 막 되게 사랑스러워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은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2: 네, 저희는 고양이 두 마리랑 강아지 한 마리 키웁니다.
3: 강아지, 고양이 중에 어떤 스타일이 좋으세요?
2: 저는 고양이를 키울 때는 고양이였는데 강아지를 데려오니까 강아지로 바뀌었어요.
3: 강아지로 바뀌죠.
2: 네.
3: 그렇다니까. 고양이는 좀 얌전한 매력이 있고 깨끗하고, 네, 깔끔하고 시크한 매력이 있다면, 네, 저는 안 키워봤는데 그러더라고요.
2: 네.
3: 강아지는 뭐 그냥 나는 이 세상의 천사 같아.
2: 맞아요.
3: 진짜, 아니, 나는 맹목적인 사랑을 강아지한테 써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맹목적인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4: 맞아요.
3: 아무런 없이, 그쵸, 주인한테는.
4: 네.
3: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이쁘고, 그쵸. 땡깡님도 좋아해요, 강아지?
4: 저는 강아지가 좋은데, 그, 꼬순내? 조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3: 꼬순내를 안 좋아해요? 발에서,
4: 네,
3: 나는 냄새?
4: 네.
3: 너무 좋은데?
4: 전 좀 안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얘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냄새가 많이 나요.
3: 강아지 이름 뭐예요?
2: 미역국 냄새.
4: 테슬이요. 테슬이.
3: 테슬이?
4: 테슬이? 네, 별명이 미역국 강아지예요.
3: 미역국?
4: 미역국 냄새가 미역국 나가지고.
3: 냄새. 미역국 냄새 되게 좋잖아요. 오, 오래 끓인 미역국 아니면 방금 끓인 미역국?
4: 오래 진하게 간장 많이 넣고 끓인 거.
3: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데. 네, 그 저도. 냄새.
4: 근데 강아지한테 나니까 조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2: 근데 원래 땡깡 씨가 코가 예민하세요.
4: 네. 아, 제가 좀 예민하긴 해요. 네.
3: 땡깡이 또 코 예민하고. 네. 그렇구나. 고양이는 그래도 냄새 별로 안 나죠?
4: 네, 냄새 별로 안 나서 안 시켜도 냄새 안 나는 편이에요, 고양이는. 제가
3: 고양이 이름은 뭐예요?
4: 치토랑 마쿤이요.
3: 치토랑 마쿤이?
4: 네.
3: 그럼 치토랑 마쿤이를 더 좋아하고?
4: 네. 저는 제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3: 키우고 있으니까.
4: 네.
3: 그 다음에 테슬이죠.
2: 테슬이.
3: 테슬이가 무슨 뜻이에요? 전기로 가요, 전기로?
4: 전기차. 그
2: 전기차 모델이
4: 어.
2: 이마짝이 있는 거예요, 그 로고가.
3: 그래서 테슬이에요?
2: T자가, 네. 데려왔을 때 T자가 선명하게.
3: 그 가운데 푹 패인 T자?
2: 맞아요.
3: 아, 그렇구나. 그래서 테슬이 네. 테슬이를 키우

0: 계신 젊이님까지 이렇게 한번 사연 만나봤습니다. 우리 바다님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연 주신 이우빈 바다님처럼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반려동물을 더 아껴서 서운했었다 이런 것도 보내주셔도 되고요. 우리 집 반려동물이 얼마나 귀여운지 자랑해 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그리고 무료인 유튜브와 반디엠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르세라핌의 노래, 이 노래 붐팔라라는 노래인데 춤출 줄 아세요?
1: 네, 너무
0: 그러면
1: 유명하죠.
0: 보이는 라디오로 직접 실황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세라핌의 붐팔라
1: 붐팔라.
0: 지금 듣겠습니다.
2: 뭐지?

0: 르세라핌의 붐팔라, 마카레나 리듬에서 나오는 노래네요.
1: 맞아요.
0: 근데 아까 저한테 다가오셨던 그 춤도 원래 정상적인 춤이에요?
1: 네.
0: 네. 그래요?
1: 너무 멋있는 춤입니다.
0: 와, 진짜. 제발 르세라핌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다를까, 느낌이. 그쵸?
1: 다르겠죠,
0: 다르겠죠,
1: 아무래도.
0: 그쵸?
1: 네.
0: 맞습니다. 우리 노래 듣기 전에 이우빈 바다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어요. 작년부터 반려견을 키우게 됐는데, 처음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아빠가, 이제 반려견을 우빈님보다도 더 아낀다고. 그런 이야기. 근데 예뻐할 수밖에 없는 건 진짜 그런 것 같아. 너무 예쁘고, 특히 집에 왔을 때 반겨주는 거 보면, 그쵸?
1: 네.
0: 삐지지 않는다라는 게난 너무 좋고.
2: 맞아요. 제가 뭘
0: 맞잖아요.
2: 해도
0: 뭘 해도 안
2: 꼬리를 계속
0: 삐지잖아.
2: 흔들고.
0: 그러니까 꼬리 계속 흔들고.
2: 맞아요.
0: 아, 강아지를 정말. GKD님은, 전 고등학생인데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어서 씻기는 것도 산책도 제가 다 하겠다고 했는데 네가 책임질 수 있을 때 키우라고 반대하시네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 민예원님은 저는 과거에 강아지 키우고 싶어서 PPT도
1: 우와.
0: 만들었대요. 아니 진짜 그럴 거야.
2: 오,
0: 진짜
2: 진짜.
0: 제대로 설득시키고 싶으면 이렇게라도 하죠 뭐.
1: 그니까.
2: 맞아요.
0: 그쵸? 두 분은

0: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 그래서 허락받은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좋아하셨어요?
1: 저는 그냥 계속 설득을 어떻게 시키냐면 사진을 보면서 너무 귀엽지
0: 너무
1: 하면서
0: 귀엽지.
1: 조금 엄마한테 계속 보여줘서 그럼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0: 진짜
1: 네.
0: 보통 결정권이 아빠보다는 엄마 쪽에 있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1: 맞아요.
0: 아, 집도
1: 엄마가
0: 그랬어요?
1: 네.
0: 엄마가 허락해가지고 딱 키우게 된
1: 네,
0: 거구나.
1: 맞아요.
0: 그러셨구나.
1: 네.
0: 원리님은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제가 꼭 안아주고 나면 제가 다 왔던 부분을 전부 핥아서
2: 나도 내 고양이
0: 털을
2: 그러는데.
0: 정리한다. 아, 그럴 때마다 나한테 냄새가 나나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깔끔 떨죠,
2: 네.
0: 고양이는.
2: 근데 그게 이게 깔끔 떠는 게 아니라 약간 털이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 그러니까. 아니,
2: 네.
0: 그게 깔끔 떠는 거지,
2: 아, 그게
0: 뭐야.
2: 깔끔 떠는 건가? 나 진짜 약간 강박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강박 있는 것 같아.
2: 고양이들. 네.
0: 그쵸. 윤연우님은 저희 집은 동생이 과학 방과후 시간에 소라게를 데리고 왔는데 주먹만한
2: 너무 크겠다.
0: 크기였다고.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를 시작으로 저도 동생도 소라게한테 정이 들어버렸다고? 그것도 돼요?
2: 어떻게?
0: 얼마
2: 소라게가?
0: 전에 탈피도 했대. 이름은 네가 개맛을 알아 이거래요. 어머, 정말.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고양이 키우는 집에 고양이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강아지만 키워봤으니까 이렇게 겨드랑이 이렇게 들고 우리 애기 그랬어요 이러니까 그 고양이 주인이 너무 깜짝 놀래게 원래 고양이는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고
1: 맞아요.
0: 원래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고양이는
2: 고양이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싫어하죠.
1: 싫어하고 이렇게 잡으면 아마 축 늘어질걸요?
2: 맞아요.
1: 빠져나가려고.
0: 아 진짜요?
2: 네.
0: 그럼 고양이는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뭐예요 도대체?
2: 고양이는
0: 꼬리를
2: 귀엽게 생겼어요.
1: 그냥 예쁜 거 진짜
2: 얼굴이
1: 눈으로
2: 작고
1: 맞아요.
0: 그냥 저 위에서 그냥 캣 위에 그 캣타워라
2: 캣타워.
0: 그러나? 타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거 말고 없죠?
2: 그 맛이에요.
0: 산책도 안 하죠?
2: 네. 약간 관상용이 큰것
0: 그러면
2: 같긴 해요.
0: 저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지금 소라게랑 비슷하네요?
2: 근데 소라게는 말을 못 하지 않나요? 야옹을 못 하잖아요.
0: 아, 야옹.
2: 맞아요.
0: 그러면 소라게가 야옹하면 소라게 키워요?
2: 좀 교감이
1: 네,
2: 되면은 키울
0: 맞아요.
2: 수
0: 아,
2: 있겠죠.
0: 진짜로?
2: 네.
0: 관상용이구나, 고양이는.
1: 네.
0: 아,
2: 근데
0: 그렇구나.
2: 저희 고양이는 교감이 많이 돼요. 대답도 진짜 많이 하고, 화장실 가면 문 열으라고 소리 질러요.
0: 집에 오면요, 반겨요? 안 반겨?
2: 반겨요.
0: 반겨요?
1: 그리고 진짜 가끔씩 애교를 부려요.
0: 나와 있어요? 문 앞에?
1: 나와 있긴 해요.
0: 아, 나와
1: 그치,
0: 있어요?
2: 나와 있어요. 아니, 아니야. 우리는 침대에서 자다가 제가 들어오면 거실로 나와요.
1: 아,
2: 그래서 반겨요.
0: 거실이죠.
2: 거실에서 만나요.
0: 그니까 완전 상전이네요, 고양이는.
2: 네.
0: 그니까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2: 다른,
0: 고양이랑.
2: 맞아요,
0: 그쵸?
2: 맞아요.
0: 완전 다른
1: 맞아요.
0: 매력이 있는 고양이, 강아지 얘기를 해봤고, 고양이는 존재만으로 귀엽다고,
2: 그쵸.
0: 라라라333님이 존재가 귀엽구나. 박찬은님은 우리 집 말티즈보, 너무 고마운 친구라고 6년째 키우는데 가는 세월이 너무 빠르네요. 이렇게. 저도 말티즈 많이 키워, 많이라는 거기보다 한 3마리 정도 키워봤었죠. 아주 20대 때두 마리, 지금 현재 한 마리. 그리고
2: 왜 말티즈세요? 꼭?
0: 말티즈가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1: 진짜?
0: 약간 앙칼진 게좀
2: 맞아,
0: 있어요.
2: 앙칼져요. 그래서 좀 무서워요,
0: 막
2: 말티즈.
0: 그래,
1: 이를
0: 그죠?
1: 좀 내밀죠. 이를 보이죠.
2: 잇몸 보이잖아요, 이렇게
1: 잇몸.
2: 화나면.
0: 맞아요, 맞아. 잇몸 보여.
2: 잇몸 보이잖아요.
0: 귀엽잖아요, 그래도. 아유, 물 거예요? 이러면 막.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아이고, 은근 애교가 많다고 고양이도
2: 네.
0: 차느님이 또 그렇게 보내주셨네요. 부벼대고 눈치도 빠르다고. 와, 우리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부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2: 벌써.
0: 2부에서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계속해서 만나볼 거니까 나만 알기 아까운 이야기들, 최근에 재밌었던 경험담, 주변에서 자랑하고 싶은 친구, 가족, 내 매력 포인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들은 샵 1045로 마음껏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부 끝곡 들을 차례인데 어떤 노래 들었으면 좋겠어요?
2: 코르티스의 요즘 너무 유행하는 노래 레드 레드 듣고 싶습니다.
0: 알 발음 확실하게 하시네.
2: 네.
0: 빨강
2: 확실하죠.
0: 빨강.
2: 빨강 빨강.
0: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들으면서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제 옆에 앉아계신 두 분은 누구시죠?
2: 네, 저는 오빠 땡깡이고요.
3: 저는 여동생 진절미입니다.
1: 예, 4가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6이었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이 나만 알기 아까워서 저와 땡깡님, 절미님에게 공유해 주신 얘기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이하은님이 저는 언젠가 땡절스와 생선님이 같이 음방 서는 날을 기대해 본다고 땡절승재 크로스 하면서
2: 땡절승재
1: 우리 진짜 코첼라에서 만나야죠.
2: 좋아요.
1: 대기실 같이 써요. 좀 불편하더라도
2: 좋아요. 좋아요. 저는 좋아요.
3: 네, 저도요.
1: 클로버님, 저 얼마 전에 진절미님 실제로 뵀는데요. 너무 이뻐서 깜짝 놀랐다고.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빛났다고. 그때 땡깡님도 옆에 있었는데 절미님만 보이더라니까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어디서 봤을까? 진짜 궁금하네요.
2: 어디서 보셨을까?
1: 아니 조금 전에 민예원님도 진절미님 장원영 느낌 있어요. 진짜 예뻐요 이러는데.
3: 그건 좀 큰일 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빨리 해명하셔야 돼요 이거는.
3: 저는 예. 네, 큰일 날 것 같아서 안 읽겠습니다.
1: 아,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3: 네네네. 노인정입니다.
1: 절대로 아닙니까?
3: 네, 절대로 아닙니다.
1: 제옘님. 잘하네. 아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데요. 땡절스 두 분 혈육이 말할 때마다 서로 표정이 굳는 게 너무 웃기다고. 아니 집에 갈 때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가요? 오늘 왜 아까 그 얘기를 왜 한 거야? 막 이런 얘기?
3: 아니요. 요즘에는
2: 안 나고 그냥 노래 틀고 조용히 가는 것 같아요.
3: 네.
1: 그래요?
2: 네.
1: 살 얘기밖에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갈등은 살 오로지 살이구나.
3: 살 얘기 일 얘기.
2: 살 얘기 일 얘기.
1: 살 얘기 일 얘기. 두 마디만 하는 아유 우리 땡절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9771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이번에는 절미님이 네. 원고에 있는 사연 찾으셨죠?
3: 네.
1: 한번 읽어주실래요?
3: 네. 두 달 전부터 동네 체육센터에서 방송 댄스를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무용 시간에는 나름 에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배우기만 하면 잘 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네요. 겉으로 보기엔 한 동작 같아도 막상 배워보면 팔부터 손끝, 골반의 발끝, 시선 처리까지 챙겨야 할 게 너무 많고요. 그렇게 한두 소절 배우고 나면 50분 수업이 끝나 있어요. 지금 수업 3개월 과정을 신청해서 듣고 있는데 이래서 3개월 동안 한 곡이나 마스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방송 댄스를 직접 배워보니 땡깡님, 진절미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요. 두 분 진짜 존경합니다.
2: 맞아. 감사합니다.
1: 이 춤이라는 게 정말 이게 보통 재능이 아닌 것 같아요. 두 분이 생각하시게 정말 두 분 따로따로 대답해 주세요.
3: 네. 네.
1: 춤이란 네. 재능 얼마에 노력 얼마다. 예를 들어 재능 6 노력 4 준비하시고 생각하셨습니까?
3: 네.
1: 땡깡님 먼저.
2: 재능 6
1: 6
2: 노력 4.
3: 아.
1: 절미님은?
3: 똑같네.
1: 아, 똑같구나.
3: 네.
1: 재능 6 노력 4. 네. 그렇죠. 그게 딱 제가 생각해도 딱 적당한 것 같아. 그렇죠.
3: 네. 맞아요.
1: 재능. 재능이라는 게 참 그 그러면 두 분은 어디서 온 재능 같아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2: 아빠? 아빠가
3: 아빠 같아요.
1: 그러면 네. 저번 주에 찬비님 나왔잖아요.
2: 네.
3: 네.
1: 오늘은 절미님이잖아요. 다음 주에 아빠 옵시다.
2: 안 돼요.
1: 왜요?
2: 재미없을 것 같아요.
1: 아버님 지금 듣고 계시죠?
2: 네, 그럴 거예요.
1: 네.
3: 근데 아빠가
1: 출연해
3: 많이 긴장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재밌잖아요.
2: 아니요. 근데 그래서 이상한 소리 나올 수도 있고 방송사고 날 수도 있어요.
1: 진짜. 소리 네. 그래서 아니 아버님 왜 그러시겠어요?
2: 아니에요. 좀 불안합니다.
1: 불안해요.
2: 네.
1: 그래서 안 된다고.
2: 네.
1: 그러면 춤만 추시게 뒤에서 음악 나오게.
2: 아, 근데 아버지가 춤을 또 막 잘 추시진 않으시고
1: 네.
2: 그냥 흥이 많으신 거지 네. 막 춤을 추시진 않으세요 요즘에는.
1: 그 흥을 두 분이서 닮았다는 얘기네요.
2: 네 맞습니다.
1: 그죠. 이하은님이 절미님 세 남매 중 가운데인 둘째로서 고충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2: 없지.
3: 아, 저는 없었어요. 여잔데.
1: 없었어요?
3: 다행히 저 혼자 여자니까 이제 진짜 응답하라 해서 그 덕선이처럼,
1: 덕선이처럼
3: 그런 고충은 없었어요.
1: 아 없었구나.
3: 네.
1: 언니 이런 게 아니니까.
3: 네, 네, 맞아요.
1: 그러면 맞아 물려받을 것도 아니고 옷도 그쵸. 따로 사줬을 거고.
2: 그렇지.
1: 그러네 완전 공주님이었겠다.
2: 자기 세상이었죠.
1: 진짜로?
2: 네.
1: 엄마
3: 그 정도는
1: 아빠
3: 아니다.
2: 자기 세상이지.
1: 엄마 아빠한테 다 사랑받고 다 귀여워하고.
3: 그쵸.
2: 사랑은 막내가 제일
3: 네.
1: 찬빈이가.
2: 네.
3: 맞아요.
2: 덜 그랬구나. 혼나고.
1: 그러면 땡깡님은 경청에서만 사랑받네요?
2: 경청? 아니죠. 부모님도 사랑해주세요.
1: 아, 부모님도 네.
2: 아, 버림받은 아이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조금이라도 네. 약간은 사랑을 해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2: 네.
1: 사랑도 해주시고. 네, 네, 정말. 네. 그런데 진짜 한 곡, 노래, 한 곡 익히는데 한 어느 정도 연습해야 돼요?
3: 저는 사실 오빠보다 재능이 없거든요.
1: 어, 진짜 너무 잘 생각해요. 추는데요?
3: 그래서 오빠가 진짜. 재능이 6이고 예. 노력이 4. 아, 오빠는 재능이 거의 8이고 노력이 2?
2: 내가 아, 8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3: 네. 아. 그건 인정이에요.
1: 아, 진짜?
3: 네. 근데 저는 재능 5, 노력 5 같아요, 솔직히.
1: 아, 진짜? 아, 근데 네. 너무 잘 추는데? 그거 아니요, 그러면 저도... 오빠가 그러면 안무 선생, 안무 당담이에요? 모든 안무를 짜는 거는 오빠예요?
2: 네, 짤 때는 무조건 제가 다 짭니다.
1: 다 맞아요. 짜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쳐봐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고.
2: 네.
1: 와, 그렇구나. 네. 땡땡님 짱.
2: 짱이죠.
1: 그래도 뭐 사잖아 어차피.
2: 그러니까요. 이게 편집을 못 이기네. 편집이 어쨌든.
1: 그렇지. 편집이 가장 중요하긴 하니까. 네. 그렇구나. 우리 고군분투하면서 방송 댄스 배우고 계신다는 우리 바다님 977 하나님께 응원의 한마디를 각자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댄스. 어떻게 아, 할까요?
3: 응원의 한마디. 예. 솔직히 저는 재능이 오빠보다 떨어지는 사람으로서 예. 립싱크나 표정을 잘하면은 진짜 반이라도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1: 아, 표정 좀 관리 잘해라.
3: 네네네. 표정 관리와 립싱크가
1: 립싱크.
3: 정말 팔은 될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네. 음악 노래 가사말에 맞는 표정 이런 것들 네네네. 좀 잘하라는 얘기죠?
3: 네.
1: 땡깡님은요?
2: 저는 일단 방송 댄스를 하시는 거 너무 응원하고 그리고 영상을 많이 보고 익혀야 될 것 같아요.
1: 아,
2: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땡깡님 영상 보면 되죠?
2: 제 영상은 제 영상보다는 아이돌 네. 직캠을 많이 보시는 게
1: 직캠 보는 게 제일 좋아요?
2: 네, 제일 좋아요.
1: 그게 그렇구나.
2: 느낌 살리기도 좋고
1: 직캠
2: 정확하니까
1: 정확하니까 네. 그러네요.
3: 땡깡 거 보면 안 되죠. 그 몰입이 덜 될 것 같아요.
1: 몰입이 안 되는
2: 너니까 네, 네. 안 되지.
3: 몰입이 덜 되죠.
2: 우리 977 하나님은 될 수도 있어.
3: 아니죠.
2: 뭐야 그래,
1: 지금 두 분의
2: 열받네.
1: 계속해서 우리 바다님들만 알기 아까운 얘기들 보내주시고요. 경청에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사연으로 받겠습니다. 나의 자랑도 좋아요. 너무 재밌어서 공유하고 싶은 얘기도 좋고요. 친구들의 비밀도 괜찮고요. 인생 꿀팁도 너무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유튜브와 반디엠 메시지로도 보내주시고요. 또 우리 바다님들이 어떤 얘기를 보내주셨는지 보도록 하죠. 익명입니다. 이번엔 또 익명을 요청하신 바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4: 제 친구가요. 요즘 베이킹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빵을 자꾸 저한테 먹으라고 가져오는데요. 문제는요. 그 빵들이 하나같이 너무 맛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가져온 건 쿠키였어요.
5: 절미야, 나 이거 넣어주려고 집에서 5시간 동안 구웠어. 한번 먹어볼래?
6: 어머, 5시간이나? 고마워, 잘 먹을게.
4: 저는 기쁜 마음으로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쿠키가요, 돌덩이처럼 딱딱했거든요.
5: 표정이 왜 그래? 맛 없어?
4: 하지만 친구가 너무 기대하는 눈으로 쳐다봐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6: 아니야, 진짜 맛있다. 나 이런 식감의 쿠키 처음 먹어봐. 완전 특이하다.
5: 정말 다행이다. 내가 만들어서 그런가. 나는 먹어도 맛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네가 맛있다고 하면 진짜 맛있는 게 맞나 봐. 너무 신나. 다음에 또 만들어줄게.
4: 그리고 며칠 뒤,
5: 절미야, 나 저번에 쿠키 성공해서 이번에 스콘 만들었어. 이거 만들기 8시간 걸렸거든. 얼른 한입 빨리 먹어봐.
6: 스콘 고마워, 잘 먹을게.
4: 이번엔 괜찮겠지 싶어서 한 입 먹었는데요.
6: 이게 뭐야?
5: 왜 이상해?
4: 네, 이상했어요. 이렇게 텁텁하고 맛없는 스콘은 난생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요, 친구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니까 또 거짓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6: 아니야, 완전 맛있어. 이것도 식감이 되게 독특하다.
5: 와, 맛있게 먹어줘서 다행이다. 아니

0: 사실 우리의 가족들한테 먼저 줬는데 와 정말 말도 안 맛없다고 퇴퇴거리잖아. 역시 우리 가족들 입맛이 이상한 거였어. 내가 다음에 또 맛있게 만들어줄게. 응?
1: 아니 싫어 이제 그만 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현실에 저는 응 그래 라고 하고 말았네요. 경청에만 살짝 소문내볼게요. 미안해 친구야. 사실 네가 만든 빵 맛없어. 이제 베이킹 말고 다른 취미도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0: 명을 요청하신 바다님의 진지한 사연이었습니다. 친구가 제빵에 빠져서 빵을 만들어 오는데 그게 너무 맛이 없다. 우리 바다님은 친구가 맛없다는 말을 못해서 친구에게 맛없다 이 얘기를 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계속 맛있다 그러는데 야 이거 제대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2: 근데 얼마나 맛이 없을까? 전 맛없는 빵이랑 쿠키를 못 먹어봤거든요.
0: 그러니까 딱 하다는 느낌도 그렇고 아, 이게 딱. 요리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요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나 빵을 그 못 하시는 분들이나 뭐 요리 빵도 요리니까
2: 네.
0: 그게 저걸 거예요. 입맛 자체의 감각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2: 아, 그럴 수도 있겠다.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맛있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는 걸 거예요.
3: 푸석하고 간도 안 맞고
0: 그치 그런 것 같아요.
2: 좀 예민함이 덜하신가 보다.
0: 그쵸 아.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겠네. 이분한테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2: 아 그쵸. 그래서 네 입맛처럼 마음도 좀 둔하시지 않을까요?
3: 아니지 마음
2: 그래서 상처 안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 아니 입맛이 둔하면 성격도 좀 둔할 수 있잖아요.
0: 음식 못하면 둔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 아니 방금
0: 정말 실망이에요 정말.
2: 아니 생사님의 말씀으로 인용을 해본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0: 음식 못하면
2: 계속
0: 둔하고.
2: 하지 않을게요.
0: 저는 그럼 춤 못 추니까 저도 둔하네요.
2: 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3: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해줄 것 같아요. 솔직하게
0: 말해줄 것 같아 진짜.
3: 맞아요.
0: 이거를 기분 안 나쁘게 할 수 있는데
2: 이거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
0: 저렇게 하면 되지.
2: 저렇게?
0: 제일 정확한 거는 가족의 평가야.
3: 아 저는 근데
2: 무서웠다.
3: 만약에 이 친구가 스콘을 만들었으면 진짜 맛있는
0: 뭐예요,
3: 스콘 약간 그 아, 푸석푸석한데
0: 네.
3: 그 딱딱한 빵.
0: 푸석푸석한데 딱딱해요?
3: 네.
2: 건조한 빵.
3: 건조한
2: 두껍고
3: 비스킷.
0: 맛있는 거랑 네. 얘가 이 친구가 만든 거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켜야겠다. 어떤 게 더 맛있어?
3: 맞아요.
0: 그러면 이게 더 맛있는데 그래 이런 거를 맛있다 그러는 거야? 딱 이러면 되나?
3: 그러든지 맛집을 사와서 나는 이 집 거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비슷하게
2: 좀 만들어봐.
0: 아 진짜?
2: 오 괜찮다. 이 집처럼 만들어줘.
0: 이 집처럼 만들어줘.
3: 이 집처럼.
0: 세 분 다 말투 찰떡이라고 스터디 카페에서 보고 있는데 제발요. 저 좀 그만 웃겨주세요. 잼님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 세 분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다 성우 같다고 팽수리님이 또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이하은님은 헝 사연자분이 너무 마음이 착하신 것 같다고 맛없다고 맛있다고 해주는 아름다운 우정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그런데 좋은 거짓말? 새하얀 거짓말 이런 건가? 이것도 거짓말 중에 하나잖아요.
2: 그쵸 하얀 그쵸? 거짓말.
0: 그쵸 하얀 거짓말. 아, 나 얘기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클로버님은 제가 제빵 배우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처음엔 좋은데 계속 주면 곤란해지는구나. 너무 달고 계속
2: 그치.
0: 먹다 보면 살도 찌고 그렇다고
2: 그럴 것 같아요.
0: 클로버님이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좋네요. 우리 7 어떤 님이셨죠?
2: 977 아니 익명님.
0: 아 익명의 바다님이었죠. 네. 친구가 또 이 사연 들으면 너무 좀 마음이 저럴 수 있으니까. 두 분은 베이킹 해본 적 있으세요? 요리?
3: 요리는 해보는 베이킹은 해본 적
2: 저도
3: 없어요.
2: 베이킹은 해본 적 없습니다.
0: 저도 베이킹은 네. 해본 적 없고 그러면 절미님이
3: 네.
0: 만들어준 요리 최근에 기억난 거 있으십니까? 땡깡님?
2: 저는 최근에 먹어본 적 없고
0: 네.
2: 가장 최근 기억은 옛날에 엄마 생일 때 갈비찜을 해준 것 같은데.
0: 오 정말 갈비찜 어려울 텐데.
2: 그걸 먹어봤어요. 돼지 갈비찜이었나?
3: 맞아.
0: 네. 그거 푹 익혀야 되는데 어땠어요?
3: 완전 푹 익혔어요.
0: 완전 푹 익혔어요?
3: 네.
0: 그럼 맛있었겠다.
2: 괜찮은데 살짝 비렸던 것 같아요.
0: 비렸어요?
2: 고기 비린 돼지 고기 비린내.
0: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라 그랬어요? 젊이네. 오 되게 맛있다 이랬어요?
2: 그때는 맛있긴 맛있었어요. 정말
0: 아,
2: 간도
0: 맛있었어.
2: 그랬는데 끝에 살짝 올라오는 잡내가 있었죠.
3: 오,
0: 잡내가 있었어요.
2: 네.
0: 자 이제 복수할 기회 드릴게요. 땡깡.

0: 만들어줬던 요리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1: 정말 제대로 된 복수인데
0: 네.
1: 요리를 못하세요.
0: 진짜?
1: 요리 한걸본 적이
2: 요리
1: 없어요.
2: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지.
1: 안 하죠.
0: 라면 끓일 줄 아세요?
2: 네, 라면 잘 끓이잖아, 나.
1: 아, 근데 라면
0: 잘
1: 잘
0: 끓여요?
1: 끓여요.
0: 잘
2: 잘
0: 끓여요?
2: 끓여요, 잘 끓여요.
0: 물량 조절 잘해요?
1: 네.
0: 그러면 저 감각이 있는 걸
2: 감각
0: 텐데.
2: 있어요, 저.
0: 있겠네.
1: 라면 잘 끓인다.
0: 제일 자신 있는 요리 땡깡님?
2: 하나, 둘, 셋.
0: 왜 혼자 얘기해?
2: 라면.
0: 아니야,
1: 서로?
0: 아니야.
2: 아니, 그니까, 저요.
0: 네.
2: 하나, 둘, 셋,
0: 라면?
2: 라면.
0: 라면?
2: 네.
0: 라면이 요리라고 생각하시는구나.
2: 네.
0: 절미님은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뭐예요?
1: 저는 된장찌개. 차돌
0: 정말?
1: 된장찌개예요.
0: 차돌 된장?
1: 네.
2: 맛있겠다.
0: 진짜?
2: 저 다시
1: 진짜
2: 할래요.
1: 잘 끓여요.
0: 그래요,
2: 저
0: 다시 해보세요. 김치찌개?
2: 아니요, 참치 마요 비빔밥.
0: 느끼하겠다. 생각만 해도
2: 맛있을
0: 느끼하겠어.
2: 것 같은데?
1: 참치마요 비빔밥?
0: 그래요?
2: 네.
0: 뭐뭐 들어가요?
2: 참치랑 마요네즈.
1: 그러면 참치마요 덮밥이겠지.
2: 아니, 비빔밥이야.
1: 왜
2: 아니, 비벼야
1: 비빔밥이야?
0: 거기에 청양고추 약간 갈아서 먹어도 되게
2: 맛있겠다.
0: 맛있을 것 같은데? 네.
1: 맛있겠다.
0: 그쵸?
2: 좋아요,
0: 거기에
2: 좋아요.
0: 김 싸가지고 딱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2: 아,
0: 같은데.
2: 배고파요.
0: 와, 진짜 맛있겠다. 그렇게 먹으면.
2: 네.
0: 거기 계란프라이 3개 정도 부셔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비벼서
2: 와.
0: 먹으면
1: 하고
0: 되겠다.
1: 컵라면이랑.
2: 고추장도 넣을래요?
0: 컵라면도
1: 컵라면.
0: 괜찮겠다. 컵라면.
2: 고추장도 넣고 싶어요, 갑자기.
0: 고추장 넣고 싶어요? 그럼 마요네즈를 빼세요.
2: 같이 맛있을 것 같은데?
0: 같이.
2: 네.
0: 드디어 오늘도 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 뭐? 뭐지?
3: 뭐지?
1: 뭐지?
0: 월요일의 하이라이트. 정말 중요한 그 코너. 지난주 대결할 때는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로 해서 배달 음식 시켜주기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대결, 추천곡 대결에서는 찬빈님이 졌어요. 그래서 찬빈님이 배달 음식 샐러드 시켜준다 그랬었는데 시켜줬습니까?
2: 얻어내겠습니다, 이번 주에.
0: 아직
2: 네.
0: 이행하지 않았군요. 그럼 언제든지 꼭
2: 네,
0: 이야기하도록
2: 만날 기회가
0: 하십시오.
2: 없었습니다.
0: 예. 오늘은 두 분이 추천곡 대결할 텐데 서로에게 받고 싶은 거 하나씩 이야기하시죠. 먼저 땡깡님, 절미님에게 이기면 어떤 것을 받고 싶으십니까?
2: 저는, 내일 야구장 가는데,
0: 내일 또 야구장
2: 네,
0: 가세요?
2: 쏴줬으면 좋겠어요.
0: 뭐를요?
1: 어머, 어머.
2: 음식을.
0: 음식을?
2: 네.
0: 내일 야구장에서 먹을 수 있는
2: 네.
0: 거. 절미님은? 똑같이 가죠?
1: 저는
0: 둘이 가세요?
2: 네,
1: 똑같이
2: 둘이
1: 하자,
2: 가요.
0: 그러면. 그럼 똑같이 하면 되지.
1: 똑같이 하자.
0: 이긴 사람이 그러면
2: 야구장 음식 쏘기.
0: 야구장 음식 쏘기.
2: 네,
0: 전체
1: 좋다.
0: 아이스크림까지 그냥
1: 근데
2: 풀코스로.
1: 저희가
0: 다
1: 또
0: 풀코스로. 네.
1: 그 교회 그 제자들?
2: 학생들.
1: 학생들이랑 가거든요.
0: 그럼 학생들까지
1: 그래서
0: 다 쏘는 걸로 가죠.
1: 다쏘기.
0: 다 쏘기.
2: 와우. 네네네.
0: 그냥 20명
2: 좋아,
0: 정도
2: 좋아, 좋아.
0: 갑니까?
2: 이거 재밌는데.
0: 몇 명이서
2: 네.
0: 가세요?
2: 아니에요. 한 6명?
0: 6명?
2: 저희까지요,
1: 네,
2: 가면.
1: 저희까지.
0: 총 6명의 식비면 적어도 한 13만 원 봅니다.
1: 오,
0: 그죠? 그 정도
2: 정확해요.
0: 나오겠죠?
1: 네.
0: 예. 그 정도를 걸고 하는 대결. 추천곡
2: 나
0: 대결.
2: 질것 같아.
0: 누가 6명의 야구장 식사를 책임지게 될 것인지. 오늘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추천곡 주제를 발표합니다. 오늘의 추천곡 주제는 바로 디저트처럼 달콤한 노래입니다.
2: 빠밤.
0: 앞서 사연을 소개해드렸던 바다님은 친구가 빵을 만들었는데 맛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달콤함을, 그 아쉬움을 노래로 달래줘야 합니다. 오늘도 80%의 심사위원장의 의견과 20%의 바다님의 의견을 섞어서 심사위원장인 정승재 생선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2: 네.
0: 저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저의 뭐라 그러죠? 심사 기준
2: 기준.
0: 달콤함입니다. 어떤 노래가 더 달콤한지.
1: 네. 달콤이죠. 달달
0: 달콤입니다.
1: 아니고.
0: 달달 내지는 달콤.
1: 달콤.
0: 예, 그걸 한번
2: 어렵다.
0: 귀가 달달해지는 노래. 듣기만 해도 막 달달해져야 됩니다. 땡깡님
1: 네.
0: 추천곡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제가 가져온 노래는요, 라이썸 분들이 부른 바닐라라는 노래입니다.
0: 라이썸의 바닐라.
2: 네, 제목부터 너무 달콤하고요.
0: 제목은 되게 달달하네요.
2: 비트까지 달콤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0: 느끼실 수 있을
2: 네.
0: 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절미님은요?
1: 제가 가져온 노래는요,
0: 예.
1: 이승환 씨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입니다.
0: 화려하지 않은 고백.
1: 네, 이 디저트가 못 채워준 이 달콤함을 약간 사랑으로 풀어내는 그런 곡입니다.
0: 이긴 사람이

어우, 야구장 음식 풀코스로 얻어먹을 수 있는 진 사람이 쏘는 그 대결. 땡깡님의 추천곡, 라이썸의 바닐라. 절미님의 추천곡, 이승환의 화려하진 않은 고백 들어볼 건데요. 우리 바다님들도 들으시면서 땡깡님의 추천곡이 더 좋다 1번, 절미님의 추천곡이 더 좋다는 2번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유튜브와 반디앱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두곡 듣겠습니다. 라이썸의 노래 바닐라, 이승환의 노래 화려하지 않은 고백.

0: 땡깡님의 추천곡 라이썸의 바닐라 이어서 진절미님의 추천곡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아, 두곡 연달아 들었습니다. 저는 1번 땡깡님이요. 바닐라의 달콤함이 더 직관적으로 잘 느껴졌다고 원리님이
1: 원래님
0: 보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김두리님은 2번 절미님이 골라오신 노래 한 표. 김민정님은 화려하지 않은 고백 절미님 노래죠.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는 고백 첫 결혼 축가였다고 피곤이 싹 가시지 않네요. 어? 싹
1: 싹
0: 가시네요.
1: 가시네요. 오,
0: 달달
1: 쌤! 피곤이 계신가 봐요.
0: 초갑니다. 예. 2번이요. 8447님이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바다님들의 의견은 절미님의 노래가 더 달콤하다라고 의견을
1: 역시.
0: 주셨습니다. 20%를 가져가시고, 그렇다면 정승재 생선님을 생각하는 더욱더 달콤한 노래는 무엇일까?
1: 80%!
0: 80%를 자고해. 야!
1: 와, 이러슈.
0: DJ 생선님의 너무너무너무너무 주관적인 심사 결과를 발표해드립니다. 오늘의 우승자는요! 땡깡님의 추천곡 라이썸의 바닐라!
1: 닐라 닐라 에이
2: 이거 진짜
0: 선정
1: 선정 이유
0: 이유는
1: 네
0: 되게 좋았어요. 바닐라 그
1: 그쵸
0: 상큼하고 슈거라는 느낌도 나고
1: 네
0: 쌍쌍쌍쌍하는 그런 느낌.
1: 되게
0: 저의 주관적
1: 통했어
0: 아 바다님들의 의견은 20%에 불과합니다.
2: 아 솔직히 지갑 지켜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0: 예?
2: 땡깡 지갑 지켜주시려고
1: 나 사니까?
0: 근데 아니
2: 사니까
0: 6위 아유

0: 선정곡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1: 예.
0: 전 너무 기쁘고요.
1: 예.
0: 그리고 내일 15만 원어치 정도 소싱할 것
1: 왜 3만 원이
0: 같은데.
1: 늘었죠? 아까 전에 12만 원치라고 하셨는데.
0: 제가 치킨 한 마리 더 시킬
2: 더 시킬
0: 거거든요.
1: 디저트까지 시키시려고.
2: 그거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주세요. 내일 어느 야구장 가세요?
0: 비밀입니다.
2: 아, 그럼
0: 저희
2: 비밀입니다.
0: 행선진의 비밀이에요.
2: 아, 행선진
0: 근데 티가 날
2: 비밀이구나.
0: 걸요?
2: 왜요?
0: 저희
2: 아,
0: 팀이
2: 그래요? 아, 예.
1: 아니야, 티가 안 나지. 우리 팀이 없잖아. 아!
0: 아, 우리가.
1: 방금 말했어, 내가.
0: 몰라요, 저는. 저는 모릅니다.
2: 네. 자, 모르는 이유.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절미님 또 언제 나와주셔야죠?
1: 아, 저는
2: 네.
1: 6월 22일 월요일에
2: 어?
1: 또 오겠습니다.
2: 진짜요?
1: 네.
2: 그때 대결할 때는 꼭 이겨주세요.
1: 아, 진짜 이길 거예요.
2: 예. 좀, 진짜 달콤한 노래였고,
1: 네.
2: 정말 주제에 더 맞는 노래를 저는 무조건 이렇게 선정을 할 테니까요.
1: 제가 주제를 지금 정해도 될까요?
0: 아, 왜 그래?
2: 왜, 아,
0: 그날
2: 지금
0: 정해.
2: 하실래요?
1: 아니요.
2: 아, 그러면
1: 네.
2: 졌으니까 제가 기회를
1: 네네네.
2: 드릴게요.
1: 오.
2: 다 그러면 6월 22일 주제는요?
1: 저는
2: 예.
1: 눈물 나게 아픈 이별 노래를
2: 눈물나게 아픈
1: 하겠습니다.
2: 이별 노래로 6월 20일 날
0: 유리한 거예요,
2: 재대결
0: 저한테.
1: 네.
2: 들어가. 재대결 들어가니까
1: 네.
2: 우리 바다님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두분 오늘 바다님들에게 마지막 인사 나눠주세요.
1: 아, 오늘요,
2: 네.
1: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도
2: 네.
1: 바다님이랑 소통하고
2: 예.
1: 생선님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서 너무 좋았습니다.
2: 너무 좋았고, 우리
1: 네.
2: 땡깡님은요?
0: 저는 매주 매주 올 때마다 일단 너무 기쁘고요.
2: 예.
0: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여동생이랑 또 오랜만에 하니까
2: 네.
0: 또 감회가 새롭네요.
2: 정말
0: 네. 그리고
2: 너무
0: 이겨서 기분이 너무
2: 행복합니다.
0: 좋아요.
2: 다음 주에 아버님과 함께 특집 코너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분 안녕히 가십시오.
0: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1: 안녕.
2: 저는 노래 듣고 오자 자이언티와 원슈타인이 피처링한 소코도모의 회전목마 우효의 노래죠. 청춘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9098님 처음으로 회사 연차를 썼어요. 이제 정규직이라 연봉 협상도 해야 하거든요. 연차 쓴 것도 괜히 눈치 보이고 회사에 연봉 얘기 꺼낼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저 출근 무사히 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정말 연차는 써야 하는 거예요. 쓰라고 있는 제도예요. 눈치 하나도 볼 거 없어요. 그리고 연봉 협상도 물론 떨리긴 할 텐데 그래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돼요. 내가 해온 일 그리고 앞으로 또 해나갈 일 잘 정리해서 차분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일 열심히 한 만큼 받고 싶은 만큼 얘기해보세요. 7714님 요즘 제 인생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대 중반인데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고 내년에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드네요.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응원해주세요 했네요. 아이고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드시죠. 누구나 그런데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서 부딪혀보고 배우고 흔들려 보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되니까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472님 생선님 강의 고3 때 들었는데 이제 생일이 지나서 벌써 만 26살이 됐습니다. 그때 강의 시작점마다 노래 틀어주셨던 기억이 아직까지 많이 나는데 잠도 깨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라디오까지 하고 계시네요. 생선님 반가워요. 그랬구나. 와 그때가 그러면 맞아요. 제가 음악 틀어드렸었던 생각이 나요. 맞아요. 그때였구나. 벌써 반

만 26살이 되셨네요. 잠깐 노래 듣는 시간이 리프레쉬 할 정도였다는 게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그때 그 댓글에 이런 글 되게 많았었어요. 엄마가 노래 듣지 말라 그랬는데 선생님 오프닝 때 노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다고. 그때 들으셨던 바다님인 것 같은데 그 시절 잘 지냈고 지금 또 멋진 어른이 되셨잖아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반디앱과 경청 홈페이지는 당연히 무료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유료 문자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노래 두곡 듣고 저 다시 찾아올게요. 윈터와 닝닝이 부르는 Once Again, 코드 쿤스트와 최정훈, 사이먼 도미닉이 같이 부르는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0: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잊혀진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사랑과 마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한데도 이 밤 또 노래를 불러야지 그리워하는 마음이 미래를 향하는 마음이라면
1: 정승재의 경청 6월의 첫날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경청 초대석에는요. 와 노래 진짜 잘하시는 분인데 노래를 정말 완전 진짜 잘하시는 흰 박혜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일 23시 50분 제주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고 하네요. 기상 상황을 좀 자주 확인해 주시고요.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서 접근 금지하면서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로 준비한 곡은요. 2472님이 강의 들을 때 제가 들려드렸었던 곡 중에 한 곡이에요. 생각나서 우리 바다님들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 월요일부터 고생 많으셨어요. 코 잘 자요. 안녕.

0: EBS 독서문화 캠페인 책이 좋아서 깊은 산속 전이마을 도서관 원자력 할아버지로 불리는 장인순 관장은 한국 표준형 원자로 개발, 핵연료 국산화 등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인공입니다. 그런 분이 왜 산골마을에 도서관에 연 걸까요?
1: 어렸을 때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조그만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곳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0: 그가 쓴 책 여든의 서재 수익금은 모두 도서관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초중고생 필독서 3,000권에 기증받은 책까지 2만여 권의 책이 모였죠. 도서관이 문을 연 건 2021년 5월 5일. 아주 특별한 어린이날 선물이었습니다.
1: 단 한 명의 아이만 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가 와서 변하면 다른 아이도 따라 변할 거다. 그 아이가 여기에서 큰 꿈을 키워서 나중에 사회에 큰 봉사하기를 바라요. 어느 때든지 필요한 책은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놓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요새 유럽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 음악을 즐기기 위해 어디로 갈까요? 스페인 마드리드로 간다네요. 이 마드리드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라틴 음악인들에게도 필수 관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마이애미 그리고 뉴욕시티가 누린 지위였죠. 이게 이제 마드리드 차지가 된 셈입니다. 이 변화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중남미에서 온 이민자 수의 증가죠. 수십 년에 걸쳐 유럽에 정착한 이 중남미 이민 세대는 이제 새로운 관객층을 형성했고 살사, 레게톤, 바차타 같은 이 라틴 대표 음악 장르를 마드리드의 주류 문화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마드리드는 이 라틴 문화 생태계가 완전하게 형성된 도시가 된 것이죠. 클럽도 있고 커뮤니티도 왕성하게 있고 이 거리 문화까지 아우르며 라틴 이민자들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훌륭한 네트워크가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여행 이승열입니다.

6월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출발했고요. 첫 곡은 푸에르토리코의 Bad Bunny의 Nueva Yola, 푸에르토리코 디아스포라 시계,

뉴욕 시티의 이름이라고 하죠. 누에바 욜. 음악 나가는 동안에 여러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 제 귀에는 윌리 콜론 이 뮤지션 이름이 딱 하나 예, 들렸습니다. 정보를 미리 찾아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970년대 뉴요리칸 그러니까 볼또리코 출신의 뮤지션들이 뉴욕에 터를 잡고 이 살사를 확산시키던 그 전성기 그 시점부터 출발하는 것 같은데 그 볼또리코 그리고 남미의 이 디아스포라들이 뉴욕에 새긴 문화적 흔적, 이 역사를 조명하면서 프라이드를 느끼는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카리브로 그리고 카리브에서 북미로 남미로 이제 다시 유럽 대륙으로 그것도 마드리드로 돌아갔습니다. 음악이 이렇게 뺑뺑 도는 거라는 그 어렴풋한 그런 개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거점이 움직인다. 요거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인다도 맞지만 이제 수확할 계절이구나. 지난 20, 30년 동안 시간과 노력, 그 삶을 질풍노도의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뿌리가 확실히 내렸구나 이제. 이런 거는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시간, 피와 땀이 예, 들어가는 그래서 수십 년 후에 그 결과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여 봅니다. 그럼 몇 대가 수십 년이면 한 2대 정도인가? 아버지 때에서 뭐 1.5세대, 2세대, 3세대까지도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뭐 미국의 그 20, 30년 동안의 반이민 정서를 생각해 보면은 미래 한 20, 30년 후에는 그런 정책과 정서로 미국의 문화 지형이 또 확실히 변하겠구나. 그런 폐해가 한 2040, 50년대쯤에는 가시적으로 보여지겠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배드버니 예, 파격적인 행보로 뭐 구설은 아닌가? 아무튼 예,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그 라틴 출신의 아티스트죠. 이 사람이 월드투어를 감행하는 그런 일정들을 들면서 업계에서도 이 굵직굵직한 세계적인 스타들이 마드리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다 이제. 그래서 투어 일정 중에서 10차례, 공연 횟수가 무려 10차례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배드버니 같은 그런 아티스트가 월드 투어는 뭐 한 도시당 한 1에서 2회 정도 잡는 게 보통이라는데요. 마드리드가 상당하네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기사나 좋은 면만 부각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만 이런 성공 뒤에 존재하는 모순도 지적돼야 한다. 라틴 문화는 대대적으로 소비되고 찬양받는데 사람들, 라틴계 이민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좋아하는 미국의 흑인 기타리스트이자 블루스 아티스트의 노랫말에서 떠오르네요. How can you love what I do but not love me? 내가 만드는 음악은 사랑하면서 어떻게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니? 라는 질문 떠오릅니다. JHK3243님께서 올해 그래미에서 앨범 오브 더 이어 수상하신 분이죠. 배드버니.

상도 많이 받았군요. 예. 어디선가 열기가 전해오는 느낌이다. 김현우님께서. 그렇죠. 예. 쌀사 샘플링. 그 아까 그 윌리 콜론이었는지 모르겠으나 70년대 그 쌀사의 대표곡 샘플링으로 출발해가지고 댐보 뭐 이런 리듬으로 그 레게통. 예.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구조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그 변화를. 콩콩님께서 음악으로 그리는 세계지도에서 배웠던 것들이 마드리드에 집결된 거군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고요. EBS 반디 앱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유튜브 EBS 공식 채널 이용하시고요. 반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 또 특별한 초대 손님 모십니다. 6월 3일이죠. 새우맹 1부 싱어송라이터 오지은 씨와 함께하는 새우맹 라운지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음악인 축제 영희 페스티벌 기획자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오지은 씨 나오셔서 페스티벌 관련 정보도 주시고 참여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 또 음악도 함께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FIFA 북중미 올해 월드컵이 좀 오늘 오전 뉴스 보니까 좀 시큰둥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 공식 음악들이 속속 나오고 있네요. 케이팝 스타죠. 태국의 리사, 브라질의 아니타,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아프로비트 아티스트 리마가 함께 부르는 Goals. 6월 12일 LA 스타디움 개막식에서 이 곡을 또 라이브 공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어지는 곡 올해 FIFA 월드컵 공식 주제가입니다. 콜롬비아의 샤키라,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이번에는 무르나보이가 함께 했네요. Die Die 두 곡 듣고 오죠.

Dai, dai, ico, dale, ale, let's go. Italia o Ilbono, Spaino, Pranzo. 이런 노랫말이 들리죠? 어서 가자. 영어로는 come on. 이런 의미의 노랫말의 곡이었죠. 콜롬비아의 샤키라와 나이지리아의 브루나보이가 부른 올해 월드컵 공식 주제가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도 디스토피언적인 FIFA 월드컵 수홍인데 공식인지는 모르겠네요. 공식이겠죠? 태국의 리사 외에 두 사람이 함께 부른 Goals였습니다. 6월 첫째 날 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것이죠. 세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시디키예를 대표하는 스타 음악인 반열에서 무스타파 산달, 그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 튀르키예 팝 음악계에 처음 이름을 올렸을 때 무스타파 산달, 그는 가수가 아니라 작곡가였습니다. 당시 튀르키예 팝은 과도기에 있었다네요. 지중해 멜로디라 일컫는 서양식 선법보다 세분화된 음계, 중동권 선율 등의 음악 전통은 유로 댄스 팝을 끌어들이며 새로운 사운드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었죠. 세젠 악수, 아자 페칸 등등 당대 튀르키예 스타 가수들의 곡을 쓰던 무스타파 산달은 편곡과 프로듀싱까지 관여하면서 이 시기 튀르키예 팝의 새로운 어법에 눈을 뜹니다. 그러다가 1994년 가수로 데뷔한 앨범이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단숨에 튀르키예 최고의 팝스타가 되죠. 그러기 무섭게 무스타파 산달은 영국 런던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칩거합니다. 두려워서였다네요. 급작스레 쏟아진 미디어와 팬들의 과도한 관심, 기획사의 압력 속에서 더는 음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답니다. 런던의 아파트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한 지 몇 달 후 무스타파 산달은 두 번째 앨범을 완성합니다.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한 앨범 걸귀데 아이느는 튀르키예 팝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판매고를 기록했다네요. 이는 무스타파 산달에게는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성공이었습니다. 영국 현지의 댄스팝과 테크노 리듬으로 튀르키예의 음악 전통을 결합하는 실험이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튀르키예 스타 시스템에서 벗어나 싱어송라이터, 총괄 프로듀서로서 창작의 주도권을 되찾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무스타파 산달의 행보는 튀르키예 팝 역사에서 중요한 거점을 마련하죠. 중동과 서아시아, 유럽을 아우르는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문화적 특성이 20세기 후반 혼종 음악, 달리 말하면 하이브리드 팝으로 공식 현대화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날 무스타파 산달은 또 다른 튀르키예 출신의 스타 타르칸과 함께 1990년대 튀르키예 대중음악의 르네상스를 견인한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팝 시장에서 산달의 위상은 타르칸을 넘어선다네요. 일례로 그는 영국 예술위원회 아트 카운슬 오브 잉글랜드가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로 공식 인정한 경우에만 부여하는 영국 평생 비자와 거주권을 받은 최초의 튀르키예 예술가랍니다. 특히 유럽 음악 시장에선 그를 특별히 무스디라는 별명으로 애칭으로 부른다죠. 튀르키예 팝을 세계화한 영웅이라는 속뜻이 있다네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튀르키예의 음악 전통을 글로벌 팝으로 현대화한 아티스트 무스타파 산달이었습니다. 첫 곡이 아라바 자동차라는 제목이네요. 2000년 초반에 유럽의 각종 차트에서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싱글이고, 이 곡을 계기로 그런 국제적 인지도를 쌓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두 번째 곡은 이시앙카라. 2000년 초반 역시 성적이 좀 더 좋았습니다. 이 한자릿수 포지션으로 각종 뭐 독일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차트에서도 성적이 좋았고요. 이 얼마 전에 트리키예의 타르칸을 소개했지만, 타르칸 같은 경우는 세젠 악수가 구축한 그런 스타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그 공정을 거친 그런 스타 메이킹, 글로벌 전략, 뭐 그런 고려를 통해서 두루두루 만들어진 완전체의 스타였다면, 무스타파 산달의 노선은 내가 혼자 다 하는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 연주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작곡가로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변별력은 어디 있지?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누구의 퍼포먼스에 좀 더 뭐 진정성, 뭐 그런 약간 좀 식상한 표현이지만 그런 걸 느낄 것이냐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흥미로운 거는 그 둘 다 튀르키예, 뿌리가 튀르키예니까 뭐 한국에 뽕이 있듯이 대중문화 전반에 뭐 학술적으로도 그런 뽕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그럴 때도 됐으니까요. 뭐 단조 오음계의 보컬, 뭐 꺾기, 이 전통가요 트로트에서 흔히 우리가 듣는 그런 거가 출발점이라면, 그리고 한국 문화 전반에 뭐 한, 흥 이런 걸 논하는 시기가 됐다면, 튀르키예에도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있습니다. 예, 그 이스탄불 특유의 우울, 애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휴진이라는 표현인데요. 뭐 선법 얘기도 본문에 나왔는데.

근데 그런 뭐 이슬람의 막함 그리고 보컬에서 느껴지는 그런 멜리스마 그런 미분음 뭐 이런 데서도 뭐 찾아볼 수 있는 거지만 그냥 듣는 입장에서 누가 더 예, 마음을 울리나 뭐 이런 게참 미스테리예요, 그렇죠? 다 댄스업을 한 음악을 하는데 누구를 더 좋아하게 되는 아무튼 그러니까 케이팝의 뿌리는 트로트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아무튼 트리키의 팝의 2000년 초반에 그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타르칸 그리고 좀더 예술적으로 인정을 받는 듯 싶은 무스타파 산달 오늘 세 명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만나보시고요. 이번엔 프랑스의 엔조 엔조가 부르는 Juste quelqu'un de bien 누군가 좋은 사람 역시 90년대 발표곡이네요. 둘다 94년 발표곡 프랑스의 리안 폴리가 부르는 Voler la nuit 밤을 훔쳐 날다 이두곡 듣고 세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우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지미 폰타나가 부르는 Il nostro concerto, 우리의 콘서트입니다.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움베르토 빈디가 1960년에 처음 발표한 곡, 같은 해 지미 폰타나가 리메이크했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딱 한 번 콘서트에 간 기억이 그 사람과 헤어진 후에도 오래도록 이 화자를 사로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콘서트에서 들었던 음악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제 사라진 사람을 복귀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단 한 번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준 그 콘서트가 내 기억에 새긴 선율을 따라서 난 다시 돌아가고 있어. 그렇게 가다 보면 당신에게 가 닿겠지. 당신이 어디 있든 당신이 듣고 있다면 곁에 있는 날 발견하게 될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전했던 내 시선을 또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에게 뻗던 나의 손도 보게 될 거야. 당신이 어디 있든 당신이 듣고 있다면 곁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의 일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당신에게 바쳐진 단 한 번의 콘서트에서.

이 BS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세 음악이 전한 노래 이탈리아의 지미 폰타나의 1960년 발표곡 Il nostro concerto 우리의 콘서트 노랫말과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콘서트 주말에 콘서트 잘 다녀오셨죠? 우리 세 음악 애청자 여러분들 공개방송 많이 와주셨는데 후기가 몇개 눈에 띄어서 몇개좀 소개하겠습니다. 음악 행복이었다. 세계 최고 연락 캡숑 폼 미쳤던 연락 캡숑 이런 말 쓰시는군요. 예, 김땡땡님 감사합니다. 김아리님. 그날 마이크 잡고 또 저랑 대화도 하고 하셨는데 먼길또 와주신 모든 참여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미실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무대 영상들 음악이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감동 두 배였다. 오픈 스튜디오 원츄 오미세일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아, 그나저나 그 무대 영상 그거 그 뒤에 조작하는 그 스테이션을 제가 싹 보니까 아, 다음엔 이걸 해야겠구나. 진행은 이거 딴 사람 시키고 무대 영상 조작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요. 오픈 스튜디오는 예, 가능성을 저희가 한번 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주님께서도 꿈을 꾸는 듯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금주님 덕분에 저희도 무사히 즐겁게 잘 공개방송 마쳤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에선 또 공개방송의 헤드라이너 까치산의 한태인과 함께한 월드차트 이어집니다. 이탈리아의 오르넬라 바노니가 부르는 움베르토 빈디의 곡이죠. Il mio mondo, 나의 세상. 이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누룽지 카페이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estate. Sei calda come i baci che ho perduto.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오늘 2부 첫 곡 여름이었습니다. 에스타테 이탈리아의 브루노 말티노의 1960년 곡이 원곡이죠. 오늘 들으신 버전은 1977년 주앙질벨트 아모로소 음반이 최초 수록된 후에 재즈 스탠더드가 된 주앙질벨트의 버전 들으셨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은 문자 4301로 도착했는데요. 리틀 토니의 9월의 맛도 더운 여름의 시작 6월에 신나게 달려보고 싶어 신청하셨습니다. 이탈리아의 리틀 토니가 부르는 꼬로 꼬레 마또 미친 심장 이 노래 듣고요. 오늘의 2부 순서 한테인의 월드 차트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세계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이 감시간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봐가

0: 지식을 발휘해 안내해 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 차트 시작합니다. 태인 씨, 이틀 만이에요? 아, 3일 만인가?
1: 이틀 만입니다. 네.
0: 잘 주말 무사히 페스티벌 참여하고 오셨나요?
1: 네, 이번 주는 이제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까지 인사를 드립니다. 월드 차트 한태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저희 공개 방송 창사 특집 그 마지막 무대를 또 한껏 달궈 주시고 바로 다음 날 일요일 어제죠. 서울 모처에서 또 페스티벌 참여를 하셨는데.
1: 네.
0: 뭐 보양식이라도 잘 드시면서 하시나요?
1: 아니요. 보양식은 못 챙겨 먹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의 네. 관심과 사랑으로 네, 보양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그렇구나. 정신적인 보양은 또 그렇게 해결되지만 그렇죠. 저희가 그 챙겨드린 보양도시락은 잘 드셨나요?
1: 네, 너무 맛있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예. 보양도시락도 잘 먹었고 예. 이제 또 다음에 뭐 냉면 한 그릇 같이
0: 냉면 하시죠.
1: 여름이니까요. 예. 이제
0: 그 어때요? 그 어떤 분들은 뭐 먹어야 내가 힘이 나서 무대에 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음식이 잘 안 넘어간다. 좀 긴장돼가지고 무대 오르기 전에
1: 아 그렇죠. 예. 저는 완전 후자인 것 같아요.
0: 좀
1: 잘 안 들어가요.
0: 안 들어가요?
1: 네. 공연을 앞두고서는 저는 뭐 항상 긴장하거든요. 네. 항상 긴장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먹으면 괜히 네. 아 물론 그럴 일은 굉장히 확률은 적겠지만 타이 나면 어떡해요. 아, 먹었는데 막 배가 아프다거나
0: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네. 혹시라도
1: 네. 그리고 뭔가 막 네. 급하게 먹고 긴장된 상태에서 먹으면 얹히면 어떡해요.
0: 얹히면 어떡해.
1: 네. 그래서 공연할 때 뭔가
0: 노래해야 되는
1: 문제가 있을까 봐 좀 안 먹게 되는 스타일.
0: 설마 공복으로 연주한다?
1: 공복까지는 아니고 네. 에너지바 정도?
0: 에너지바.
1: 네, 에너지바라든지 아니면은 준비해 주신 도시락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0: 살짝만
1: 단절 반에 반 뭐 이렇게 염분만.
0: 네,
1: 염분만 섭취를 한다. 젓갈 이런 거 들어 있잖아요.
0: 살짝 아주 약한 트름 살짝 나올 정도만.
1: 그렇죠. 그렇죠. 너무 또 배불리 먹고 또 콜라까지 갖고 와악 먹으면 이제 노래하다가 꺽 하면 어떡해요.
0: 막 이런 그런 경우.
1: 감사합니다.
0: 왜 약간 하는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저 딱 한 번.
1: 아, 그렇죠.
0: 방심하는 네. 순간.
1: 그렇죠. 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제 망상이기 때문에 이게 조심을 하는 거죠.
0: 네. 이건 뭐죠? 오이오사님께서
1: 네.
0: 공방 오셨었는데 정말 행복했고 좀 충만했다. 감사하다라고 네네. 쓰시면서 까치산에게 마지막 질문 안 했다고 제가
1: 질문을 어떻게 아시죠? 관계자신가요?
0: 예. 공식 질문을 제가 안 드렸어요.
1: 아 모든 뮤지션들한테 다 하셨군요.
0: 디폴트 질문이 있었죠. 예, 까치산에게 새음행은 땡땡땡이다. 이거 답이 궁금하시다고 오이오사님. 제가 그때 그 보양도시락을 너무 먹은 것도 아닌데 배탈이 나가지고
1: 이런.
0: 예. 이거 답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준비를 하셨었어요 그때?
1: 뭐 멤버들이랑 같이 이제 했었는데 네. 이제 멤버들이 없으니까 약간
0: 그러면 그 멤버분들의 답을 공개해 주시죠 뭐.
1: 까치산에게 새음행이란 한 곡 더다.
0: 한 곡 더?
1: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이 말 자체가 뭐 한 곡 더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0: 한 곡 더.
1: 그러니까 노래를 한 곡 더 하고 싶을 만큼 뭔가 이렇게
0: 그런 거구나.
1: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도 앵콜처럼 한 곡을 더 불러드렸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그거랑 엮어가지고 뭔가 분위기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곡만 하는 줄 알았는데 까치산에게 새음행이란 뭐 한 곡 더입니다. 이러면서 한 곡 더 딱 하는 약간 그런 그림. 그런 거 상상했었는데 네. 여기서 하려니까 되게 민망하네.
0: 좀 쑥스럽죠.
1: 네, 거기서 해서 그 자리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0: 그러면
1: 이런 느낌이에요.
0: 객석에서 아우 뭐 아쉽다 두 곡 더 뭐 이렇게 또 요청을 했을 텐데.
1: 그러면 이제 까치산에게 새음행은 두 곡 더다 이러면서 네. 이제 한 곡만 하고
0: 청구서다.
1: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멤버들이랑 같이 준비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저만 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0: 김정환님께서 까치산 공연은 이 나이에 함부로 보면 안 되겠어요. 목에 무리가 많이 가서 오늘 진통제 투혼으로 일하는 중이엄.
1: 소리를 지르셨군요.
0: 그러니까
1: 네, 열심히 소리를 질러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0: 소리 지르면은 더 좋죠?
1: 좋죠. 네. 그럼요. 흥이 나죠. 네.
0: 좋구나.
1: 노래를 부르고 이제 중간 중간에 뭔가 뭐 우리 진호 군이 멋진 솔로를 막 하고 이러면 이제 거기서 으악 이렇게 해주시면 또 연주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이 납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런 거죠.
0: 자, 공개방송.

0: 형 덕분에 멋지게 잘 치렀고요. 뭐 까시산뿐만 아니라 참여하신 다른 뮤지션들도 굉장히 감사드린 마음이라는 거 혹시라도 듣고 계신다면 알아주시고요. 오늘 한테이는 월드 차트 어느 나라 가볼까요?
1: 네, 오늘은요, 글로벌 차트도 한번 들르고요. 네, 그
0: 네네.
1: 다음에 이제 미국 차트도 갔다가 대만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첫 아티스트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곡은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글로벌의 무려 1위! 첫
0: 우와.
1: 번째 곡으로 가져온 1위 곡! 지금 세계 1위 곡이에요.
0: 이게 발매된 지 이틀 됐네.
1: 이틀 됐습니다. 발매하자마자 바로 다 끌어내리고
0: 왜?
1: 나와봐 이러면서 비켜
0: 우와.
1: 즉시 1위.
0: 1위.
1: 아직까지도 이렇게 파워가
0: 예.
1: 있어요 이 뮤지션이.
0: 약간 삼전 하이닉스급의
1: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0: 예.
1: 있는. 네, 그렇습니다.
0: 누굽니까?
1: 미국의 아티스트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5월 29일 발매 싱글입니다. 그저께 발매됐어요. Hate That I Made You Love Me라는 곡을 들고 왔습니다. 네, 글로벌 차트 무려 1위에 안착하면서 이 변함없는 아티스트 파워, 아리아나 그란데의 엄청난 음원 파워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심지어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새로 발매될 정규 앨범에 약간 성공개스러운 이런 인트로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역시 뭐 정규 앨범 발매는 1년 만인가요? 2년 만인가요?
0: 자주 내나요, 이 사람은? 아리아나
1: 자주
0: 그란데?
1: 그래도 뭐 1, 2년에 한 번이면 뭐 자주 내는 거죠.
0: 그러네요. 예.
1: 그렇다 보니까요, 정규 앨범 앞서서 페탈 피터이라는 이제 꽃잎이라는
0: 아.
1: 이제 정규 앨범을 낸다고 하는데 거기에
0: 네네네.
1: 앞서서 이렇게 발매를 한 곡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제 작곡 프로듀싱에는 뭐 아리아나 그란데 이름도 있지만 맥스 마틴
0: 아, 예.
1: 아직도 유효한 이 이름 맥스 마틴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에 놀라웠습니다.
0: 어때요, 분위기는? 노래 뭐.
1: 근데 약간 좀 그동안의 아리아나 그란데의 호흡과는 약간 달라요. 뭔가 좀 캄해요. 굉장히 캄하고요. 뭔가 막그 라디오 친화적인 그 아리아나 그란데의 화려한 보컬 스킬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요. 뭔가 좀 음역대도 낮고요. 뭔가 뭐 화려한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뭔가 좀 속삭이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좀 감정을 누르는 듯한 이런 분위기들이 되게 돋보였어요.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좋았고요. 가창력 과시라든지 이런 건뭐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뭔가 그동안에 가져온, 그리고 맥스 마틴이 그동안 여실히 보여줘 왔던, 빌보드에서 보여줘 왔던 그런 호흡과도 조금은 어법이
0: 달라요?
1: 다른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사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음악 스타일도 그렇고, 아 뭔가 아리아나 그란데가 좀 느꼈던, 아 뭔가 좀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개인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음악에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반영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안 좋은 일들도 많았고 막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 되게 피곤했을 거란 말이에요.
0: 아,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런 뭐그 뭐라 그러죠? 그 저작권 뭐 표절 이런 것만 아니면
1: 예, 그렇죠. 막 그런 건 아니었고 어쨌든 개인의 어떤
0: 개인사
1: 개인사에 대한 이런 막 이렇게 왈가왈부 이렇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피로도도 분명히 쌓여 있었을 거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0: 솔직한 그런 음악이네, 그러면.
1: 예, 그렇죠.
0: 그동안에 겪은 일 뭐.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연인 관계에 대한 뭐 후회와 거리감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러면 뭐 대중들이 자신에게 투사한 어떤 투사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피로감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가사들을 좀 내용을 보시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해도 재미있지 않을까.
0: 와,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1: 네.
0: 제목의 그 뉘앙스가 바로
1: 그쵸.
0: 꽂히는데?
1: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게 이렇게 한게 싫어. 이렇게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제목이 사실.
0: 아, 이게 약간 대중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는
1: 맞아요.
0: 거잖아요.
1: 그걸 그렇게 두 개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전 연인에 대한 뭐 그런
0: 그런
1: 이야기처럼,
0: 거이지만,
1: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놨지만, 이걸 어떻게 대중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호흡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재미가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좀 내성적이고 공안적이고 이런 분위기들을 잘 녹여낸 아리아나 그란데의 새로운 싱글, 무려 글로벌 차트 1위에 안착해 있는 곡입니다.
0: 그러니까요. 나온 지 2, 3일밖에 안 됐습니다.
1: 네.
0: 아리아나 그란데의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듣고 오죠.

0: 미국의 아티스트 아리아나 그란데 그의 정규 발매 앞서서 선공개 싱글 현재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1위 곡 듣고 왔습니다.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오늘 한태인의 월드 차트 첫 번째 선곡이었고요. 이게 뭐죠? 열디님도 태인님도 연예인으로서 이 노래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Goodbye Blue Sky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연예인이요?
1: 어떠신가요? 연예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생경하긴 한데.
0: 연예인 그래서 생겨내가지고 그거를 지금 가늠하고 있었어.
1: 네.
0: 그런 포지션에 내가 감정선이 가다한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요?
1: 저도 전혀 없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0: 아직 그런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연예인이라는 자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이런.
0: 일단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연예인이 맞긴 맞구나 하는 자각이 올까요?
1: 집 앞에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사진 찍혀서 기사가 올라오면은 연예인 느낌이 아닐까요? 약간.
0: 김밥 세줄 먹더라 뭐 이런 기사 같은 거.
1: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막 블랙핑크의 뭐 제니씨가 막 김밥 천국 가서 김밥 세줄 먹으면 기사 날것 같거든요. 저는.
0: 시시콜콜한 것까지 대중의 관심사에. 그렇다면 연예인.
1: 그러면 연예인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면.
0: 그러네요.
1: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0: 다행입니다.
1: 다행이네요. 저희는 문제가 없는 걸로.
0: 저희는 그런 고민 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리아나 그란데 음악 들어봤고요. 이제 글로벌 차트에서는 여기까지인가요?
1: 네, 단 하나 1등 곡만 딱
0: 1등곡.
1: 가져왔습니다. 알짜만.
0: 그란데에 대한 뭐 얘기나 뭐 이런 거더 해주실 거 있으면 듣겠습니다.
1: 아니요, 괜찮습니다.
0: 괜찮아요?
1: 너무 뭔가 가십으로 소비하는 것도
0: 가십.
1: 별로.
0: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1: 아니,
0: 나는
1: 뭐
0: 너무
1: 많이 나와요.
0: 무지해가지고. 아,
1: 검색해 보시면은.
0: 그래요?
1: 그렇습니다.
0: 저는 리아나 뭐 여기서 끝나가지고.
1: 아, 그렇죠. 뭐 근데 비슷비슷한 나다그
0: 비슷비슷한 건가?
1: 시기에 계속 이슈가 되었던.

0: 은꾸준한 그런 이야기였으니까요.
1: 한태인의 월드 차트. 오늘은 글로벌 차트에 이어서 다음은 미국으로 갑니다.
0: 네, 미국 차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노래예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94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미국의 아티스트입니다. 노아 켄의 2026년 4월 24일 발매 앨범 The Great Divide의 수록곡입니다. Porchlight라는 곡이에요.
1: 포츠라이트.
0: 예, 제가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 번
1: 네.
0: 들고 와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던 아티스트예요.
1: 예.
0: 예, 노아 켄, 이 포크. 그 미국 특유의 어떤 소도시 특유의 인디 포크 팝 스타일을 잘 자신의 스타일로 벼려서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 소도시 감성을 담아 들려주고 있는 아주 멋진 아티스트고요. 이 곡은 좀, 아, 뭐랄까, 시점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또한번 이제 노아켄을 굳이 또 들고 온 그런 곡입니다.
1: 그 방점이
0: 네.
1: 소도시 출신이라는데 약간 찍혀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그게
1: 아,
0: 되게 중요한 감성이에요. 이 노아 캔이라는 아티스트에게 되게 중요한 감성이고, 뭔가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여기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자기의 포크 앤썸으로서 좀 풀어내는 이런 서사가 되게 멋있다고 느꼈고, 저는 그게 좀 되게 와닿았거든요. 저는 소도시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뭔가 경험이죠. 대신 이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들에서 내가 대리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닿다 보니까, 저는 포크라든지 이런 장르들을 특히나 좋아하는 게, 어쨌든 이야기라든지 본인의 서사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 게좀잘 드러나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좀 포크 장르를 좋아하나라는 생각도 좀 이거 들으면서 또한번 했네요, 저는.
1: 포치라이트. 이게
0: 네.
1: 그러니까 소도시, 그리고 특히나 그 미국으로 따지면 좀 농촌지. 그런데 주택 양식의 특징이
0: 네,
1: 이렇게 포치가
0: 현관불 같은,
1: 커다랗게 있잖아요.
0: 예, 불이 있잖아요. 그 불을,
1: 그리고
0: 그 포치라이트를 켜놓는다는 느낌이, 네가 돌아올 때를 기다릴게, 뭐 이런 느낌도 미국 문화권에서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예전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그 옐로 리본을 걸어놓을게
0: 아,
1: 뭐 이런
0: 그쵸,
1: 거
0: 완전
1: 느낌.
0: 맞아요. 타이 옐로 리본, 라운드 올드 옥 트리. 그래, 맞아요.
1: 하긴 멀리서 왔는데 이 포츠라이트 하나 정도도 켜있지 않다면은 상당히 허걱하겠네요.
0: 맞아요. 어쨌든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성공한 아들 가족 구성원을 기다리는 이제 어머니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쁜 것 같아서 뭐 전화도 잘 못하겠고, 아, 근데
1: 1년에 한번 보기도
0: 1년에 한
1: 어렵고.
0: 번 보기도 어렵고, 그때 뭐 전화를 하거나 뭐 가끔 전화 연결이 되거나 이러면은 뭐 그냥 뻔한 얘기만 이렇게 한 부분만 묻게 되고, 잘 하고 있지? 건강하지? 밥은 잘 먹지? 이러고, 이러고 그냥
1: 후다닥 끊어버리는.
0: 그렇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뭔가 유명해진 아들을 걱정하고 집에 돌아오게 기다리면서 그 가끔 오는 전화에 뭐 짧은 얘기밖에 못하는 것에 뭐 상처도 받지만, 그러면서도 걱정하고 뭐 내내 기다리고 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이
0: 어머니의 시점에서 이 곡을 쓴
1: 모친의
0: 거예요.
1: 마음을 이제 포치라이트로
0: 맞아요.
1: 상징했구나.
0: 그거를 이제 자기의 시점에서 쓴게 아니라 어머니의 시점에서 쓴 거죠. 그게
1: 그렇군요.
0: 되게 재밌는, 저한테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 포츠라이트를 켜놓는다는 게 언제든 기다리니까 우리는 언제든 돌아와서 쉬어가서 좋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1: 알겠습니다. 그런 또 따뜻한 스토리텔링이 있고, 실제 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또 만들어진 음악, 노아 케이안의 포치라이트. 오늘 한태인의 두 번째 선곡으로 듣고 오죠.

0: 이비어셜 패밀리 승열의 세계 음악회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 차트 까치산의 한태인 씨의 안내로 음악 듣고 있습니다. 그가 고른 두 번째 곡은 미국 스포티파이 데일리 94위 곡인데요. 노아 케이한의 포치라이트라는 곡이었습니다.
1: 이게 가사 듣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이 애리네요. 이 포치라이트를 아침마다 끄는 게그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건지에 대한 이 가사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네요. 포치라이트를 맨날 켜놓고 기다리는데 아침에 안 왔잖아요, 오늘도. 그 아침에 그 끄잖아요, 내가. 그걸 내가 불을 끈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지게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우, 이게 참, 그좀 애리네요, 마음이.
0: 전기세가 걱정이 되는 그런 거.
1: 이제 안 애려졌어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0: 꿈에서 확. 예.
1: 이제 마음이 좀, 안 아픈 걸.
0: 예.
1: 바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0: 해가 뜨면 전기는 꺼야죠. 예.
1: 그쵸. 돈이 아깝잖아요.
0: 자, 이번 세 번째 곡이죠?
1: 네.
0: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입니다. 이번에도 한 번 더 미국 차트에서 가져왔어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United States의 113위에 올라있는 곡입니다.
0: 네.
1: 미국의 밴드 Red Hot Chili Peppers의 99년 발매 앨범입니다. Californication이라는 앨범이었고요.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Scar Tissue라는 곡을 들고 왔습니다. 네, 우리 이틀 전에 만났던 까치산의 베이시스트 최선영 군이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0: 아, 네. 혹시 플리의 뭐
1: 완전
0: 아이돌
1: 팬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 이 레드 칠리 페퍼스의 이 스칼 티슈를 아마 처음으로 카피했을 거예요.
0: 아,
1: 그 친구가 베이스 기타를
0: 치면서 네. 그렇군요.
1: 처음으로 베이스를 배우고 뭔가 그 밴드의 곡을 카피를 한 곡이 아마 요 곡이라서 좀 제가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0: 이 혹시 까치산은 레드 칠리 페퍼스의 곡을 뭐 커버한 적은 없었어요.
1: 커버한 적은
0: 했는데?
1: 없고요. 네. 그 어쨌든 데 그 플리의 어떤 그런 호흡들이 네. 그 주법에 살아 있어요. 까치산의 노래에서도 아마
0: 예,
1: 그런 펑크 펑크의 호흡을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만한 곡들이 꽤나 있을 거라서 예, 어쨌든 뭐.

0: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어서 까치산도 어쨌든 영향력 안에 그 레드 칠리 페퍼스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1: 그렇구나.
0: 예, 이런 레드 칠리 페퍼스의 영향을 받았다. 플레이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 스카울 티슈라는 곡은 레드 칠리 페퍼스의 어떤 스탠다드 장르는 아니에요, 사실. 좀 달라요. 발라드에 가깝거든요. 요거는 좀 캄다운되어 있는 곡이고 막 때려 부시고 막막 랩하고 막
1: 그러니까,
0: 이런 느낌은 또 아니다.
1: 예, 보통 한 150km, 시속 150km로 달리는
0: 그렇죠.
1: 게 주된 스피드인데,
0: 맞아요.
1: 이렇게 좀 천천히
0: 요거는
1: 가는 곡들이 종종 나와요.
0: 그렇죠. 거속방지턱이 좀 있다, 요 곡에는. 그래서 뭔가 블루스적인 호흡이 좀 많이 살아있는 곡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솔로라든지 이런 데서도 슬라이드 주법이라든지 이런 좀 나른해지고 좀 풀리는 느낌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좀 미디엄 템포의 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로드송 같은 거죠, 보니까.
1: 로드송.
0: 예. 그런 바이브가 상당히 강합니다. 존 프루시안티의 기타 주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방방 뛴다거나 팡팡 뛴다거나 막 쫄깃쫄깃한 느낌보다는 그냥 좀 나른해지는 듯한 느낌의 주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멜랑콜리한 블루스적인 그런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메탈 밴드라든지 뭐 이런 펑크 펑크 뭐 이런 거 하는 밴드들이 발라드
1: 그거
0: 하나나 미디엄 템포 하나 내면은 곡의 대표곡이 돼버리곤 한다.
1: 그렇지. 그걸로
0: 예.
1: 뭐 태인씨가 늘 하는 그 머니송이
0: 맞아요.
1: 되면 그게 좀 의지가 되는 거잖아요,
0: 아유,
1: 사실.
0: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노래도 물론 레드 칠리 페퍼스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곡은 당연히 아니에요. 캔 스탑이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지게 된 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주 효자곡이다라는
1: 혹시 그거
0: 것이죠.
1: 보셨어요? OTT에 요번에 그 칠리페퍼스 약간 정기 영화 비슷한 게 나왔더라고요.
0: 그래요.
1: 예, 그
0: 전, 네.
1: 초기 그 힐렐 슬로박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초기 멤버인데 그
0: 네네.
1: 친구에 관련돼가지고 이 나머지 멤버들이 막 추모하는 의미에 예, 그 어린 시절 그 초창기를 막 근데 그 정보를 몰랐던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0: 저는 보지는 못했고요. 그런 게 있는지는 몰랐고, 알겠습니다.
1: 선용 씨한테 혹시
0: 알려줘야겠네요.
1: 물어보세요.
0: 아, 근데 또 그런 것도 귀신같이 알아서
1: 이미
0: 이미 봤을
1: 알고
0: 수도
1: 다
0: 있어요.
1: 봤을 거.
0: 굉장히 얼리 어답터라서.
1: 그러니까요. 자, 오늘 한테 있는 월드 차트 세 번째 곡, 미국의 레드 칠리 페퍼스의 99년 음반에서 스카 티슈 듣고 오죠.

0: 미국의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1999년 캘리포니케이션 음반에서요. 스카 티슈 오늘 한테인의 월드 차트 세 번째 추천곡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1: 네.
0: 와, 아직도 200위권 안에 113위에 있다라는 게 나온 지 지금 27년째인데.
1: 연금입니다,
0: 예,
1: 연금,
0: 그러니까요.
1: 진짜.
0: 사람들이 그만큼 뭐 세대를 넘어서 좋아하고
1: 그렇죠.
0: 있다, 뭐 이런
1: 네,
0: 얘기겠죠.
1: 맞습니다.
0: 자, 이제 네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네 번째로는요, 이제 미국 차트를
0: 네.
1: 떠나서 네, 대만 차트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타이완의 89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대만의 아티스트예요. 양챙린이라는 이제 레이니 양이에요.
0: 네.
1: 네, 2009년 발매 앨범이고요. 우에라고 해서 이제 Rainy Love라는 앨범입니다. 동명의 수록곡이고요. We I라고 해서
0: 네.
1: 이제 우에라는 거죠. 그러니까
0: 한자
1: 비,
0: 비우자
1: 비우자의 사랑의 자.
0: 사랑의 자.
1: 네, 그래서 Rainy Love가 이게 뭔 말이야? 뭐야? Rainy Love가 뭐야? 비 오는 느낌의 사랑인가?
0: 비를
1: 네,
0: 사랑한다는
1: 이런
0: 건가? 뭐,
1: 느낌인가?
0: 예.
1: 그래서 저도 봤는데 뭔가 사랑이 비처럼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살살 이제 여우비처럼 보슬비처럼 이렇게
0: 네.
1: 살살살 내릴 수도 있고
0: 네.
1: 아니면은 막 사랑이 막 장대비처럼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사랑을 비처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0: 위에서 내려오는 거다
1: 예,
0: 이거죠.
1: 그래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랑은. 이게 참 재밌잖아요.
0: 그러네요.
1: 예, 그래서
0: 우산을 쓰면
1: 그러니까
0: 미안합니다.
1: 철벽을 치는 거죠, 우산.
0: 뭘 써도 되지 않나 뭐 이런
1: 그렇죠. 아, 막고 싶으면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대만 차트에서는 제가 늘 가져오는 게 발라드 곡을 많이 가져와요.
0: 발라드.
1: 네, 발라드가 상당히 강세예요, 대만에서는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OST 감성의 이런 발라드들 있잖아요. 그런
0: 네네.
1: 것들이 대만에서 상당히 강세고
0: 네.
1: 요 이제 양챙린이 이제 불렀던 이 노래도 아 일단은 아이돌 출신이세요, 이
0: 아,
1: 양챙린이라는 이제
0: 양챙린이
1: 네. 4인조
0: 아이돌.
1: 아이돌 출신 이제 걸그룹 출신이라고 하세요. 근데 거기서 그룹 해체 이후에 솔로 가수로서 이제 가창력을 이제 본인의 가창력을 이런 식의 이제 맨도팝 쪽으로 풀어낸 거죠.
0: 그렇구나.
1: 그래서 굉장히 그룹 출신인데 그룹으로 활동할 때보다 훨씬 더 인지도를 쌓고 뭔가 멋지게 잘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늘 가져오는 만두팝과 호흡이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본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가사나 이런 것들도 뭐 발라드에서 들을 수 있는 이렇게 풀어낸 호흡들이 있어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팝 발라드, 뭐 소프트록, 어덜트 컨템포러리 이런
0: 저는
1: 장르의 음악이다.
0: 2009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1: 네,
0: 이
1: 맞아요.
0: 당시에 한국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던 그런 밴드 음악, 저는 러브홀릭이 막 생각이 나는 그런 분위기라서.
1: 맞아요.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 00년대, 90-00의 어떤 제이 소프트 발라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본에서 유행했던 이런 소프트 발라드나 소프트 록적인 호흡들이 아시아권에서 그 당시에
0: 좀
1: 같이 유행을
0: 퍼졌죠.
1: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음악도 그렇고 대만의 음악도 그렇고 뭔가 문화 친화적인 게 있어요. 아시아권 이세 국가가 한국과 일본과
0: 일본.
1: 대만은 어쨌든 음악적인 이런 호흡들을 어느 정도 공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좀 비슷한 결의 느낌을 받았다는 거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0: 맞아요.
1: 생각도 해봤습니다.
0: 연동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나저나 일본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잘 알아보고 있나요?
1: 네. 해보고 싶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레이니 앵.

0: 스포티파이 타이완 차트, 데일리 차트 현재 89위에 올라있는 레이니 양의 We I Rain Love, 비의 사랑이었습니다.
1: 야, 잘하네요. 역시
0: 네.
1: 대만이 발라드는 참 잘해요. 맨투팝.
0: 감미롭네요. 네.
1: 네, 이거 참 잘합니다.
0: 한국에서도 통할 발라드 레이니의 양의 우애
1: 네.
0: 촉촉한 감성성 좋아요
1: 그렇죠.
0: 라는 평도 있네요. 유영주님께서 주셨습니다.

0: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도 한테인의 월드 차트 마지막 곡도 역시 대만 차트에서 고르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아티스트로 오랜만에 들고 온 아티스트예요.
0: 네네.
1: 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골라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타이완의 184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대만의 아티스트입니다. 타오저라고 하는 도철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예요. 2005년 발매 앨범이고요. 타이핑 생쉬라고 하는 태평성세라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쩌우쉬 아이니라고 해서 그냥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곡입니다. 이제
0: 널 사랑해.
1: 네, 그냥 당신을 사랑해 라는 곡이고요. 타오저는 이제 대만 만두팝을 얘기할 때, 역사를 얘기할 때 좀, 새로운 포문을 연 아티스트다.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구권에 있는 R&B라든지 가스펠이라든지 이런 호흡들을 처음으로 이제 만두팝에 녹여낸 이런 아티스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레전더리, 막 이렇게 레전드로
0: 작곡이라든가 뭐
1: 가창이라든가,
0: 보컬이라든가
1: 맞아요, 어법 같은 것들을 잘 가져와가지고, 왜냐면 미국 생활을 했거든요.
0: 아,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나
1: 네네네.
0: 보네요.
1: 그래가지고 이제 방향을, 현대 맨도팝의 방향을 좀 많이 바꿔놓은 아티스트라서 지금까지도 최고의 프로듀서형 아티스트로서 이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래서 지금 차트에 아직도 이제 도철의 음악들이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0: 네네.
1: 있는, 그런 아티스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하고,
0: 네네.
1: 현지에서도 대만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아 도철 모르는 사람이
0: 도철은,
1: 없어요.
0: 아,
1: 타오저라고 하면 다
0: 꾸준히
1: 안대요.
0: 사랑받는 존경받는
1: 네,
0: 아티스트군요.
1: 그냥 전 국민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다 아는 아티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정도로 사랑을 받는구나. 그래서 새삼 역시 듣는 귀는 뭐 대만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들으면
0: 그러니까.
1: 좋은 건뭐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 곡도 뭐 전형적인 미국식 R&B는 전혀 아니고요. 요 호흡을 가져와서 만두팝의 호흡으로 잘 녹여낸.
0: R&B는 약간 뒤에서 터지던데.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어쨌든 그 만두팝이 가지고 가야 할, 응당 가지고 가야 할 어떤 가사 내용적인 서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담아낸 아주 멋진 R&B, 도철만의 만두팝 R&B 스타일의 곡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골라와 보았습니다.
0: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덕분에 좋은 음악,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할게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0: 데이비드 타우 도철, 대만 아티스트의 너를 사랑해.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에서 뵙겠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 화성을 쌓고 직접 농사기술을 연구해 보급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합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 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초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는 겁니다.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곧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3: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2: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3: 홍상욱과
2: 왕더와 함께
3: 중국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4: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다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昔は 格好良かったけど
0: 예전에는 멋있었는데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사의 과거형 다따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따 어따라는 이형 형사의 과거형 깠다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체험
1: 다이켄 다이켄
0: 체험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다이켄입니다. 선생님, 체험담은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1: 다이켄당 다이켄당
0: 체험단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다이켄당 체험하면은 경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1: 계획행 계획행
0: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당신, 여보
1: 아나타 아나타
0: 아나타 2인칭 대명사입니다. 보통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아나타, 여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죠. 가늘다
1: 호소이 호소이
0: 호소이 이로 끝났습니다. 이 형용사가 되겠네요. 선생님, 가늘다 반대말은요?
1: 후토이 후토이
0: 후토이 굵다 혹은 뚱뚱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겠죠? 머리, 머리카락 혹은 머리숱이란 의미도 있는데요.
1: 가미 가미
0: 가미입니다. 다음 단어 털인데요.
1: 개 개
0: 그러면 머리카락 자체가 카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지금 나온 케를 사용해서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1: 가미노케
0: 가미노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양
1: 료 료
0: 질은요?
1: 시츠 시츠
0: 다음 단어 볼게요. 길다
1: 나가이 나가이
0: 나가이 이로 끝났습니다. 이형용사겠네요. 그럼 반대말 짧다는요?
1: 미지카이 미지카이
0: 마찬가지로 이로 끝난 이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앞서 머리 머리카락 카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같이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머리카락이 길다
1: 가미가 나가이
0: 가미가 나가이 머리카락이 짧다
1: 가미가 미지카이
0: 가미가 미지카이 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정중형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머리카락이 깁니다.
1: 가미가 나가이 데스
0: 가미가 나가이 데스 이형용사의 정중형은요 기본형 뒤에 데스만 붙이면 되죠. 그럼 한 번 더 머리카락이 짧습니다는요
1: 가미가 미지카이 데스
0: 가미가 미지카이 데스 이 뒤에 데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네네
1: 하이 하이 하이 하이
0: 선생님 네라고 하면 하이인데요 이렇게 하이 하이 할 때는 보통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1: 하이 이 하이 하이라는 표현은 윗사람에게 사용하거나 혹은 반복해서 쓰면 알았으니 그만해 알았어 귀찮게 하지마 등의 퉁명스럽고 무례한 느낌을 줍니다.
0: 그러니까 여러분 하이 하이 윗사람한테는 사용하지 마세요. 가끔씩은 기분 좋을 때 하이 하이 이렇게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과거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형용사의 과거형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바로 어미 이를

0: 까따로 바꾸면 됩니다. 즉, 이형용사 어간에 까따의 형태가 되는데요. 그럼 정중형은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형용사의 과거형 정중형은요, 까따 뒤에 데스만 붙여주면 돼요. 여러분들, 앞서 단어에서도 연습했었잖아요. 이 형용사의 정중형은 어미 이 뒤에 데스를 붙였었죠. 나가이 길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요. 깁니다라고 할 때는 어미 이 뒤에 데스를 붙였어요. 즉, 보통형 뒤에 데스를 붙여서 정중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현재형이었잖아요. 우리 이번 시간에 과거형 배우고 있는데요. 이 형용사는 과거형인 경우에도 보통형 뒤에 데스만 붙이면 돼요. 즉, 나가이, 나가이 데스. 과거형은요, 나가깠다, 나가깠다 데스. 어때요, 여러분? 쉽죠? 이형용사의 정중형은 보통형 뒤에 데스를 붙인다. 다들 기억하셨죠? 그럼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맛있다.
1: 오이시, 오이시,
0: 맛있었다.
1: 오이시카타, 오이시카타,
0: 맛있었습니다.
1: 오이시카타 데스, 오이시카타 데스.
0: 오이시까따, 맛있었다. 오이시까따 데스, 맛있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이시, 맛있다. 이형용사고요. 이형용사의 과거형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꿉니다. 그래서 오이시, 오이시까따. 정중하게 할 때는요, 보통형 뒤에 데스만 붙여요. 그래서 오이시까따, 네스라고 하면 맛있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죠.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즐겁다. 즐거웠다. 즐거웠습니다.
1: 楽しかったです。
0: 楽しかった 즐거웠다 라는 뜻이고요. 楽しかった です 즐거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즐겁다는 楽しい 이형용사의 과거형은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꿉니다. 그래서 다노시, 다노시까따. 정중형은요, 보통형 뒤에 데스만 붙여요. 그래서 다노시까따 데스, 즐거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만들어졌네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한번 연습해 볼까요? 소금빵은 아주 맛있었어.
1: 塩パンはとても美味しかった。
0: 塩パンは 소금빵은 とても 아주 美味しかった 맛있었어. 맛있다, 美味しい, 맛있었다. 어미를 까따로 바꿉니다. 美味しかった. 선생님, 맛있었어요.
1: 美味しかったです。
0: 美味しかった です. 보통형 뒤에 です 연결합니다. 여러분, 맛있다, 美味しい, 맛있습니다는요. 이 보통형 뒤에 です 붙여서 美味しい です. 맛있었다는요, 오이시까따. 맛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정중형은요, 이 보통형 뒤에 데스 연결해서 오이시까따 데스. 데스만 붙입니다, 정중형은요. 다음 문장 확인해 볼게요. 어제 아와오돌이 체험은 정말 즐거웠어요.
1: 昨日の阿波踊り体験は本当に楽しかったです。昨日の阿波踊り体験は本当に楽しかったです。
0: 昨日の阿波踊り体験は、어제의 阿波踊り체험은本当に정말楽しかったです。즐거웠어요。즐겁다는楽しい。과거형만들고싶어요。어미이를까따로바꿉니다。그래서楽しかった。정중하게만들고싶어요。이렇게보통형뒤에데스연결합니다。楽しかったです。즐겁다、楽しい。즐거웠다、楽しかった。즐거웠어요? 다노시까따 데스. 자동화기 꿀팁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형용사의 좋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 뭐가 있었죠?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고 요이라고도 읽거든요. 그런데 이 요이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었죠. 어미 이가 다른 형태로 활용을 할 때는요, 요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활용하는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형용사의 과거형은 어미 이를 까따로 바꾼대요. 어머나, 어미 이가 활용을 해요. 그러면 내가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고 싶을 때는 요이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까따로 바꿔서 욕 같다,

0: 표현해야 합니다. 날씨가 좋다는요?
1: 天気がいい.
0: 그런데 과거형으로 날씨가 좋았다.
1: 天気が良かった.
0: 좋았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문장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과거형인 이 형용사 어간 깠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많다.
1: 오이.
0: 어이. 이로 끝난 이 형용사. 과거형 만들어 볼까요? 많았다.
1: 오깠다.
0: 어깠다. 어미이를 까따로 바꾸면 됩니다. 오이 어깠다. 맛있는 가게가 많았다.
1: 오이시이 미세가 오깠다.
0: 오이시이 미세가 어깠다. 맛있는 가게가 많았다. 오이시 맛있다. 이 형용사죠? 이 형용사는 이 기본형의 형태로 뒤에 명사를 수식합니다. 오이시 미세가 맛있는 가게가 오깠다 많았다. 오이 많다 오깠다 많았다. 식당가에는 맛있는 가게가 많았다.
1: 레스토랑가이니와 오이시이 미세가 오오카타.
0: 식당가는요, 일본어로 레스토랑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백화점 식당가에는 맛있는 가게가 많았어요.
1: 데파토노 레스토랑가이니와 오이시이 미세가 오오카타 데스.
0: 데파토노 레스토랑가에니와 백화점 식당가에는 오이시이 미세가 맛있는 가게가 오오카타 데스 많았어요. 많았다 오오카타. 정중하게 표현할 때는요 뒤에 데스만 연결합니다. 오오카타 데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あなたも今はすっかりおじさんね。昔はかっこよかったけど。
1: 昔は細かったからね。
0: 髪の毛も今より多かったよね。
1: 髪の量は今も同じだよ。昔は髪が長かっただけ。
0: はいはい。
2: 여러분잘들어보셨나요?요시다점장과아내가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3: 아나타모 이마와 すっかり 오지산네.
2: 아나타모 당신도인데요. 이 아나타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자주 사용해요. 이마와 지금은 すっかり 완전히 오지산네 아저씨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아나타모 이마와 すっかり 오지산네.
2: 이어서 보면요.
3: 昔はかっこよかったけど
2: 昔は예전에는かっこよかったけど멋있었는데かっこいい멋지다라고하는표현이에요그런데여러분かっこ뒤에뭐가있어요이가연결됐어요이かっこ는요원래풍채등의의미를나타내고있고요이는좋다예요그래서그두단어가합쳐져서かっこいい멋지다라고하는의미가됐거든요즉가꼬이의이의는좋다라는의미가포함되어있어요여기서제가어떤말을하고싶은걸까요그렇죠이형용사는어미이를까따로바꾸잖아요그런데이라고하는이형용사는어미이가다른단어로활용할때는요이라고하는형태에서활용한다고했었죠그래서가꼬이의과거형태는가꼬요까따라고하는형태가됩니다특이하니까별도로암기해주세요그래서가꼬요같다멋있었다문이끝난형태뒤에캐도연결해서멋있었는데라고하는의미가되었습니다다시한번들어보죠
3: 昔はかっこよかったけど
2: 이어서보면요
3: 昔は細かったからね
2: 昔は예전에는細かったからね호리호리했으니까말랐으니까라고하는뜻입니다호소히가늘다마르다라고하는표현이형용사죠과거형태만들고싶어요어미를까따로바꿉니다호소히호소깟다문이끝난형태뒤에카라연결하면이유원이나타낼수있죠호소깟다까라말랐으니까호리호리했으니까그뒤에네라고하는종조사를붙여서요감정을표출하고있습니다다시한번들어보죠
3: 昔は細かったからね。
2: 이어서보면요。
3: 髪の毛も今より多かったよね。
2: 髪の毛も머리카락도今より지금보다。이요리는요비교의기준을나타내요。뭐뭐보다라는뜻이죠。多かったよね。多い라고하면많다。과거형태는요어미이를까따로바꿉니다。多かった많았다。뒤에요네연결해서뭐뭐지라고하는표현이에요그래서오같다요네많았지라고하는뜻인데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髪の毛も今より多かったよね
2: 이어서보면요
3: 髪の量は今も同じだよ
2: 髪の量は머리숱은머리카락양은이라는표현이죠今も지금도同じだよ똑같아라고하는표현뒤에종조사요는요내용을강조하고있어요이어서볼까요
3: 昔は髪が長かっただけ。
2: 昔は예전에는髪が長かっただけ。髪が長い라고하면머리가길다라고하는표현인데요。여러분長い이형용사과거형태요。어미를까따로바꿉니다。長い長かった。뒤에다게연결해서뭐뭐뿐이라고하는의미죠。그래서昔は髪が長かっただけ。예전에는머리가길었을뿐이야라는의미를나타내고있네요지금문장다시한번들어볼까요
3: 髪の量は今も同じだよ昔は髪が長かっただけ
2: 이어서보면요
3: はいはい
2: はいはい네네라고하는의미네요그럼대화전체내용생각하면서조금빠른스피드로다시한번잘들어보세요
0: あなたも今はすっかりおじさんね昔はかっこよかったけど
1: 昔は細かったからね。
0: 髪の毛も今より多かったよね。
1: 髪の量は今も同じだよ。昔は髪が長かっただけ。
0: はいはい。
2: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 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1번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3: 케찹. 케찹.
2: 케찹. 케첩이고요.
3: 마요네즈. 마요네즈.
2: 마요네즈, 마요네즈입니다.
3: 마스타드, 마스타드.
2: 마스타드, 머스터드, 서양 겨자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3: 하이, 마요네즈, 마스타드라고 할 때는 자음에 주의해 주세요.
2: 랜덤박스 지식, 테즈카 오사무와 6월 4일 벌레의 날. 는 숫자 6, 일본어로는 무라고 나타내고요. 숫자 4, 시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 6과 4의 발음을 딴 무시노히, 즉 벌레의 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념일은 테즈카 오사무가 초대 회장을 맡았던 일본 곤충클럽에서 제정했는데요. 선생님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3: 하이, 이 테즈카 오사무는 곤충을 좋아해 중학생 시절 자신의 이름 뒤에 벌레 춘자를 붙여 필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곤충 채집과 관찰에 푹 빠져 있었고 곤충학자를 꿈꿨던 그의 열정은 우주선형 아톰이나 밀림의 왕자 레오 같은 작품 속에서 생명 존중과 자연 경험에 대한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2: 참고로 매년 6월 4일이 되면 가마쿠라 겐쩌지에서는요 그의 뜻을 기려서 곤충들의 영혼을 달래는 곤충 위령제가 열린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해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길이다.
0: 두 문장을 여쭤볼 텐데 조금이라도 삐끗했다 싶으면 다시 듣기를 통해서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깜짝이야.
1: 아, 吓死我了.
0: 그렇죠. 저 지금 12페이지 복습한 거예요. 안 보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吓死我了. 我를 빼고 그냥
1: 吓死了.
0: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또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몇 시야? 하나, 둘, 셋.
1: 现在几点?
0: 좋아요. 우리 왕老师와 똑같은 발음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내일 시간 있니? 오늘 제목입니다.
1: 明天你有空吗?
0: 혹시 시간 중국어로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표현 말고요. 그냥 시지엔 집어넣어서 明天.
1: 明天你有时间吗?
0: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더 회화스러운 표현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단어 뭐 이치라이카이샤. 이성의 출발점은 낮아야 됩니다. 밍티엔, 좋아요. 근데 힘들어요. 밍티엔, 우리 왕 선생님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들어볼게요.
1: 밍티엔.
0: 오늘 모르시면 검색하시고요. 오늘 시작.
1: 징티엔.
0: 어제. 하나, 둘, 셋.
1: 昨天.
0: 지금 청취자분들 꽤 많은 분들이 昨天 이렇게 했을 거예요. 봐요. 昨天 아니에요. 昨天 낮게 출발. 昨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틈, 여유.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시간보다 조금 더 회화스러운 말입니다. 들어볼게요.
1: 콩.
0: 그래서 요거 엄청 많이 쓰죠. 잠깐 시간 있어? 요 콩마.
1: 네, 요 콩마.
0: 콩의 특성상 보통 동사 요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음흠.
0: 아, 바빠 죽겠는데 정말 망설라. 我没有空.
1: 네, 我没有空. 我没空都可以.
0: 매일 요를 빼고 그냥 没空 해도 괜찮다는 거죠.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얼화를 쓰기도 해요. 또.
1: 常常这样说.
0: 자, 우리 왕 선생님 KONG에 R이 붙으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요콜.
0: 요콜. 그 영어의 그 C-A-L-L, 콜보다는 조금 약하긴 한데 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시다.
0: 그냥 안 쓸래요. 너무 어려워요. 요콩마. 좋아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1: 不好意思.
0: 보통 우리가 对不起. 뚜이 아니에요. 뚜에이에요. 对不起보단 조금 약한 거고 excuse me도 포함되어 있는
1: 不好意思를
0: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일상생활에서 对不起, 不好意思 뭘 조금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편하게
1: 都用的.
0: 다 쓰신다고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不好意思였어요.
1: 如果我真的错了的时候
0: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
1: 对不起.
0: 그렇죠. 对不起를 많이 쓰고
1: 네.
0: 가벼운 뭔가 실수
1: 네, 不好意思, 아니면 누구한테 도움 청할 때.
0: 아,
1: 不好意思, 你可以帮我吗?
0: 그렇죠.
1: 이렇게.
0: 그리고 잠깐 길 지나갈 때도,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不好意思.
1: 네.
0: 가벼운 거죠.
1: 시다, 시다.
0: 네, 좋아요. 원하다,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 정확합니다. 야오. 그런데 오늘은요, 동사 앞에 이 야오가 있으면 어려운 말로 조동사입니다. 뜻이 두 개입니다. 하려하다, 해야 한답니다.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알아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발음 들어볼게요.
1: 야오.
0: 나 밥 먹어야 돼. 나 밥 먹으려고 다 돼요.
1: 我要吃饭.
0: 그렇죠. 동사 앞에 쓰이면 조동사예요. 한의원 할 때 의원인가요? 병원, hospital 그러지 마시고 이제
1: 医院.
0: 医院. 일성 사성일 때 일성 높이 해야 예뻐요. 医院.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울어?
1: 怎么了?
0: 怎么了는 이 특성상 보통 안 좋은 상황에 많이 쓰이죠.
1: 你刚才问我,我还以为, 我没有哭啊.
0: 아, 지금 선생님은 진짜 나한테 왜 우냐고 물어본 줄 알았대요. 네. 여러분, 근데 이 怎么了는요, 좋은 뜻에도 쓰입니다. 네.
1: 是的.
0: 제가 웃을 테니까 한번 저한테 해주세요.

0: 怎么了?
1: 中奖了.
0: 你又 中奖了.
1: 복권 당첨됐어라고 하니까 또 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네, 잠깐만요. 근데 7, 80%는 안 좋은 상황이 많습니다.
0: 是的.
1: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좋아요. 어디?
0: 哪里?
1: 혹은 얼화를 집어넣어서 그냥
0: 哪儿?
1: 좋아요. 삼성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난리. 뚝 떨어져야죠. 난리. 불편하다.
0: 不舒服.
1: 不舒服. 한번 더.
0: 不舒服.
1: 머리.
0: 头.
1: 토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더. 좀 다소 무조건 뒤에, 무조건 뒤에 안 좋은 뉘앙스라 보시면 됩니다.
0: 有点儿.
1: 좀 피곤해.
0: 有点累.
1: 이런 식으로 좀 아파.
0: 有点疼.
1: 그렇죠. 선생님이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추측입니다. 선생님이 너 좋아하는 것 같아.
0: 老师好像喜欢你.
1: 좋아하다, 喜欢 동사 앞에 쓰이죠? 好像 보통 수로 앞에 쓰입니다. 어머니 집에 계신 것 같은데.
0: 妈妈好像在家.
1: 이런 식으로요. 감기라는 명사 혹은 감기에 걸리다 동사.
0: 感冒.
1: 동사로 해볼까요? 감기에 걸렸어. 시작.
0: 感冒了.
1: 感冒了. 감기 걸렸니?
0: 感冒了吗?
1: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여러분 다 같이 하시죠.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하나, 둘, 셋. 我好像感冒了.
0: 我好像感冒了.
1: 그렇죠. 추측이죠. 정말 그렇게 쓰이는지 본문 한번 들어보시죠. 아 참, 본문 절대로 일단 보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가리고 들으세요. 엄마 이치 라이팅이자.
2: 第二课. 明天你有空吗? 明天你有空吗?
3: 不好意思，我要去医院。怎么了？哪里不舒服？
2: 头有点疼，好像感冒了。明天你有空吗?
3: 不好意思，我要去医院。
2: 怎么了？哪里不舒服？
3: 头有点疼，好像感冒了。
1: 자, 이제는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 강조 드릴게요. 우리가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을 때는 최대한 안 보고 듣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내일 시간 있니?
0: 明天你有空吗?
1: 明天이라는 시간 명사는 주어 앞뒤에 올수 있어요. 우리가 주어 뒤에 넣어 볼게요.
0: 你明天有空吗?
1: 그렇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미안해. 对不起. 되죠?
0: 是的.
1: 같은 말, 비슷한 말로.
0: 不好意思.
1: 나 병원 가야 해.
0: 我要去医院.
1: 여기서는 야오가 무슨 뜻이죠? 하려하다예요? 해야 한다예요? 하나, 둘, 셋.
0: 是하려한다?
1: 전 해야 한다. 둘
0: 都可以吧.
1: 다 정답. 밑에 해석에는 지금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 거죠.
0: 是的.
1: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 병원 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没问题. 제가 해석한 것도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네, 동사 앞에 쓰이면 want, need가 아니에요. 만약에 취를 빼볼까요? 我要 이유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야오 뒤에
0: 병원을
1: 명사가
0: 원하다.
1: 왔어요. 병원을 원하다. 네 병원 뺏어야겠어. 빰빰 빠라밤 그런 드라마가
0: 好
1: 되는
0: 大的
1: 거죠.
0: 梦想 아.
1: 아, 큰 꿈이래요. 야오가 동사로 쓰이면 want, need, 조동사면 하려하다, 해야 한다. 꼭 필기하세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0: 怎么了?
1: 어디가 불편해?
0: 哪里不舒服?
1: 삼성, 삼성, 앞에가 이성으로 바뀌죠? 나리 부슈프. 한번 더 들어볼게요.
0: 哪里不舒服?
1: 저는 북경 출신이기 때문에 날 많이 썼습니다. 날 부슈프. 어떻습니까?
0: 没问题.
1: 선생님 발음 듣고 싶어요.
0: 哪儿不舒服?
1: 머리가 아프다. 요点 뺄게요. 머리 아파. 두통.
0: 头疼.
1: 주어가 터우고 수로가 텅이에요. 그 사이에 요点 들어갔죠? 좀 다소예요. 안 좋은 뉘앙스죠? 머리가 좀 아파.
0: 头有点疼.
1: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도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 터우. 삼성삼성이면 앞에 요는 이성. 요디알텅. 디알이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에가 이성이면 반삼성. 요디알텅. 이게 느린 버전이에요. 감기 걸렸다만 하시면은요, 까마올러. 확실히 걸린 거죠. 근데 감기 걸린 것 같아.
0: 好像感冒了.

0: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오샹 정말 많이 쓰는 표현 하오샹 하오샹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예문 들어드릴게요. 아까 한거 똑같이 복습하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 계신 것 같아.
1: 마마 好像 在家.
0: 주어 뒤 동사 사이에 이 하오샹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펜을 책에다 끼우고 덮으신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시면서 따라하시죠. 어머니 이치라이 팅이샤.
2: 明天你有空吗?
3: 不好意思，我要去医院。怎么了？哪里不舒服？
2: 头有点疼，好像感冒了。明天你有空吗？
3: 不好意思，我要去医院。怎么了？哪里不舒服？ 头有点疼，好像感冒了。
0: EBS 초급 중국어 어법 포인트 18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법이 쉬워도, 해당 어법이 쉬워도 예문 통해서 단어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국어를 중국어로
1: 한유
0: 와유 발음 좀 도와드릴게요. 한위 알아듣지만 틀린 발음이에요.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쭉 내밀어 보세요. 한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한유
0: 공부하다.
1: 学习.
0: 나 중국어 공부하려고 혹은 나 중국어 공부해야 해.
1: 我要学习汉语.
0: 좋습니다. 따라하고 계시죠? 같이 하시죠. 누나는 커피를 마시려고 해.
1: 姐姐要喝咖啡.
0: 당연히 마셔야 한다도 되겠죠. 초급자분들 카페입니다. 카페도 아니고 카페이도 아니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커피 발음만.
1: 카페이.
0: 형은 핸드폰을 사야 해. 사려 하다.
1: 哥哥要买手机.
0: 언급을 해드려야겠네요.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 My 手机.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1: 哥哥要买手机.
0: 지금 이 예문 세 개에 몇 개 단어가 있습니까? 要, 学习, 한语, 姐姐, 喝, 카페이, 哥哥, 买, 手机, 쇼지가 아니라 오유는 어예요. 샤우지예요. 手机, 쇼지, 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요. 마치 뭐뭐인 것 같다. 이미 다 뜻은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발음이죠. 나 너 좋아해 해볼게요. 하오샹 빼고.
1: 我喜欢你.
0: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1: 我好像喜欢你.
0: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 我, 그 다음 반삼성. 我好像. 네. 다시 들어볼게요.
1: 我好像喜欢你.
0: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언제까지 안 좋아 뿌하오 하실 겁니까? 불편하다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1: 不舒服.
0: 그는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추측입니다.
1: 他好像不舒服.
0: 그렇습니다. 선생님, 舒服. 쇼파에 앉으면서 아야 쇼파 봐라야.
1: 好舒服.
0: 선생님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1: 好舒服.
0: 여기서 하오는 좋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형용사 앞에 하오는요, 뭐와 같은 말이죠? 很, 非常 같은 말이에요.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씁니다. 엄청 피곤해요. 很累도 좋지만
1: 好累啊.
0: 엄청 배고프구만.
1: 好饿.
0: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좋은 예문 감사합니다.
1: 不客气.
0: 네, 不客气. You are welcome, 맞죠? 11, 19페이지 우리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여러분, 19페이지는요. 어법이라기보단 단어입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시간 명사는 기본입니다. 기초고요. 이번 달을 중국어로
1: 这个月.
0: 그럼 중국은 아래 하자가 아래란 말도 있지만 다음이란 뜻이 있어요.
1: 有的.
0: 다음 달이
1: 下个月.
0: 그럼 윗상자는 last겠네요. 그래서 지난달은
1: 上个月.
0: 그렇죠. 나 이번 달에 북경 가.
1: 我这个月去北京.
0: 시간 명사는 주어와 표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 这个月我去北京.
0: 그렇죠. 다음 주
1: 下星期.
0: 下랑 싱 사이에 거 쓸 수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죠? 下个星期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거를 많이 빼셨죠.

0: 昨天 이렇게 발음해요.
1: 아하.
0: 昨天
1: 昨天.
0: 낮게 출발하는 센스 보여주시고요. 작년은 해가 가다 할 취, 가다를 씁니다. 작년
1: 去年.
0: 20페이지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보겠습니다.
1: 好, 이제 진入 생화 练习.
0: 살펴보겠습니다. 너뭐 먹어? 야, 어, 빼고 할게요.
1: 你吃什么？
0: 너뭐 먹으려고?
1: 你要吃什么？
0: 와우, 니要吃什么？니要吃什么？선생님, 要는요, 일상생활에서 중국인들이 조동사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嗯，是的。
0: 커피숍 가서 메뉴판 가리키면서, 뭐 마실래? 니 허什么? 잘 쓰는 것 같아요.
1: 嗯哼，
0: 要허什么?
1: 是
0: 이렇게.
1: 的。你要喝什么？你要点什么？
0: 지금 뭐라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1: 你要点什么？
0: 点은 주문하다란 동사를 쓰일 수 있습니다. 뭐 시키려고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要 친해지기 바랍니다. 바깥을 중국어로
1: 外面，
0: 한번 더.
1: 外面，
0: 바깥에 좀 더워.
1: 外面有点热。
0: 러안 돼요. 热. 热 발음 잘 하시고요. 삼성삼성 앞에가 이성으로 바뀌죠. 요디알러 잊지 마시고요. 저 사과는 맛이 없다. 하우샹 빼고 할게요.
1: 那个苹果不好吃。
0: 그렇게 발음하시면 어때요? 먹고 나서 말하는 거죠. 먹고 나서. 근데
1: 嗯哼。
0: 딱 보니까 먹기 전이에요. 아, 저맛 없는 것 같은데. 추측이죠. 하우샹 들어갑니다.
1: 那个苹果好像不好吃。
0: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1: 那个苹果好像不好吃。
0: 우리 왕 선생님이 왜 苹果 구어를 이성으로 올렸을까요? 그렇죠.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구어는 이성입니다. 苹果 같은 이성 아아 아 올라갑니다. 남동생은 집에 가서 쉬어야 한다, 쉬려 한다.
1: 弟弟要回家休息。
0: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시우 하지 마시고 시어우 시우시 슈시 안 예뻐요. 시오시 시오시 집에 가다를 중국어로 집에 가다는 취를 쓰면 안 돼요. 돌아가다를 씁니다. 집에 가다 한번 들어볼게요.
1: 回家。
0: 남동생은 집에 가서 쉬려 하다 들어볼게요.
1: 弟弟要回家休息。
0: 이 20페이지에 있는 표현 한 걸음 더 페이지가 본문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장 표현이니까 본문이 쉽게 느껴지신 분들은 요것도 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환경이 좀 시끄러워.
1: 这里的环境有点吵。
0: 선생님께서 지금 요디알 하셨어요. 근데 얼화를 빼도 된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얼화 뺄게요.
1: 这里的环境有点吵。
0: 이런 식으로. 선생님, 요디엔, 요디알 다 말씀하시기 편하십니까?
1: 我都可以。
0: 좋습니다. 실력 따지기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明天你有空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
0: 오잼
1: 不散。
0: 부산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파트 3의 날이죠. 임동준님이 우리 애청자인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파트 3, 4 할 때 처음에는 잘 듣고 집중이 잘 되는데 나중에는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결국은 찍고 넘어가는 일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그러는데 집중력과 체력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 시각장애우로 아는데 사실은 운동하시기도 힘드실 거예요. 근데 걷기 하셔야 됩니다. 이 2시간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저도 반성하지만 이 운동을 안 하면은 이 2시간 버티고 이 또 후기하고 막 문제 정리하고 이거 코피 터지는 일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아마 세종대왕도 우리만큼 재밌게 못 살았을 거예요. 왕들이.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에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이 쇼츠까지 다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이게 하루 그냥 금방 가요. 근데 그런 걸 줄이셔야 됩니다. 이 바쁘다면서 정작 그 자기가 하는 일이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차라리 주무세요. 운동하시고 아니면 차분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자, 이제 우리 교재. 이건 뭐 몇 문제 안 됩니다. 여섯 문제입니다. 교재 17쪽 32에서 37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If we want to launch our artisan bakery before the end of this year, we'll need to secure funding for the shop lease, baking equipment and staff.
3: I actually put together a detailed breakdown of projected costs last night, so we now have solid figures to present to potential investors.
2: That's perfect. I'll go over the numbers shortly. By the way, were you able to arrange a visit to the storefront we're considering?
3: Yes, it's all set. We're planning to check it out early next week.
1: Number 32. What type of business are the speakers planning to open? Number 33. What does the woman say she did recently? Number 34.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about?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Welcome to Apex Materials Lab. I'm excited to walk you through the components we're developing for your company's next-generation racing cars.
4: When we last spoke, we focused on reducing weight without sacrificing durability. What progress has been made on that?
2: We're considering switching from traditional aluminium to a carbon composite, which is significantly lighter.
4: That sounds encouraging, but I'd like to examine some prototypes before making a decision.
2: Certainly. This afternoon, we can take you to the Automotive Innovation Center, where some of the materials are on display.
4: That would be great.
1: Number 35. What field is the woman most likely involved in? Number 36. Why does the woman say?
4: I'd like to examine some prototypes.
1: Number 37. What will the speakers most likely do later today?
0: 잘 들어보셨나요? 잿빛 겨울님, 이쁜 꽁 만점님, 잘 듣고 있는 것을 인증샷과 함께 또 꽃을 사진에 올려주셨어요. 수국, 또 아름다운 노란색 꽃을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졸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안 돼. 뭐 졸아서도 좋아요. 조시면서도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네, 몸이 너무 피곤하면 그냥 틀어놓고 주무세요. 그래도 마음의 평화가 올 겁니다. 32번 어떤 종류의 사업을 지금 열려고 하냐. 그럼 what type of business open 이 정도를 이제 밑줄을 그어두세요.

0: 어떤 사업체를 열려고 하냐? 그리고 33번, 최근에 여자가 뭘 했다 그러냐? 그럼 what she did recently. 이 recently도 꼭 밑줄을 그어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거나 아니면 그대로 들릴 때도 많아요. 그리고 34번, 남성이 여성에게 뭐에 대해서 묻냐? 그러면 the man asked the woman about. 이 정도가 이제 키워드죠. 이 한국은 이렇게 키워드 밑줄을 그어둘 수 있는 게 이게 엄청난 혜택이에요. 감사하면서 이 활용을 하세요. 자, 그러면 남자가 말합니다. If we want to launch our artisan bakery, 만약 우리가 그 수제 베이커리를 열고자 한다면, before the end of this year, 올해 연말 전에 열고자 한다면, we'll need to secure funding,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For the shop lease, 바로 이샵 임대를 위해서, 또 baking equipment, 이 빵을 만드는 그런 장비와 and staff, 직원들을 위해서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32번, 여기서 이제 여기 빵 베이커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빵집을 오픈하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32번 정답은 B번, a bakery가 정답이 됩니다. 본문에는 our artisan bakery, 장인의 빵집이니까 이게 수제 빵집이라고 번역이 될수 있는 거죠. 그다음 여성이 말합니다. I actually put together a detailed breakdown of projected cost last night. 저는 actually 들리는 문장은 답을 주죠. 근데 last night이 나왔어요. 이게 recently죠. 지난밤 종합했어요. 상세한 예상되는 비용 내역서를 종합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문제 풀어보죠. 여러분, 브레이크다운 조심하세요. 이걸 이제 고장의 뜻도 있죠. 고장나다 할 때. 그러나 이게 분석, 세부 내역, analysis의 동의어로도 많이 나와요. 분석. 여기선 세부 내역,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33번. 여성이 최근에 뭐 했다고요? 바로 B번. She prepared a cost summary. 그렇죠? 비용 요약 자료를 준비했다. 그렇게 해서 B가 정답이 됐죠. 자, 브레이크다운 모르시면 안 돼요. 오늘 꼭 암기하세요. 오늘 외우지 못한 분은 지금 바로 암기하세요. 브레이크다운 고장, 물론 그 뜻도 있지만 분석 분해, 세부 내역 여기까지 암기해 주세요. So, 그리고 we now have solid figures. 자, 이제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To present to potential investors,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발표할 수치가 있어요. That's perfect. 어우, 좋아요. 완벽해요. I will go over the numbers shortly. 그 수치를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By the way, 다음에 답주죠. Unfortunately, in the meantime, 이렇게 부사나 부사구 다음에 답을 준다. 그런데 말이에요. Were you able to arrange a visit to the storefront we are considering? 우리가 고려 중인 그이 상점 앞 방문을 예약을 할수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매장 공간을 이제 결국 방문할 예약을 잡았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장 공간을 이 방문할 예약 잡았어요? Yes, it's all set. 세팅 다 됐어요. We are planning to check it out early next week. 다음 주 초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34번 정답이 바로 C번이죠. Visiting a potential location에 대해서 이 남성이 물어봤고, 거기 이제 충분히 준비해서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34번 C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본문에는 the storefront we are considering. 그게 이제 지금 보기에는 a potential location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2에서 34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If we want to launch our artisan bakery before the end of this year, we'll need to secure funding for the shop lease, baking equipment, and staff.
2: I actually put together a detailed breakdown of projected costs last night, so we now have solid figures to present to potential investors.
1: That's perfect. I'll go over the numbers shortly. By the way, were you able to arrange a visit to the storefront we're considering?
2: Yes, it's all set. We're planning to check it out early next week.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3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토익 자체는 재미없죠. 여러분 이 토익 대화문 들어보시다가 웃어본 적 있어요? 유머가 있다 뭐. 웃어볼 일이 없어요. 이 재미있는 일 없어요. 하지만 재미를 만들어 나가세요. 저도 이제 시험 보면서 재미를 만들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토익은 드뷔시를 좋아한다. 좀 농담 삼아서 제가 이제 그런 말 가끔 하는데 그 근거가 있어야죠. 그죠? 근데 5월 10일에 리스닝 때 이제 리스닝 3, 4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다른 파트 아니에요. 1, 2는 또 달라요. 이 3, 4에서 DBC가 답으로 두 번 나왔어요. 5월 10일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뭐 아닐 때도 있죠. 뭐 BBC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토익은 드뷔시 BBC를 꽤 좋아한다. 어쩌다 이제 못 알아들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제 이거 잠시 딴 생각하다가 대화문을 놓쳐버렸어요. 그럴 때는 김대균이 드뷔시 한번 찍어보래. 한번 맞춰보라는 거. 그리고 저 5월 말 시험도 이제 통계를 제가 내거든요. 이 5월 말 시험에 196에서 200 ABCD 답 구분. 그러면 이제 정말 특이하게 이제 C가 두 개씩 답으로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참고로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100% C만 다 찍고 뭐 그 중에 두 개 맞춰라 뭐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정 시간이 없으면 다섯 문제 혹시 골라야 된다면 5월 말 시험은 이제 C로 일관되게 고르면 두 개는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라도 알려드리죠. 그죠? 시험 끝났는데 여러분 양심 선언해서 100지 내는 분 있어요? 나 190번에서 200번까지 다 못 풀었고 난 모르니까 그냥 깨끗하게 그냥 비워두고 그냥 시험지 내는 사람은 제가 주변에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저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하여튼 유머를 만들고 재미를 좀 붙여주세요. 35번 가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참여하는 것 같냐? 이 여성이 그럼 what field? The woman 이 정도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직종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왜 이런 말을 하냐. 이거는 인용 문구를 다 밑줄 그어두세요. 왜? 그대로 들리니까. I'd like to examine some prototypes. 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게요. 인용 문구는 그 전 문장의 단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하여튼 전문장의 답이 있다. 이건 알아두시고요. 세븐도 비슷한 문제 나오죠. 그거는 친절하게 전문장 읽으면 나와요. 그럼 보면서 푸는 문제니까. 이 LC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반드시 나오는 출제 유형이죠. 요즘에 LC 어려워요. 37번 이 대화자는 오늘 나중에 뭘 할 거냐. 그러면 이제 do later today. speakers 요 정도가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렇게 밑줄을 긋고 나중에 뭐 할 거냐니까 이제 뭐 대화 끝부분에 답이 나오겠죠. 예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답이 드비시예요. 시험과 비슷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DBC입니다. Welcome to Apex Materials Lab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I'm excited to work you. 제가 여러분을 안내하게 돼서 기뻐요. Walk you through가 안내하다예요. 이게 막 같이 걸어다니면서 설명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So walk you through the components we are developing. 우리가 개발하는 부품을 설명하게 돼서 기뻐요. For your company's next generation racing cars. 당신 회사의 차세대 레이싱카에 대해서 이런 걸 위한 그런 부품을 지금 설명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에서 이 여자가 근무하는 거죠. 그래서 35번 ABCD 보니까 자동차 관련 부문은 D번밖에 없죠. Automotive Manufacturing. 이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D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여성이고 여성이 차세대 레이싱카 이쪽 그 당신의 그 차량을 위해서 그럼 당신네가 이런 걸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여성이 말합니다. When we last spoke,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We focused on reducing weight. 우리가 무게를 줄이는 데 집중했죠. Without sacrificing durability. 어떤 내구성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What progress has been made on that?

0: 어떤 진전이 그것에 대해서 되어졌죠? 그랬더니 남성이 말합니다. We are considering switching from traditional aluminum to a carbon composite.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전통적인 알루미늄 재료에서 이제는 그 탄소 혼합물로 바꿀까 고려 중이에요. Which is significantly lighter. 이게 상당히 가볍죠. 이 카본 소재가, 카본 소재죠. 네, 카본 소재가 가벼운 건 맞죠. 자, 그리고 that sounds encouraging. 그말 들으니 고무적이군요.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But 그러나 I'd like to examine some prototypes. 그 시제품들을 조사해 보고 싶어요. Before making a decision, 결정하기 전에, 그렇죠. 이런 자동차 이 결정하는 거는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또 많이 해야죠. 그저 실패하면 안 되죠. 이게 대량 생산을 나중에 할 건데. 자, 그러면 36번 정답은 B번이에요. To express doubt about the suggestion. 그 제안에 대해서 좀 의심을 표명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제가 조사 다 해볼게요. 시제품 검사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니까 이제 비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앞에 문장과 이어서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certainly, 당연히 그러셔야죠.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이렇게 부사나 부사구로 시작하면 답의 단서를 준다. We can take you to the Automotive Innovation Center. 당신을 자동차 혁신센터로 모시겠습니다. Where? 그곳에서 some of the materials are on display. 몇몇 재료가 전시 중에 있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37번을 풀수 있죠. Visit an exhibition site. 그래서 전시 장소를 방문해 가게 되죠. 여기가 이제 on display가 전시 중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여기는 exhibition 이 단어를 쓴 거고요. 본문에 이제 this afternoon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질문에 later today로 paraphrasing 돼 있죠. 37번 정답은 C번입니다. 35에서 37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Welcome to Apex Materials Lab. I'm excited to walk you through the components we're developing for your company's next generation racing cars.
2: When we last spoke, we focused on reducing weights without sacrificing durability. What progress has been made on that?
1: We're considering switching from traditional aluminium to a carbon composite, which is significantly lighter.
2: That sounds encouraging, but I'd like to examine some prototypes before making a decision.
1: Certainly. This afternoon, we can take you to the Automotive Innovation Center where some of the materials are on display.
2: That would be great.
0: 김대준님이, 나는 이제 토익 때문이라기보다 리스닝을 위해서 지금 토익킹 듣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당연히 미국뿐 아니라 영국, 호주 다양한 발음도 들을 수 있어서 좋죠. 그리고 자기 방향의 발음은 하나 정하세요. 난 미국 발음으로 정하겠다. 영국 발음으로 정하겠다. 그거는 정하시되 이렇게 다양한 발음 들으시는 것은 장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Tuesday. Mm-hmm. So 선생님,
1: 네.
0: Yesterday we talked about summer break.
1: Yes.
0: And two moms were talking about, you know, what they're going to do and how it's causing them a headache.
1: 아, 벌써 머리가 아파.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페이지 넘버 14에 아이를 여름 캠프에 보낼까 말까 고민 중인 부모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그 two moms가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집에 가서 남편과 함께 둘이 상의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0: Okay. 좋아요. Here's today's dialogue, a couple's dilemma, summer camp or not.
1: 영어 버전 들어보겠습니다.
0: Let's go.
2: We need to talk about this summer camp before the kids drive us up the wall.
3: I hope it's not going to cost us an arm and a leg.
2: Let's think of it as a chance to catch a break.
3: Yeah, I'm running on fumes dealing with them all day.
2: It's a win-win. They level up their English and we don't lose our minds for once.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0: 에덴한테 스트레스 받기 전에 이번 여름 캠프에 대해 얘기 좀 해보자고.
1: 아, 캠프에 큰 돈이 들지 않으면 좋겠는데.
0: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자고.
1: 그래, 나 하루 종일 애들이랑 놀아주느라 기진맥진한 상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0: 윈윈이지. 애들은 영어 실력을 올리고 우리도 이번 한 번쯤은 정신줄을 놓지 않아도 되고.
1: 맞네. 이러면서 둘이 뭔가 의견이 맞고 있어요.
0: 네.
1: 의견이 맞고 있고요. 그 Easy Riding 캠프에 보내보자. 이런 그래요. 내용이죠.
0: 네.
1: 자, 핵심 표현 여기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겨우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영어로 될까요? 그러니까 기진맥진한 상태로 겨우겨우 버티는 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0: 네, 영어로는 run on fumes. 보통은 네. 뭔가 좀 에너지 있게 좀 이제 뭔가 버티는 거는 run
1: right.
0: on 뭐 fuel.
1: Right.
0: 그렇죠? 뭐 이런
1: 연료로
0: 맞아요.
1: 간다든가.
0: 근데 fumes는 선생님이 자동차 네. 잘 아시니까
1: 맞습니다.
0: fumes가 뭐예요?
1: fumes는 그런 거예요. 그 정말 가솔린이 거의 다 달았을 때 이제는 정말 연기 그 연료 증기 있죠.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기체로 돼 있는
0: 네네.
1: 정말 이제 다 사라져서 남아 있는 증기를 얘기를 합니다. 연료 증기인데 그게 네. fumes인데 그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0: 맞아요.
1: 겨우겨우 진짜 남아 있는 거 끝까지 스퀴즈를 해 가지고 지금 내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죠.
0: 연료는 다 떨어졌고
1: 없어요.
0: no fuel, no energy.
1: 맞아요.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 참고로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 진행형으로 많이 쓰게 돼요. 자, 그녀는 진짜 기진맥진한 상태로 버티고 있어. 그녀는 달리고 있어.
0: She is running
1: 연료 증기로
0: on fumes. She is running on fumes.
1: 네. 두 번째는요. 나 이번 주 내내 기진맥진한 상태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고. 자, 난 달리고 있어.
0: I am running
1: 연료 증기로
0: on fumes.
1: 이번 주 내내
0: This whole week. I am running on fumes this whole week.
1: 네, 세 번째 해볼게요. 그들은 그 시험 기간 동안 연료 증기, 한마디로 기진맥진한 상태로 버텼다. 자, 그들은 달리고 있었어.
0: They were running
1: 연료 증기로
0: on fumes
1: 그 시험 기간 동안
0: during the exam period. They were running on fumes during the exam period.
1: 네.
0: That means they didn't have energy.
1: Right.
0: Yeah.
1: 그러니까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느낌으로 쓸 때 run on fumes 쓰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Alright,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군가를 상대하거나 다룬다라고 할 때 뭘 쓰면 좋을까요?
0: 네, deal with 씁니다.
1: Mm-hmm.
0: Deal with.
1: 그러면 쌤, 과거로 쓰면 내가 이 사람을 상대했어 이러면 dealed with인가요?
0: 아닙니다. 그 과거 형태는 dealt with입니다.
1: 그럼 deal에다 T만 붙이면 되는 건가요?
0: 맞아요.
1: Okay, so dealt with someone.
0: Yeah, I dealt with someone or I dealt with the problem.
1: Okay. 자, 다음은요. 하루 종일이라고 할 때
0: All day. All day.
1: 네. All day. All를 굉장히 오래 해주면 되는군요. 특히나 네네. 강조를 해줬고요. 네. 뒤에 long 붙이면 더 느낌이 길단 느낌 있지 않나요?
0: 오, 그럼요.
1: So all day long
0: yes.
1: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 서로 이득을 보는 상황.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맞아요.
1: What is it?
0: Win-win입니다.
1: 네.
0: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냥 win-win 이렇게 하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근데 이 발음은 아니에요.
1: 아하.
0: Win-win. Win-win.
1: Win-win. 그리고 사이에 하이픈을 그어주시고요. 이거는 어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win-win situation이라는 걸 그냥 줄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0: Yeah.
1: 자, 다음은요. 실력을 올리다라고 얘기를 할 때 improve를 써야 되나?
0: Improve도 써도 되지만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표현을 쓸 거예요. Level up.
1: Level up.
0: 네.
1: 이거 그냥 동사로 써도 되는 거예요?
0: Of course.
1: 오,
0: yeah.
1: 오케이. 게임에서 약간 level up 하는 느낌이네요.
0: Yeah. 오. I want to level up my English.
1: Okay.
0: She leveled up her Spanish.
1: 아, 오케이. So 뭔가를 level up 시킨다라고 할 때 바로 뒤에 명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정신줄을 놓다. 진짜 미쳐버리다.
0: Lose one's mind. Lose one's mind.
1: 정말 마인드를 그냥 잃어버린 거네요. 예,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go crazy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Lose one's mind. 자,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혹은 이번 한 번만이라도
0: 네. For once.
1: 아.
0: For once.
1: 그냥 이거는 단순하게 한 번이란 느낌보다 더 강하지 않나요?
0: 맞아요.
1: Right.
0: 강하게.
1: 그래서 상대방한테 보통 제발 이번만은 내 얘기 좀 한 번만은 들어라.
0: For once, can you listen to me?
1: Right.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좀 어필을 강하게 한다 할 때 자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2: 해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특별한 표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요. 누군가를 미치게 만들다.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주다라고 할 때 자, 어떤 표현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0: 네. drive 목적어 up the wall. drive someone up the wall.
1: 네. 여기서 drive는 자동차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몰아붙이고 몰고 간다는 느낌이죠. 그렇죠?
0: 맞아요. 막 도망가고 싶은데 벽밖에 없어서 벽이라도 타고 올라가는 거죠.
1: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나 어떤 사람을 그 drive up the wall 시킨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너무 짜증나게 해서 그 사람이 월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0: 네. Sariana sometimes tells me you drive her up the wall.
1: No. Actually, just the other way around.
0: Really? Oh, okay. You too are just so...
1: okay, 가볼게요.
0: 네.
1: 그 소음이 나를 진짜 미치게 만들었어. 그 소음은 날 몰아갔어.
0: The noise drove me
1: 그 벽으로
0: up the wall. The noise drove me up the wall.
1: 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과장님은, 내 상사는 항상 날 정말 스트레스를 줘.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 이렇게 해볼게요. 내 상사는 항상 날 몰아가.
0: My boss always drives me
1: 그 벽으로
0: up the wall. My boss always drives me up the wall.
1: 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을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돈이 들다. 누군가에게 큰 돈이 들다.
0: Cost 목적어 an arm and a leg. Cost someone an arm and a leg.
1: 오.
0: 선생님 어제 저희가
1: 네.
0: break the bank 배우지 않았나요?
1: Yes.
0: 네.
1: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근데 이게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1: 더 잔인하잖아요. 나에게 뭔가를 cost 한다는 거는 그거를 날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건데.
0: 네.
1: 그 손해가 그냥 돈이 아니라 an arm and a leg입니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 굉장한 사실 중요한 것을 그러니까 뭐랄까 큰 돈을 의미할 수밖에 없겠죠.
0: 예스.
1: 팔다리라고 하는 건 돈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
0: 맞아요. Right. 그리고 이거는 굳어진 표현이에요. 네. 이거를 뭐 다르게 하시면 안 돼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대로 쓰셔야 돼요.
1: Leg and an arm 이거
0: 아니고요? Arm, 맞아요. Two arms and one leg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 이건 고정 표현입니다. 네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보험 플랜은 진짜 나한테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자, 그 보험 플랜은 내게 들었어.
0: The insurance plan cost me
1: 팔과 다리를
0: an arm and a leg. The insurance plan cost me an arm and a leg.
1: 네. 두 번째는요. 그 마케팅 캠페인은 우리한테 엄청 돈 많이 들 거야. 자, 그 마케팅 캠페인은 우리에게 들 거야.
0: The marketing campaign will cost us
1: 팔과 다리를
0: an arm and a leg. The marketing campaign will cost us an arm and a leg.
1: 네, 참고로 an arm and a leg 대신에 큰 돈을 의미하는 a fortune이란 단어 쓰셔도 괜찮아요.
0: 맞아요. Cost a fortune.
1: Right. 자, 마지막 주요 표현은 바로 한숨 돌리다. 자, 많은 분들 이게 상상이 안 갈 것 같아요. 한숨 돌리다.
0: Catch a break. Catch a break.
1: 오, 그러니까 뭔가 휴식 시간을 캐치한다는 느낌인가요?
0: 네, 맞아요. 네.
1: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랄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겹쳐가지고 막 숨도 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네. 상황에서 뭔가 다행히도 상황이 잘 돌아가가지고 아 이제 좀 한숨 돌릴 수가 있겠네. 이렇게 얘기할 때 catch a break. 네. Is that right?
0: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뉘앙스가 뭔가 이 순간 내가 쉴 수 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1: 딱 잡는다.
0: 네.
1: 오케이. 자, 우리 마침내 한숨 돌렸어. 자, 우린 마침내 휴식 시간을 잡았어.
0: We finally caught a break. We finally caught a break.
1: 네. 두 번째는요. 나 그 마감일이 옮겨져가지고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 뒤로 미뤄졌거나 그래가지고 진짜 한숨 돌렸어. 자, 난 마침내 휴식 시간을 잡았어.
0: I finally caught a break.
1: 그 마감이 옮겨졌기 때문에.
0: Because the deadline was moved. I finally caught a break because the deadline was moved.
1: Yes.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볼게요.
0: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17.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아내가 애들한테 스트레스 받기 전에 이번 여름 캠프에 대해 얘기 좀 해보자고. 자, 우린 얘기할 필요가 있어.
0: We need to talk
1: 이 여름 캠프에 대해
0: about this summer camp
1: 그 아이들이 우리를 그 벽으로 몰아가기 전에
0: Before the kids drive us up the wall, we need to talk about this summer camp before the kids drive us up the wall.
1: 네. 자, 그리고 이거 보면요. 그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the kids잖아요. 그렇죠?
0: 네.
1: 그래서 보통은 the kids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아이들을 얘기를 할 때 our kids도 괜찮지만 아주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0: 맞아요. Right. Our kids보다 the kids 발음하기 훨씬 더 쉽기도
1: 맞습니다.
0: 하거든요.
1: Right. We're the kids.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뭐 남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0: 네.
1: Alright. 자, 두 번째는요. 남편이 캠프에 큰 돈이 들지 않으면 좋겠는데 자, 난 봐라.
0: I hope
1: 그게 우리에게 들지 않기를
0: It's not going to cost us
1: 팔과 다리를
0: An arm and a leg. I hope it's not going to cost us an arm and a leg.
1: 네, 여기서 우리 사실은 break the bank를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I hope it's not going to break the bank for us. 이런 식으로 해도 의미가 가겠죠, 그렇죠?
0: 네, 맞아요.
1: Right.
0: Yeah.
1: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자, 그랬더니 아내가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자고. 자, 그걸 생각하자.
0: Let's think of it.
1: 기회로.
0: As a chance
1: 휴식 시간을 잡을
0: to catch a break. Let's think of it as a chance to catch a break.
1: 네, 이것도 많이 쓰는 덩어리 패턴입니다. 사실 think of something as 뭐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를 뭐뭐로서 뭐 여기다 혹은 뭐 생각하다 정도가 되겠네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take a break하고 catch a break하고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1: 아, yes.
0: Catch a break again means, you know, it's really difficult for you to take a break. Right?
1: 오, 너무 좋은.
0: Yeah, but you're really taking this chance to do it.
1: Okay, so take a break 이거는 정말 휴식 시간을 갖는 거 그냥 일반적인 느낌인데 catch를 쓰는 순간 지나가는 거, 훅 지나가는 걸 팍 잡은 느낌이네요. Yeah. 그렇기 때문에 보통 쉬는 시간을 갖는 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뉘앙스 들어가 있어요.

0: 있다는 거. Very nice. 자, 그러면서 남편이 그래, 나 하루 종일 애들이랑 놀아주느라 기진맥진한 상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자, 난 달리고 있어.
1: Yeah, I'm running
0: 연료 증기로
1: on fumes,
0: 그들을 상대하며
1: dealing with them
0: 하루 종일
1: all day. Yeah, I'm running on fumes, dealing with them all day.
0: 네.
1: 네, I'm running on fumes 대신 이런 표현도 있어요. I'm running on low. 그러니까
0: 오.
1: low가 low battery거든요.
0: Right.
1: 네.
0: 나 방전됐어. 뭐 이런
1: Yes.
0: 의미가 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하루 종일 all day. 그리고 상대하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Deal with someone. 하지만 어떤 일 같은 거 문제를 다룬다라고 할 때도 쓸수 있다고 했죠.
1: 맞아요. When you deal with something, it's usually not like a great thing.
0: So deal with problems 뭐 이런
1: Deal with
0: 식으로.
1: children.
0: Children.
1: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조금 미안하지만, you know, they are hard to.
0: 사실은 사실이군요. Alright, 마지막으로 아내가 윈윈이지. 애들은 영어 실력을 올리고 우리도 이번 한 번쯤은 정신줄을 놓지 않아도 되고. 자, 그건 윈윈이야.
1: It's a win-win.
0: 그들은 그들의 영어를 레벨업해.
1: They level up their English.
0: 그리고 우린 우리의 마음들을 잃지 않아.
1: And we don't lose our minds.
0: 한 번쯤은.
1: For once, it's a win-win. They level up their English and we don't lose our minds for once.
0: 네.
1: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0: Mm-hmm.
1: 여기서 it's a win-win.
0: Right.
1: 그쵸?
0: Okay. 뒤에 situation이 좀 생략됐다라고
1: 네.
0: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 네, 맞아요.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We need to talk about this summer camp before the kids drive us up the wall.
2: I hope it's not going to cost us an arm and a leg.
3: Let's think of it as a chance to catch a break.
2: Yeah, I'm running on fumes dealing with them all day.
3: It's a win-win. They level up their English, and we don't lose our minds for once.
0: 실력을 올리다,
1: Level up.
0: 정신줄을 놓다 미쳐버리다,
1: Lose one's mind.
0: 한 번쯤은 이번 한 번만이라도
1: For once.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기진맥진한 상태로 버티다
1: Run on fumes.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를 미치게 만들다 스트레스를 주다
1: Drive 목적어 up the wall.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1: 좋아요.
0: 일이 많아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버티고 있는 중이야. 난 연료 증기로 달리고 있어, 일 때문에.
1: 네,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run on fumes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1: And also, don't forget, we are in June, but that still doesn't mean that it's too late to pick up the June issue of Easy Writing.
0: 네, 한권 픽업하셔서 같이 파이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들으신 방송은요,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5대 확장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All right, we'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0: Bye.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3: I'm Peter Vint, and we're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interesting news topics from BTS yesterday to space today and a NASA mission to the moon.
2: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 달 궤도를 비행하는 큰 우주 탐사 미션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나사에서 이제 아르테미스 2호를 이제 발사시켰는데 우주 비행사 4명이 타고 있었죠. 유인 그쵸. 우주선이었어요.
3: 네. Yeah, and it took 10 days as well, so it wasn't a short flight and it's trying to I guess lay the foundations for a moon base permanently.
2: 그렇죠. 달 착륙은 하지 않았지만 달 뒷면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스윙샷처럼 이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Mm-hmm. 자, 2028년에 달 남극 유인 착륙을 이제 목표로 하는 그 준비 단계라고 하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달에 전초 기지를 세워서 네. 화성 탐사까지 가겠다는 그것이 이제 롱텀 플랜인 것 같아요.
3: 그렇죠. We've mentioned that in previous articles because launching from the moon is much easier when you're going further afield in the universe, like to Mars.
2: Exactly. 자, 그래서 그 이 미국의 이제 보잉이라든가 큰 방산 업체들이 오랜 기간 준비해 오는 것이 이제 서서 이제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의 그 우주 탐사 노력도 만만찮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에서는 또 중국과 미국의 우주 탐사 패권 경쟁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3: Yeah, it is the new space race. This time not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US, but with China. That is mentioned as well a little bit at the end of this article. We'll start off though with part 1, page 14 of our June book.
4: NASA launches Artemis 2 mission to the moon.
5: NASA's Artemis 2 mission marks a major milestone in human space exploration, sending four astronauts around the moon for the first time in over half a century. The crew launched aboard the Space Launch System with the Orion capsule. This mission represents a crucial step toward reestablishing a sustained human presence beyond the confines of the Earth.
2: 자, 아르테미스 2호 이 발사 미션에 대한 이야기. 일단은 발사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3: NASA's Artemis 2 mission marks a major milestone in human space exploration, sending four astronauts around the moon for the first time in over half a century.
2: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달에 사람이 간 건 50년 전 아폴로 계획 때잖아요. 뭐 영화로 제작돼서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그렇죠.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50년 반세기가 지난 상황인데 NASA's Artemis 2 mission marks a major milestone. 이런 문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기념할 만한 무슨 사건 같은 거 일어났을 때.
3: Yeah, for significant events, you're talking about that milestone. It's a symbolic thing.
2: 뭔가 중대한 이정표로 기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In human space exploration 하면 유인 우주 탐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Sending four astronauts around the moon. 달 궤도를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돌아왔잖아요. 달 뒷면까지 갔다 온 거거든요.
3: 그렇죠.
2: 네. 그래서 그 돌고 이제 다시 지구로 귀환을 했는데 50년 만에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For the first time in over half a century 그랬으니까. Century가 100년이고.
3: 예, yeah, 그냥 더 멋지게 표현하는 거죠. For the first time in 50 years 보다.
2: 우리도 이제 50년도 있지만 반세기 만에. 왠지 역사적인 의미가 더 커져 보이지 않습니까?
3: 그렇죠.
2: 똑같습니다. Astronauts 발음이요.
3: Astronauts.
2: 우주 비행사를 그렇게 부르죠. Astronauts. Okay. 자.
3: One more time. NASA's Artemis 2 mission marks a major milestone in human space exploration, sending four astronauts around the moon for the first time in over half a century. The crew launched aboard the Space Launch System with the Orion capsule.
2: 자, 오리온 캡슐 안에 이제 승선을 했고요. 승무원들은 그것이 이제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우주 발사 시스템 로켓 그 위에 이제 얹혀진 거죠.
3: 음흠.
2: 그리고 나서 이제 발사가 된 겁니다. 그 설명을 하는 거죠. So the crew 승무원들은

0: launched aboard the space launch system with the Orion capsule. 그 얘기고요. Okay?
1: Yeah, to be aboard something. Remember, that's large vehicles. So you don't use it for cars, but ships, aircraft, spacecraft, trains.
0: 그렇죠. 주로 비행기나 뭐 이제 큰 어떤 교통수단이라 이럴 때 board를 많이 쓰죠. Okay?
1: The crew launched aboard the space launch system with the Orion capsule. This mission represents a crucial step toward re-establishing a sustained human presence beyond the confines of the Earth.
0: 앞에 marks a major milestone이나 방금 전에 이 문장이 나온 represents a crucial step이라든가 뭐 중대한 어떤 단계로 또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식의 문구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1: 그렇죠. 네,
0: 이런 네. 기사에는. So this mission represents a crucial step, 상당히 중요한 핵심 단계다, toward re-establishing a sustained human presence. Sustained란 건 지속된 걸 말하고요.
1: Not temporary.
0: 그렇죠. Human presence란 건 인류의 어떤 존재, 즉 활동 기반을 재확립하는 쪽으로 가는 핵심 단계란 얘기입니다. 어딜 넘어서서?
1: Beyond the confines of the Earth. So to confine someone means to lock them up, to like 그렇죠. trap them, maybe in prison. So it's just a kind of interesting phrase to say beyond these limits, these physical limits of planet Earth.
0: 그러니까 지구라는 어떤 한계 혹은 틀을 넘어서서 인류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존재하는 그런 현실을 재확립하는 쪽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계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간 지점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1: 그렇죠. Yeah, making it sound quite grand, right? This mission represents a crucial step toward re-establishing a sustained human presence beyond the confines of the Earth.
0: Re-establishing에서 re가 들어간 거는 50년 전에 달 탐사를 해서 사람이 갔다 왔잖아요. 근데 지난 50년간 없었고
1: 그쵸.
0: 다시 이 과정을 확립하는 과정이기에 re-establish라고 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Yeah, it's not for the first time, is it? Here's part two.
2: The nearly 10-day journey will test spacecraft performance while carrying humans farther into space than ever before. NASA highlighted the mission as essential preparation for future lunar landings and long-term habitation. The Artemis program looks to eventually establish a moon base and, in turn, support future missions to Mars.
0: 자, 거의 10일 가까이 진행됐었던 이번 비행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할게요.
1: The nearly 10-day journey will test spacecraft performance while carrying humans farther into space than ever before.
0: 자, 10일간 이제 진행될 이번 비행은 will test spacecraft performance. 우주성 성능 검증을 일단 당연히 하겠죠. 열흘 이상 뭐 지금까지 나가본 거리 중에 가장 유인 우주선 중에 멀리 나가니까 while carrying humans farther into space than ever before.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To be farther means in physical distance you're going a longer way.
0: 맞아요. 달 뒷부분까지 유인 우주선이 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이 더 우주 깊숙이 멀리 가게 된 그런 탐사 미션으로 이제 기록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Okay?
1: Yeah, if you're confused about when to use farther and further, right? Farther is more for literal distances, like you can measure the kilometers, right? Whereas further is figurative, right? 그쵸. And time and things like that.
0: 맞아요. Right? Farther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거리상 더 멀리 갔다는 얘기고 further는 어떤 정도나 그런 상황에서 더 심했다거나 더 한 단계 더 나갔다는 그런 의미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kay?
1: One more time. The nearly 10-day journey will test spacecraft performance while carrying humans farther into space than ever before. NASA highlighted the mission as essential preparation for future lunar landings and long-term habitation.
0: Lunar landings는 달 표면에 착륙을 한다는 얘기인데 유인 우주선 착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1: 그렇죠.
0: 향후에 이제 달 표면에 유인 우주선이 착륙하는 그런 계획들과 Long-term habitation은 이건 한 단계 더 나은 거죠. 장기간 habitation이 체류한다는 얘기니까 체류하는 그런 것들을 위한 필수 준비 과정이 이번 미션의 성격이다라고 나사가 부각을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Okay?
1: Yeah, you hear the word like to inhabit somewhere, to live somewhere. Habitation not as common, but yeah, just living on the moon for a long time is what they're talking about. NASA highlighted the mission as essential preparation for future lunar landing.

0: surroundings and long-term habitation. The Artemis program looks to eventually establish a moon base and in turn support future missions to Mars.
1: 중간에 나온 연결어 intern을 언제 주로 쓰나요?
0: Yeah, intern, think about that as you're doing something in stages. So first you have the moon base, then think of a board game. Your next turn, you can go to Mars.
1: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걸 달성하고 그 다음으로 뭔가 이어지는 단계를 다음 단계 얘기할 때 intern
0: 그쵸.
1: 이런 식으로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우리가 청취할 때도 나오면 아, 1단계, 그 다음 2단계 넘어갈 때 쓰는 연결어다. Okay? The Artemis program looks to eventually establish a moon base.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lunar base, moon base 다 마찬가지죠. 달의 기지를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and in turn 그랬으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는
0: support future missions to Mars. Yeah, basically by launching from there, right?
1: 그렇죠. 이곳을 이제 전초 기지로 해서 미래 화성 탐사 미션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And a good phrasal verb to learn in there as well. Look to do something means you're planning to or aiming to,
1: 그쵸.
0: right?
1: 목표죠. 이건 말 그대로 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
0: The Artemis program looks to eventually establish a moon base and in turn support future missions to Mars. Here's part 3.
2: The mission also reflects growing global competition, particularly with China's plans for lunar exploration in the coming decade. Backed by contractors like Boeing and Northrop Grumman, the program validates years of development despite high costs. Artemis II sets the stage for future missions, with NASA setting its sights on a lunar landing near the moon's south pole by 2028.
1: 자, 중국과의 우주 탐사 경쟁 얘기가 여기 언급이 됩니다. 볼게요.
0: The mission also reflects growing global competition, particularly with China's plans for lunar exploration in the coming decade.
1: Growing global competition은 이제 우주 공간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경쟁을 말하겠죠. 이것도 이제 반영한다고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미션 자체가. Particularly with China's plans for lunar exploration in the coming decade. 향후 10년 동안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달 탐사 계획들을 고려해 봤을 때 특히나 더 그렇다는 얘기예요. 중국도 많은 지금 뭐 유인 탐사선 보내겠다는 계획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네.
0: Satellites and all sorts in space. Yeah.
1: 거의 동일해요. 네. 규모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의 어떤 성향을 충분히 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0: Yeah, okay? We talked about their rival for GPS satellite positioning systems.
1: 맞아요.
0: China's doing its own as well. The mission also reflects growing global competition, particularly with China's plans for lunar exploration in the coming decade. Backed by contractors like Boeing and Northrop Grumman, the program validates years of development despite high costs.
1: 여기 지금 뭐 기업 몇 개 이름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동사는 validate이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0: Yeah, to validate something means you're proving that it was worthwhile.
1: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었다고 입증해 보이는 게 validate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개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수년간의 개발 성과나 과정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입증해 보이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앞에는 이제 같이 했었던 기업들 얘기가 나온 겁니다. Backed by contractors like Boeing and Northrop Grumman. 보잉이라든가 노스럽 그루먼과 같은 그런 정부의 그 계약을 따낸 방산 기업들을 contractors라고 주로 많이 하거든요.
0: 그렇죠. They're the ones that are supplying things, right? They've signed contracts with the government. Boeing, very familiar to us with aerospace and whatnot, right? The program validates years of development despite the high cost. So it proves it was all worthwhile because this mission is happening
1: 그렇죠.
0: at this time of writing.
1: 뭔가 개발 성과가 나왔다는 걸 입증해 보였다는 얘기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실제 이렇게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validate. 즉 입증해 보였다, 정당성을 입증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Yeah, when you use validate in just daily life, it's like parking, right? Validate my parking. 그때 많이 쓰는 건데,
1: 그렇죠.
0: 뭐 돈 썼던 거 stamp 받거나 그런 식으로. Backed by contractors like Boeing and Northrop Grumman, the program validates years of development despite the high costs. Artemis II sets the stage for future missions, with NASA setting its sights on a lunar landing near the moon.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웰컴 어보드.
5: 입이 트이는 영어.
4: Hi everyone, welcome to EB 트이는 영어. I'm Jen.

0: For Clyde.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6월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이어트 관련된 이야기인가 했더니 결론이 참 재밌습니다. 이제 좀 운동 열심히 하신다고 일단 해주셨는데, 이제 아내분이 여행을 가셔서 혼자 집에 남게 되셨대요.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뭐 입도 좀 심심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괜히 뭔가 먹고 싶어서 피자 한 판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TV를 보다가 먹다 보니 한 판이 다 사라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0: Where's
1: 있을 수 있어요.
0: the food? Yeah.
1: 저는 치킨 한번 시켰는데, 아, 설마 이걸 내가 다 먹을까 했는데, 정말 다 먹었더라고요.
0: I
1: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먹고 나서 바로 후회가 밀려왔고,
0: know.
1: 왜냐면 요즘 그 스태퍼도 열심히 하시고, 살 빼겠다는 의지가 지금 있는 상태셨거든요. 후회가 오죠. 근데 너무 자책하지 않고, 다이어트 내일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면 될것 같다. 이렇게, 결심을 다시 다지셨다고 합니다.
0: 뭐 다음날 뭐 제대로 시작하셨으면 됐죠,
1: 뭐, 가서
0: 뭐.
1: 한 30분? 1시간 정도 뛰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0: Yes. 너무 잘 먹는 주말 미식가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감사드리고요. Let's listen.
2: My diet starts tomorrow. I've been exercising regularly lately to improve my health. I do step mill workouts every day and really work up a sweat. I want to lose weight, so I've been cutting back on alcohol and paying attention to what I eat. But a few days ago, my wife went on a trip, leaving me home alone. Normally, I would have just eaten something simple and moved on. But being alone made me hungry for no good reason. I ended up ordering a pizza. I meant to have just a few slices, but I finished the whole thing while watching TV. I felt a wave of regret as soon as I was done eating. It feels like my diet always starts tomorrow. Still, I try not to be too hard on myself. Days like that help relieve stress every once in a while.
1: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식단 신경도 쓰고 계시고, 술도 줄이셨다. 이런 얘기를 먼저 좀 해주셨습니다. 자, 볼게요. 요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0: I've been exercising regularly lately to improve my health.
1: 그렇죠. exercise 다음에 가장 많이 쓸수 있는 부사는 regularly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 뭐 하기 위해서 to improve my health. 자, 문장을 통으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시제 잘 보세요. 현재 완료 진행형. 오케이?
0: I've been exercising regularly lately to improve my health.
1: 매일 스텝밀 운동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립니다.
0: I do step mill workouts every day and really work up a sweat.
1: 저도 이거 하거든요. 러닝머신보다는 저는 이게 조금 더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잖아요.
0: Mm-hmm.
1: 계속 그 계단 돌아가는 거.
0: Yeah.
1: 이게 처음에 저도 한 5분도 못했는데 조금씩 늘려나가니까 한 40분까지 되더라고요, 이게. 네. 땀이 엄청 나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스텝밀 운동하면서 땀을 많이 흘린다. 그 얘기가 참 공감이 가는데요, 저도요. 이 스텝밀이라고 하는 기계 이름 좀 볼게요. 자, 원래 그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기계는 영어권에서는 그 트레드밀이라고 하죠. 한 단어이기는 해요.
0: 네.
1: 트레드밀.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의 계단 그 기계를 스텝밀이라고 한 단어로 이렇게 붙여서 쓰기도 하고, 말 그대로 스텝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거니까. 두 단어로 띄어서 이렇게 step mill 쓰기도 합니다. 이건 좀 약간 병기가 되더라고요. tread mill은 한 단어로 거의 고정화해서 쓰고 있는데,
0: 네.
1: step mill 이렇게 쓰기도 하고, 조금 더 범용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는 stepper라는 말도 써요. 기계 이름에.
0: Yes.
1: stepper.
0: 네. stepper. 네.
1: 그래서 그렇게도 부르고, step mill이라고 한 단어 혹은 두 단어로 이렇게 띄어서 쓰기도 합니다. So I do step mill workouts라고 하면, 그 천국의 계단, 그 기계 하신다는 얘기예요. every day. And I really work up a sweat. 언제 쓰는 말입니까?
0: Work up a sweat, meaning that you do plenty of exercise and you sweat a lot. So you exercise to the point where you're sweating a lot.
1: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운동을 통해서 땀을 좀 뺀다. 그런 느낌을 살리려면 work up a sweat.
0: Yeah.
1: 이 표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 땀을 좀 뺀다. I work up a sweat. 오케이, 다시 한번.
0: I do step mill workouts every day and really work up a sweat.
1: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에 술도 좀 줄이고요. 식단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0: I want to lose weight, so I've been cutting back on alcohol and paying attention to what I eat.
1: 그렇죠. lose weight,

0: 체중 감량 살 빼는 걸 원하기 때문에 I've been cutting back on alcohol and paying attention to what I eat. Cut back on 이것도 이제 구동사죠. 뭘 줄인다는 말을 할 때에 자주 쓰는 그 구동사니까 저 술을 좀 줄였다. 이게 cut back on alcohol. 그 다음에 식단 이제 조절을 한다든가 뭐 식단을 한다라는 말을 할 때. 가장 쉬운 건 그냥 watch고요. I'm watching what I eat 하면 뭘 먹는지 좀 신경을 쓴다는 얘기고 pay attention to로 풀었을 수도 있겠죠. So paying attention to what I eat. So 식단 관리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I want to lose weight, so I've been cutting back on alcohol and paying attention to what I eat.
0: 자, 그런데 며칠 전 와이프가 여행을 가서 혼자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1: But a few days ago, my wife went on a trip, leaving me home alone.
0: 문장 한번 보세요. 먼저 이제 시점을 잡아주고 a few days ago 그 다음에 주절 my wife went on a trip 그 다음에 여기다 뭔가 상황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분사구죠. Leaving me home alone 그러면 추가적인 어떤 의미를 문장에 붙이는 이런 영작이죠. 그래서 나 혼자 집에 남게 되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평소라면 그냥 간단히 먹고 넘어갔을 텐데, 혼자 있으니까 괜히 뭔가 좀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1: Normally, I would have just eaten something simple and moved on, but being alone made me hungry for no good reason.
0: 오케이. 자, 주로 이제 평상시였다면, 그런 말할 때, normally, I would have just eaten something simple. 저녁이니까 간단하게 좀 먹었을 것 같은데, and moved on. 여기 moved on은 이제 그냥 넘어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이거 다 됐으니까 이제 넘어가자 할때 Hey, let's move on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이제 누구를 잊고 그냥 이제 내 인생 살아갈 길을 찾아갔다 그럴
1: 그죠?
0: 때 You moved 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먹고 그냥 저녁이니까 넘어가려고 했다의 의미 move on 이거 동그라미 잘 쳐놓으시고 이것도 구동사죠. But being alone made me hungry for no good reason. For no good reason이 우리말에 딱그 괜히예요, 괜히. 아, 괜히 좀뭐뭐 하고 싶네. 이런 말할 때,
1: Mm-hmm. 맞아요.
0: for no good reason 통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문장에 넣어서 아예 이거를 통한계에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being alone부터 reason까지 아예 통한계 문장으로 지정을 해드릴게요.
1: Being alone made me hungry for no good reason.
0: 한번 더요.
1: Being alone made me hungry for no good reason.
0: 뉘앙스 잘 느끼면서 외우세요. 뭐 혼자 있으니까 괜히 입이 심심하더라고요. 이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저는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1: I ended up ordering a pizza.
0: 그렇죠. 고민하다가 결국에 이런 거 살려줄 때 end up 구동사 꼭 쓰셔야 되죠. So I ended up, ing, ordering a pizza. 자, 몇 조각만 먹으려고 했는데 TV를 보다 보니까 한 판을 저 혼자 다 먹고 말았습니다.
1: I meant to have just a few slices, but I finished the whole thing while watching TV. I meant to do something. 여기서는 I meant to have just a few slices. 원래 나의 의도는 have just a few slices. 그냥 몇 조각만 먹으려고 했던 건데, but I finished the whole thing. 그 전체를 다 먹었다. 즉, 한 판을 다 먹어 치워버렸다. while watching TV.
0: 그렇죠. 피자 뭐한 판이라고 하는 정확한 영어 대응어가 없다면
1: A pan of pizza?
0: 그렇죠. 근데 I finished the whole pan of pizza라고 하셔도 되는데
1: Yeah.
0: 그냥 이럴 때 가장 자연스러운 건 I just finished the whole thing.
1: 그걸 다.
0: 통으로 그냥 다 먹었다.
1: Right.
0: 이렇게 쓰시는 게 구어체적으로 부드럽습니다. 자, 그래서 slice와 대비해서 the whole thing을 드린 거고요. I meant to는 뭐 애당초 그럴 의도였다. I mean to의 과거형이죠. I meant to have just a few slices. 자, 문장 전체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I meant to have just a few slices, but I finished the whole thing while watching TV.
0: 자, 먹고 나서 바로 후회가 막 밀려왔습니다.
1: I felt a wave of regret as soon as I was done eating.
0: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하고 나서, 특히 먹고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1인분을 왜더 시켰지? 조금 덜 먹을 걸. 과식하고 그러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I felt a wave of regret. 이거 오늘 통한 2번으로 가겠습니다. 후회가 밀려왔다. 파도처럼 갈게요.
1: I felt a wave of regret.
0: 아예 통으로 외우세요. One more time.
1: I felt a wave of regret.
0: 적재적소에 잘 써보시고 아주 유용할 겁니다. As soon as I was done eating, 다 먹고 나자마자 매번 느끼지만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인 것 같습니다.
1: It feels like my diet always starts tomorrow.
0: 뭐 며칠 잘 지키다가 하루 치팅데이 하고 다시 이제 다이어트하고 뭐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가는 어떤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네. 어쨌든 내일부터 다이어트하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니까 It feels like my diet always starts tomorrow. 내일부터 시작하는 느낌이다. 자, 그래도 가끔 이런 날이 있어야 스트레스도 풀리니까 너무 자책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1: Still, I try not to be too hard on myself. 이게 자책하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네. To be hard on yourself.
0: 너무 스스로 뭐 빡빡하게 뭔가 기준을 들이대고 막 압박하는 걸 be hard on 누구누구라고 하잖아요.
1: Mm-hmm.
0: 반대로 easy는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고
1: yeah.
0: 덜 빡빡하게 하고 좀 여유를 준다는 얘기고요.
1: Mm-hmm.
0: 그래서 뭐 be easy on him or go easy on him 하면 너무 막 나무라지 말라는 얘기고
1: 맞아요. 그리고 뭐 don't be too hard on him
0: 그렇죠.
1: 이라고 네. 아니 이야기하기도 네. 하잖아요.
0: 너무 막 나무라거나 그러지 right, 말아달라.
1: 그러지 말라. 네,
0: 너무 막 화내고 혼내고 그러지 말아달라. 이런 의미를 쓰는데 여기서는 스스로니까 제기대명사만 넣으면 되겠죠. I try not to be too hard on myself라고 하면은 나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문장 오늘 통한기 3번 갈까요? I try not to 갈게요.
1: I try not to be too hard on myself.
0: 너무 돼요?
1: I try not to be too hard on myself.
0: 왜 이런 날도 있어요? 스트레스 풀리니까.
1: Days like that help relieve stress every once in a while.
0: Every once in a while. 이것도 여러분이 묶어서 잘 써보세요. 간혹 이런 얘기죠. 간혹 이런 날도 좀 있어야 이제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문장 3개를 통환기 문장으로 지정을 해드렸습니다.
1: Job well done. Let's listen one more time.
2: My diet starts tomorrow. I've been exercising regularly lately to improve my health. I do step mill workouts every day and really work up a sweat. I want to lose weight, so I've been cutting back on alcohol and paying attention to what I eat. But a few days ago, my wife went on a trip, leaving me home alone. Normally, I would have just eaten something simple and moved on. But being alone made me hungry for no good reason. I ended up ordering a pizza. I meant to have just a few slices, but I finished the whole thing while watching TV. I felt a wave of regret as soon as I was done eating. It feels like my diet always starts tomorrow. Still, I try not to be too hard on myself. Days like that help relieve stress every once in a while.
0: 자, 입이 트이는 영어 저희 방송을 아침에 같이 듣고 소통하는 그런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본방사수 치면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는 1004입니다. 자,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운동을 해서 일부러 땀을 좀 빼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있었죠. 자, 구동사 포함되어 있습니다. Work up. A sweat. 업에 힘 잘 주시고 갈게요.
1: I do step mill workouts every day and really work up a sweat.
0: 자, 나는 최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좀 유산소 하면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다면?
1: I try to work up a sweat at least twice a week.
0: Work up a sweat. 약간 유산소 한다는 느낌이죠?
1: 네,
0: 뛰거나
1: 네,
0: 약간
1: 맞아요.
0: 막 웨이트 느낌보다는
1: mm-hmm.
0: 웨이트 하면서도 약간 땀이 나긴 하는데
1: sure.
0: 유산소랑 비교할 건 아니잖아요. So I try to work up a sweat at least once a week 하면 일주일에 2회 정도는 나 유산소 한다 이런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말에 그 괜히에 해당하는 그 표현이 있었잖아요. For no good reason.
1: Being alone made me hungry for no good reason.
0: 동황기 문장 중에 하나였었죠. 자, 그녀가 별 이유도 없이 괜히 나한테 화를 냈다.
1: She got angry at me for no good reason.
0: 그렇죠. She got angry at me for no good reason. 자, 그 다음에 자, 누구를 자책하는 스스로에게 좀 너무 엄격하거나 빡빡한 할 때 hard on 누구누구라고 붙이면 됩니다. 자, 제기대명사 붙여볼게요.
1: I try not to be too hard on myself.
0: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마. 그럴 때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에요.
1: Don't be so hard on yourself.
0: 이거 많이 하는 말이죠.
1: 네.
0: Don't be so hard on yourself 혹은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두 가지 버전 다 많이 씁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오케이? 자, 그가 스스로에게 조금만 더 관대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쓰기 딱 좋습니다.
1: I wish he wouldn't be so hard on him.

0: himself.
1: 한번 더요.
0: I wish he wouldn't be so hard on himself.
1: Okay.
0: Great job.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Is your diet going well?
2: Not really. I ate a whole pizza by myself yesterday.
0: Oh no. Weren't you watching what you eat?
2: I am, but I was all alone and couldn't resist the temptation.
0: Well, that happens sometimes.
2: Yes. I'll have to start over with my diet tomorrow.
0: Mm. 남자가 다이어트 중인가 봐요. Mm. 그래서 여자가 Is your diet going well? Mm. 다이어트 잘 되어 가고 있냐? 했더니 남자가 Oh, not really. Mm. 별로다라고 하면서 I ate a whole pizza by myself yesterday. 어제 말이야 내가 피자 한 판을 다 먹어버렸어.
1: 피자 앞에 whole을 그냥 넣어주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죠?
0: Yeah.
1: I ate a whole pizza. 그러면 피자 한 판을 시켜서 그걸 통으로 다 먹었다. By myself yesterday. Ready.
0: Woman says, oh no, weren't you watching what you eat? 그러니까 weren't you watching what you eat?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약간 음식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이 말이죠.
1: 앞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What you eat 앞에다가 watch가 가장 많이 붙는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식단 관리 의미로 쓰세요. Watch what you eat 이 말 자체를. 거기 아까 앞에서는 pay attention to로 썼었고요. 그래서 여기선 식단 관리 중 아니었니? Weren't you watching what you eat?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Okay?
0: I am, but I was all alone and couldn't resist the temptation. 뭐 그렇긴 하다. 근데 혼자 있으니까 temptation. 그 유혹을 resist. 내가 못 이기겠더라고.
1: 그렇죠.
0: I couldn't resist the temptation.
1: 입이 심심하다는 게 누구랑 같이 있으면 얘기라도 좀 하는데.
0: Yeah. 네.
1: 뭐 말할 사람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괜히 입에다 뭘 넣어야 될 것 같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0: Yeah.
1: I couldn't resist the temptation. Okay?
0: 여자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가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지 하면서 well, that happens sometimes. And then the man says, "Yes, I'll have to start over with my diet tomorrow."
1: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다. Start 네. over. 그렇죠? 그것도 부동사죠. So I'll have to start over with my diet tomorrow. 내일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이어트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구동사입니다. 잘 챙겨두시고요. 자, 여러분 교재 18페이지에 5개 영작 쭉 책에 손으로 직접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페이지 사진을 찍어서 AI 챗봇에 준 다음에 정답 문장과 비교해서 본인 영작에 대한 피드백을 꼭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영작이 빨리빨리 늡니다. 자, 그중에 2번과 3번은 별표 쳐놓으시고 꼭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0: Okay, that is all for toda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and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0: Bye-bye.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0: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우리 잭쌤은 집에서 요리를 하신다고 했죠?
1: 가끔씩요.
0: 가끔씩. 네. 특히 이제 메이지 음식을 해주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면 와이프랑 같이 요리할 때도 있어요?
1: 보통 그냥 한 명씩.
0: 한 명씩.
1: Usually we don't cook together.
0: 아, 그렇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If one person's in the kitchen, mm-hmm. 너무 작아서
1: 네.
0: 키친이 둘 다 들어갈
1: 복잡해요.
0: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같이 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분담을 하는데 특히 이제 추석이나 이럴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하니까 그럴 때 보통 우리 잭쌤은 뭐 담당이에요?
1: Usually I'm not in the kitchen though.
0: Oh.
1: Maybe I'm over on the side like dipping some, you know, those vegetables that go into the 무침.
0: 아, 그렇군요.
1: Or something like that. Yeah.
0: 네. 근데 그 vegetables를 다 씻어야 되거든요.
1: 아, 맞아요.
0: 맞아요. 그 씻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재료를 씻는다. 제가 재료를 씻을게요라는 표현을 함께 배워볼까요? What is it?
1: I'll wash the ingredients.
0: I'll wash the ingredients입니다. 아, wash를 쓰네요. 그렇죠?
1: Mm-hmm.
0: 네, 그래서 이 표현을 같이 오늘 그럼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ll wash the ingredients.
0: I'll wash the ingredients. 자, 요 말을 이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재료를 씻을게요잖아요. 자, 내가 뭐뭐를 할 거야. 미래에 할 거죠. 어떤 행동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밝힐 때는 I will 이렇게 말을 하는데 I'll 이렇게 줄여서 보통 많이 말을 하죠. I'll. 근데 이거 이제 빨리 발음하면 아우 이렇게 발음이 네.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내가 뭘 할 거예요? 재료를 씻을 거잖아요. 영어는 씻는 게 먼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씻겠다가 우리 아까 했으니까 아시겠죠? 바로 wash였습니다. I'll wash.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제가 씻을게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뭘 씻을지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샤워를 하겠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내가 씻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거를 씻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wash 뒤에 씻는 그 대상이 나오겠죠. 자, 요리의 식재료. 요리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아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긴 단어예요. 식재료, 재료를 통틀어서 영어로는 ingredients 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한번 ingredients. 네, ingredients인데 뒤에 s가 붙었죠. ingredient t까지만 얘기하면 재료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재료들을 얘기할 때는 ingredients 이렇게 s까지 붙여서 말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요리하는 요 재료들, 특정 재료들이기 때문에 the가 앞에 와요. 그런데 요거는 이따가 우리 발음 연습할 때도 하겠지만 ingredients가 모음 소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the가 the로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I'll wash the ingredients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아, 그리고 참고로 ingredient는 요리 재료도 뜻하지만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 혹은 뭐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 성분, 요소, 재료 요런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문장 I'll wash the ingredients. 우리 잭을 따라서 또 한번 잘 연습해 볼까요?
1: I'll wash the ingredients.
0: I'll wash the ingredients.
1: I'll wash the ingredients.
0: I'll wash the ingredients. Good job. 자, 그러면 요 문장 잘 기억하면서 이제는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It's time for a pattern.

0: patterns.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today's pattern is very simple. Our sentence is, I'll wash the ingredients.
0: Mm-hmm.
1: We're going to change wash the ingredients. So,
0: 오.
1: I'll 뭐뭐.
0: I'll 뭐뭐. 아주 간단하네요. 그렇죠? 제가 뭐뭐 할게요 라는 표현인데 미래에 내가 뭔가를 할 거다. 약속을 하거나 어떤 의지를 나타낼 때 보통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할 거를 명확하게 할 거를 얘기할 때도 쓸 수 있어요. All right, when can we use I'll something?
1: Well, you could say, I'll turn on the AC.
0: Turn on the AC. 아, 요거 중요하죠. 자, AC는 뭘까요? AC?
1: AC, alternating current.
0: 네.
1: No, this AC is air conditioner.
0: 그렇죠.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air conditioner를 줄인 표현이 AC입니다. 우리는 에어컨이라고 줄이는데 AC가 훨씬 간단하고 짧네요. 그렇죠? Mm-hmm. 에어컨이라고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1: Probably.
0: 네, 그건 yeah. 아마 유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줄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1: 네.
0: 약간 핸드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If you say handphone, people will be like, huh?
1: Handphone?
0: 아, 셀폰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자, A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키다라고 할 때는 turn on이라는 표현을 쓰죠. I'll turn on the AC. 이 방에 있는 그 에어컨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the가 붙고 발음은 the가 되겠네요. I'll turn on the AC.
1: You could also say, I'll hang the curtains.
0: 아, 제가 커튼을 달게요 라는 말이네요. 커튼도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탁 다 하고 와서 내가 이제 커튼을 달게 라고 할 때는 I'll hang the curtains. hang이 달다, 이렇게 매달리다 라고 할 때 hang을 쓰는데 커튼이 매달려 있는 거니까 hang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정 커튼이니까 the curtains. S까지 붙여줘야 되겠죠? 여러 개니까. 하나만 다른 거는 curtain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쌍으로 다니까 S를 붙인 거고요.
1: Okay, something you might also do is I'll write an apology.
0: 어우, 굉장히 잘못을 심각하게 했나 봐요.
1: 네.
0: 그렇죠? 보통은 말로 하면 되는데 write, 쓰다이니까요. I'll write an apology.
1: Yeah. Or it might be a business situation where a customer didn't receive a product or something.
0: Mm-hmm. 맞아요. 그래서 write an apology, 사과문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Write an apology. 사과문은 근데 여러 번 쓸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번이라 an인 거죠. I'll write an apology.
1: Kaylin,
0: yeah?
1: We need someone to set the table. 누군가 상을 차려야 해요.
0: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할게요. I'll do it. 네, 이럴 때 말할 수 있겠죠. I'll do it.
1: I'll do it is a very useful expression because it works for anything.
0: That's right. I'll do it. 내가 그거 할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쓸 수 있겠죠. 이 문장은 아예 외워두는 게 좋겠네요. I'll do it. I'll do it. 이렇게요.
1: There was a sound. What was that sound? I'll go and check.
0: 쿵쿵쿵. 무슨 소리지? 내가 가서 확인할게요. I'll go and check.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Go and check. 이렇게 많이 쓰죠. Go and 뭐뭐.
1: Mm-hmm.
0: 네, 네, 영어 우리도 나 가서 확인할게. 가서란 말 많이 쓰듯이 영어도 똑같이 go를 많이 씁니다.
1: I'll charge the laptop.
0: Charge는 충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laptop은 노트북 컴퓨터를 뜻합니다. Mm-hmm. I'll charge the laptop. 특정 컴퓨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1: I'll walk the dog.
0: Walk the dog. 그 강아지를 내가 산책시킬게 라는 뜻인데 walk, 걷다라는 뜻이지만 산책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So walk the dog. 근데 저는요, I have two dogs.
1: Mm-hmm.
0: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하면 돼요?
1: I'll walk the dogs.
0: I'll walk.

0: 붙이면 돼요.
1: The dogs. The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dogs는 S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Yeah, I love walking the dogs.
0: Well, here's something you don't love. I'll clean the bathroom.
1: 제가 화장실 청소할게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겠네요.
0: 기분 좋죠?
1: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ll 뭐뭐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연습했던 표현들 정말 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요?
0: I'll turn on the AC.
1: I'll turn on the AC.
0: I'll hang the curtains.
1: I'll hang the curtains.
0: I'll write an apology.
1: I'll write an apology.
0: I'll do it.
1: I'll do it.
0: I'll go and check.
1: I'll go and check.
0: I'll charge the laptop.
1: I'll charge the laptop.
0: I'll walk the dog.
1: I'll walk the dog.
0: I'll clean the bathroom.
1: I'll clean the bathroom.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나의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I'll 연습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대화 들으면서 우리말로 들을 때 영어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저녁 식사를 만들기 시작하자.
3: 좋은 생각이야. 난 뭘 할까?
2: 내가 재료를 씻을게.
3: 그럼 내가 고기를 준비할게.
1: 아주 알아서 본인의 역할을 잘 하겠다고 하네요. 그렇죠? 안 싸우고 참 좋은 부부네요. 자, 남편이 처음에 저녁 식사를 만들기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작하는 거니까 스타트가 나오겠죠, 여러분. 저녁 식사는 breakfast일까요? lunch일까요? dinner일까요? 네. 좋은 생각이야.
0: 좋은 생각.
1: Good thinking? 그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난 뭘 할까? 나는 뭘 할까?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가 해야 할 의무? 의무는 아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제안해달라고 할 때는 What should I 뭐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내가 재료를 씻을게.
0: 아하.
1: 여러분 이거 영어로 말씀하셨죠? 다소 어려운 ingredients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셨죠?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내가 고기를 준비할게 라고 했어요. 고기를 준비하다. 뭐 준비하다 prepare.
0: Sure.
1: 뭐 그런 표현 쓸 수 있을 것 같고.
0: Or get something ready.
1: 네. 고기. 고기는 meat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전체적인 모든 뭐 육류를 얘기할 때. 그래서 그 표현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우도 I'll 쓰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할 게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Let's start making dinner.
5: Good idea. What should I do?
4: I'll wash the ingredients.
5: Then I'll prep the meat.
1: 아하,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저녁 식사를 만들기 시작하자.
4: Let's start making dinner.
1: One more time.
0: Let's start making dinner.
1: Let's start. 이렇게 시작했죠. Let's start 뭐뭐는 뭐뭐 하는 걸 시작하자라는 뜻이죠. 보통 우리가 제안을 할 때 let's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제안하는 행동은 ing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옵니다. 그래서 make dinner가 making dinner가 된 거죠. dinner가 이제 저녁 식사이죠. Let's start making dinner. 우리 저녁 식사를 만들기 시작하자. 요리하는 걸 시작하자라는 제안이겠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breakfast, 아침 식사, lunch, 점심 식사, dinner, 저녁 식사. 사이사이에 낀 meal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과 점심 사이에 낀 거는
0: Well, let's see. breakfast and lunch, brunch.
1: 맞아요. 브런치가 그래서 breakfast하고 lunch 사이에 애매하게 먹는 거라 그래서 brunch라고 하는데 brunch is very popular.
0: Mm-hmm.
1: 근데 사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있는 거를 dinner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dinner는 그렇게 popular하진 않아요.
0: No.
1: 뭐 잠시 있었던 것 같아요.
0: 보통 사이에 먹을 거면 you just have some little snack. You know, afternoon snack.

0: 근데 만약에 런치하고 디너 사이에만 먹고 디너 안 먹으면요? 그거는 리너겠죠. 근데 잘안 쓰더라고요, 리너는. 우리는 아점, 점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영어에서는 브런치만 popular 합니다. 저녁을 미스하기 싫은가 봐요.
1: I think if you didn't eat lunch and you had dinner, you would just call it a late lunch.
0: Or an early dinner.
1: Right.
0: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let's start making dinner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아내가 좋은 생각이야. 난뭘 할까?
2: Good idea. What should I do?
0: 좋은 생각이야. 아,
1: Good idea.
0: good idea라고 하죠. 뭐, good thinking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idea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난뭘 할까?
1: What should I do?
0: What should I do? 이렇게 물어봤죠. What should I 뭐가 나는 뭘 할까요? 뭘뭘을 할까요? 라는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그런 질문이에요. 내가 재료를 씻을게.
3: I'll wash the ingredients.
0: One more time.
1: I'll wash the ingredients.
0: I'll wash the ingredients. 요거는 이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자, I'll로 시작했는데요. 요 다음 문장도 I'll로 시작해요. 아, 물론 그 앞에 좀 붙은 게 있는데. 일단 한국말로는 그럼 내가 고기를 준비할게. 였죠?
2: Then I'll prep the meat.
0: 뭐라고 했나요?
1: Then I'll prep the meat.
0: Then, 그럼이고요. 여기서 문장은 I'll prep the meat. I'll로 시작했네요. 그렇죠? 내가 고기를 준비할게인데 prepare가 안 들렸어요. prep.
1: 네, it got shortened to prep.
0: 네, 동사도 줄입니다.
1: You
0: prep이라고
1: might have heard
0: 줄였죠.
1: the expression meal prep.
0: 그 경우는 요리 준비.
1: 네.
0: 그러니까 식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을 때 쓰는 표현이죠. meal prep. 네, 그래서 거기와 비슷하게 prep을 prepare 줄임말로 쓰인 거죠. So I'll prep the mea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3: Let's start making dinner.
2: Good idea. What should I do?
3: I'll wash the ingredients.
2: Then I'll prep the meat.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I'll wash the ingredients.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ingredients. 이음절에 강세 있는 거입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I'll 짧게 발음하는 것도 있고요.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연습 많이 해 주세요.
1: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가족의 얼굴에 긴장감이 맴돌 때, 시험이나 면접, 상견례 등등 달력에 크게 표시해둔 중요한 날이 다가올 때입니다. 이런 고비를 앞두면 가족은 점점 예민해지고 우리는 혹시 부담이 될까 싶어 하려던 말을 속으로 삼키곤 하죠. 사실 중요한 일이나 새로운 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 긴장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불안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가족으로서 돕고 싶다면 당사자가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부담을 주는 말이나 일이 잘못되면 어쩌냐며 상대의 불안을 키우는 말은 삼가고 따뜻한 지지와 응원의 말을 전해보세요. 무엇보다 지켜보는 나 자신부터 의연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야겠죠? 누군가의 곁에서 그 사람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이미 충분합니다.

0: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자, 이번 주는 어제부터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 어떤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조심하자 라는 얘기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1: We will learn once again how to be careful. Why you should be careful.
0: Right. How to be careful and what to be careful about.
1: About.
0: 그렇죠.
1: That's
0: 무엇에
1: good.
0: 대해서 또 조심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지,
1: right.
0: 또 왜 조심해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말하는 거. 지금 방금 좋은 지적을, good point 주신 것 같은데.
1: 어제 배웠죠? Good point.
0: Good point. 그렇습니다. Yeah. 아주 좋은 지적. 뭐냐면은 그 왜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 right.
0: 뭐 그 늘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그 이유를 꼭 말하는 것이 일단 영어로 하는 대화에서의 전반적인 덕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1: right.
0: 묻지 않아도 왜 조심해야 되는데 why?
1: Right.
0: 라고 물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정보를 주라는 거죠.
1: Right.
0: 네.
1: You're actually helping that person or potentially saving that person from danger. Yes.
0: 그렇죠. Saving that person from danger.
1: Yes.
0: 그렇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상대방을 미리 구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군요.
1: Mm-hmm.
0: 자, 오늘은요. 함께하고 계신 교재 우리 6월호 14쪽을 보시면 2일 화요일 대화가 보일 겁니다. 자, 두 친구가 지금 공사 중인 도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사 중. 네. 자, 바닥에 구멍이 나거나 뭔가 타일들이 좀 들뜬 곳들이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데 많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도 지금 건물이 여러 곳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1: right,
0: 거의
1: right.
0: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타일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들떠 있는 곳들이 많아요.
1: They're uneven?
0: Uneven 합니다. 그 바람에 as a result.
1: Uneven.
0: 네, 결과적으로 그 uneven 한 floor, I mean, 그 ground가
1: yeah, yeah.
0: tiles가 되고 있는데
1: mm-hmm.
0: 타일이 들떠 있는 곳들이 있어요. 딱딱 바퀴가 맞지 않고.
1: They're like sticking out, right?
0: 그렇습니다.
1: Very dangerous.
0: Sticking out, 그렇죠.
1: Yeah.
0: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라고
1: yes.
0: 말할 수 있겠는데 mm-hmm. 자, 이런 상황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1: Oh, 저기 도로 공사 중이네. 가장자리를 조심해.
0: 오, 난 그 구멍은 보지도 못했다, 얘.
1: 그리고 저 들뜬 바닥 타일들도 조심해야 돼.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0: 고마워. 나는 글쎄 전화기 보느라고 바빠서 너무 정신이 없었어.
1: 네. 그랬구나.
0: 아, 그랬어. 그랬구나. 그 전화기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1: That is so dangerous.
0: 네, 그렇습니다. But it happens
1: yeah.
0: so commonly.
1: We need to watch where we are going.
0: 맞아요. 네. Watch where we are going. 우리가 가고 있는 쪽을 잘 늘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1: Watch.
0: Watch.
1: Right.
0: 어제도 그 Watch your step 이란 말을 했었는데
1: Watch your step.
0: 우리가 지금 지하철을 탈 때에도
1: right.
0: 지하철의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간격이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Right.
0: 이런 아나운스먼트가 나오잖아요.
1: That's right.
0: 그럼 거기에 mind the gap 이런 말이 나오죠.
1: 영국 서브웨이에서
0: 예.
1: 나온 건데
0: 네.
1: It's a very popular saying. Mind the gap.
0: Mind the gap.
1: Mind 할 때 뭐 do you mind 할 때 그 mind잖아요. So when you mind something, you need to see and be careful. You need to be mindful of the gap.
0: 아, you need to be mindful of the gap.
1: Yes.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차이, 공간에 들뜬 차이를 그 사이가 되겠죠.
1: Right.
0: 그 gap. GAP, gap이라고 할 때 그걸 잘 보라고 할 때
1: yes.
0: 우리가 watch the gap 이럴 것 같은데
1: 보통 It's not wrong. You can say that.
0: 그렇게 말해도 되고
1: watch the gap.
0: Watch the gap. Mind the gap 이란 말이 보다 많이 알려져 있는
1: yeah.
0: 영국 영어 표현이 되겠군요.
1: That's right.
0: 자, 여기에서는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자리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1: mm-hmm.
0: 먼저 야, 도로 공사하고 있구나 라는 말로 시작해요.
1: Oh, they're doing road work.
0: They are doing road work. 네. 자, they는 누구일까요?
1: People who are fixing the roads, like construction people.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공사에 임하고 있는 분들을 말하게 되는데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저길 좀 보렴 공사에 임하고 있는 저분들이 도로를 공사 중에 있구나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1: Well, of course not.
0: 그러니까 우리말로 할 적에는 그야말로 주어가 많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죠. 자, 도로 공사 중이네. 물론 앞에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지만 그러나 영어로는 주어를 웬만하면 넣어주게 됩니다. 근데
1: right.
0: 이때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주어일 경우에는 보통은 they 나 혹은 it로 대신하는 경우가
1: right.
0: 많죠.
1: Yeah, very simply
0: they
1: people who are working.
0: 아.
1: They are doing road work.
0: 네.
1: Working on

0: the road.
1: Working on the road. 자, 도로라고 할 때 R-O-A-D. 선생님, road 하고요. street 하고 많이 다른가요?
0: Street는 그냥 일반적으로 길을 street라고 하고 우리가
1: 거리.
0: 걷는 길을 street라고 하고
1: 네.
0: 일반적으로 road 하면 usually cars are driving. Or
1: Ah.
0: your bike driving. So like a vehicle is going on the road. They can also go on the street, but usually we call it road.
1: Road.
0: Road, right?
1: Road rage.
0: 그거 정말 위험하죠.
1: 네.
0: We're talking about danger.
1: 네.
0: Road rage is very dangerous. You should avoid road rage.
1: What is road rage?
0: Road rage is like 누가 막 끼어들었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막 빵빵거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like they're trying to fight. 지금 싸우려고 그러고. So you're getting angry at another driver. Road rage.
1: On the road.
0: On the road.
1: 아, 그러니까 rage라고 하는 게막 분노 막 이런
0: 분노죠.
1: 거잖아요. 그래서 도로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옛날에 막 그런 경우 많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road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말이 새롭게 만들어진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0: Road rage.
1: 네, road rage가 있고. 그리고 road work이라고 하니까 road 하고 work를 합해서 도로
0: Yes.
1: 공사라는 말이 되고요.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니 주어를 이제 they로 잡아서 그들이 they are doing road work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0: That's right.
1: 이 road가 나오게 되면 road가 되고요. 그다음에 load도 우리말로 road라고 쓰기는 해요.
0: 로드.
1: 그렇죠. 그때 low 랄랄라 load가 되고
0: 로드.
1: 지금 road는 라라라 road가 되는 거죠.
0: That's right.
1: 네.
0: 로드 길이고요.
1: 네.
0: 로드 짐이죠.
1: 네.
0: 로드.
1: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글로 쓸 적에는 둘다 로드라고 이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0: right.
1: So they're doing road work. 그러면서 그러니 가장자리를 조심하면서 가야 되겠어.
0: Be careful near the edge.
1: Be careful near the edge. 아무래도
0: Right.
1: 조심해라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be careful, 뭐 watch out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겠죠.
0: Right.
1: 자, be careful. 근데 어디 어디에서 어제는 near the railing 있었다면 오늘은 near the edge라고 해서 가장자리 근처에서라고 합니다.
0: So the edge is the last part of something solid, and if you go over, you fall down. Or you fall over.
1: Right.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의 그 표면이나 그 물체의 가장자리. 그런데 엣지 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 그 패션 디자인은 굉장히 엣지 있어. 그것도 에지잖아요.
0: That is edge,
1: 네,
0: right?
1: 똑같은 단어죠.
0: Something unique and different
1: Right.
0: and special, right?
1: 그렇죠. 뭔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킥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0: Okay.
1: 에지가 있다. 아주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유니크 피처가 있다는 뜻이
0: That's
1: 되는 것 같아요.
0: right.
1: 그때도 EDGE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엠마는 야, 나는 그 구멍은 보지도 못했어라고 하죠.
0: Oh, I didn't even notice that hole.
1: 네. So there must have been a hole. 그 구멍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0: Right.
1: 그래서 I didn't even notice that hole. 자, 나는 그 구멍을 알아채지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0: 가끔 이제 건설 현장에 가면
1: 네.
0: 이게 manhole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You've heard of a manhole.
1: Right.
0: A man can go inside the hole. So when people talk about manhole, it's a place of entry. It's an entrance where people go down and work underground.
1: Right.
0: We call it manhole.
1: 네. 한국말로도 맨홀이라고 해요.
0: Oh, the same word then.
1: 네, 맨홀.
0: Right.
1: 네.
0: So I think it's a similar context here.
1: 네, 맞습니다.
0: There are holes in construction areas.
1: 그렇죠. 근데 그 구멍이 있다는 건데 아마 그렇게 큰 구멍인지 작은 구멍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구멍을 나는 어쨌든 눈치채지를 못하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without thinking
0: Without
1: 갈
0: thinking,
1: 뻔했다는 거죠.
0: very dangerous.
1: 네. 자, I didn't see that hole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 구멍을 나는 보지 못했어. 근데 이걸 조금 더 강조해서 심지어 뭐뭐조차도 하지 않았어. 내가 정말 정신이 없지 뭐야? 라는 뜻으로 I didn't even notice that hole. 그 구멍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도 못했어. 라고 말하는군요.
0: 그냥 even 빼고
1: 네.
0: I didn't notice that hole 해도 괜찮은데
1: 네.
0: 이걸 이제 너무 강조하기 위해서
1: 네.
0: 진짜 전혀 몰랐다라고 라는 차원에서 네. I didn't even notice that hole.
1: 그렇습니다. Right? 그러니까 앞에서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야, 나 사실 저기 구멍이 있는 것도 몰랐다? 우리말로 그렇게 말할 때 구멍이 있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하고 구멍이 있는 것도 몰랐다라고 하고 조금 어감 차이가 있잖아요.
0: Sure.
1: 근데 뭐뭐도 몰랐다? 그런 의미에서 I didn't even notice 라고 말했다고 볼 수 있겠죠.
0: Yes.
1: 네. 자, doing the road work, then be careful near the edge. I didn't even notice 까지 자, 들어보실까요?
2: They're doing road work. Be careful near the edge.
3: Oh, I didn't even notice that hole.
1: 네, I didn't even notice that hole 이라고 하는데 right. notice도 O 발음이고요. hole 발음도 O가 됩니다. 그냥 notice, hole이 아니라 notice that hole 해서 약간 O 발음에 약간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Oh.
1: 네, O.
0: Oh.
1: Oh. 네.
0: That's right.
1: 어, 자, 그랬더니 이제 대니얼은 하는 말이 그래, 그리고 저 들뜬 바닥 타일들도 좀 조심해봐.
0: Yeah, and watch out for loose tiles too.
1: 네, yeah, and watch out for loose tiles too. 자, 아까는 right. 우리 주진쌤께서 타일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을 때 잘 악유가 맞지 않아서 그럴 때 sticking out 이런 yeah. 말씀 주셨죠.
0: When something sticks out, it's like everything is flat and even, but one thing is like sticking out.
1: 그렇죠.
0: So you got to be very careful.
1: 그렇습니다. Yeah. 그러니까 stick out 하면은 그 위로 튀어 올라와 있다는 말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yeah. 사람이 나는 튀고 싶지 않아. 어디 가서도 그냥 low profile 하고 싶지 이렇게 튀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stick out.
0: I don't want to stick out.
1: 네. 그런 말 하기도 하더라고요.
0: I don't
1: 하더라고요.
0: want to be the only one different.
1: 그렇죠.
0: I stick out.
1: 네. 그러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제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있는데 그러니까 돌멩이 right. 이렇게 stick out 하게 되면 that's the one which gets hammered.
0: Right. 네.
1: 그러니까 you don't want that to happen to you.
0: Right.
1: 그런 거 싫으니까 네. 네. stick out 하고 싶지 않다고.
0: 그런 차원에서 I want to blend in.
1: Blend in.
0: Blend in.
1: 맞아.
0: But 맞아. You don't want to stick out.
1: 네, 그렇죠.
0: 반대죠.
1: Blend in. 제가 예전에 EBS에 차를 몰고 다닐 시절에
0: okay.
1: 우리나라에 정말 많지 않은 투톤 컬러 그 아주 조그만 경차를 몰고 다녔거든요.
0: okay.
1: Really compact, tiny car, and it was in two different colors,
0: Ooh.
1: Up and up part and down part.
0: What 그러니까 colors?
1: 그 green and brown.
0: Green and brown.
1: I know.
0: 정말 stick out 했겠다.
1: 네, 그랬더니 근데 그 차를 몰았더니 어떤 외국인 출연자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거기다 쪽지 써놓은 거예요. Your car certainly does not blend in.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0: It really sticks out.
1: 그렇죠. 정말 튄다, 네 차가. 좀 블렌드는 못하는구나. 이런 뜻으로 얘기했던 뜻이
0: so
1: 기억납니다.
0: So everybody knows, oh, this car is 이보양 쌤's 네. car.
1: 조그만데 색깔이 또 막 또 그런 식이야. 옛날에
0: 특이하니까.
1: 그랬었어요.
0: 네.
1: Okay. 자, 아, 여기서는 watch out for, 뭐뭐를 조심하세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0: Yeah.
1: 자, 어제도 watch where you're going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0: Sure.
1: 여기서 watch out 하게 되면 앞을 조심해 봐라 라는 뜻이 되죠.
0: Be careful.
1: 그렇죠.
0: Watch out.
1: 운전할 때 앞을 보라고 똑바로 보고 운전하라고 yeah. 혹은 저기 앞에서 다가오는 거 조심해 watch out 이렇게 말하잖아요.
0: Right.
1: 근데 watch out for까지 붙게 되면 뭐뭐를 특히 조심해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서는 stick out 하고 있는데 그 의미, 이유가 loose하기 때문에 네, 이 loose tiles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0: Yeah. So you can slip easily
1: 네.
0: when the tiles are loose.
1: 그렇죠. 그러니까 yeah. 고정이 덜 된 바닥 타일, 그래서 들떠 있는 거죠. 그래서 헐거워졌다는 뜻으로 loose tiles, L-O-O-S-E, loose tiles라고 하게 되는군요.
0: That's right.
1: 그 이유는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0: They can be slippery.
1: They can be slippery. 자, slippery 역시 어제도 우리 wet floor 얘기했지만 미끄러지기 쉬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S-L-I-P, slip 하면 동사로 미끄러지다라는 뜻이잖아요.
1: 네, slip.
0: Sometimes I'm wearing these, you know, slippers. and slippers are called slippers because they slip easily.
1: 아,
0: So I slip all the time. 제가 약간 clumsy해요.
1: 아, 그래요?
0: 진짜로.
1: 네, 반가워요.
0: 아, 네. You and me, same. Yeah.
1: 네. 자, slippery 하게 되면 미끄러운 slippery. 네, they can be slippery라고 하니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slippery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뜻으로 가능성의 뜻으로 can be를 쓴 겁니다. They can be slippery. 그것들은 자칫하면 slippery 할 수도 있으니 watch out for loose tiles 라고 말한 거죠.
0: That's right.
1: 네, watch out for loose tiles. They can be slippery. 들어보세요.
2: Yeah, and watch out for loose tiles too. They can be slippery.
1: 아유, 그렇게 또 얘기해 줘서 고마워.
0: Thanks.
1: 내가 말이야, 전화기 보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
0: Oh, I was too busy looking at my phone.
1: 네, 정신이 없었다라는 말.

0: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1: 그렇죠. 네. 카드라고 정신이 팔려 있었다.
0: That's right.
1: 네, 아주 참 바람직합니다. 자, 어쨌든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죠?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2: They're doing road work. Be careful near the edge.
3: Oh, I didn't even notice that hole.
2: Yeah, and watch out for loose tiles, too. They can be slippery.
3: Thanks. I was too busy looking at my phone.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어떠세요? 별것 없는 그런 말들이지만 입에 착 붙이는 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저희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0: Let's go!
1: 어휴, 도로 공사 중이네.
5: They're doing road work.
0: They're doing road work.
1: 그 가장자리 조심해. Be careful near the edge.
0: Be careful near the edge.
1: 어, 나 그 구멍은 보지도 못했다, 얘.
3: Oh, I didn't even notice that hole.
0: Oh, I didn't even notice that hole.
1: 그래, 그리고 저 들뜬 바닥 타일들도 조심해야 돼.
3: Yeah, and watch out for loose tiles too.
0: Yeah, and watch out for loose tiles too.
1: 그 미끄러울 수가 있거든.
3: They can be slippery.
0: They can be slippery.
1: 아, 고마워. Thanks.
0: Thanks.
1: 난 글쎄 전화기 보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던 거 있지?
3: I was too busy looking at my phone.
0: I was too busy looking at my phone.
1: 여기까지입니다.
0: Good job, everyone.
1: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요. 우리 퀴즈 한번 드려볼까요?
0: Sure. 역 근처에서 공사를 하는 중이에요.
1: 역 근처에서 near the station 공사를 하는 중이군요. 자, 공사 construction이라고 하게 됩니다.
0: Yes.
1: 자, 어떻게 영어로 옮길 수 있을까요?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힌트가 교재 다 나와 있어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ch.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4: Easy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영어 회화 Level 3 Power English.
6: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5: Hi, everyone. I'm Kristen Cho.
6: And I'm Cameron Word.
5: Cameron, it is June, and we are thinking about possibly a summer vacation.
6: Yeah.
5: Or are you thinking about it?
6: No.
5: No.
6: To be honest, I prefer my vacations in spring or fall.
5: Where, like, to beat the crowds?
6: Yeah, part of it's beating the crowds. Mm-hmm. Part of it is the weather.
5: The weather.
6: It's just so hot.
5: I agree. Or it's rainy.
6: Yeah. Depending on where you are in the world, it could be the rainy season.
5: Mm-hmm.
6: So, I mean, I understand why people do it in the summer. Because maybe someone's schedule, you know.
5: Right.
6: If you're a student, your schedule or working. But given the option.
5: Yeah.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roughly, 뜻은 대략 거의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sushi chain in Japan has set a new Guinness World Record for paying 510 million yen, or roughly 4.7 billion won, for a single bluefin tuna. 여기서 roughly라는 표현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대략적인 금액이나 수치를 나타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project cost roughly $10 million. 그 프로젝트는 약 1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roughly estimated, roughly equal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대략적인 수치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roughly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It's the same as or equal to. So we use this a lot when we're comparing things and we're saying that they're very similar or they are in fact the same.
1: 그렇죠. 이런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it's equivalent to someth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 blast, 폭발, equivalent to 300 tons of TNT.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폭발 자체도 되지만 그 폭발음에 대한 또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발음, 굉음이 난 이유가 이 폭발이 마치 3,000 톤의 그 TNT에 맞먹는 정도의 폭발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상공에서 유성이 폭발했다는 소식, 인명피해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NASA has confirmed that a meteor crashing towards Earth at more than 120,000 kilometers per hour exploded over the northeastern U.S., setting off booms that echoed over the region with a blast equivalent to 300 tons of TNT.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headline.
0: A WHO-led study warns that rising temperatures and human encroachment could push billions of people into high-risk zones as deadly snake species migrate into densely populated areas by 2050 and 2090.
1: This is a snake-related headline.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도한 연구에서 기온 상승과 인간의 서식지 침범 때문에 오는 2025년과 2090년에는 위험한 독사종들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독사와 마주치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So you could get bit by a poisonous snake.
0: Yes.
1: Anywhere, I guess.
0: Well, certainly in countries where they do have these dangerous, highly venomous snakes. So
1: right.
0: We're talking about North America, for example. They have the cottonmouth moccasins. In Asia, in some countries, we have the crates. In Europe, we've got the vipers. In Africa, there's the black mambas. And the worry is that they're projected to move into areas where, well, they've never been dealt with before.
1: Yeah,
0: and it's all to do with us,
1: people live, yeah.
0: us expanding, us encroaching on various areas, moving into areas we weren't before, which means humans come into contact with more species. The other bad news is that whereas some of these snakes are going to keep going and will live in the city, Snake in the City sounds like a great title for a film.
1: Well, it could be, yes.
0: But there are other snakes that are more vulnerable that may well face extinction in certain areas because of climate change and other issues. So we could see snakes meeting humans in some areas and snakes disappearing entirely in others.
1: 그래요. 사람이 독사와 마주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독사의 서식지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대요.
0: 네.
1: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사의 서식지가 무려 25%나 증가해서 사람들이 사는 이런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이 독사들이 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2050년, 2090년 즈음에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면 이대로 간다면은 독사 물림 사고가 상당히 늘 수 있다. 아우 너무 무섭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the word human encroachment.
0: Yes, encroachment is some kind of intrusion, some kind of advancement into somewhere you don't belong, where you shouldn't
1: right.
0: be, or somewhere that belongs to someone else. So, for example, if I was to get up from my microphone, I won't do it now, Sue, don't worry, and I was to walk over to Sue's microphone, push her out of the way and start speaking into it, I would be encroaching on her space. I would be taking over her space without permission,
1: right.
0: Without asking, without invitation.
1: So the angle that this word takes is that the humans should not be where they are, that they are encroaching, they are sort of taking over land
0: yes.
1: where animals used to, I guess, roam?
0: Well, still are, but if they encroach, then, well, those animals will be forced to live within these urban or suburban areas.
1: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human encroachment라는 것은 인간이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영토를 침범해서 거기까지 가서 산다는 얘기가
0: 네.
1: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인간이 살고 있는 도시지역 또 뭐 뱀이 그쪽에 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양방향으로 다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독사의 서식지도 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동물들이 살았던

0: lot of nutritional value. When we talk about something's profile, when we talk about a food's profile, a food's nutritional profile, that's the details of what's in it, what goodness it has in it.
1: 그래요. Dense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밀도가 높다 그러면은 좀 어색하고요. 풍부하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Nutritional profile,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
0: 네.
1: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New research suggests that watermelon could do more than quench your thirst. It may help improve heart health, fight cancer, and even aid weight loss due to its dense nutritional profile.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with Paul Matthews. 그 얘기는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어요. 요거 무모한 문장 영어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무료인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Let's listen to a very fitting song. This is Watermelon Sugar by Harry Styles.

0: Yes, if something draws a crowd or draws people, it means it attracts them. It brings them in to whatever it may be, like a concert or an event or a cinema or anything else.
1: 사람들을 끌어모으다. You can be drawn to something. 내가 어딘가에 이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a draw라는 명사도 있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0: Sue's concerts always draw huge crowds. She's so popular.
1: 수의 콘서트는 항상 엄청나게 많은 인파를 이렇게 몰고 다닌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오게 한다. 굉장히 인기가 많아. 네. If only that were true.
0: I mean,
1: Although I
0: in
1: don't
0: your
1: have.
0: dreams, Sue. In your dreams.
1: 자, 이어서 echo 가보겠습니다.
0: Echo is when a sound reverberates and bounces off a wall or a valley or a cave, whatever it may be. So we hear the sou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1: 네,
0: and
1: 메아리
0: again and
1: 치다가
0: again
1: 원래
0: and again.
1: 의미지만 울려 퍼지다도 되고요. 예문 보겠습니다.
0: I shouted into the cave mouth and I could hear my voice echo for several seconds. Seconds, seconds, seconds, seconds,
1: 동굴
0: seconds.
1: 입구에서 크게 소리를 외쳤더니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메아리 쳐서 다시 몇초 동안 들렸습니다. 자, 다음 표현, densely.
0: Yes, if we're using densely, we can use it to say densely populated, densely packed of whatever it may be. We're saying there's a lot of whatever it is in there.
1: Densely라는 부사는요, 빽빽하게라는 뜻입니다. 뒤에 동사나 뭐 형용사가 오겠죠. 예문 보겠습니다.
0: When gardening, my least favorite job is weeding out the densely packed patches of rose bushes. Too many thorns.
1: 정원을 가꿀 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은 이제 빽빽한 장미 덤불 사이에 잡초를 빼내는 것이야. 왜냐하면 가시가 너무 많아. 그렇죠? This is foreshadowing something we might be talking about later.
0: Is it? I couldn't
1: 네.
0: possibly comment.
1: Foreshadowing 여러분 아시죠? 앞으로 있을 일을 살짝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거. 우리 가드닝이 언급이 됐는데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quench.
0: If something quenches your thirst or quenches your desires, it satisfies them. So if you're thirsty, you drink something that makes you not feel thirsty anymore.
1: Quench your thirst. 그럼 갈증을 해소한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0: After a long walk in hot weather, an ice-cold glass of water really quenches my thirst.
1: 아주 더운 날씨에 산책을 하고 난 나면은 아주 시원한 물한 잔, 냉수 한 잔이 갈증 해소에 뭐 최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그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쓰셨나요? 2700님, I've heard that over and over again.
0: Oh, very nice. Yes,
1: Great.
0: very good sentence.
1: Nothing to correct. 좋습니다. 최석영님, it's ringing in my ears.
0: Oh, I like this. Very nice. However, with ringing in my ears, that suggests it's just been told to me and it was very loud or very forceful.
1: 방금 들었고 그 소리가 계속 내 귀에서 울리는 듯한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만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자, 이은희님, I've heard that so many times I could say it by heart.
0: Oh, very nice. Yes, to say something by heart means you've memorized it. And that's the implication here. You've heard it so many times, it's just in your brain. Very nice.
1: Do something by heart. 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 could say that by heart. 거의 뭐 외워서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좋아요. 자, 김아름님, You've said enough. Please.
0: Oh, very nice emphasis there, because that's what it is. It's when you really want someone to stop talking. Yes, you've said enough, please. It's quite negative. Be careful when you use this, how you use this, but this is a very good interpretation.
1: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란님, I've heard that to death.
0: Yes, we talk about hearing, well, more like someone says something to death, but yes, hearing to death, you can do that as well. I mean, too much, too many
1: 그렇죠.
0: times.
1: 네. 자, 그 다음에 1417님은요, I've already heard it a trillion times.
0: Very nice.
1: 네, 좋아요. 네, 그대로 그냥 가면 되겠죠. 네, 이제 사연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귀에 못이 박히려면은 저 정도는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외에도 a million times, a zillion times로 보내주신 분들도 많으셔서 다 된다고 이제 한 번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0: Well, you know what you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